0: E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 안녕하십니까?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 절차에 공식 돌입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주주 지분 매각을 포함했으며 현재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초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계열사 JTBC의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이후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잇따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중앙일보 역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조기상환 요구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뒤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더 큰 논란은 부도 직전까지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렸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는 올해 2월 500억 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JTBC는 930억 원 규모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했고 신용평가사들은 당시 BBB 등급을 부여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필요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앙그룹이 위기를 알면서도 채권을 팔았느냐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단순한 언론사 보도를 넘어 금융시장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영권 향방은 이제 채권단과 시장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을 의회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조항의 근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번 판결이 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수정이라는 길고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도 의회 입법만으로 출생시민권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은 이미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자동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오늘 당장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자신의 전폭적인 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이 사법부에서 막히자 이번에는 입법부를 통해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가 1,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30일 연설에서 이 수치를 공식 발표했으며 전날보다 224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상자는 만 571명으로 하루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제니퍼 모레노 카리살레스 대변인은 이 수치가 시신이 수습된 경우만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훨씬 더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호활동 중인 유엔 상주조정관 지안누카 람폴라 델틴다로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 보디 100만 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를 추적하는 베네수엘라 민간 웹사이트에는 비공식 집계로 4만 2천 명이 연락 두절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안전하지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됐을 수 있어 공식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종자에 대한 공식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SUV 한 대가 카페 야외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64살 여성이었으며 차 안에는 어린이 4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미밸리 경찰은 고의성은 없다고 보면서도 기계 결함인지 음주나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열흘 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모델 3가 주택 현관으로 돌진해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사고 피해자 유가족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술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며 운전자와 테슬라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오토파일럿이 해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사고에 대해 특별 충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에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으며 차선 변경부터 주행까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완전자율주행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테슬라 주행 보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또 하나의 대형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청소년 중독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계에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는지 여부는 배심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또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서는 주 정부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29개 주 정부가 2023년에 제기한 것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자해를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메타는 오랫동안 청소년을 지원해온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8월 18일 시작됩니다. 메타는 최근 LA 법원에서 6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는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2: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 법률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이번 결정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피주 공화당이 2024년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시피주 현행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가 이와 유사한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12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못 박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는 쪽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 장이 넘는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된 뒤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의 향방이 선거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30일 미국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이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다고 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불법 또는 임시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하면서 성립됐습니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는 일부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법원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비판과 아쉬움에 공감한다며 먼저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수에게 비판보다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단 응원을 요청하며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5: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4: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6: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7: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6: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7: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6: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7: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9: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10: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9: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제한하는 주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6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 법률에 맞서 각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 잭슨과 대학생 민제이 히콕스가 원고였습니다. 이 대법관 다수 의견은 두 주의 법률이 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이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타이틀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만 적용되지만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는 이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지 조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판결을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이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가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금지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와 여권 성별 기재 제한 정책도 잇따라 허용해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마리아나 제도 북쪽 해상에서 실시됐으며 실제 표적을 격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미사일은 AGM-158C로 먼 거리에서 적 함정을 탐지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군함을 겨냥한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B-2 폭격기가 이 미사일을 싣고 이륙한 뒤 공중에서 투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는 이번 훈련이 미군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해상 타격작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성과가 미국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안보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첨단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B-2 폭격기에 장거리 대한 미사일이 통합됨으로써 미군의 태평양 해상 작전 능력

0: 영향력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1: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지적장애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레드릭 카운티 슈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5분 프레드릭 볼드리지 서클의 타운홈에서 67살 여성과 34살 아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두 사람이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용의자를 찾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인을 자살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을 잘 아는 주변인에 따르면 어머니는 오랫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홀로 돌봐왔으며 최근 정부 지원 환경의 변화와 장기간 이어진 돌봄 부담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숨지게 한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아직 공식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메릴랜드 검시소로 옮겨져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됩니다.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 경위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 가족을 오랜 기간 돌보는 보호자의 정신적 부담과 사회적 지원 체계의 공백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0: 오늘 법원이 지급 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에 대해 법원 주도 회생 절차 대신 자율구조 조정 지원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최장 3개월 안에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합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으며 올해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조사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법원이 JTBC의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지급 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의 채무 조정을 일단 자율에 맡겼습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중심이 돼 자구책을 찾는 자율구조조정, ARS 절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구조조정은 회생 개시 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장 3개월 안에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JTBC 측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내용대로 채무구조 조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TBC 측은 통상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JTBC와는 다르게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고 오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 자체 판단은 물론 5개사의 채무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 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 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2: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패션 칼럼니스트 이스트 짐 캐럴이 제기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캐럴은 1996년 맨해튼의 고급백 화점 버그도프 군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해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1심도 이를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 최종 기각됐습니다. 캐럴은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며,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고위급 회담이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먼저 회담을 요청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백 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이번 주 도하로 이동해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을 향해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스위스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 계획이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회담 형식이 고위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걸프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섰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협상 기간이 6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력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자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차관 카젬 가리바디는 이번 주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혀 회담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향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양측 모두 확전이 종전 합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7월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LA시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7불 87센트에서 18불 42센트로 55센트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되는 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LA카운티 직할 지역인 라크레센타와 발렌시아 등지에서도 시간당 17불 81센트에서 18불 47센트로 오릅니다. 센타모니카시도 카운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페사디나시는 18불 57센트로 올라 남가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가 됩니다. 웨스트할리웃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시간당 20불 25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새 임금 기준 적용과 함께 변경된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를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조례는 영어와 스페인어는 물론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포스터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귀국하며 공항에서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월드컵 폐막 이후 성적과 관계없이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육계 선거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미 월드컵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5: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해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5: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눈은 밝게,
1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9: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8: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9: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2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보이라이츠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이 주가 다 되어가는 가운데 캐런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월요일 긴급 행정명령 두 건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창고 안에 남아있는 부패 음식물은 무려 8,500만 파운드 규모로 썩은 악취가 수마일 밖까지 퍼지며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이미 무어 LA 소방국장은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이고 내부에서 잔불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어 현장 통제권을 창고 운영업체인 리니지 로지스틱스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 그리고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함께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할 중앙통제본부를 설치하고 이동식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상담소를 즉각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 검찰에는 13일간의 화재 진압 비용과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소송을 지시했으며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비용을 시민이 떠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니지 로지스틱스에는 45일 이내에 모든 부패 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하라는 마감 시한이 통보됐습니다. 폐기물 이송에는 대형 트럭 약 5,000대가 동원될 예정이며 주거지 도로를 피해 벤투라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매립지로 옮기는 작업이 이미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공기 중에서 장기적인 건강 손상을 유발할 물질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불과 반마일 거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다니엘 올베라 씨는 악취 때문에 야외 테라스 영업을 전면 중단한 채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와 카운티 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대형 창고 시설이 주거지나 환경 민감 지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환경 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캐런베스 시장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내놓은 홈리스 대책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거리곳을 뒤덮던 대형 텐트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텐트가 사라진 자리에 노숙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숙인들이 도시곳으로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는 텐트촌을 해체하고 노숙인들을 임시 숙소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중 야영지는 줄었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진 노숙인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임시 숙소 이후의 경로입니다. 영구주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텐트촌의 감소가 곧 홈리스 문제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한 주택단지에서 성조기 개항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샌마르코스에 위치한 112세대 규모의 타운홈 단지 앰비언스 오너스 협회가 주민들의 성조기 개항을 제안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 즉 HOA는 미관 통일을 이유로 성조기 개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성조기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상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법인 자유와 독립깃발법은 주거단지 내에서도 성조기 개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HOA의 규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는 법적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내년 7월 4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갈등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HOA의 규정 권한과 주민의 헌법적 권리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주정부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요일 나온 이번 판결은 성별 정체성과 스포츠 참여 자격을 둘러싼 오랜 법적 논쟁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에서 출생시 성별을 기준으로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잇따라 제정해왔고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연방법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각 주가 스포츠 참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이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다른 주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랜스젠더 권리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최종 결정인 만큼 향후 관련 소송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성소수자 권리와 스포츠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6: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 오후 12시 노스리지 발보아 블루바드 구천 28번지의 한 커피숍에서 남성이 화장실에 두고 간 권총을 회수하려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커피숍 화장실에 권총을 두고 나온 뒤를 되찾으러 해당 장소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또는 커피숍 관계자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911에 신고했으며 때번셔 경찰서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경찰서인 대번셔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서 해당 남성과 권총의 위치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체포 여부 및 권총 회수 결과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5분 로스앤젤레스 에스페란자 스트리트와 휘티어 블러바드 인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67세 남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LAPD 홀렌벡 경찰서가 즉각 출동해 주변 일대에 대한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무선 통신을 통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종자의 사진 등 추가 정보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종 남성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즉시 LAPD 홀렌벡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 웨스트 할리우드 멜로즈 에비뉴와 노스 로버트슨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 H 로렌조 매장에서 총기 소지 남성이 출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카운티 보안관 웨스트 할리우드서가 현장에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의 초기 제한 명령에 불응하며 저항하였고 보안관 측은 현장을 봉쇄한 채 대치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보안관은 끝내 용의자를 제압하고 현장에서 억류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구금 상태 이며 총기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9분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LA 퍼시 스트리트 3918번지에서 차량이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1 신고를 접수한 LA 카운티 보안관 이스트 LA서가 현장에 즉각 출동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인근 주택으로 돌진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고 차량과 주택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관 측은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몇 추가적인 인명 피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미국 하원에서 연례 국방예산법 처리가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수권법 처리를 위한 절차 규칙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매년 처리되어온 연례 입법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입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법안을 국방수권법 본문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을 막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두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강경파의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이브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왔으며 별도 법안에 대한 서명도 세이브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세이브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아 국방수권법 처리 일정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1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변함없는 응원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3경기에 모두 출전했으나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쳤습니다. 앞서 홍명보 감독이 어제 입국할 당시 야유를 받은 것과 달리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항에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손흥민 선수 공항에 도착했습니까?
13: 네. 네, 손흥민 선수를 태운 비행기 아시아나 203편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15분쯤 빠른 3시 54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한 3, 40분쯤 뒤에는 이곳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취재진이 공항 입국장 근처에 나와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축구 팬들도 나와 있는데 분위기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제 입국할 때는 야유와 고함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용병술에 더 문제가 있었다는 시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 박지성, 안종원과 함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쳤고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솔직히 지금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팬들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함없는 응원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하겠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세 경기 모두 출전했지만 체코전에서는 후반 24분에 교체됐고 멕시코전에서는 후반 12분에 교체,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특히 남아공전에서 결과가 안 좋고 내용도 좋지 않자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사용하는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공항에서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짧게라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손흥민 선수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북중미 월드컵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4: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6: Air. 류마티스 관절염,
17: 어깨와 허리 통증,
1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6: 진통제 없이
1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0: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신문이 모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행동이 모발에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박박 비벼 말리는 일상적인 습관이 탈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빗질이나 잦은 염색 뭐 이런 게 모발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겼는데 정작 위험은 머리를 말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랐던 젖은 모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상태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모발의 화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의 골격은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를 두 종류의 결합이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분에 민감한 결합이 물기를 만나서 헐거워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작은 힘에도 쉽게 끊깁니다. 원래 두껍고 건강한 모발조차도 젖었을 때는요, 원래보다 30%가량은 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젖은 머리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우리는 수건으로 팍팍 비벼서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긴 머리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동여매죠. 이때 위쪽에 가늘고 섬세한 부위에 잡아당기는 힘이 쏠리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야 돼? 네, 비비는 대신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감싸서 살며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 무거운 면수건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극세사 소재는 제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는 것.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 좋은 샴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시죠. 그렇게 잘 샴푸하시고 막상 말릴 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 상품부의 김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어제 시장 보면서 안 놀라셨습니까, 혹시?
4: 그렇죠. 매우 간만에 코스닥이 많이 오르는.
3: 네. 아니,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8% 올랐어요.
4: 근데 요즘 하도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빈번해서.
3: 아, 그건 또 그래요.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코스닥 8% 굉장히 놀랐는데 예. 어제 보니까 바이오, 2차전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써오른 겁니까? 왜 오른 겁니까? 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4: 사실 반대로 그동안에
3: 예.
4: 안 좋을 만큼 너무 일방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3: 네,
4: 일시적인 뭐 반도체가 쉬어갈 때
3: 예.
4: 이렇게 좀 강하게 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코스닥 관련해서는 조금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장이 좋았고 코스닥도 사실은 연초에는 좋았습니다.
3: 그리고
4: 코스피 5000이 돌파하면서 그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나왔고 뭐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기대감이란 게 사실 컸고 올해 자본시장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 초점은 코스닥 시장
3: 그렇죠.
4: 활성화 쪽에
3: 네.
4: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월 넘어갈 때 시장 많이 올랐고 이게 좀 코스닥으로 좀 더 온기가 확산될 거고 때마침 뭐 4월, 5월, 6월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큰 바이오 기업들은 학회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3월에 전쟁이 터지고
3: 그냥 뭐 여접시
4: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은 다 뭐 반도체도 안 좋을 수 있었지만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흐름으로 갔죠. AI 투자라는 거스를 수 없는 게 이제 전쟁 변수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3: 네.
4: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터져도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반도체에 쏠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코스닥을 우리가 뭐 펀더멘탈로 얼마나 네.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냐는 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모두 토해냈고 사실은 마이너스 상태였다가 어제 뭐 올라와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왜 올랐냐보다는 그동안에 사실 일방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들의
3: 예.
4: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기대감
3: 네.
4: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뭐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내일 7월 1일이 코스닥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뭐 여의도에서 행사들도 뭐 많이 하고 행사라는 게 뭐 잔치를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3: 그 떡이래 돌리나?
4: 거래소에서 40개 넘는
3: 네.
4: 그 코스닥 대표 기업들 IR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반도체에만 관심이 쏠려 있던 투자자들한테
3: 네.
4: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뭐 오늘도 장 시작할 때 처음에는 좀 마이너스 어쩌다 했는데
3: 네.
4: 뭐 오늘도 만약에 꽤 유의미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사실 하반기를 앞두고 좀 그런 기대감들을 투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이 나빴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쏠림이 너무 거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는 이 상황 이게 약간 다시 자금이 제대로 돌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로 볼 수 있습니까?
4: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직은 이르다.
4: 왜 네. 그러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쏠림이 사실은 불편한 거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펀더멘탈.
3: 반도체가 돈 다 벌고
4: 그렇죠.
3: 있으니까.
4: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더 쏠려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3: 네,
4: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 나오는데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쏠림이 과도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뿐이죠. 자,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어제 오후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대규모 AI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팹을 짓겠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밝혔고요. 그런데 이게 별로 호재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4: 네.
3: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4: 뭐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은 예. 상당히 장기적인 스토리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어제 그 투자에 대한 주식시장의 효과가 코스닥장을 이끌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투자에 따른 낙수효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3: 소부장으로 갈 것이다.
4: 예, 예를 들면 예. 서남권 관련 건설사들이 상한가를 갔다든지 예.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
3: 그 와중에 엉뚱한 회사도 상한가 가고 막 예.
4: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는 투자의 주체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AI 투자를 하겠다라는 주체는 빅테크 기업들이고 네. 사실은 수혜를 받는 거는 이걸 물건을 팔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대규모 투자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은 받지만 아직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별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요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가격 오르는 거 그다음에 수요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걸 기반으로 이익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뭐 메모리를 덜 쓰는 기술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시장을 흔들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메모리 3사에 대한 가격 담합 관련 이슈로 뭐 소송을 걸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예.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았지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애플이 이제 조금 이제
3: 쇼크가 있었죠.
4: 애플이 네. 사실은 이제 비싸서 못 쓰겠다를 표출을 하는 거죠. 가격에 정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저께 중국에 뭐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좀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고 가는 사이클 안에서 한국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기 쉬어가는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결국에 이 메가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가 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블룸버그 쪽에서 그런 평가를 했었잖아요. 이거 정부가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당국 쪽에서는 발끈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좀 과도한 풀입니까?
4: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래서 예.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다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공장 하나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용수 발전 인력 이게 사실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게 사실 잘 돼 있으면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죠.
3: 그렇죠.
4: 안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앞선 부분은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짓는 거는 워낙 미국은 민간 주도로 투자를 잘해왔지만 사실은 지금의 투자 규모가 민간도 지금 허덕거리는 상황이고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이런 네. 것들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3: BIS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했더라고요.
4: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늘 이 전제는 이 AI 투자 사이클을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간다는 관점에서 누가 먼저 멈출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미국도 결국 정부 쪽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AI 관련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소프트뱅크가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민간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의 어떤 개입이라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3: 뭐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어찌됐건 코스피 지수 지금 장중 고점을 지난 19일에 넘어선 다음에 정말 변동성이 미친 듯이 심해지고 네. 있어요. 빅스 지수가 뭐 역대 최고였다고 뭐 이런 빅스가 아니지 V코스피가 그런 말도 나오던데 일단은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짚어볼까요? 국민연금의 7월 리밸런싱 이게 우려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 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월 초에 일단 6월 달까지 이제 리밸런싱을 유예했고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허용하고 있는 각 자산별, 뭐 주식, 채권, 그다음에 지역별, 뭐 국내냐 해외냐에 대한 비중이 있을 거고 그게 뭐 그냥 막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금 자산배분 이런 데 통해서 예. 정해질 건데 1월 달에 어쨌든 꽉 차 있던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을 유예를 했고 6월 말까지요. 그러면서 5월 달에는 주식 투자 비중 자체를 늘려버려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추정을 할 때 전체 자산에서 최대로 만약에 운용한다라고 하면 28.8%까지 허용될 거다인데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는 지금 애널리스트들 평가 기준으로 한 8,200, 300포인트 선에서는 이걸 넘어선다.
3: 이미.
4: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8,500선 오늘 뭐 넘는다 뭐 이렇게 치면은 리밸런싱할 이제 금액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대략 한 9,000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네. 운용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뭐 한 25조에서 많으면은 70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 국민 연기금 수급으로 잡히는 이제 연기금 순매수로 보면은 네. 최근 1년 동안 10조 이상 매도했습니다. 계속 연기금은. 그리고 뭐 지금 6월 달에도 한 2조 3천억,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 그럴 수밖에 없겠죠.
4: 예. 네. 그래서 사실 연기금은 계속 사다가 갑자기 판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매도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인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개된 건 없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본인들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과연 주면서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연기금 리밸런싱으로 시장이 약간 조금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3: 네.
4: 그거를 시장의 단순한 하락 요인으로 짓기에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우려 하나 짚어봤고요. 두 번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4: 예, 뭐 이 부분은 현재 생태계에서는 예.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은 확실히 있겠죠. 실제로 그 두 배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나오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매수 사이드가 합산으로 하면 총 이제 11번 나왔더라고요. 5월 27일 이후로.
3: 예.
4: 근데 뭐 매수가 6번, 매도가 5번 이런데 이게 이제 빈도로 치면은 전쟁이 터졌던 3월, 4월 이 두 달간의 합산보다 일단 수치로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전쟁이 완화되고 우려가 이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분명히 네. 이 효과가 있을 거고요.
3: 저도 기자 생활 20년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4: 네. 근데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레버리지 상품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미 미국은 보편화되어 있고
3: 예.
4: 우리는 그걸 도입하면서 사실 이제 규제로 뒀던 게 좀 종목이 커야 된다. 그래서 시가총액 10% 넘는 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라는 얘기.
3: 둘밖에 없잖아요. 예.
4: 문제가 이 둘의 비중이 지금 합산 시총이 50%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3: 아.
4: 예, 이 둘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그 사이에 쏠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ETF 하나의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을 넘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들의 시가총액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맞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어쨌든 출시 이후 한 달 동안의 순매수 평균 ETF가 14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3: 네.
4: 두 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 한 달이었고 최근 5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5,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네. 관심이 많고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영향은 있는 건 맞다. 다만 또 그만큼 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장이 분산되고 이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지금처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는 조금은 지켜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짚어봤는데 연기금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 요 두 가지 봤는데요. 둘 다 지금의 변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4: 네.
3: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4: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쏠림이 이제 계속되는 게 뭐 불편하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고 전쟁 이후에도 보여준 거는 반도체는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투자자들이 확신을 주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산 시총이 지금 50%를 훌쩍 넘어서서 55%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75% 이상을 전자하이닉스가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들 둘이 가야지 결국 코스피가 만을 넘고 12,000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 둘을 빼버리는 순간 국내 주식 증시에서는 살만한 주식이 사실은 많이 줄어듭니다.
3: 맞아요. 네. 지금 누가 물어보면 반도체는 추천해 줄게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4: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밸류는 예. 지금 코로나 유동성 시기 때 주가가 급등했던 PER 16배 수준까지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3: 그럼 코리아 프리미엄이네요. 이
4: 그렇죠.
3: 부분은.
4: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지만 이 추세가 아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더 쏠려서 가냐 쏠림의 정도의 차이가 네. 있을 거고 그게 완화가 되면 뭐 어제처럼 코스닥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유명했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 테마나 이런 테마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5월 중순 이후로는 정확하게 반도체 관련된 걸로만 쏠려서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 아직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 탑2 종목에 대한 선호도를 지우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 오늘은 김현 우리은행 WM 상품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대박을 원하시냐 쪽박을 원하시냐 이렇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쪽박을 원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퇴직연금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더욱 쪽박을 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는 그동안 묻어두길 잘했다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퇴직연금을 굴려온 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 뒤 자금 설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3: 아이고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상무님의 숙제도 이제 해결했습니다.

0: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1: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예, 좀 낮은
0: 예.
1: 거.
0: 예. 최근에 이제 뭐 TDF나 뭐 ETF 같은 투자 상품들이 좀 활성화되고 투자 문화가 좀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지면서 예. 일부 이제 자산 비중을 이제 주식 비중들을 높게 가져가신 분들은 최근 1, 2년 성과는 되게 좋게 나오고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성과는 안 좋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퇴직 후에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시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유료문자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보내주시면 상무님께 여쭤보고 한번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 보통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DB가 있고요. 확정기여형, DC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개의 제도 차이를 저도 여전히 헷갈리고요.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0: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자기가 가입해보면 금방 압니다.
1: 해봐야 알아 확실히. 아, 예.
0: 이제 퇴직금은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인데 그 예. 돈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 등에 보관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잖아요.
1: 네.
0: 이제 회사 바깥에 보관한 돈을 누가 운영하느냐.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제 DB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니까 성과 좋든 나쁘든 회사가 책임을 질 거고 근로자는 운영 성과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1: 그러니까 알아서 찍히는 대로 받으면 네, 되는 거죠.
0: 원래 그건. 퇴직금 룰에서 정한 대로 그냥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무슨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답하는 분의 상당수가 DB형. 확정급여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건 알려주질 않으니까 예, 그런 건가요? 예.
0: 관심이 별로 없죠. 내가 네네. 운영해봐야 성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운영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DC형은 이제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자기 퇴직계좌가 있습니다.
1: 예.
0: 1년을 일하면 회사에서 한 달치 급여 정도를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자기 퇴직계좌에. 예, 예, 예. 그럼 스스로 운용하고 퇴직할 때는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네. 돈하고 그거 운용해서 나온 수익을 자기가 퇴직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 계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면 내 퇴직금이 네네.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볼 수가 있죠.
1: 수익률도 나올 것이고.
0: 당연히 다 볼 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또 투자도 할까 말까 네.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니까 DC형에 가입하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DC형이고 내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 있는지 하고 요즘은 출퇴근길에
1: 네.
0: 아니면 아침에 회사에 자리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계좌 확인하시는 분들 많은
1: 업무 준비다.
0: 그렇죠. 업무 준비도 중요하고 이제 자기 노후 준비도 중요한 예. 거니까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어쩌면 후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하죠. 이 DC형으로 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DB형으로 하고 있다. 이거 제가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0: 근데 회사가 예. DB형 퇴직연금하고 DC형 퇴직연금을 두 개 다 도입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만약 DB형만 있다 그러면 회사가 이제 추가로 DC를 더 도입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만약 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DB형도 있고 DC형도 있다. 주로 어떤 회사가 이런 게 맞냐 그러면 임금 피크제 도입한 회사들.
1: 아, 예, 예.
0: 임금 피크제 도입한 회사는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개를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최근에 또 어떤 회사들이 늘어나냐면 연봉제 회사들.
1: 네, 네.
0: DB형 제도는 퇴직하기 직전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연봉제는 내가 올해 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연봉이 떨어지면 퇴직금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DB형 대신 DC형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나 더 도입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B형하고 DC형이 두 개가 다 도입했다고 보면 회사의 인사팀이 되는데 우리 회사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시면 돼요.
1: 네.
0: 수시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만약에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어디 어디 선정하고 있느냐. 보통 뭐 한 군데만 하는 데도 있고 뭐 네. 두세 군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예. 선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나는 ETF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은행, 증권, 보험에서 다 ETF 제공을 하지만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는 증권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증권사로 할래. 그러면 예. 이제 전환 시점이랑 일자를 정해가지고

0: 퇴직금 DB형에 쌓여 있던 퇴직금 전체를 그 시점으로 이제 중간정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돈
1: 아,
0: 전체를
1: 옮기는
0: DC형
1: 거.
0: 계좌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그 상품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자기가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1: DB만 가입돼 있는 회사에선 방법이 없는 거죠.
0: 그거는 이제 근로자 과반의 의지가 있으면 이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할 수 있어요.
1: 아,
0: 그러면 이제 추가로 더 선정을 하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해서 그건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추가로 더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는 그런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안 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쭉 보면요, 상위 10%는 19.5%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위 10%는 0.5%에 그쳤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위험형 상품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보통은 이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면 평균값만 보여주니까 그 평균은 전체 자산의 한8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 수익률 딱 보여주면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작년부터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수익률을 상위부터 하위까지 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2025년 수익률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립금 중에서 한84% 정도는 이제 실적 배당형에 투자를 한 걸로 나와서 주변에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뭐 반도체 ETF나 뭐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꽤 많이 있으시고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 같은 상품에다 퇴직금 맡겨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있고 그분들은 주식 노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최근 상승장에서 수익이 좀
1: 좋았겠죠.
0: 높게 나타났을 거고요. 반대로 여전히 이제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립금의 74%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적금 정도의 수익률 정도 거기서
1: 밖에 안
0: 조금 더 나오는
1: 되겠죠.
0: 정도 수익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갭이 되게 크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한 5년 뒤에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위험한 건 싫고, 그렇다고 해서 좀더 벌겠다고 이쪽에 왕창 넣었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것 같거든요. 요 황금 비율 어떻게 정해야 돼요?
0: 보통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상품에 있으면 포모를 느끼잖아요.
1: 소외감 느끼죠. 화나지.
0: 반대로 또 막상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 퇴직금인데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면 내 노후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또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1: 안 그래도
0: 있어요.
1: 많이 올라 버리기도
0: 그래서
1: 했고.
0: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거 중에 뭐 최근 지금이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30이라는 숫자 정도가 찍혀 있는 TDF를 많이 권유를 해드려요. 그러면
1: 2030이요.
0: 주식 비중이 한4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종목이나 글로벌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 주식의 한40% 내외, 채권의 한60% 정도를 운영을 하고 내가 종목을 골라야 될 필요도 없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다시 6대 4 정도로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펀드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좀 덜고 부담을 덜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소외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면 손해는 좀볼수 있겠지만 상승장에서 아예 또 이익을 향유 못하는
1: 완전
0: 고통도
1: 소외될 일은 없을 것이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그걸 자기가 4대 6을 딱 나눠가지고 막 관리한다는 게 쉬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1: 바빠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자산 잘 배분돼 있는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일반 직장 그런 부분들에 내가 현타가 오거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TDF는 뭐 ETF처럼 주식시장에서 사는 건 아닌 겁니까? 어디 가서 가입을 해야 돼요?
0: 그냥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면 거기 안에서 가서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도 되고 은행도 되고 보험사도 있고 자기가 가입 가능한 TDF 상품들이 있거든요. 하실 때 이제 뒤에 숫자가 네 자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2030이면 2030년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1: 20대, 30대가 아니라 정도다.
0: 2045라면 2045년 정도 퇴직을 예정하신 분, 뭐 2045를 고르시면 아직까지 기간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주식 비중이 한 7, 80% 될 거예요.
1: 조금 더 위험하게 가는 거네요.
0: 그러다가 이제

0: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두고 그 비중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한40% 내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까지도 이제 펀드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서 젊었을 땐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은퇴를 앞두고는 좀 비중을 줄이고 싶고 그걸 내가 하기는 싫고 펀드에 맡기고 싶다 하시는
1: 네.
0: 분한테 좋은 게 이제 TDF 같은 상품입니다.
1: 참 펀드 이렇게 금융상품이 발전할수록 편한 것도 확실히 있긴 있는데 더 위험해지는 것도 많고 아무튼 잘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 운용한 지 3년이 된 50대시래요. 매월 50만 원은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넣고 있대요. 요거는 교과서적인 거죠.
0: 네.
1: 20만 원은 IRP 계좌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요 비율은 적절한 겁니까?
0: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를 이제 나눠서 지금 적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900만 원 정도까지 저축입니다.
1: 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50만 원 넣는다는 거는
0: 그렇죠.
1: 연 600을 맞춘 거.
0: 그렇죠. 연금저축은 근데 아무리 많이 해도 600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한 달에 50씩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과된 금액은 추가로 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 계좌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12번 600만 원 맞춰 놓으시고 초과되는 금액을 이제 IRP 계좌에서 저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월 50만 원 연금 저축 계좌, 그다음에 나머지는 IRP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IRP 쪽에선 또 TDF 펀드로 몽땅 넣어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연금 저축 계좌는 ETF를 많이 하시나요? 한 7개에서 8개 종류를 배분해서 하신대요. 이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뭐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1: 조금
0: 같고요.
1: 좁히는 게
0: 근데
1: 아무튼
0: 그거를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7개, 8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ETF 중에서도 뭐 반도체 ETF만 7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1: 그렇죠. 그거는 문을 딱
0: 그래서
1: 닫히는 문을
0: 분산이 잘
1: 테니까.
0: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은 뭐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관리할 때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수익률 좋은 ETF 쪽으로 자꾸 옮겨가게 됩니다. 트레이딩이 쉬우니까 자꾸 옮겨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의 형태의 ETF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들이
1: 오,
0: 생겨.
1: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네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마침 잘 맞아서 상승장을 만나면 좋은 수익도 내지만 반대로 하락장이나 조정장을 만났을 때는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1: 보통 ETF 하면은 지수형 ETF가 있고 산업형 ETF들이 있잖아요. 업종별. 요런 것들 어떤 정도로 이렇게 배분하면 좋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대형 지수형 시장형 ETF,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같은 것들을 주로 삼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메인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통 핵심 위성 전략이라 핵심은 그걸로 깔아놓고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특화돼서 투자하고 싶은 것들에다가 약간 비중을 실어서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법들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나는 처음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대형 지수 펀드, 시장 펀드, ETF 같은 데서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 투자, ETF 쪽에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은 우물정의 0945로 상담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퇴직연금에 신경을 쓰고 퇴직자금에 신경을 써야 되는 배경을 보자면요. 역시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고갈 시점은 2065년까지로 늦춰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상무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0: 일단 국민연금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을 때까지 준다. 개시되면 두 번째는 죽어서도 나옵니다.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세
1: 그렇구나.
0: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원의 주소득원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부족하답니다.
1: 너무 금액이 작아요.
0: 근데 뭐또 그렇다고 무작정 국가 재정을 통해서 많이 줄 수도 없는
1: 그건
0: 게
1: 말도 안 되죠.
0: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지금 내고 있잖아요. 국가가 이제 내가 낸 거에 비례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 노후소득을 100% 보장해 주시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추가로 이제 자기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현재 보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고 노후에 받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1: 네.
0: 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 받는 게 70만 원 정도 됩니다.
1: 70.
0: 그리고 네. 이제 좀 오랜 기간 가입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는 돈들이 한 117만 원이 평균액 정도 되거든요.
1: 그런데 아, 노후를 살기가 만만치 않네요.
0: 그죠.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네.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비가 한 198만 원 정도 필요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223만 원 정도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는 한 잘하면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수준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밥 먹고 반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노후를 이렇게 좀 즐기려면은
0: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내가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연금. 그다음에 집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것들까지 추가로 활용해서 이 네 가지 연금원들을 잘 섞어서 노후의 생활비를 만들어내려고 네. 이제 자기가 플랜을 짜야 돼요.
1: 월천을 목표로 하면 플랜을.
0: 예. 뭔가 하나 가지고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나는 퇴직금 어떻게 활용할 예. 건지 개인연금은 얼마나 더 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택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다 더해서 내가 노후소득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달에 받는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50대들의 가장 큰 불안은 뭐냐 그러면 이제 곧 월급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1: 그게 또 언제인지 당장 올 수도 네, 있다는
0: 그
1: 거
0: 불안함이 네. 있거든요. 그럼 그 불안함을 제거하는 방법은 직장의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자동소득 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그 월급 평생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만들긴 어려우니까 국민연금, 퇴직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같은 것들 합치고 그다음에 주택까지 합쳐서 내 소득원이 딱 만들어놓고 내 아 이건 내 죽을 때까지 얼마는 나와라고 하면 좀 불안함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원을 먼저 확인해보는 거
1: 네.
0: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일단 한 30년 더 산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한번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의 매기가 되겠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연금 이사장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영하면 수익률이 3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지금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만 비교를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기금으로 운영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평균값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기금이라고 해서 수익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안을 해봐야 되는 게
1: 국민연금 예. 몇 년째 되게 안 좋았고 욕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그것도 봐야 되고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도 근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아.
0: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운영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 기금의 건전성은 되게 높아지겠죠. 하지만
1: 네네.
0: 그게 수익이 좋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자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연금을
1: 예.
0: 받기 때문에 수익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나빠졌다고 연금을 덜 받는 거는
1: 아니죠.
0: 또 아니죠. 그럼 상대적으로 예. 운영에 대한 압박감은 덜하겠죠. 근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 운영 성과에 따라서 내 퇴직급여 자체가 달라지고 연금액이
1: 예.
0: 영향을 받잖아요.
1: 네.
0: 그 운영하면 수익률이 좋을 때야 모르겠지만 안 좋을 때 운영이 생각처럼 그렇게 뭐 내가 자산 배분을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그렇게 좀 똑같냐라고 하면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과랑 배를 비교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 한번 봅니다.
1: 양쪽을 다 보면은 그 어떤 치열함 같은 거의 차이를 사실 체감을 하기는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수경제는 김동엽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4: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손흥민 선수가 탄 아시아나 2033편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15분쯤 빠른 3시 54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약 30분쯤 뒤에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야유보다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스탠딩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취재진이 옆에서 대회 소감을 계속 질문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짧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 박지성, 안정환과 함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쳤고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SNS를 통해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하겠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경기 모두 출전했지만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는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선발 출전도 하지 못하고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 특히 결과도 안 좋고 내용도 좋지 않자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사용하는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 퍼즐을 맞춰보는 일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까지 YTN 김동민입니다.
3: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넣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6: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4: 용인과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9: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0: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9: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0: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9: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수천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12: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에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11: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3: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11: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14: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1: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있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5: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11: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습니다.
4: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는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법력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후반기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61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안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가량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 서영교 의원이, 경제 분야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7: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하며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8: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에 1분 2초를 천금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16: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4: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입니다.
16: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민주당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국무총리 인준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국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등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9: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20: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9: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투표함이 이송됐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영상과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관 복장을 하고 개표소를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앞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3% 넘게 증가한 877억 달러로 1984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에 힘입은 신기록 행진 속에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돌파했을지 주목됩니다.
4: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경기도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전역이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와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유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오는 5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대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오늘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날씨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SR이 오늘부터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오송 평택지대 구간에 집중됐던 기존 특별검표 범위를 확대해 출퇴근 시간 수서 오송 전 구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3: 최근 꼬치형 식품이나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처럼 캠핑장에서 즐기는 이른바 아웃도어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정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4: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둑이 무너져 큰 피해를 봤던 충남 예산에서는 그동안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하천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예산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 둑이 무너져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둑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틀이 설치돼 있고 굴착기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쑥대밭이 됐던 주택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 장마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천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 지금 3-4m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선 그거 파내야 원칙 아니에요? 에? 높은 거를. 그럼 맨날 그 제방 조금씩 터졌다가 보수만 하면 됩니까? 이거 파내야 되지. 에?
1: 가축 폐사로 수억 원의 피해를 본 농가는 여전히 망연자실입니다.
22: 수해 전까지 젖소 12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현재는 9마리밖에 남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축사 내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1: 농장 주인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23: 낙농축협에서 와서 이제 그쪽 피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토탈 합사 6, 7억 정도 피해를 봤고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거는 맥시멈이 5천 정도더라고요.
1: 예산군은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이 국가하천이라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준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5: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항공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야지 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첫 번째 뉴스는 국민 영웅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삼성과 SK 총수에게 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 장면이 화제입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서요. 네. 앞으로 반도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두 회장을 향해 국가 영웅이다. 또 국민 영웅으로 부르고 싶다. 그러면서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요. 네? 왜 그랬냐. 대통령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해외로 갈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줘서 고맙다. 정부도 그만큼 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용어도 어렵고 네. 투자 규모도 엄청난데요.
4: 네.
3: 와, 4,700조?
4: 네, 국민 이제 총생산이라고 GDP 절반이 좀 넘는 어마어마해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네.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4: 정부가 내세운 세 축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3: 네.
4: 용어가 좀 어렵죠.
3: 네.
4: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반도체는 AI의 두뇌고요.
3: 네.
4: 피지컬 AI는 그 두뇌를 달고 실제 움직이는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같은 몸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그 두뇌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좀 생각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 일하는 시대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먼저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요. 앞으로 투자 규모도 계속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35년까지는 전체 투자액을 1000조 원까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삼성 SK도 큰 돈을 걸었습니다. 이 삼성은 625조 그리고 SK는 1500조 규모의 새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특히 호남 에서는 두 회사가 각각 400조 원씩 들여서 새 반도체 공장도 짓기로 했습니다.
3: 네.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 안에 직접 챙기는 담당관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3: 네.
4: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기업이 큰 배에 띄웠으니까 우리도 물길 좀 터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옛날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밀어붙인다고 되기가 어려운 게
4: 네.
3: 대한민국이 이제는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4: 그렇죠.
3: 나라라서
4: 네.
3: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 규제를
4: 네네.
3: 청와대에서 풀자. 안 통해요. 이게 뭐 각 지자체의 뭐 조례 규정 이런 것들도 다 있어가지고
4: 그렇죠.
3: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고
4: 네.
3: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기를 엄청 쓰잖아요.
4: 그렇죠.
3: 호남에 충분한 물과 전기 있습니까?
4: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3: 숙제예요?
4: 네.
3: 아이고.
4: 정부는 일단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3: 네.
4: 먼저 물의 댐 여유 용량을 활용을 해서 다른 지역의 물까지 좀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래서 하루 100만 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빛 원전이랑 재생에너지 함께 활용하면 충분히 전기도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가장 큰 변수가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3: 맞아요.
4: 제가 호남 같은 경우에는 큰 가뭄이 오면
3: 네.
4: 물 부족 현상이 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그런 우려 있다고 하고요. 전력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기는
4: 네.
3: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4: 네네.
3: 이게 물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광주 전남에 네. 가장 큰 지금 물 공급 댐이 주암댐인데 네. 이 반도체 공장 지어지면 한 200만 톤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그럼 주암댐 한 두 개 정도는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청와대에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니까 한번 살펴보죠.
4: 네.
3: 두 번째 소식은요?
4: 두 번째 뉴스는 1호 징계는 누구입니다.
3: 어디예요? 또 국민의힘이에요?
4: 네,
3: 또 징계하는 거예요?
4: 네.
3: 누구요?
4: 이번에 핵심은요.
3: 네.
4: 그 이번 6.3 지방선거 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3: 네.
4: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음 달 초에 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운 당내 인사들 징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는 이미 징계 요청에 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세 명의 이름을 좀 거론을 했는데.
3: 누구예요?
4: 김용태, 김재섭 그리고 우재준 의원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있다가 지도부를 비판할 때만 앞장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논란이 하나 더 있었는데
3: 뭐예요?
4: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명구 의원이요. 한 당직자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좀 공개가 됐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3: 봤어요.
4: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메시지에는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 이 당원권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3: 그럼 첫 번째 징계 네. 대상자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4: 진종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3: 그래요?
4: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진 의원이랑 좀 통화도 해보고 만나도 봤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징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TKPK가 우리 당의 심장이라서 손가락질을 내가 받겠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면 징계는 얼마든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만약 당권을 위한 징계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특히 계엄 사태 당시에 지도부를 먼저 떠난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이 당을 걱정하는 모습 정말 가식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좀 읽히는데 그러면서 민심을 외면하고 또 역행하는 지도부야말로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지도부 총사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3: 네, 계속 뭐 당 안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물러나야 한다
4: 네.
3: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또 공개적으로 좀 터져 나왔는데요.
3: 네.
4: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3: 네.
4: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팀을 말하고 있지만 기억나는 건 징계뿐이다. 당원들이 모두 적으로 보인다면 리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자신은 물론이고 김용태, 김재섭 의원까지 징계 대상으로 거론하는 건 지도부가 친한계를 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보고 있죠.
4: 그래서 이제 당권 봐도 곧바로 이제 맞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3: 네.
4: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에는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민수 최고는 회의 도중에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우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 그와며 김민수 최고가 막
4: 네.
3: 뭐라고 하는 장면은 꼭 유튜브에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참 공개적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그랬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4: 네.
3: 어제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장동혁
4: 네.
3: 대표는 참석 안 했죠?
4: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3: 네.
4: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장에서 모습을 나타내서 어떤 얘기를 듣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좀 밝힐 줄 알았는데
3: 네.
4: 분위기 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 대표는 물론이고 박준태 비서실장까지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3: 네.
4: 어제 의원총회장에서는 좀 장대표 대해서 좀 사퇴론이라든지 뭐 친한계 징계를 놓고서 좀 한바탕 격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3: 당사자가 없으면 맥이 팍 빠지는 거죠.
4: 네.
3: 그걸 노리고 참석을 안 한 걸 거예요. 결국에.
4: 그렇습니다. 이제 대신에 좀 여야 원구성이나 법사위원장 문제만 좀 논의를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친한계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 네.
4: 대표 사퇴 징계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다. 바로 맹탕 의원총회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3: 네. 그럼 연관해서 세 번째 뉴스는 법사위원장 관련된 얘기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네.
4: 세 번째 뉴스는 법사위원장 포기 못한다입니다.
3: 여야 합의 실패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핵심 딱 하나입니다.
3: 뭐예요?
4: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갈 거냐.
3: 제가 예측해볼게요.
4: 누가 가져갈
3: 거냐. 민주당이 가져갈 거예요.
4: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본회의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나경원 의원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좀 했는데요. 민주당 어제 곧바로 조정식 국회의장 찾아서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 의장도 오늘 본회의 소집하겠다고 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의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합의 없는 본회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의원들한테 비상 대기령까지 내린 상황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이제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뭐 원구성 협상 또 극적으로 타결될 거예요.
4: 네네.
3: 법사위원장 뭐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민의힘 몇 개 이제 상임위원장 가져가고 그럴 것 같은데.
4: 네.
3: 대략 우리 정 기자님 보시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4: 일단 키는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3: 국민의힘 갖고 있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 네.
3: 국민의힘이.
4: 그래서 이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좀 네. 해왔는데 일단 당장은 좀 협상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고요. 이 의원은 지난번에 원 구성도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1, 2주 맞아요. 정도 좀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4: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리는 건 법사위원장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맡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제 경제 관련 상임위를 우리한테 주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3: 정모의 기재위 뭐 달라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고요.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붉은 악마가 불났다.
3: 네, 왜 불났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대표팀 귀국했죠?
4: 네, 그렇습니다. 네. 전례 없이 이제 행사 없이 조용히 귀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 네.
4: 새벽 3시 15분쯤에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예상보다 45분 정도 빨리 도착했다고 하고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3: 네.
4: 패배 원인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함께 귀국길에 올랐는데 좀 고개를 숙이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3: 저도 오늘 사전 인터뷰 녹음만 없었으면
4: 네.
3: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4: 정말요?
3: 계란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4: 네.
3: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 클럽 붉은 악마가 사퇴 의사를 밝힌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향해 맹비난을 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축구팬을 유린했다. 이렇게
3: 유린?
4: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3: 네.
4: 특히 홍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과보다 좀 해명에 집중한 점을 굉장히 비판했는데요.
3: 네.
4: 끝까지 변명만 했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화살은 홍 감독에게만 향하진 좀 않았는데 붉은 악마는 대한축구협회 안에 기득 권 세력을 한국 축구를 좀먹는 적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기본적으로 참 홍명보 감독이
4: 네.
3: 사과하는 그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4: 네네.
3: 그것도 좀 태도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3: 아유, 정말 며칠 동안 화가 나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4: 네.
3: 정 기자님 오늘 방송 내용 잘 들었는데
4: 네.
3: 정 기자님이 안 해주신 게 있어요.
4: 어떤 거죠?
3: 우리 뉴스명당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번도
4: 네.
3: 안 하셨어요. 한번
4: 네.
3: 청취자분들께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4: 당원 여러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도 사랑입니다.
3: 감사합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4: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명당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싸움이 점점 격해지고 있죠.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까지 소환해 적통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인데요. 관련해 이야기를 꺼낸 당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뭐가 진실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3: 저기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봉헌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셨고 미국 일정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북 타운홀 미팅도 하셨잖아요.
5: 네, 네.
3: 전당대회 출마 행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5: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니세요? 그냥 출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5: 죄송합니다.
3: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언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 결심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럼?
5: 아니 당에 들어와서 쭉 지난 지방선거와 저도 이제 보궐선거를 거쳤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 전략이나 메시지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꼭 이번 남아공과의 축구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전술의 변화가 필요 그러는데 뭔가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아,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꼭 돼야 될 때가 안 됐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후폭풍으로 우리 지지도도 떨어지고 마침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더 그 크로스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정말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이 홍명보 감독 체제, 정몽규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 축구가 재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제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모습이요.
3: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는 거다. 그래서 당원을 만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5: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설마는 중이고 타운홀 미팅을 이제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제 네. 광주 전남 다 이렇게 돌아볼 생각입니다. 영남 쪽도. 예.
3: 지금까지 만나본 당원들은 뭐라 그래요? 송영길 대표 나가가지고 뭐 역할을 해줘야지 출마해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아이 못하러 나가 지금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미는 것 같은데

0: 만났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네. 대통령께서도 뭐 이 출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셨고 의원님께서 저 출마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 그 말씀은 제가 얘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그걸 알아서 이제 보도가 돼서 네.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사실 대통령 네. 만나면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맞아요. 네. 대통령과 만남이라든지 메시지는 얘기 안 하는 게 맞긴 맞죠. 그래도 네. 분위기는 괜찮으셨죠? 분위기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1: 아니 뭘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제가 이번에 4년의 이제 풍찬 노숙의 길을 거치고 특히 329일 감옥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많이 마음을 비우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립된 네. 나라에 문제가 돼도 좋다는 김구 조선님의 말씀처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이라고 제가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0: 네. 의원님 전당대회에 만약 출마하신다면 완주를 목표로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네. 결선투표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뭐 단일화 논란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뭐 일각에서는 또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 하는 거 아니냐, 뭐 김민석 총리 대신에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분석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정치가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이 말씀을 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생물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사실 우리 당원들이 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들 앞에 우리 후보자들은 일종의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자인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이건 다른 아이템인데요. 지난 주말 네. 여권을 뜨겁게 달군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이거 이 발언들 좀 들어보셨죠?
1: 네네 들어보았습니다.
0: 여권의 뭐 진보 진영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할 말 했네 유시민 아니면 유시민까지 왜 저래? 어떠한 심정이신지?
1: 아니 우리가 이제 고대 우리가 왕조사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충신은
0: 네.
1: 자기 주군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똑똑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영입해가지고 주군 옆에 모이게 하는 사람이 충신이고
0: 네.
1: 간신은 그 주군 옆에 그 권력을 독점해서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모습이 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런데
1: 네.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이 구조적인 소수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DJT연합, 박태준까지 연합을 하고 이인재 후보가 500만 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IMF를 초래한 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한테 거의 39만 표, 한 1.1% 차로 겨우 이겼거든요.
0: 네.
1: 문재인 대통령은 뭐 42%도 채 안 돼서 사자가 나온 바람에 이겼던 거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21년도 2022년도 패배한 대선과 이번 내란을 겪고 나서 한 대선의 차이가 한 1.59%인가요?
0: 네.
1: 증가된 게 그것밖에 안 됐어요. 즉 50%를 넘지 못하고 49.몇%로 이번에 당선된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은 당선된 순간부터 자기를 지지한 국민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따라서 저는 국민통합 뭔가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특히 아직도 국민의힘이 장동협체제 윤어게인을 기본으로 한 세력이 당 지도부에 있는 상황에서 중도 보수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증축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1: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의 주도권이 상실된 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유시민 작가

0: 대표께서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네. 저는 민주당의 동교동 세력을 배제하고 나머지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는 유시민 작가님의 견해에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마치 네.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변화 발전, 플러스 정치로 더하기 정치로 발전된 것처럼 지금의 이 새천년 민주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다 같이 싸우고 가자. 그리고 부 동교동계나 이런 색은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이걸 배제하고 못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는 열린당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제를 다 시켰거든요.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의 유시민 작가님 논리와 어쩌게 될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만들고 2028년도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고 그래서 조국 대표랑 뭐 친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를 미는 그런 분들 공천 많이 하고 그래서 2030년에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이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지금 참전을 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사실 이번 평택 선거를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TV 토론한 거 보고 사실 조국 대표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좀 더 자기 변화와 좀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때 아닌 진실 공방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 정청래 네. 전 대표를 향해서 노무현 전 네. 대통령과는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다. 그런데 정래 네. 전 대표 측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해 보니까 서거 당일에는 못 가고 다음 날 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0: 네, 그때 그 전격 시사 KBS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제 그쪽 질문자 앵커의 질문이 네. 지금 적통 논쟁 그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 노사모 출신이고 노무현 키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김민석 그 총리를 겨냥한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럴 입장이 아니다. 사실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 정청래 의원께서는 초기 노사모 출신은 맞지만 나중에 정통 모임의 중심이 돼서 정동영 후보 캠프에 서면서 완전히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측과 갈라져가지고
1: 네.
0: 사실 장례식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게
1: 네.
0: 저는 5월 23일 바로 당일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밤을 새웠거든요.
1: 네.
0: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게 보니까 이분이 다음날 오셨다고 아마 중국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수다 깨끗하게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1: 네.
0: 합니다. 그런데
1: 네.
0: 그본 취지는 너무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몽리의 책임자들이다. 송영길이나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적자 치드 이걸 가지고 전당대용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줬던 지몽미의 책임자의 한 당사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의 제2의 노무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고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적통의 길이지 과거에 사실 강병원 저는 돌아가신 그 사장 빼고는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지키는데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외로운 밤을 혼자 지내실 때 누구 단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1: 네.
0: 강병원 그 선배님이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있었으면 노 대통령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거를 이 이명박 정부가 잔인하게 뇌종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강금원 사장을 병 보석을 안 해줬거든요.
1: 네.
0: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이제 보석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저를 만났는데 같이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가 적통은 아니다. 이걸 좀 강조하시다가 약간은 좀 착각하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네, 잘 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1: 그 정청래 대표가 적통이 아니다 요거를 좀 강조하시려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약간 좀 착각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0: 그렇습니다. 예.
1: 대표님, 그저께 타운홀 미팅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측근이 아니면 당무서 배제한다. 민주당 사당화가 안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야지. 이게 지금 기차 아니라서 잘 안 들리거든요.
1: 아, 네. 그저께 타운홀 미팅에서요.
0: 예예.
1: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측근이 예. 아니면 당무에서 배제한다, 민중화 사당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예예. 하셨는데
0: 네.
1: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0: 그거는 뭐 저의 평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일반적 평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거고요.
1: 네.
0: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정청래 당 대표께서 161명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또 토론과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당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또 측근들만 운영하고 또 뭐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그 뭐 다 그 최고위원들 이야기 들어봐도 자기 쪽이 아닌 사람은 다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 네.
0: 너무나 좀 편협하게 이거를 당무를 운영하고 있다.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그 측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0: 아, 그거는 다 이미 봉지에 사실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가 있었어요.
0: 네, 네.
1: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2시에 본인의 사퇴 뭐 기자회견을 했어요.
0: 네.
1: 대통령의 보고회도 2시인데 꼭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큰 발표하시면은 당에서는 좀 그걸 보고 나중에 하든지 다음 날 하든지 좀 앞당기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청총리 직행부 전체가 그런 압박자가 날 때가 많았잖아요.
1: 네.
0: 뭐 주가 5천이 넘는다든지 우리 대통령의 뭐 시정 연설이 있었다든지 중요하게 대통령의 그 행사를 좀 빛내주고 백업하고 해석해줘야 될 당이 자기들 일정을 그냥 청와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때가 많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이 조승래 사무총장께서도 뭐 고생했지만 그 당연히 정청래 당대표 사퇴와 함께 같이 사퇴해야 될 분이었는데
1: 네.
0: 사퇴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아마 한병도 대인과의 어떤 좀 그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임하게 된 게 뭔가 흔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보고에 있었는데
0: 네.
1: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된 거잖아요.
0: 네네네. 네.
1: 대표님과 호남과 인연이 깊으신데 호남의 대규모 투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이제 영남 쪽에 발전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면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포항제철이 포항이 되는 것도 그쪽 동해안이 이제, 수심 깊이 자체가 15m 이상 돼야 대형 선박이 들어와서 석탄, 코크스, 철강 이것들을 접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안 벨트로 발전한 게 불가피한 면이 있고, 특히 태평양을 통해서 대미 무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동해안 벨트로 이제 공업적이 발전해서 호남 사람들이 다 그 포항제철이나 울산, 거제 조선소에 다 취직으로 가서 호남 인구가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곡창지대다 보니 농업이 중심일 때는 근데 이제 다 인구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돼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돼 있었는데 지금 AI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이 가장 호남이 높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물이라든지 인력이나 풍토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아무튼 이번에 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놓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1: 네. 국민의힘은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의 네. 상당 부분이 호남 쪽으로 투입되는 걸 보고 정부의 관치 개입이다. 민주당 토지 보유 내역까지 공개해봐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뭐라고 하시겠어요?
0: 그러니까 너무 좀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서 일갈한 모습을 보고 역시 정말 그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호남이 되는 것을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토가 균형 발전하지. 호남에는 사실 공장하는 쓸만한 기업이 없어가지고 다 전기도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서울로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14기가와트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전라남도 이 재생에너지 캐파가 거기에다가 영광 고리 원전 6기가와트 정도의 지금 영광의 영광 원전이 가동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기가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야지. 전남에다가 전기가 있는 곳에 오면 좋은데 왜 이것을 송전통을 만들어 다시 서울로 경기도로 이렇게 송전해야 되겠습니까?
1: 네.
0: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기가 가장 중요하고 전기와 물과 인력,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조건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0: 네,
1: 동아 인사
0: 네.
1: 잘 마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언급한 방금 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겉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지만 진짜 관전 포인트는 여권의 당권 경쟁이죠.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서 사생결단을 벌이는 계파 갈등을 향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4: 국회에선 여전히 협치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이었는데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우면 후반기 국회도 파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여당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앞서 손흥민 선수는 SNS를 통해 응원에 보답하지 못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3: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4: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인데 뒤늦은 규제란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3: 어제 제주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인데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은 당분간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4: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대건 기자, 오늘 공항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5: 네,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보다 정확하게 하루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팬들이 공항에 미리 와 손흥민을 반겼습니다. 동료인 이재성, 김승규 등과 함께 귀국한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손흥민도 팬들에게 인사하며 계속해서 짤막하게 죄송하다는 말 남기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고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귀국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응원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느껴졌습니다. 홍명보 나가라는 외침이 공항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축구협회와 보안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공항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요. 이미 자신의 심경을 밝혔죠.
5: 네, 어제였죠. 귀국 하루 전날인 어제 SNS 통해 이번 대회에 대한 큰 아쉬움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며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며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휴식기를 거친 뒤 소속팀인 미국의 LAFC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호입니다.
3: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6: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의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바로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한데요. 헌법상 총리는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같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9: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0: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9: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0: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9: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네, 이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1: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12: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에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11: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3: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11: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14: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1: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5: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11: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규재입니다.
4: 경제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까지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죠.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걸로 전망되지만 또 다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6: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17: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16: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오늘부터, 토허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18: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 중개 의뢰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16: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19: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6: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0: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6: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3: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고 누적 실적도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3: 화물차나 노선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 보조금을 전세버스에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4: 외환당국은 올해 1분기 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136억 2,8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3: 네, 벌써 2026년도 하반기가 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지게 됩니다.
4: 또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을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주 혹은 2주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또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뒤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 혹은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하반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됩니다. 8월부터 KTX와 SRT의 예약 앱이 합쳐집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11월부터는 일기예보가 상세해집니다. 향후 6에서 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예보의 시간 간격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좁아지고 예보 해상도도 도 단위에서 5km 격자로 촘촘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수출입 업체 환전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1: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0: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독립기구인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계획과 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분석한 선관위 내부망 문서 인쇄 목록을 보면 위철환 직무대행의 비서실 직원은 진상규명이 출범이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전에 관련 파일을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파일은 진상규명이 운영 계획이나 결과 보고서 등으로 김 의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던 앞선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운영 계획 문서는 모든 위원에게 보고된 자료고 결과 보고는 발표 직전 통보받은 것으로 위 직무대행이 조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울한 감정을 느낄까요? 우울한 반응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자, 성공한 사람, 아니면 성직자나 스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기간이 길다거나 그 우울한 감정의 강도가 강하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심리적인 무드 차원을 넘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남편이나 엄마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과 갈등이 자주 생기고 나로 인해 사이가 나빠진다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병적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그 사람이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고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봐라, 술 한 잔 콱 마시고 푹 자라 는 등의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환자 자신도 또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또 사람마다 외부의 자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것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난 환경,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군대에 가고 같이 전쟁에 나가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오고 다른 사람은 멀쩡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 이상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릅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미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보해 볼 텐데요. 이분 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징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1: 징계 당당 김종혁이에요. 안녕하세요.
0: 잘 오셨어요. 네. 인재 영입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 돕고 계시고 제일 영입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1: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뭐 준비가 안 돼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 위원회.
1: 아, 손정욱 변호사인가? 아, 그러네.
0: 아니, 이미 뭐 지지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뭐
1: 아니, 왔다 갔다 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합니다.
0: 인재 영입 위원회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댓글에 아주 서정욱 변호사님 좋다라는 댓글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서 변호사님은 장동혁 대표 편을 좀 요즘에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2: 요즘만 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0: 원래부터?
2: 예.
0: 제일 영입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2: 저요?
0: 예.
2: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안 해봤어요?
2: 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좀 진보 쪽에서
0: 오.
2: 영입한다면 뭐 우리 하은기 이런 분들. 용역 평론가 철거 용역 평론가 예. 이런 분들.
0: 그래서 막 철거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2: 아니 뭐 민주당을 철거하고 보수로 넘어오면 네. 이런 분들이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되니까
0: 네.
2: 이런 분들이 좋아요.
0: 알겠습니다. 영입 대상자 1호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누구 영입하고 싶으세요?
3: 저요? 네. 영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뺄셈 정치를 해야 되는 거
0: 아니에요? 아, 그래요?
3: 정리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 보통 덧셈 정치 해야 되는데.
3: 예, 덧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홍명보 감독을 영입하가지고
3: 예?
0: 홍명보
3: 그러면 당 폭발할 것 같은데요.
0: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제 대통령께서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하셨는데 호남 반도체 투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정부는 할 만하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기조 같아요. 그런데 야당은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야당의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엽 위원장님.
1: 네.
0: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 그 어저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한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장면이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그 두 분을 뭐 국민 영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기업을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는구나라는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생각났어요. 족벌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이재용 구속해라 이런 얘기 열심히 외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 대통령이 되시니까 저렇게 달라졌구나라는 부분에서는 좋았는데 그런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다 뒤집고 있어요. 원전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다 해체해버리고 탈원전 하자고 했죠. 이제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제 원전 짓자고 그래요. 그다음에 4대강 만들었을 때 4대강 보 다 해체해야 된다라면서 난리쳤죠. 이제 물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지방 분권하자 그러면서 세종시 옮겼는데 보니까 어저께 세종시장이 우리 적자 투성이어서 큰일 났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0: 볼펜 살 돈도 없다.
1: 볼펜 살 돈도 없대요. 공무원들. 그러면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전국에 만들어놨는데 나주에 만들어놓은 한전. 거기 뭐 밤에는 다 올라온다면서요. 네. 저 금요일 되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여러 정책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를 거의 거덜을 내놨구나. 그래놓고서 이제 남아 그나마 다시 좀 바꾸고 있구나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번 건도요. 왜 호남은 안 돼가 아니라 왜 호남이어야 돼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를 이 결정이 내려진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만 해도 SK 그다음에 삼성 아 우리 그걸 갈 생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팔목 비튼 거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아 국토 균형 발전 좋은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팔 비틀어서 강제로 끌고 가는 식의 국토 균형 발전이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혁신도시에서도 그렇고 다 실패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0: 하은기 부대변인 표정이 약간은 좀 불만스러워.
4: 불만이라기보다는 그 반응들이 저는 재밌어요.
0: 어떤?
3: 이게 1997년 IMF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있는 산업 정책에 가까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계열 정부 민주당 정부는 보통 통치 철학이 뭐 이를테면은 분배 뭐 이런 거 복지 분배 이런 것들이 메인 의제였습니다. 산업 개발을 사실상 이 정도 규모로 했던 정부는 현대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3: 보통 이건 이제 보수 정부에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진보 정부에서 하니까 보수 정당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당황이다.
3: 예, 이를테면은 원전 뭐 탈원전 한다 해놓고 갑자기 왜 원전 다시 돌아섰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로 가는데 AI 혁명 때문에 지금 전력 문제가 생겨서 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 원전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입장을 바꿔서 실용적으로 간다. 이건 좋은 일이
0: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3: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도구마에 쌓여서 막 고집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바뀐 시대에 맞게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게 더 뭐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팔 비틀었다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이 대구 시장 당선인 추경 후보 제 1 공약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대구에 가져오겠다는 거고 두 번째 공약이 테슬라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그러면은 기업들 유치할 때 어떻게 팔 비튼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공약을 해요. 자기 지역에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네. 4000조 연 규모 800조면은 지금 국가 한해 예산보다 많은데 이거 팔 비틀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정치인들 다 알거든요. 기업이 그러면은 800조에서 4000조 넣는데 그거를 아무런 시장 논리나 생산성을 보지 않고 그냥 정치적 논리로 팔 비틀어져가지고 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너무 초월적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적 정책 기반으로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 잠깐만
0: 봐요. 예, 김종혁. 위원장님.
1: 아니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거 좋죠.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물부족 사태가 해결된 거 그거 우리가 박수쳐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합니까? 사과는 안 합니까? 원전 탈원전 하면서 그동안에 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죄악시하고 악마화했습니까? 4대강도 마찬가지잖아요. 20조의 혈세가 날라갔다면서 도대체 감사원 감사 몇 번 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천연덕스럽게 그 이전까지 했던 것들을 뒤집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지금 하는 정책이 또 그다음에 확 뒤집히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무책임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00조 뭐 4천조가 넘는다면서요. 저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그때 어저께 발표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국가 1위 국가가 됐어. 다 이렇게 국토 균형 개발도 기업들한테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마어마한 AI 강국으로 돼서 당장 얼마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최고 1등 국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프리젠테이션만 하다 망하는 회사들 많이 봤거든요. 엉터리 프리젠테이션으로 대부분 채워놓고 그러면서 대개 그 자기 오너들이나 그리고 자기 구성원들한테 사기치는 그런 CEO들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그런 회사들 많이 봤는데 이거 너무 이 짧은 시간에 기업들이 이거를 이런 식의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정말 몇 년씩 검토를 해보고 그렇죠. 국가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까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정권 바뀐 다음에 몇 달 사이에 이게 후다닥 이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졸속 결정이다.
3: 근데 저는 뭐
0: 잠깐만 하은기 대변인님 서동훈 변호사님 네. 말씀까지 듣고 그다음에 네네. 최종
2: 지금 이게 그 삼성전자가요 어제 발표하고 5시 10분에 정정 공시를 했어요.
4: 뭐라고요?
2: 한 문장을 추가했는데 네.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네. 이해를 돕기에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말은 반도체 시황 삼성전자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성과급을 몇십조씩 뿌리는 회사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법인세 내고 성과급 6억씩 뿌린 회사에 남는 돈이 어디서 투자를 해요. 그러게 반도체 가격이 마이크론부터 중국의 뭐 YMTC나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디램 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2040년까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가지고 지금 대국민 사기 쇼하는 거예요.
0: 사기이다.
2: 저는 그렇게까지
0: 표현해서.
2: 자, 그러면 이게 왜 대국민 쇼를 하느냐? 이렇게 기업을 모아놓고 어디 어디 제땅 삼땅 전국에 막 이렇게 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전당대회 때 김민석 미는 거, 정청래 떨어뜨린 호남의 당원들 표가 필요한 거 하나. 두 번째 선관위 사태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덮으려는 의도 하나. 그다음에 지지율 폭락에 대해서 좀 반등해 보자. 호남 지지율이라도. 이런 세 가지 의도인데 이게 전부 다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이재명 대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겁니다.
0: 아이,
2: 호남 빼고 다른 지역은 다 분노하고 있어요. 다 호남 빼고는 다 분노합니다.
0: 그런 정치적
2: 지지율 폭락하고 자 선관위 살 때 못 덮습니다. 지금도 이게 올림픽 공원에 그 외침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이게 특검으로 지금 가거든요. 이건 못 덮고요. 전당대회 그렇게 마음대로 정청래 제거 안 될 겁니다. 호남 대의원들도 이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호남에 투자한다고 김민석 찍을까요? 저는 이게 이런 정치적 쇼를 재벌 회장 둘이 불러놓고 온대 재땅 삼땅 쇼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0: 네.
2: 이거는 이게 그리고 이건 투자가 용인도 6년 걸려서 삽뜨는데 이게 2040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하는데 무슨 이게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볼 가치도 없어요.
0: 가치가 없다?
2: 저는 그래 봐요.
0: 하은기
3: 제가 손준욱 변호사님 좋아해서 보통 저런 얘기하면 이제 반론을 하는데 이건 좀 진지하게 할게요.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삽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랑 붙이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치적 논법으로 하기엔 덩치가 너무 커요. 2천조, 4천조 이거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이런 약속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어디 대기업 유치하겠다, 어디 뭘 끌고 오겠다, 땡겨오겠다. 근데 사실 우리 다 비웃습니다. 요즘 그런 요즘 세상에는 권력이 만능도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력자가 기업이나 자본 팔 비틀어 가지고 그 유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네.
3: 그런 공약하면 공수표 던지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 뭐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거 실패하라고 이거 안 될 거라고 막 고사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당신들 정책 실패에 대해서 반성을 선행해야 된다라는 말은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제가 그런 논법으로 흐르다 보면 저도 맞받아칠 수 있거든요. 불법 비상계엄 했던 거 반대도 반성도 안 하는 지금 당 지도부가 있는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물론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거 막 끌고 나와가지고 니네 저랬지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현안에 대한 논쟁을 합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거 딱 하나 놓고 했으면 좋겠고 그 최고 권력자를 자꾸 빌런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려다 보면은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이재명이 팔 비틀면은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기업들이 막 돈을 몇천조씩 뭐 붓는 이런 초월적 지도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가버넌스가 돌아갈 수가 없는 2026년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0: 공방은 이 정도로
1: 한마디만 네. 하면 이거는요.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는 각자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방을 할 거잖아요. 야당은 공격할 거고 여당은 방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요.
3: 그렇죠. 그렇겠죠.
1: 주식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아 맞아 이제 투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SK나 삼성이 굉장히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 가격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그 서포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네. 아직도 저기는 좀 후진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비판 그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그게 더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야당하는 건 원래 여야가 최근 밸런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최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성패는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하은기 부대위원님께 제가 네. 한마디만 여쭤보고 유호 이슈는 넘어갈게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발표 형식과 내용이 아니었느냐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에 야당은 프레임으로 호남에 천조 투자인데 근데 우리는 뭐 10조, 100조 이렇게 투자인데 호남 정권이 호남만 챙긴데 그러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프레임을 쭉 가져갈 거예요. 어쨌든 네. 국민의힘이나 야당은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전북의 그 새만금에는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그러고 이 광주에는 반도체가 투자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호남에만 투자하잖아요. 네. 다른 지역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지역 반감 어떻게 할 거냐고.
3: 저는 그거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이를테면은 우리 현대사를 보면 그 사실상 국가 주도로 개발 경제를 해왔는데 네. 주로 산업 정책은 다 영남에 설치를 해왔습니다. 네. 영남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호남은 농업 지역으로 남았던 게 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그 국토 균형 발전을 함에 있어서 호남 지역에 대한 균형도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고 지금 뭐 야당에서는 입지의 최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완벽한 입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0: 없죠.
3: 네, 완벽한 입지라는 건 없다는 것이고 덩치가 이 정도로 크면 사실상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영남에서는 그러겠죠. 우리한테는 뭐 안 주고 호남에만 다 주고. 근데 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지역주의로만 요즘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국제적으로 보면은 중국 제조업 굴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밀려날 거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는데.

0: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야당이 반대하는 역할 중요하고 견제하는 역할 중요하고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야 되면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셨는데 왜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어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유시민 씨?
0: 아니 근데 뭐 방어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2: 여기를 공격하는 쪽인데.
0: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너의 발언은 이러이러이런 점에서 뭐 내용적 타당성이 없어,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방어도 하고 뭐 수긍도 하고 하는데 그냥 넌 촉법이라고
3: 당장 뻗치니까
0: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 영역이다 이러니까.
1: 어때요 진영 내에서의 반응과 분위기는 진짜
0: 웃기적이야.
1: 웃겨요?
0: 아니,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 반응들 사회적인 이게 너무 과잉돼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영향력이 큰 분이니까 이제 사회적 책임도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사실인데 우리 언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 얼굴 박아놓으면은 조회수 올라가고 동점률 올라가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정책결정권자도 아닌데다가 그냥 사실 평론가 중에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나 언론이나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1: 서 변호사님은 즐거워요?
4: 저는 이제 그
1: 요즘 누구 비판을 가장 많이 해요? 서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김어준 아니면 뭐 정청래 누구?
4: 저는 우재준. 이재명 대통령하고요. 네. 이쪽에서는 이제 그 우재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장동혁 사퇴라는 사람들, 네. 김재섭이나 네. 이쪽을 비판 주로 하고요.
1: 조회수가 어느 게 더 잘 나와요?
0: 우재준.
4: 뭐 좀 비슷비슷한데 저는 이 유시민 발언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 이게 그 우리 방송가의 패널들은 네. 거의 다 그 요즘 뉴 이재명 같아요. 뭐 서용주부터 애가 강성필, 뭐 강수영, 우리 하은기도 전부 보면 뉴 이재명처럼 아직 대통령 1년이니까 평론가들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 쪽이 많고 네. 계속 유시민 욕하고 정청래 욕하고 이런 게 많아요. 네. 평론가들은. 그런데 네. 네. 저는 진짜 표를 가진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를 거라 봐요.
1: 달라요?
4: 예. 왜냐하면 이게 보수도 그런데 항상 이게 그 중도 쪽 목소리보다는 강성 목소리가 크게 느낍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보수도 이게 강경 보수 목소리 이게 먹히거든요. 전당대회 그 장동훈 대표가 대표된 것도 강성 당원들한테 먹히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저쪽도 유시민 목소리가 저는 강성 개딸들 전통적인 민주당 코어 지지층 이분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고생이가 정권 교체했더니 완전히 뭐 축수가 개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민정수석이 뭐 이거 문재인 때려잡던 사람이 민정수석이 돼? 인류화는 뭐야 이 탄핵 찬성한 사람 아니야? 뭐 탄핵 반대하든 이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전당대회는 아마 이게 유시민 발언이 정청래한테는 천군만마.
1: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이
4: 저는 상당히 있다 봐요. 상당히 있다 봐요. 한번 네. 보십시오. 그 강성 당원들은요 상당히 그 박탈감 듭니다. 평론가들은 방송이라도 하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뭐 이재명 편 들지 진짜 당원들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잖아. 네.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하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내한테 떨어진 건 뭐야? 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게 반감을 갖습니다. 배신감 느낄 거예요.
0: 평소에 이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평론을 하시는 서정 변호사님의 패턴을 봤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 당선을 너무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게 파장. 이 유시민 씨의 발언이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에게 반감을 더 불러일으켜서 정청래 대표 안 되겠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잡힐까요? 아니면은 그래 맞는 말 같은데 정청래에게 힘 실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5: 제가 보기엔 거의 공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공멸이에요?
5: 네,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네. 서로들 싸우는 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인신공격, 저격, 파묘 옛날에 얘가 이렇게 했었어 저렇게 했었어. 야 뭐 김어준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유시민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유시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공격하고 서로들 야 걔는 또 누구한테 얼마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 정부로부터 뭐 어디서 어느 자리에 맞아요, 갔잖아. 맞아요. 이러면서 저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 까집어내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걸 다 보면 양쪽 다 웃기는 사람들이야. 야 이런 과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서로 그 난타전을 벌이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유시민 씨의 얘기 자체는 좀 들으면서 상 불쾌한 사람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1: 보셨어요?
0: 들어요.
1: 띄엄띄엄
0: 들었죠.
1: 띄엄.
0: 거기서 촉법 평론가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거잖아요. 나이도 어린 XX들이 말이야.
1: 뭘잘 모르는
0: 어린 XX놈 뭐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촉법이라는 게 14살 이하인데
2: 이제
0: 그걸
2: 13살로 바뀌었어요. 강력 범죄는.
0: 아니 그거는 이제 13살로
2: 강력.
0: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확인은 안 된 거, 확정은 안된 거고.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촉법이니 용역이니 철거 전문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모멸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지금까지 뭐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라는 이 명언을 남겼던 분답게 참 굉장히 사람들을 후벼파는 말씀들을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프레임과 네이밍은 잘하는 것 같아요.
3: 사실
1: 좀 아파요? 그런 공격 당하니까? 하원기
3: 저는 원래 수박이었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아픈데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1: 그래요.
3: 같더라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유재명 이렇게 묶이지도 않거든요. 공소시효 이런 건또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앵글을 줌아웃해서 보면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공멸로 가는 길이다 이런 지적은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백혈구가 세균이 치열하게 굽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처가 낫는 건데 이게 저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튜브라는 게 이제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평론이라는 것에 영향력이 과잉되게 가져갔다고 생각을
1: 오,
3: 해요.
1: 그래요?
3: 사실 그 유튜브 이렇게 설치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나와서 평론가들은 하나의 견해인 것이고 어떤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도와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무슨 각자 채널 구독자 하나 모아서 동접률 높여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창출하는 가치에 비해서 가져가는 부와 상징 자원이나 영향력은 너무 큰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평론가나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돼서 정상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진영 내에서 유시민, 김어준 씨 뭐 할 말했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때요?
3: 아, 저는 잘못 봤어요.
1: 평론가
3: 타당한 얘기는
1: 분들은.
3: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철거, 증축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물론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비유는 원래 개념과 그 비유하려고 하는 대상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 비유를 그대로 들이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건물주인 것이고 지금 기존의 전통 지지층이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건물 새 들어 사는 사람 뭐 동의도 안 받고 재건축해서 다 쫓아낸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안 맞죠. 민주주의적 시각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공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였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치권을 5년간 위임한 건데 그걸 무슨 자본주의적 논리로 뭐 누가 사가지고 해체하고 이거는 되게 천박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민주당 얘기라서 하원기 대변인께 자꾸 질문이 집중되는데
3: 네, 감사합니다.
1: 적통 논란이 있잖아요.
3: 네.
1: 노무현 전 대통령 적통 논란.
3: 네.
1: 이게 왜 발생한 거예요? 적통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3: 얘기하면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을 것 같은데.
1: 하지 마요. 네. 보호하자.
3: 보통 자기 경쟁력이 없을 때 이런 거 합니다. 왕조도 아니고 정당의 적통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비전으로 얘기를 하고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국정운영 뒷받침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 지금 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가 뭐 누구의 적통이다, 내가 어디부터 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여당의 지도자로 나서는 분들이 하기에는 매우 현명한 논쟁이라는 거를 좀 아시고 이제 빨리 비전 경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근데 적통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요.
1: 하세요.
2: 정청래 대표가 이게 그 족보를 세탁한 건 맞아요.
1: 세탁이?
2: 왜냐하면 이게
1: 족보를 샀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2: 그러니까
3: 위조했다고 하는 사람이
2: 있고 세탁이.
1: 세탁.
2: 이게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김민석, 송영길은 김대중이 피간 거예요.
1: 그렇죠.
2: 정청래는 과대표기 때문에 근데 아니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요. 그때 정동영 밀었잖아. 정통.
1: 그렇죠.
2: 정동영과 통화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이게 측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1: 네.
2: 세 번째 문재인 때는요. 삼철 또는 윤건영 뭐 이런 분들이 측근이지 정청래는 측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17분 동안 완전히 뭐 인연을 쭉 나열한 거는 그거는 뭐 족보를 위조했던 샀던 하여튼 그 허위 맞고요.
3: 도움이 왜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2: 그게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아, 또 이제 정청래가 뻥치는구나. 다 알고. 그런데 네. 문제는 송영길도 문제야.
1: 왜요?
2: 이거는 제가 보기에 착오가 아니고 이거는 고의입니다. 우리가 이게 고의하고 과실 착오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장례식에도 못 갔다. 아주 이례적이잖아. 노무현 장례식에도 못 간다. 이례적이면 보좌관 보고 야 확인해봐. 체크를 해보거든요. 왜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체크해보면 그 다음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장례식에 안 갔다. 이런 식으로 그 허위사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본인은 착오라고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이게 금방 체크가 되는 이런 거는 미필적 고의랍니다. 저는 송영길이 이렇게 또 공개하는 것도 문제를 봐요.
1: 그 서 변호사님한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 예. 우리 뉴스 명당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실 때 안 들었죠?
2: 송영길 대표 이야기 아까 물어봤잖아요. 과실이라고 착오라고. 예. 저는 미필적 고의라 보는 거예요.
1: 아, 들었구나.
2: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체크해보면 예. 이상한 일이잖아. 왜 장례식에 안 갈 리가 없잖아. 예. 그럼 조금만 체크해보는데 체크 안 하고 안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건 사과하고 그건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1: 그냥 서 변호사님 판단에 그렇다
2: 그렇죠.
1: 이거죠?
2: 그렇죠. 미필적 고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3: 변호사로서의 입장입니까? 법률적 입장?
2: 아니, 정치인으로서도 체크를 해보고 공격을 해야지. 왜 체크도 안 하고 자기 생각 따라 안 갔다고 장례식에 단정적으로 하죠.
0: 궁금한 게 아까 서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청래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그 강성 지지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3: 족보 위조했고
0: 오히려 정통 뭐 저 정동영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 마치 자기가 무슨 노무현의 후계자인 것처럼 저렇게 고민정 의원이 비판했지만 뭐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 아니 상대적으로 네. 보면 김민석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간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정청래도 뭐 노무현하고 연관은 좀 적어도 배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은 아예 배신하고 정몽준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김민석이라고 하잖아요.
0: 송영길이 돼야지. 그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송영길이 지지가 확 쏠려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민석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 그런데 방송 여론하고 좀 틀린 게 우리 보수도 전당대회하면 장동혁이 이기는 이유가 강성들이. 그런데 저쪽도 강성들은 정청래를 민다는 거죠. 방송은 중도 쪽이 많이 나오고 따라서 방송 여론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3: 근데 그 지금 이 대 AI 시대에 스마트폰도 안 나왔던 시대에 뭐 누가 어디 넘어갔니 사실은 트로이 목마였니 했던 그런 가지고 당대표를 당원들이 정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영욱 대표 말씀하시는 거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당원들 분위기가 그렇게 뭐 과거에 대한 그래요. 어떤 판매 논쟁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1: 그래요.
0: 네. 제가 그때 취재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공삼시계를 차고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님이 주신 시계 여태까지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1: 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0: 동교동이 진짜 경로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협의회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몽준 씨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놓으면 우리가 뽑아놨는데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 후보 교체로.
0: 그 시도에 따라서 그 김민석 씨는 같은 걸로 알고 있고 다 상의해서 간 거지 그냥 간 것도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따지면 뭐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거는?
1: 인재협의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다시 4부. 약간 이제 내일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 그 얘기 잠깐 짚어보고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참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2일, 23일 전국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나잖아요.
0: 네, 만나죠.
1: 이게 뭐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강할까요? 아니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책방 그 책 전시회에 찾아온 것에 대한 불쾌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만남일까요?
0: 불쾌감을 뭘까요? 나타내기 위해서 만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양쪽 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대로 가면 우리 상당히 서로에게 타격이 너무 치명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일단 야 좀 그 봉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날 거예요. 형식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내용까지 그럴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네.
0: 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면 일종의 진영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철학의 가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영으로 싸우고 있고 권력으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가치와 철학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1: 안 돼요.
0: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두리뭉실이라는 소리 하겠죠. 하하하 웃으면서 뭐 하고 문 닫고서는 그다음에 뭐 점잖게 서로를 공격하겠죠.
1: 네.
0: 그래서 끝난 거 나오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봉합 내용적으로는 더 심화된 갈등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좀 공격하더라고요. 잘못했다라고.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책 전시회에 찾아온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언짢아했다. 되게 화났다. 뭐 이러한 얘기도 좀 들려가지고.
0: 만약에 그게 합의 된다면 정청래 네. 대표가 등록을 안 하고 사퇴하겠죠. 이게 진짜로 서로 얘기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1: 네.
0: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그쪽 문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그럼 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퇴하면 아 그럼 서로들 타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2: 저는 이제 이거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요. 소리장도 소리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친한 척할 거예요. 그러기에 칼을 감추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미 참전했어요.
1: 네.
2: 이미 평택 선거에 조국 대표 거래 좋아요를 30개 이상 누를 때 이미 전적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이쪽은 문조 털내유잖아요. 저쪽은요 명 세똥 대주길 명자를 여야 돼요. 이미 저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두에 서 있는 거예요. 최전선에.
1: 아.
2: 이쪽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팀이.
1: 그래요?
2: 물과 기름이에요.
1: 그래요?
2: 아 대선 패배할 때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우리 졌다. 2022년에. 이러고 있고 문재인 쪽에서는 야, 너 대장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졌지. 대선 패배 원인부터 지금 갈등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봉합 안 됩니다.
1: 어색할 거다 그러면 만남이?
2: 아, 칼을 감추고 있다니까요. 결국에 대분열로 끝나지 네. 절대 원팀 안 됩니다.
1: 하은기 대변인님이 정리해 주세요.
3: 뭐 저는 얘기를 유튜버들끼리 하는데 뭐 의미한 얘기인 게 그 대선 패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았고
1: 네.
3: 그거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못 돌파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고 둘 민주당 총체가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유튜버들이 한 얘기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당에서 배출한. 이걸 지금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할 정도로 당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있다는 방증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셨으니까 갈등 관리 많이 실패하신 거예요. 이 그 딴지일보 이런 데다가 막 들어가서 글 쓰시고 하신다는데 거기에다가 좀 대통령 비난하지 마라 이런 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사퇴에 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이랬으니까. 근데 그런 글 안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상 대통령이 받는 비난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갈등을 더 분열시키고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왔다. 당 지도부나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정청래 대표 본인은 사실 친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말하면 친문의 상징성 있는 인사가 아니에요. 친문의 상징성 인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 김경수 전 지사나
1: 그렇죠.
3: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 거지. 진짜 그 친문 그룹들은 정청래 대표가 그 친문의 상징적인 인사고 문재인 대통령과 결합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황당해 했을걸요. 그러니까 빨리 디커플링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중이고
1: 예.
3: 대통령이라도 빨리 이거 봉합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봉합이다?
3: 네.
2: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까지 안 하던 행동을 전당대회 앞두고 하죠? 아까 그게 투자쇼도 그래요. 이제까지 안 하던 걸 딱 전당대회 바로 앞두고 기업들 동원해가 하는 것도 이상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1년 10개월도 안 만났어요.
1: 네.
2: 뭐 비공식적으로 잠깐 서치 간 적이 있지만 왜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1년 10개월 만에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잖아요.
3: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몇 달 안 지났어요. 거기서도 이제 뵙고 권영철 여사랑 같이 만났고 그래서 아예 뭐 1년 몇 개월 안 만나다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에 일단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막상 발표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발표 뭐,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한참 전부터 몇백 조를 투자하니 많이 기업들 만나고 그랬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게 이치에 닿는 비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네.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행사를 준비했으면 네. 2시에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네.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좀 적절했냐 이런 비판이
3: 적절하지 않죠.
1: 왜 그랬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3: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 되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사무총장 하시는 동안에 그 발언이나 인식들에 동의 안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백서 만들 때도 뭐 행정부 인사들도 뭐 그 행보를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뭘 잘못해서 이를테면 지방선거에 영향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직언할 자신이 없고 그건 겁이 나니까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총 김민석 총리 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뭐 당권 도전 시사한 것 때문에 지방 이런 태도들이 저는 행정부 사이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아니 그래도 그렇지
3: 그러면은 그 불만을 그 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정제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직언을 하는 게 맞지 당권 투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1: 아니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2시에 기자회견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뭐 참모들이 아 이거 대통령께서 이거 2시에 중요한 발표하시는데 뭐 내일 하시든지 아니면
3: 미루자
1: 네시쯤 하시든지
0: 그게 상식이죠.
1: 근데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래요? 불만의 표시지.
1: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0: 안 맞죠. 그럼 뭐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한 공격은 맞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집권당 그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그 지지하는 유튜버들 양쪽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싸움은 상식적이지 않죠. 과거에 우리도 그 짓을 했었어요. 근데 아 그때 제가 요새 보면은 아 우리 지켜볼 때 민주당이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집권당이잖아요. 네. 집권당이 저짓하고 있으면 당장 비판이 들어가죠. 야 그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 안 하고 니들끼리 권력 다툼만 하고 저짓만 하고 있냐. 근데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잘하고 윤석열이 잘 못한 거예요. 아, 의정 갈등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이거 특검 받아야지 이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하면서 오히려 탄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한 게 분명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 싸우는 거 보면 저는 사실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속된 말로 도끼인 개끼이어서 서로들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 보면 거기서 거기고 그냥 권력 다툼밖에 없구나. 이게 무슨 어떤 올바른 걸 놓고 싸우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3: 뭐 방어 아닌 방어를 좀 해드리면
1: 네.
3: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아까 불만의 표시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당내에 이 당권 투쟁에 휘말려 있는 인사들의 지금 시각이 엄청 좁아져 있어요. 시야 자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통령이 G7 순방 나갔을 때는 사실 그때는 야당 스피커들도 뮤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국내에서는 정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외교할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 거니까. 근데 오히려 여당 내에서 뭐 막 싸웠단 말이에요. 메시지 올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이 당권 투쟁에만 지금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일정, 정무적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소위 말해서 이 엇박자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이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다시 정부 여당의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0: 아 그걸 모르고 할 리가 있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1: 그냥 고해 그냥 해 이랬을 것 같아.
3: 아니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깡이 좋다고요 다들?
1: 그러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2시에 한다고 다 공개가 됐는데
1: 그러니까
0: 아니,
1: 그냥
0: 다음 총장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3: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걸로 하실게요.
1: 시야가 좁아져 있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 좋다 개라.
1: 지금 국민의힘 계속 징계하겠다고 장동현 대표가 네. 계속 엄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당사자 징계 김종혁 선생님.
0: 제 이름 또 올라가 있더라고.
1: 좋아요?
0: 좋아요? 네. 좋겠습니까? 아니, 짜증나지?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탄압 받으면 정치는 크잖아요.
0: 아니 근데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뭘 위해서 핍박 받는 자에게 뭐가 있는 복이 있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이라는 게 그 우리가 당을 만든 이유는 올바른 걸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자기가 거기서 그 사람들 그 돈 명예 이런 거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도 있겠죠. 뭐 없으면 사람이니까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극우들이나 급좌들의 주장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래서 내 권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국가 보조금, 당비 이런 거 팡팡 써가면서 미국 가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징계 카드를 끄집어낸 것은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장 대표가 그것을 방향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모든 독재자들이 그 국내 소요가 일어나면 전쟁 같은 거 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심 돌리잖아요. 뭐 비슷한 전략이 아닌가.
1: 담담해요?
0: 담담합니다.
3: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서정국 변호사님께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혼내셨어요.
1: 뭐라?
3: 너는 그렇게 사익과 공익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 모든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된다는 그런 웅대한 발상을 좀 해봐라 이랬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권파랑 가까우시니까 이 당권파란 분들도 이 각자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익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1: 서 변호사님 이렇게 징계 카드 꺼낸 거 잘하는 겁니까?
2: 아니, 장동인 대표는 징계 안 할 거예요. 어? 장동인 대표는 징계를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고요.
1: 없어요? 전화 통화 해보셨어요?
2: 다만 이제 그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 더 강경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금 제소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김용남을 공천해놨고 조국 후보를 선거운동한다. 그럼 민주당 징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병수 씨 부산시장처럼 깨끗하게 탈당하고 한동훈 도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당적을 유지한 채로 진종호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당적을 유지한 채로 한동훈 도우러 가면 그럼 이게 당에서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당원들이 계속 제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오히려 이제 그 경고나 최소한의 경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의 기강을 위해서 이 정도지. 아마 이 장동익 대표가 뭐 제명을 하거나 당원 정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징계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당이 더 불란만 되죠.
1: 근데 공개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징계 절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동익 대표가.
2: 그건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단합을 위해서 일시 기능이 정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 윤리나 당무위는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미 여러 개 이제 징계 당원들이 한 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가동한다는 원칙론이고.
1: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재선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향한 어떤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당내 분란 내가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징계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다 뭉쳐가지고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항합시다. 이렇게 메시지 낼 수 있잖아요.
2: 근데 그것도 월권이고 윤리위나 당무위는 독립된 당대표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독립되게 역할하도록 두고 저는 장동인 대표가 뭐 보복에 징계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쪽도 이제 좀 자제하세요. 우재준 지금 최고에서 네 번째예요.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은 결정났잖아요. 이미 지지층의 60% 전후가 장동혁이 가야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는 게 60% 전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뭐라 했냐면 홍명보하고 비교하더라고. 홍명보 사퇴는 99.999% 제주에 홍명보 사태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장동영 사태하고 홍명보 사태 똑같아요. 제주에 장동영 사태하면 안 된다는 게 60%라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홍명보하고 장동영 비교한 거는 정말 비논리적입니다.
0: 일각에서는요. 홍명보는 사퇴라도 했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리고 그건 100% 사퇴 이론이고.
3: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그 말처럼 안 돌아갔던 게 너무 고무줄이에요. 자기들 정적들 파낼 때만 뭐 이 논리와 합리를 세우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라면은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시에 왜 징계했으며 지금 뭐 징계 목록 보니까 김재섭 의원 뭐 이런 사람 끼어 있던데 왜 들어가 있으며 그 당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무소속 후보 돕는 게 문제라 그러면은 대선 당시에 경선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뽑혔는데 그 한독수 당시 그 쫓아가가지고 막 도와줬던 분들 이분도 다 징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징계하지도 않고 본인들 정적 제거할 때만 쓰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2: 그런데 그 장동희 대표가 팬의 마이크에서 김재섭, 김용태, 우재중 언급한 거는 네. 그냥 별로 총구를 잘못 겨누고 있다고 언급했지 징계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원들이 징계 요청한 건 있는데 아마 그 세 명은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징계 안 할 겁니다.
0: 저도 그 당원들로부터 두 차례나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서 엄청나게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선별적으로 하고 계세요. 자기들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윤리위가 열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 고성국 씨 그리고 다른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다른 당원들이 징계해달라고 올라갔어요. 여지까지 그런 징계서에 의해서 징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경우 두 차례나 걸쳐서 그 징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 그 무산이 됐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윤리위나 그다음에 당무감사위는 그 완전히 독립적 기관이고 그 당대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엔 그냥 같은 몸이십니다.
3: 동의합니다.
0: 같은 몸이시고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촉하면 돼요. 해임하면 됩니다.
2: 근데 이번에 김종우 의원은 아마 징계 안 할 겁니다.
1: 안 하라고 얘기했어요?
2: 제가 맡겠습니다. 징계 안 할 겁니다.
0: 아니 당원도 아닌 사람도 어떻게 막어.
1: 한라인으로?
2: 네. 근데 김종우 의원은 안 합니다.
3: 아니 무슨 징계가 변호사님 막으면 막아지고 이게 너무 이 자체가 이게 너무 고무실이잖아요.
1: 우리 핵심 실세 서정욱 네. 변호사. 마지막으로 짧게 30초만 김종우 최고위원님 여쭤볼게요.
0: 네.
1: 우재준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된 뭐 장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참 저 봐도 이게 국민들 앞에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0: 옛날에 여러 번 있었죠. 봉숭아학당 비슷하게 해서 옛날에 홍준표 그 대표 있을 때 또 유해 씨인가 뭐 이분하고 서로 무슨 뭐 주막집 모네 뭐 이러면서 서로 공격한 그분 맞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연해. 뭐 그랬던 비슷한 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거 봉숭아 학당이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리더십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도력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지도력이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6: 어제 홍명보 감독이 귀국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대건 기자, 오늘 공항 분위기 어땠습니까?
7: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보다 정확하게 하루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팬들이 공항에 미리 나와 손흥민을 반겼습니다. 동료인 이재성, 김승규 등과 함께 귀국한 주장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도 팬들에게 인사하며 계속해서 짤막하게 죄송하다는 말 남기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고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귀국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응원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느껴졌습니다. 홍명보 나가라는 외침이 공항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재인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축구협회와 보안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공항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5: 네, 오늘은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심경을 밝혔죠.
7: 네, 어제였죠. 귀국 하루 전날인 어제 SNS를 통해 이번 대회에 대한 큰 아쉬움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며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며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휴식기를 거친 뒤 소속팀인 미국의 LAFC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5: 일본 집권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6: 일부 누리꾼들도 모국에서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오라며 동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문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도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두 사업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 동시에 추진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정책 쇼가 아닌 진짜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직접 사업을 관할해 최종 책임도 확실히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짓는다는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계획 구체화하긴 했는데 여전히 의문도 많습니다.
6: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0: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9: 기업들 역시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11: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9: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 맞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설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 생활용수의 용도를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2: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9: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경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인데요.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같은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10,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 유엔은 3개월 동안 최대 50만 명에게 식량 지원과 함께 5천만 달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섰다고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자, 먼저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잠시 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 Court has just released its ruling on the future of birthright citizenship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right has long been guaranteed under the 14th Amendment, but President Trump has been waging a battle to limit.
4: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아침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소위 출생 시민권 제도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상호 관수의 위법 판단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아침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라고 AP, 로이터 통신 그리고 CNN 등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법정에 직접 나가는 등 직접 이 힘을 보탠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아침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대법원의 굵직굵직한 판결들 스토리 전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민주당 쪽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에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와 같은 사유 없이 정책적인 입장 차이만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있었는데 이 판례가 거의 90여 년 만에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토탈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연준하는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를 비롯해서 앞서 언급한 연방거래위원회 또 연방통신위원회 FCC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항공우주국 NASA 사회보장국 SSA 중소기업청 SBA 중앙정보 CIA 등 모두가 다 독립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판결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만 놓으면 그 기관의 정책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아도 사실상 대통령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어제 이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1935년부터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추구해온 결정이다. 대통령과 권한과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이다라고 짓겨세웠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승 2패입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좀 더 보기 전에 현 대법원의 구조를 보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2배입니다. 이런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에 여름 휴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중요한 판결을 계속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 성추문 관련 판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패 그걸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제 다른 뉴스에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보수 대법관들도 성추문만큼은 막아주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자신이 패소한 이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고인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 성추문 소송을 제고한 진 캐럴이라는 여성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그 원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독립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대법원의 최고의 판결이다라고 치켜세우다가 한 시간 뒤 정작 자신의 성추문 사건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금방 대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치켜세웠다가 비난했다가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려보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의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속 문제 삼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뒷목 잡을 판결이 어제 하나 더 나온 셈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서울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영위와 신속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불이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앙일보 기업 개선작업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의 신용 위험을 분리해서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매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몇몇 건설사 등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배경으로는 그룹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을 시작으로 자금 경색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부터 컨텐츠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4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중앙일보마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입니다. 홍정도 부회장이 지분 5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가 37.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7%를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LL 중앙 등 콘텐츠 관련 자회사도 궁극적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일보를 팔면 결국 JTBC만 남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에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어젯밤에 밝혔습니다.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습니다라는 그런 심경도 밝히기는 했는데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2: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린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1: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3: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들이 스킨케어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킨케어 탑 100 제품 가운데 한국 브랜드 제품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 K-뷰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이 2015년부터 매년 6월과 7월 사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아마존의 대표 쇼핑 행사로 꼽힙니다. 프라임데이 매출은 미국 여름 소비 경기의 바로미터로도 평가되는데 올해 행사 매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7개가 한국 브랜드 제품일 정도로 K-뷰티의 존재감이 더 뚜렷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라임데이 성과를 K-뷰티의 미국 시장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직접 접하는 핵심 온라인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61.98엔까지 하락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2024년 7월 저점 달러당 161.96엔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는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전망이 엔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엔화 매도세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986년 12월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에서 163엔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환율이 급격히 조정되며 엔고 현상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한편 니케이 등 현지 언론은 엔화 가치가 1986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차트상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서 향후 환율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상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엔화 약세 수준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엔화를 매수하는 환율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지 주요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업주들은 새로운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변경된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를 사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LA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7.87에서 $18.42로 55센트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매년 7월에 자동 조정되는 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LA시 정부는 모든 사업주가 새로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공식 안내문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크레센타, 발렌시아 등 LA 카운티 직할 도시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7.81에서 $18.47로 오르게 됩니다. 카운티 조례는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영어와 스페인

늘렸습니다. 한미은행은 중소사업체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고객들에게 우대금리에 단 1%포인트만을 가산한 대출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크게 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10만 4,800장으로 LA시 114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발부 건수는 21%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에는 고밀도 아파트와 콘도 그리고 대형 오피스 빌딩, 식당, 카페, 병원, 학원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불법 주차나 제한구역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 여건이 티켓 발부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들이 당한 사건 사고가 지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내 재외국민의 사기 피해 접수는 연간 20, 30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무려 2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에 36건과 비교해서 무려 5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외에 지난해 강력범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은 3건, 강도사건 3건이 기록됐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신고도 6건에 달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LA 지부 일명 옥타 LA가 지난 28일 랄프 클라크 리저널 공원에서 연례 전회원 야유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창주 회장을 비롯해서 7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해서 식사와 게임 등으로 네트워크 시간을 나누면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

0: 빵빵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0: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앞서 손흥민 선수가 SNS로 자신의 심경을 올렸다라는 내용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좀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홍명보 전 감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의 지금 집권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지금 한국에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동문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희한한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어느 학교를 같이 나왔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학교가 아니라 일본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그 네티즌들은요, 한국에서 그렇게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와라, 뭐 이런 동정론까지 인터넷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YTN의 보도입니다.
5: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문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도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4: 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1년 더 연장한다라고 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했었고요. 또 지난해 6월에도 이를 갱신했는데 어제 또다시 이를 갱신한 것입니다. 북한 핵 위협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근거는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의 범위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그 넘어서, 핵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로 확대해서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에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2010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한국 해군 함정 이 천안함 격침 그 사건도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유럽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은 프랑스에서 더위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 파리에 있는 각 장례식장은 업무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라는 보도입니다. 프랑스 전국 장례협회는 여름철 30%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현재 70%까지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리 중심부에 있는 두 곳의 장례식장은 지난 26일 이후로 계속 만원 상태다라며 영안실도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던 지난 23일 이후 프랑스에서는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 다음에는 바로 미국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국립 기상청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2, 3주 동안 오데오 하류와 중부 대서양 연안, 그리고 미시시피 강및 오하이오 강 유역 일대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명으로 보겠습니다. 뭐 미시시피 강, 오하이오 강 일대, 오데오 하류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 동부 해안 도시는 물론이고요.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 모든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폭염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으로 오면 라스베가스, 그리고 애리조나주, 또 유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특별히 남가주 지역도 폭염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멤피스와 달라스 등 남부 도시들 역시 높은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자, 이번 폭염은 미국 국토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다음 주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화씨로 90도 중후반까지 오르는 것은 기본이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곳에 따라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더운 곳 라스베가스는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분간 10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0: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신문이 모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행동이 모발에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박박 비벼 말리는 일상적인 습관이 탈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빗질이나 잦은 염색 뭐 이런 게 모발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겼는데 정작 위험은 머리를 말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랐던 젖은 모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상태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모발의 화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의 골격은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를 두 종류의 결합이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분에 민감한 결합이 물기를 만나서 헐거워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작은 힘에도 쉽게 끊깁니다. 원래 두껍고 건강한 모발조차도 젖었을 때는요, 원래보다 30%가량은 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젖은 머리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아는 우리는 수건으로 팍팍 비벼서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긴 머리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동여매죠. 이때 위쪽에 가늘고 섬세한 부위에 잡아당기는 힘이 쏠리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야 돼? 네, 비비는 대신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감싸서 살며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 무거운 면수건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극세사 소재는 제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는 것.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 좋은 샴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시죠. 그렇게 잘 샴푸하시고 막상 말릴 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를 출범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대체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예상은 다르지만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다수 투자 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투자 은행 가운데 JP모건, 바클레이스, 웰스파고, 노무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그리고 TD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올해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에 금리를 3차례 오히려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도이체방크는 2차례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딱 한 군데 금리 인하 전망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는 올 연말에 0.5%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좀 다른 은행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은 시신을 담을 바디백 만 개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디백 만 개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현지의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부상자는 5천여 명, 이재민은 1만 5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실종자입니다.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4일 규모 7.2와 7.2의 연쇄 강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6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해서 수도 카라카스 일대의 주민들도 강한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이 여행 사업을 한답니다. 네. 루이비통 등을 보유한 프랑스의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알코르가 초호화 여행 브랜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만들어서 AI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을 겨냥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사업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리비에라 해안을 오가는 초호화 요트 사업입니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의 이 신형 요트는 초호화 범선 스타일로 길이 무려 220m에 54개의 초호화 스위트룸 그리고 4개의 레스토랑과 고급 스파 등을 갖췄습니다. 이 요트의 4일 일정 크루즈 여행 가격은 최소 2만 5천 유로, 달러로 약 2만 9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인데 2만 9천, 거의 3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루이비통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나면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단계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었나? 라는 점입니다. 3만 달러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3만 달러 쓰고 3박 4일 동안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AI 붐으로 탄생한 신흥 억만장자 군단이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사업의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집이 7채, 차가 12대, 명품 시계가 17개나 있는 엄청난 부자여도 죽기 전에는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이다 라면서 그 하고 싶은 게 시계를 하나 더 사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는 부유층을 겨냥한 요트를 조만간 더 늘릴 계획이며 연말에는 아르데코 양식으로 치장한 초호화 열차 여행 상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의류, 지갑, 신발, 시계, 주얼리, 향수 등으로 유명한 소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과연 이 명품 여행 사업에서도 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AI 붐 때문에 괜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가격만 급등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인공지능 AI 붐으로 인해서 촉발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대란이 글로벌 전자업계와 소비자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면서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애플은 맥북 에어는 $200 인상했고 맥북 프로는 $300 인상하는 등 맥 컴퓨터와 아이패드 가격을 20 내지 25%나 일제히 올렸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현재의 이 메모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다라고 비유한 뒤에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의 인상은 처음 봤다라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S 가격을 $100 올려서 약 $500로 인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부품 가격이 2.5배 이상 올라서 어쩔 수 없는 인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가을까지 추가로 두 배 정도 상승이 더 예상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전자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가격을 올려도 고정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할 뿐더러 충격을 흡수할 만큼 덩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들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 업체가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대형 기업의 전화만 받고 있다라며 우리같이 $100 이하짜리 기기를 주로 만드는 중소 제조사들에게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액션 카메라 제조사인 고프로는 메모리 비용이 급등하자 이달 말로 폐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과연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유일한 회사 하나 있죠?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두 회사가 그런데요, 사실상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38.5%, SK하이닉스 28.8%, 미국의 마이크론 22.4%입니다. 결국 삼성과 SK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무려 세계 시장의 67.3%를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전체 시장 67.3%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요즘 그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1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5: 네.
16: 수영도?
15: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으로 일단 출소했습니다. 남은 형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범수다라는 이유로 일단 가석방 됐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어제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별다른 입장 없이 곧장 차를 타고 떠났는데, 이후에 김 씨는 뒤늦게 팬카페에 이 자필 편지를 올려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시죠.
18: 교도소 담장 밖에 보라색 복장을 한 여성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 틈으로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영생활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 씨는 출소 당일 팬들에게 쓴 편지에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보다는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네, 한국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서울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영위와 신속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불이 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앙일보 기업 개선 작업 참고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의 신용 위험을 분리해서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매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몇몇 건설사 등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배경으로는 그룹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을 시작으로 자금 경색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부터 컨텐츠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4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중앙일보마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입니다. 홍정도 부회장이 지분 5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가 37.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7%를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LL 중앙 등 콘텐츠 관련 자회사도 궁극적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일보를 팔면 결국 JTBC만 남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카타르 도하에서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형식은 실무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변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 화요일에 열릴 것이다. 즉 오늘 열릴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도하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실무 회담을 할 계획을 알려졌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양측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쿠셔너와 위트코프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회담의 형식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MOU에 따른 후속 협상 기간이 일단 60일밖에 되지 않고 무력 충돌에 따른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무급 회담보다는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 양양군 낙산 해변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속초 해양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낙산 해변에서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최근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편지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해준 해양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친절을 오래 기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낙산 해변에서 미국인 관광객 50대 A씨와 그의 딸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갑자기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현장에 있던 한국의 19살 한국인 B군 등 시민 2명이 해경에게 우선 이 사실을 알린 뒤 A씨를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바다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딸과 바다에 뛰어든 시민 한 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지만 A씨와 한국인 B군은 미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경은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실시해서 두 사람을 안전하게 해변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이에 이들 미국인 관광객 가족은 한국 관광공사를 통해서 속초 해양경찰서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즐거운 화요일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 인사 올립니다. 오늘 거울 보시면서요. 야, 오늘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오늘은 바로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는 내셔널 OOTD 데이입니다. 아니 OOTD가 뭐야? 바로 오늘의 착장 아웃핏 오브 더 데이를 뜻한대요. 이날은 바로 리얼리티 스타 스타시 슈레도의 제안으로 지난 2018년부터 공식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멋진 옷을 입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특별해지는 기분 다들 아시죠? 아, 오늘 뭐 입지? 옷장 앞에서 마비가 온 분들을 위한 꿀팁. 좋아하는 색 하나로 다 맞춰 입는 모노크 룸 룩. 90년대 감성을 살린 레트로 룩. 혹은 편안한 티셔츠에 포멀한 재킷을 걸치는 믹스 앤 매치도 좋고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나다운 게 정답이니까요. 멋진 옷차림에 활짝 웃는 미소까지 더해서 오늘은 한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사진 한 장 남겨볼까? 패션과 자기 표현은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자신 있게 한번 폼을 잡으시면서 거울을 바라봐 주세요. 오늘 첫 곡은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은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Man in the Mirror로 출발하겠습니다.

0: 거리의 홈리스들, 굶주리는 아이들처럼 고통받는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Man in the Mirror 보셨습니다. 보신 게 아니고 들으셨습니다. 영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요즘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그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모두 함께 영화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 마이클 잭슨 전 세계적으로 정말 눈부신 성공과 끝없는 환호 속에서도 세상에 가장 그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겪었던 그의 삶을 깊이 있게 담고 있는 영화, 그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의 고독과 열정,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삶과 주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시면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얼발씨 그 세집형 모임에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이번 금요일 바로 그런 영화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이클이라는 영화 아직 안 보셨으면 저도 이거 빨리 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사진 러브의 회장이셨던 허근배 회장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 정말 멋쟁이죠. 오늘 OOTD Day, Outfit of the Day에서 거울을 보면서 멋진 패션의 날이기도 하지만 최근 또 나온 그런 걸 보니까요. 새로운 그 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즘 그 구제 옷이나 중고 편집샵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돈 많은 자산가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많은데 왜 굳이 남이 입던 옷을 사?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중고 매장을 찾는 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가치를 쇼핑하기 위해서란 거죠. 어떤 가치일까요? 먼저 지구를 생각하는 똑똑한 환경주의라는 거죠.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지 하는 막연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고요. 옷 한 벌, 새 옷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섬유 쓰레기가 나오고 물이 낭비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 옷을 한 번 더 입으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똑똑한 소비인 셈입니다. 둘째는 오직 나만의 스타일을, 이 독창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중고 패션 쇼핑객의 무려 83%가 패션과 유행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거리에 걸린 똑같은 그런 브랜드의 옷 대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빈티지 제품이나 한정판을 찾아서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는 민망함을 겪게 되는데 이 중고샵에서는 절대 느낄 일이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물찾기가 주는 짜릿한 손맛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다 예측 가능한 새 상품들만 진열돼 있잖아요. 하지만 중고 매장은 갈 때마다 보물창고가 열립니다. 먼지 속을 슥 헤매다가 마치 운명처럼 기가 막힌 명품 자켓이나 빈티지 가방을 단돈 몇 달러에 건졌을 때의 그 짜릿함은요. 낚시하는 분들의 손맛과 같은 저도 이거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요즘은 뭐 하도 많이 건져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이 빈티지 샵에도 가지 않지만 저도 한때는 그것도 무슨 색깔은 오늘은 1달러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 색깔만도 한때 열심히 그 손맛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도 하고 그리고 또 나만의 개성을 살리기도 했죠. 지구도 살리고 내 개성도 살리고 보물찾기 하는 그런 재미까지 돈 많은 사람들도 요즘 중고 매장을 간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올라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2026년의 절반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한번 옷장 정리도 해보시고, 내가 안 입는 옷은 또 좋은 사람들에게 물려주시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남이 쓰던 거는 그 사람이 기가 다 오는 거라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저는 그 중고 매장에서 고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분이 쓰셨을까? 왠지 그 사람의 스토리와 역사들을 함께 찾고 느끼는 기분이라서 타임머신을 타고 뭔가에 가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면서 어떤 그 커넥션을 느끼기도 하고 짧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끈들이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자, 이제 독립기념일도 앞두고 있죠. 독립기념일을 주말로 해서 미 대륙에도 더위가 올 것이다. 유럽이 끓는 더위로 폭염으로 사망자도 꽤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입으실 때는요, 마, 천연섬유, 그리고 좀 풍성하게 널널하게 천연섬유 면도 좋지요. 얇은 면이나 그런 말을 입으시면서 체온도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여러분 오늘 패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패션 이야기, 그리고 올 여름은 이렇게 나면 좋겠다, 나만의 더위 피서 방법이 있으십니까? 더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요즘 보니까요, 더위를 8달러로 물리치면서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뜨던걸요. 보니까 선풍기를 이용해서요, 선풍기 뒤쪽에 얼음을 놓고 그리고 틀면 어우 시원하다. 그리고 햇볕을 가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그런 피서법이나 또 패션법, 나만의 개성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이고요. 요즘 새롭게 단장한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또 게시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채팅도 하시면서 친구도 만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 산삼 한방.

0: 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건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6년간 골프를 연구하면서 직접 퍼터를 설계하고 제작해온 골프 발명가이자 장인, 골프 퍼터 분야에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광스, 사이클럭스, 모듈라 퍼팅 플랫폼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아마존 출간 도서 퍼링 마스터리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2021년 서울국제 발명 전시회 은상 수상, 국내의 발명 전시회에서 수상한 발명가이십니다.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요, LA에서 현지 골퍼들과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신 광스 퍼터의 우리 김광남 발명가님 오늘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발명가님 광스 이름에서 따온 광스 어감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네. 그 솔로 무슨 프로그램에서 광수가 인기던데 광스.
1: 네네.
0: 이 퍼터 이름이 광스예요?
1: 네, 이제 네. 메인 브랜드 이름이 네. 광스입니다.
0: 광스. 네,
1: 제 퍼스트 네. 네임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죠.
0: 그래서. 네, 원래 아키텍이라고 들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건축가에서 어떻게 네. 해서 발명도 하시고 또 퍼터도 개발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1988년, 89년도에 마이애미에서부터 이제 귀가하면서
0: 네.
1: 거기에 있는 도랄 칸츄리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골프를 배우고
0: 네.
1: 너무 좋아하니까
0: 네.
1: 제가 항상 좋아하고 잘하는 거
0: 네.
1: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0: 네.
1: 이제 준비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골프 퍼터입니다.
0: 네. 야, 이 퍼터를 손으로 수제로 만드시는
1: 네네 그렇습니다.
0: 거지요. 아, 우리 일단은 퍼팅 얘기를 시작을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아니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왜 골프장에서는 게임에서는 퍼팅이 안 될까요?
1: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는 게
0: 네.
1: 퍼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0: 네.
1: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스트로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0: 예,
1: 예, 그렇죠.
0: 시계추처럼 막.
1: 응? 네. 네. 그런데 그 스트로크가 아니고
0: 예.
1: 실질적인 것은 자세 셋업입니다.
0: 셋업.
1: 네, 자세를 네. 항상 일관적인 자세를 셋업할 네. 수 있는
0: 네.
1: 곳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가 네. 그 다음이 이제 스트로크고
0: 네.
1: 다음 것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네, 자세 셋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0: 그러니까 자세 셋업을 매번 똑같이 못하니까 이게 바뀌니까 어려운 거군요.
1: 아,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세 셋업이 되지 않으면은
0: 네.
1: 뭔가 이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몸을 만들어요.
0: 네.
1: 억지로 셋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면은 리듬이 깨어지고 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으로서 퍼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18홀을 도는 동안에
0: 네.
1: 일정하게 안 되니 매 홀을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면 18홀 다 끝나죠. 그게 골프입니다.
0: 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점수도
1: 네.
0: 들쑥날쑥 하는데 그래서 느낌이 오네요. 뭔가 이

0: 앙스 퍼터는 셋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현재 특허 등록된 것이 자세 셋업을 하는데 일명 3초 만에 일관적인 자세를 셋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0: 어떤 원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보통 저희가 퍼터가 보면은 라인이 하나나 두 개가 쭉 줄이 꼬여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0: 예.
1: 그러면 그 라인은 항상 멀리 있어도 똑같은 라인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라인은 헤드 상단에서 후면부로 갈수록 3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형성되어 있어서 그 항상 기본적인 그 라인을 나의 루틴에 맞춰서 일명 뭐 수식으로 딱 섰을 네. 때는 일자가 되고
0: 네.
1: 약 잘못 섰을 때는 그 계단형이 됩니다. 그것을 네. 항상 나에 맞는 루틴에 서주면은 네. 일관적인 자세를 셋업할 수가 있죠.
0: 아니 36년간 골프를 치시고 또 티칭 그런 라이센스도 네. 있으시면서 네.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뭔가 그 장학금 같은 걸 받으셔서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2020년 팬데믹 때
0: 네.
1: 그때 한국에를 가서 한국 정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을 해서
0: 네.
1: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한국 정부의
0: 네.
1: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네. 이후로 많은 개발을 했었죠.
0: 네. 네.
1: 그 교실이 2021년
0: 네.
1: 서울 국제 박람회에서
0: 네.
1: 은상을 수상한 바가 또 있습니다.
0: 네. 아키텍이셨는데 또 미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사셨잖아요.
1: 네네네.
0: 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그런 발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네요.
1: 네, 발명이 됐을 그 전에도 뭐
0: 뭐뭐 발명하셨습니까?
1: 한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그게 이제 특히 안경테라든가
0: 네.
1: 그리고 음식물이 보통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이 음식 폐기물을
0: 네.
1: 기저로 한 친환경적인
0: 네.
1: 무슨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도 발명을 했었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이 퍼터는 어떻게 해서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1: 이 퍼터라는 것은 이제 항상 제가 저도 공을 많이 필드에 나가는데 이제 불안한 것이 퍼터만 보면은 항상 마음이 불안했죠. 이걸 어떻게
0: 네.
1: 해야 되는지
0: 네.
1: 그리고 보통 프로 선수들이 퍼팅을 할 때
0: 네.
1: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0: 네.
1: 오늘은 또 안 된다.
0: 네.
1: 그런 분들이 문제가 이제 자세 셋업을 해결해 주는 것을 특허를 했고
0: 네.
1: 또 그리고 공은 항상 일정하게 정확히 센터를 맞추지를 못해요.
0: 잠깐만요. 그 셋업을 자세를 셋업해 준 특허가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뭔가 나오는 거죠, 그럼.
1: 그렇죠.
0: 어떤 디자인의 원리로
1: 네,
0: 퍼터에
1: 네네네.
0: 네.
1: 그 디자인이 원리가 뭐냐면은
0: 네.
1: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눈에서 보통 볼을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점이 볼이 있고 뒤에 헤드가 갖다 대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 그 형상이
0: 네.
1: 내 눈에서 항상 일정하게 내 자세를 잡아주는 것을 그 도안을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0: 네.
1: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세로 셋업이 되게끔 그걸로 특허를 받으신 광스퍼터입니다. 광스퍼터.
1: 네.
0: 와, 이렇게 미국에 이제 그 홍보를 하실 예정인데 미국이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네. 이제 현재 전 세계의 골프 시장이 한 6,600만 명 중에서
0: 네.
1: 미국의 골퍼가 한 3,300만 명 됩니다.
0: 네.
1: 이게 한 50%니까.
0: 네.
1: 요즘 이제 K-POP이 좀 인기를 얻고 K-푸드, K-컬처라고 그러는데
0: 네.
1: 이제 K-골프라고 그래서
0: 네.
1: 한국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0: 네.
1: 미국 시장에 한번 진출을 해보면은
0: 네.
1: 자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0: 네.
1: 네, 그런 차원입니다.
0: K골프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한국 분들은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굉장히 그 승부욕이 있으신데 미국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설렁설렁 대충 치시고 아니 저거 저렇게 쳐가지고 골프비가 아까울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제 K골프의 시대가 온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제 자세 셋업을 도와주는 기능이
0: 네.
1: 그 특허에는 저희가 한국의 키코스라고 한국 골프 스포츠 산업 연구센터 정부 기관이 있어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기존 네, 유명한 골퍼들과
0: 네. 물 드시면서 천천히 네. 하세요.
1: 그 장비들과 네.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0: 네.
1: 저희 제품은 빗 맞았을 시에도
0: 네.
1: 제 거리를 다 가고 네. 지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0: 네.
1: 그것도 특허의 일부분인데
0: 네.
1: 실제적으로 많은 프로들이나 일반 고수들이 네. 퍼팅을 할 때
0: 네.
1: 홀컵 주위에는 많이 이렇게 발로 밟아서 잔디가 좀 이렇게 내려간 상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짧은 퍼트 했을 때 보면은 그 거리는 분명히 맞췄는데
0: 네.
1: 옆으로 공이 흘러나가요.
0: 네.
1: 그런데 저희는 기존 퍼트에 비해서
0: 네.
1: 직진성이 더 좋기 때문에
0: 네.
1: 홀컵을 지나가는 그런 원리로 해서
0: 네.
1: 한 100% 이상 홀인했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공인 테스트를 통해서요.
0: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죠?
1: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셋 동이가
0: 네.
1: 공을 이렇게 퍼팅 예, 맞췄을 때와
0: 네.
1: 수평 칼날이
0: 네.
1: 볼의 중간 적도 부분을 날카롭게 가격했을 때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은
0: 네.
1: 후자에 말씀드리는 수평 칼날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예. 그러면 더 정확하게 히딩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 적도 부분을 수평 칼날이 맞으면은 우리가 스키드라 그럽니다. 공을 공이 맞췄을 때 공이 보통 떠서 잠시 후에 굴러가는데 이것은 즉시 굴러가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네, 정확도가 높고 거리는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0: 아, 뜨지 않고 바로 네, 구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정확하게 굴러서 간다. 실제로 로봇과 함께 그 거리 측정을 했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걸 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희가 3.2m에서
0: 네.
1: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 퍼터, 유명 퍼터가
0: 네.
1: 했는데
0: 네.
1: 3.2m에서 3cm 안에 들어갈 때 토우와 힐 방향에
0: 네.
1: 1.5cm씩 그러니까 정확도를 빗맞게 해서
0: 네.
1: 쳤을 때 기존 버튼은 11.03인치 그러니까 28cm가 짧으면서 퍼졌고
0: 네.
1: 저희 제품은 3cm 안에 100% 다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정확한 것 표기는 0.8cm 아니니까 한 8mm 정도죠. 그래서
0: 네.
1: 한 30배에서 이상
0: 네.
1: 차이가 있었던 게 그게 로봇 테스트를 통해서
0: 네.
1: 입증을 했습니다.
0: 야, 로봇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몇 배라고 그러셨어요? 그 정확도가?
1: 36배죠. 숫자상으로.
0: 네. 야, 이 지금 들으시면서 오, 나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 퍼터가 일자형이 있고 또 이렇게 반달 모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1: 네네.
0: 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근데 이 퍼터는 이걸 갈아 끼게 돼 있네요. 모양도 다 달리 몇 가지가 있나요?
1: 예, 모양은 이제 디자인 후면부를
0: 네.
1: 앞으로는 디자인은 이제 원하는 대로 칼라별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0: 네.
1: 근데 관성 모멘트를 생각해서 좀 제한적으로
0: 네.
1: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제 다섯 종류로 해서
0: 네.
1: 기존 우리 퍼터를 구매를 하면은
0: 네.
1: 보통 뭐 아주 정교한 블레이드 타입이 있어요.
0: 네, 블레이드.
1: 블레이드 타입으로 정교한 그린에 사용하는 고수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0: 네.
1: 아 나는 좀 풀이 좀 긴 상황이나
0: 네.
1: 잔디가 긴 상 비가 왔을 시에
0: 네.
1: 좀 더 거리가 더 정확도나 멀리 나갔으면 좋겠다.
0: 네.
1: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다시 퍼터를 사면은
0: 네.
1: 기존 퍼터 하던 것처럼 맞춰놨는데 새로 또 연습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저희는 내 손에 맞은 상태를 후면부만 블레드에서 이렇게 말렛으로 또 교체를 할 수가
0: 그걸
1: 있습니다.
0: 그걸 말렛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네.
1: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속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은 돈으로
0: 네.
1: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 개를
0: 바꿔서
1: 예,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0: 뒤에 보니까 이렇게 잠깐 여기 나사를 풀러서 네. 교체를 해서
1: 네.
0: 아까 말씀하신 블레이드로 쓰다가 말렛으로 네. 쓰다가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M 말렛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네. 맞는 거를 좀 재미있게
0: 네.
1: 예,
0: 환경에 따라
1: 환경에 바꿔서
0: 네.
1: 근데 이제 조건은 있어요.
0: 네.
1: 이제 공인 시합을 할 때는
0: 네.
1: 18월 경기 중에는 바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합 전에는 이제 바꾸면서 바꿀 수 있고
0: 네. 그날 잔디 상황이나 날씨
1: 네.
0: 또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굉장히 와 진짜 들고 빨리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로봇이 테스트를 했는데 정확도가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1: 아니 뭐 몇 네. 배라기보다도
0: 네.
1: 일정한 악력으로 네. 쳤을 때
0: 네.
1: 일반 기존 버튼은 28cm나 짧았다.
0: 네.
1: 그럼 짧으면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죠.
0: 네.
1: 근데 저희는 3cm 5에 네. 정확하게 100% 이상
0: 네, 모여 있었어요.
1: 들어가고
0: 네.
1: 매진 지나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 저희가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퍼터들이 골퍼들이 이 퍼터를 사용하니까
0: 네.
1: 보통 타수가 한 1.5에서 2개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많은 큰 변화가 있죠.
0: 큰 거죠. 네. 야. 그렇습니다. 테스트에서도 기존 퍼터 대비 그런 측정 결과 시 정확한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보였네요. 아, 광스퍼터. 골퍼들에게 이런 더 좋은 퍼터를 만들려고 하셔서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0: 네.
1: 제일 큰 것이 기존에 네. 사용하는 퍼터를 하다 보면은
0: 네.
1: 보통 골프 치는 사람들 집에 가면 퍼터가 한 몇 개씩 있어요. 잘
0: 네,
1: 관심 있는 사람들은
0: 예, 예.
1: 그런 분들이 새로 살 때마다 새로 연습하다 보면 평생을
0: 네.
1: 다 가요.
0: 네.
1: 그래서 짧은 네.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해서
0: 네.
1: 좀 더 골프를 치시는 분이 재미있는
0: 네.
1: 골프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0: 네.
1: 해서 뒤 후면부를 계속 교체 쉽게 할 수 있는
0: 네.
1: 그렇게 하면은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도
0: 네.
1: 재구매율도 높으니까
0: 네.
1: 그분들한테도 매출에도 네. 도움이 좀 되겠죠. 예.
0: 아 너무 좋습니다. 현재 제품을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또 판매, 미국 대리점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림픽 블루바드 갤러리아 갤러리아 마켓이죠? 네, 네. 올림픽 블루바드하고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몰에 3층에 가면 58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직접 한번 체험하시고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108골프.com입니다. 108골프.com인데요. 박사님, 우리 발명가님 왜 108인가요?
1: 지금 골프 홀급 사이즈가 어떻게
0: 네.
1: 되나요? 직경.
0: 아, 잘 몰랐어요. 108이신군요?
1: 네, 108mm입니다. 직경 사이즈가.
0: 아, 108mm.
1: 네.
0: 오, 밀리미터. 그래서 108골프.com 네. 108골프.com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1: 네.
0: 108골프 이렇게 김광남 광스 퍼터 네. 이렇게 치시면 멋진 그런 영상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가시기 전에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그런 토너먼트나 이런 데서도 워낙 또 티칭 라이센스도 있으시기 때문에 시연도 해 주시고 또 레슨도 가능하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어떤 전화번호 좀 주세요. 네.
1: 아, 전화번호요?
0: 네.
1: 예.
0: 전화번호?
1: 예.
0: 네. 213 842 6352-6351 213-842-6351 213-842-635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광스퍼터. 네. 우리 한국분들 성함에 광자가 들어가신 분들 반가워하시겠네요. 이 광스퍼터가 미국에서 뜨면 대단한 건데요.
1: 글쎄요. 저 네. 일단 저희 한인분들이 미국에서
0: 네.
1: 우리 이 사회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주류 사회보다 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0: 네.
1: 퍼팅에서 네. 승부를 한번 해보시면 네. 괜찮습니다.
0: 우리는 젓가락 기술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 섬세한 퍼팅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1: 뭐 또 특별히 네. 뭐 개인적으로 네. 커스터마이징이나 레슨을 네. 퍼팅을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0: 네.
1: 연락 주시면은
0: 네.
1: 원 포인트 레슨을 특별히 할 수도 있고
0: 네.
1: 참고로 아마존에 제가 또 출판했는 것도 있죠.
0: 책을 쓰셨죠.
1: 네.
0: 네.
1: 그 책에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멘탈이나
0: 네.
1: 기존에 그냥 골프를 잘 치는 법이 아니고
0: 네.
1: 누구나 프로들도 강사님들도
0: 네.
1: 보셔서 한번 일관적인 퍼팅에 대한
0: 네.
1: 과학적인 것을 한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0: 네.
1: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아마존의 출간 도서 퍼팅 마스터리. 그리고 광하고 침 되나요? 광남, 네,
1: 광남 김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네. 광남 김을 치면은 바로 네. 들어갑니다.
0: 네, 김광남, 네. 네, 김광남 발명가의 퍼딩 마스터리 광스퍼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은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국내외 발명전시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발명가이기도 하십니다. 아, 친환경 그런 음식 쓰레기 발명도 하셨다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에는 그 제품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골프 토너먼트도 좋고요. 여러분 그룹에 크고 작은 골프 모임이 있으시면 또 우리 광스퍼터에서 나갈 수도 있죠.
1: 네, 네, 네.
0: 출장 클래스 네. 나가서 시연도 해드리고 네. 또 디스플레이 보실 수 있고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213-842-6351 213-842-6351이고요. 공식 홈페이지 108golf.com 108golf.c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1: 글쎄요.
0: 네.
1: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0: 네. 네, 역시 광스 다우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K 열풍인데요. 골프에서도 우리의 K 골프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광스퍼터, 광스퍼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13-842-6351 213-842-6351번이고요. 108골프.c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립스틱 아무개 발명가의 길은 외로워요. 저희 아버님도 발명을 많이 하셨어요. 몇 개 하셨는데 이를테면 제일 먼저 발명하셨던 게 그 초였습니다. 초의 심지가 이렇게 꼬부라지면 초가 막 엉뚱하게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초의 심지를 여자 머리 따듯이 세 갈래로 따서 똑바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한국에 전기가 들어와서 망했다는 그리고 뭐 모기장을 자동으로 탁 바람 내서 세우는 그 야외용 모기장도 만드시고 뭐 집에 보면요 이것저것 손재주가 있으셔서 만드시고 했는데 히트친 건 없지만 자 광스퍼터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골프 정말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뭐 LPGA는 우리 코리안 레이디들 또 남자 PGA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분들이 여러 면에서 점점 아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프계의 이 산업도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뭐 그 유명한 퍼터는 뭐 만불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히트치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 우리 광스 퍼터가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모임에서 골프 미팅을 하실 때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면 데모도 좀 보여드리고 먼저 한국분들을 통해서 이 퍼터가 입소문이 나기를 기대하신다는 마음에서 먼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13-842-6351 213-842-6351번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후니 탱자와 곧 만나 뵐게요.
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0: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9: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0: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9: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8: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3: We will fight for you.
2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0: 213-427-5500, 427-5500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2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6: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 주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 주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2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건강의...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폭풍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훈이 씨 몰려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월드컵의 남자 월남 훈이 훈입니다. 월남 쌈마.
0: 아, 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가지고요.
1: 아 어떻게 그 귀국하는 네. 모습들을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새벽 4시 도착하는데 네.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 묻혀갖고
0: 네.
1: 야, 하여튼 뭐
0: 우리 아이비님이 네. 국민 분노 외침 응? 띠리리 나가라.
1: 아니 뭐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야, 근데 하여튼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 네. 라이브 어떤 분은
0: 네.
1: 손흥민을 들어볼 때 누가 손 넣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자기 네. 그 읽을 때 손 놓고 갔다는 걸로 뭐라고도 하고
0: 네.
1: 또 옆에 그 조현우 고기파가 같이 나왔거든요.
0: 네. 네.
1: 그걸 보고도 또 누가 계란 던지면 조현우 선수가 워낙 그 신경이 좋으니까 골키퍼니까 그분이 다 막아줄 거라 생각하고 또 옆에 왔다. 뭐 이때 뭐 온갖 얘기가 다 있던데 아니 네. 뭐 끝난 건데 뭐 이제 뭐 뭐예요.
0: 그래요.
1: 네, 다 끝난 거고. 잘해야지 이제부터
0: 정리 잘하고 새 출발해야죠.
1: 근데 좀 불쌍한 네.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마음이 아파요.
0: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아, 솔직히 우리가 뭐 우리 조로 와봐라. 그렇죠. 우리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0: 아니 근데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왜
1: 뭐야?
0: 초반부터 안 넣고 손 선수를
1: 그 마음을
0: 그게 누가 뭐 나의 전략이었다라지만 프레쉬하게 다시 2차에
1: 프레쉬는 무슨 개?
0: 아니 메인 디쉬를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네. 인정하는 네. 베스트 선수를
0: 네.
1: 왜 프레쉬하게 후반전에 넣냐고
0: 프레쉬하게
1: 정말
0: 후반전에.
1: 어이가 없어요.
0: 안 돼요.
1: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넣는 게 맞죠. 조커로 확 네, 휘적게 네,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왜 그런지 진짜
0: 네. 아 오늘 에콰도르와 멕시코
1: 네, 저녁 때
0: 오늘 아침에 6시. 오다 보니까 벌써 그 멕시코
1: 난리죠.
0: 옷들을 입고 막 행진하고 있어요.
1: 좀 부럽지 않아요?
0: 아, 부러운데 부러움은 지는 거다.
1: 근데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0: 네.
1: 어제부터가 32강이 시작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가 떨어져서 굉장히 아쉽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진짜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0: 울부짖죠.
1: 네. 근데 생각해보면
0: 네. 네.
1: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잖아요. 결국 이틀 차이고
0: 네.
1: 한 경기 차인 거예요. 일본을 보세요. 정말 잘하고 막 우리가 칭찬해. 야 부럽다 했는데 물론 정말 잘했지만
0: 네.
1: 이걸 젖자싸라고 하죠.
0: 어.
1: 프랑스 아니 뭐야 브라질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2대1로 막판에 지는 바람에 30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과 따졌을 때 결국 한 게임 더한 거고 이틀 더 있은 거야.
0: 그러니까 그 운빨도 있어야 되고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 가는 그 뭐랄까 경기의 중간 그 뭐랍니까 그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0: 네, 네.
1: 결과론자들이 결과론만 보는 사람들은 결과론자분들이
0: 네.
1: 봤을 때는 야 그래봐 한 경기 차이야.
0: 어.
1: 우리 이렇게 열받을 필요 없어.
0: 그래.
1: 다음에 잘하면 돼.
0: 그래.
1: 뭐 이런 거니까.
0: 맞아요.
1: 마음 놓쳐. 어차피
0: 네.
1: 한 팀 빼고 다 떨어져. 1등
0: 아니,
1: 빼고 다 떨어져.
0: 이번에 또 대이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좋은 거야. 또 독일이
1: 왜, 아니 저 깜짝 놀랐잖아요.
0: 독일이
1: 졌다라는
0: 파라과이에.
1: 게 야 파라과이 그 팀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0: 그러니까요. 국경일을 했다잖아요.
1: 그래요?
0: 응.
1: 야, 난 정말 독일이 이렇게 질 줄은 몰랐네.
0: 모로코가 네덜란드.
1: 그거 와, 저는 그 승부차기 봤거든요.
0: 네, 승부차기라.
1: 둘 다 승부차기. 독일도 승부차기였잖아요. 와, 그 정말 제가
0: 근데
1: 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0: 막상 막하로 그렇게 비긴 것도 대단한데 약속이
1: 네, 그러니까
0: 근데 승부차기에서 또 이겼어 약한 나라들이 막제국이
1: 저는 이게 네. 되게 웃긴 게 이게 네덜란드
0: 예.
1: 승부차기 할 때 딱 치는 분들 얼굴을 봤는데 아,
0: 이미
1: 저,
0: 딱 차는 순간 알죠
1: 불안하잖아요
0: 응.
1: 아 제가 와이프랑 보다가 아 저 사람 불안 저 사람 불안한데 제 와이프가 아니야 근데 딱 실축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넣어도 되니까 골키퍼한테 막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설프게 실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차지 말아라. 근데 그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차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네덜란드 응원했거든요.
0: 네. 아 네덜란드.
1: 네. 네덜란드에
0: 배팅을 했구나. 얼마 걸었어?
1: 네? 아니 오불.
0: 오불.
1: 아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커피 한 잔 값인데
0: 네.
1: 커피 한 잔 내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
0: 네,
1: 근데
0: 네.
1: 아 기분 나쁘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선수가 또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야, 근데 아까 얼굴이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NBA 시카고 불스의 스카리 피펜을 닮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 양반이 어. 왜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 닮았지? 예. 기분 나쁜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바뀐 거야.
0: 아이야.
1: 졌잖아요. 아. 아. 오늘 커피 사야 되는데 이따가 오게. 아,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변이잖아요 이게.
0: 모로코가 네덜란드로.
1: 물론 모로코 잘하는 팀이에요. 잘하는 팀인데 야, 네덜란드 이기고 파라과이가 독일을 이기고
0: 어제 또 브라질과 일본이
1: 이길 뻔도 했잖아요 사실은.
0: 그니까
1: 그랬으면 정말 이변이었지.
0: 그랬는데 와, 어떻게 막판에
1: 정말 마지막 그 후반 네. 그 인조리 타임 끝나기 진짜 20초 전에 브라질이 넣었지.
0: 야, 삼바 축구.
1: 네, 하여튼 네. 뭐 그런데 오늘 또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벌써 시작했을 거예요. 노르웨이가 아마 지금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더라? 하여튼 뭐 지금 멕시코 네. 저녁 때 있고 재밌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 물론 대한민국은 떨어져 아쉽긴 하지만 축제니까 즐겨야죠. 그래요. 누가 이기든.
0: 아니 빨간 셔츠 겨우 개놨더니 한 번 입고 못 입었네 이제.
1: 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안 샀잖아요.
0: 자,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분의 아이디어로 네. 그릭 신화에서
1: 그렇죠.
0: 우리 건너뛰었습니다.
1: 이게 원래는 저희가 그리스 신화를 끝나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 이야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시즌2로 네. 지난번에 그 럭키비키님 우리 애청자분이시죠? 럭키비키님께서 네. 의견을 주셨어요. 아, 이번 월드컵 시즌인데 월드컵 그
0: 나라들의
1: 나와있는 출전국들의 그런 건국 신화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느냐
0: 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1: 생각도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네. 월드컵 본선에 오른 나라들의 네. 좀 건국 신화가 재밌는 곳들 몇 개가 있거든요.
0: 네.
1: 또 비슷한 곳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네. 두 나라씩 네. 몇 주간 월드컵 기간 동안만
0: 좋아요.
1: 여러분께
0: 스페셜
1: 네, 나눠보도록 스페셜. 하겠습니다.
0: 오늘은 그 첫 나라가 잘못하면 욕을 먹겠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일본에서 네. 뭐 우리 홍명보 선수 감독을
1: 언제쯤 선수예요?
0: 네. 오늘은 일본입니다.
1: 아니요, 한국과 일본이죠.
0: 뭐. 한국과 일본.
1: 한국을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0: 그렇죠.
1: 대한민국 혹시라도 네. 또 우리 2세가 들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들었을 네, 때 네. 또 대한민국의 건국신 한번 얘기는 해야죠.
0: 네.
1: 그래서 네. 뭐 한국과
0: 마늘을
1: 일본.
0: 안 빼놓을 수가 없지.
1: 아, 그럼요. 아. 근데 대한민국 가면 일단 태극전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0: 네.
1: 그것도 웃겨요. 그 붉은 악마? 그 태극전사. 저는 왜 그게 악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0: 네.
1: 그런 강한 이미지죠.
0: 네.
1: 일본은 뭘까요? 축구 팀.
0: 사무라이?
1: 사무라이. 블루 사무라이. 사무라이
0: 왜 블루야? 거기는 색깔이 블루구나.
1: 거긴 블루고.
0: 사무라이 블루.
1: 그렇죠. 브라질은 뭐 삼바.
0: 삼바.
1: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그냥 무조건 메시의 나라.
0: 메시.
1: 이런 건데.
0: 네.
1: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나라의 건국 신화. 네. 오늘부터 첫 시간.
0: 네.
1: 한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먼저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게요.
0: 한국으로 가볼까요?
1: 자,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뭐 아시는 다 알죠.
0: 네.
1: 단군 신화입니다.
0: 네.
1: 당근 아니죠. 단군.
0: 단군.
1: 네, 단군 신화. 옛날 옛날에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있었습니다. 환웅은요, 하늘나라에 있기엔 좀 궁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궁금해.
0: 네.
1: 아버지, 저 아래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
0: 어디 북한 사람 같아. 아버지.
1: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0: 내려가 싶습니다.
1: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웅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산단수 네. 아래로 내려갑니다. 촤, 구름 타고 내려가요.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 본사에서 지사로 가는 거죠.
0: 네.
1: 그곳에서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근데 어느 날 곰이랑 호랑이가 찾아와요.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이 말합니다.
0: 네.
1: 좋다. 그렇다면 너의 정성을 보여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어주마.
0: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1: 왜요?
0: 쑥, 마늘, 마늘? 얼마나 몸에 좋아.
1: 아,
0: 강장제.
1: 그렇긴 한데 응. 속쓰린데.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아요?
0: 고기를 뭐.
1: 그치.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생각해. 호랑이랑 곰이 응. 고기를 안 먹고.
0: 그러니까 쑥과 마늘로 쑥과 마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련을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응. 근데 호랑이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지. 야, 이거 못해. 그리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그냥 바로 토끼 잡아먹었지. 근데 곰은 밀어나니까 가만 버티는 거야.
0: 끝까지 그냥.
1: 겨울잠을 잔다 생각하자. 끝까지 숲과 마늘을 먹고 버팁니다.
0: 끝까지.
1: 그랬더니 딱 동굴에 나오는 순간 펑
0: 하고 여자가
1: 아주 아름다운 여자.
0: 옹녀. 옹녀가 아니고.
1: 아니죠. 야, 용녀, 용녀 이거 아니고.
0: 아, 거기 옹녀에서 옹녀가 나온 거 아닐까요?
1: 옹녀?
0: 뒤집어서.
1: 옹녀는 다른 거 아니야? 약간 저쪽.
0: 옹녀야.
1: 옹녀. 옹녀야. 근데 옹녀예요, 옹녀.
0: 네.
1: 근데 너무 이쁜 거야.
0: 어?
1: 일단 환웅도 웃기지 않아요? 어? 자기가 곰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쁘니까 또 자기 여자로 만들어.
0: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그런 여자의 테스트에 거친 여자를 내 배필로 삼은 거 아닐까?
1: 그렇게 볼 수 있네.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뭐요?
1: 여우 같은 여자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 못 산다. 왜 그럴까?
0: 곰이 나요? 아, 요즘 본인, 같은 때는
1: 본인은 여우라고 생각하세요? 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자가
0: 저는 때때로 곰스럽고 어쩔 때 여우가
1: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나는 만나
0: 카멜레온이야
1: 아이, 뭐야
0: 그때 파충이야? 달라 파충이야
1: 파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단군이 생겨 왜? 환웅이 사연으로 나온 웅녀와 사랑을 하여 빠지죠 그래서 네. 아이가 나타나는데 타이라는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
0: 아
1: 그래서 우리 단군 고조 할아버지 가서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0: 고조선을
1: 세웠지요. 네, 그렇지요. 여기서 한국 건국신의 포인트는 뭘까요?
0: 네,
1: 하늘의 피, 환웅, 하늘의 피와 땅의 아까 말씀 땅의 인내심, 곰의 곰 같은 인내가 만나서 나라가 시작됐다.
0: 우리는 곰의 자손이군요.
1: 곰과 하늘의.
0: 야. 네.
1: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신화의 주인공은요 힘센 호랑이가 아니라
0: 네.
1: 끝까지 버텨낸 듬직한 곰이라는 거죠.
0: 아, 참 한국적이네요.
1: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0: 그럼요.
1: 악으로 깡으로 끈기 장난 아니잖아.
0: 진짜.
1: 재능도 있지만 이 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못 하는 게 어딨어? 끝까지 무조건 하지.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막 사막 가셔갖고 일하시는 보시는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대우에서 가시고 현대에서 가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0: 그렇습니다.
1: 야. 해보자, 끝까지 하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 곰 같은 힘,
0: 네.
1: 우르르사 이런 거지. 그래요.
0: 네.
1: 아, 갑자기 뭐 요새 네.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이 차오르네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이런 마르신 분보다는 저 같은 약간 듬직한 곰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게 우리 나라를 위한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죠. 자,
0: 네.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특유의 끝까지 해낼 힘이 있다라고 본다면.
0: 네.
1: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본입니다.
0: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1: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0: 네.
1: 적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0: 적은 아니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한국의 가장 가까운
1: 우리가
0: 나라.
1: 우리가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0: 네.
1: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적이 맞지만
0: 응.
1: 이제는 조금 서로 이제 화합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0: 네.
1: 네.
0: 자, 일본의 건국신화.
1: 일본 건국신화.
0: 궁금해요.
1: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일본 건국신화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일본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국기를 보세요.
0: 태양.
1: 그분들은 본인들은 태양과 가깝다 생각을 해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아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지난 정권 때문에 많이 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 왕실은 있잖아요, 왕실.
0: 네.
1: 일본 왕실은 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하늘의 네. 신들. 자, 아마테라스는요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0: 네.
1: 아마.
0: 테라스가 있나 보다 그 집에.
1: 일본 말로 베란다.
0: 베란다.
1: 그렇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0: 발코니와 베란다 뜻 아시죠?
1: 뭔데요?
0: 그래요? 몰라요?
1: 몰라요. 뭔데요?
0: 발코니는 튀어나온 거고,
1: 네.
0: 베란다는 그 안에 있는 거고요.
1: 집 안에 있으면 베란다?
0: 약간 이제 발코니 구조상
1: 네.
0: 밖으로 나온 거고,
1: 네네.
0: 베란다는
1: 네.
0: 그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1: 그럼 발코니가 베란다는 아니네요, 정확히.
0: 달라요, 그게. 테라스는 뭐게요?
1: 테라스는 야외인가?
0: 테라스는
1: 네.
0: 지상이나
1: 네.
0: 옥상의 야외 공간을 말하고.
1: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테라스는?
0: 테라스는
1: 네.
0: 1층이나 주로 1층이나 옥상의 야외 공간.
1: 야외 공간이 테라스. 그럼 발코니는?
0: 발코니는 튀어나온 거 건물에 밖으로 튀어나온
1: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튀어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밖으로
1: 그게 발코니? 베란다는?
0: 베란다는 지붕이 있으면서 건물의 안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에 있는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궁금해서
1: 그러면 옛날 우리 아파트는 베란다가 맞는 거구나
0: 베란다는 그게 베란다
1: 이것도
0: 너의 그
1: 베란다.
0: 튀어나온 베란다 네.
1: 오빠 이거 뭐야? 이거?
0: 베란다
1: 이거 베란다? 뭘 이렇게 놀래니? 베란다 짜증나는데 갑자기 좋아요 난 곰이야
0: 발크니?
1: 오늘 술 뭐 마실래? 테라스? 네? 맥주 테라스? 어 그래요? 좋았어.
0: 그러네요.
1: 네. 뭐 이름 뭐 마음대로 하는 거야?
0: 아, 근데 갑자기 좋아요. 건축학적으로 가네.
1: 좋았다. 이거 좋았어.
0: 좋았어요?
1: 저 몰랐거든요. 제가 혹시 알았어요.
0: 확실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1: 아 여러분 들으셨죠?
0: 네.
1: 저는 항상 재미와 예능과 정보를 함께합니다.
0: 네.
1: 자 다시 어디까지 했니 우리?
0: 아마테라스.
1: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0: 그러니까 아마테라스가 여신인 거죠. 네, 태양을 여신이에요. 상징하는.
1: 말 그대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여신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이름이 스사노.
0: 스사노.
1: 스사노. 스사나죠. 근데 이 친구가 사고 뭉치예요. 왜? 바다와 폭풍의 신이거든요.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바다와 폭풍이 어마어마한 거고 가장 힘든 거죠 이분들에게는. 거칠어요 성격이. 이 신은 스사노가 너무 심하게 난동을 부려갖고 이제 막 배가 넘어지고 일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0: 네.
1: 아마테라스가 화가 납니다.
0: 어.
1: 그래서 동굴하러 야 너 이제 안 봐. 그리고 동굴하러 들어가 버려요 아마테라스가. 근데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여신이잖아요. 태양이란 말이야.
0: 근데 태양이 동굴로 들어가면
1: 어떡해요?
0: 깜깜해지지.
1: 깜깜하잖아. 폐가 안 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못 짓고
0: 아...
1: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0: 그치,
1: 할 필요 없어.
0: 햇빛이 없으면
1: 그렇죠.
0: 다 죽지.
1: 야 큰일났다 어떡하냐 그 다른 신들이 야 어떻게 아마테라스 빨리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작전을 세웁니다.
0: 네.
1: 동굴 앞에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잔치를 벌여요.
0: 끌어내려고?
1: 끌어내려고.
0: 막 냄새 풍기고.
1: 잔치 벌렸네 그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막 난리를 쳐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아마테라스가 동굴 안에서 야 이거 봐라.
0: 밖에 뭐지?
1: 내가 없는데 밖에 왜 신나 있지? 뭔 일이야?
0: 뭐지?
1: 그리고 슬쩍 문을 열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니까. 그 순간 신들이 거울을 촥 비춰버립니다.
0: 거울을?
1: 네.
0: 네.
1: 아마테라스가 쓱 보는데 뭐가 갑자기 눈부신 게 확
0: 반짝반짝하니까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밝아 그리고
0: 하고?
1: 밖으로 쑥 나가니까 세상에 다시 빛이 돌아왔죠. 요게 일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래요.
0: 아 그래서
1: 태양이 다시 세상에 나온 순간
0: 네.
1: 그 순간이 바로 빛과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이며
0: 네.
1: 요때 이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땅으로 내려와 일본을 다스리게 되었다.
0: 그 포인트가 태양이군요.
1: 포인트는 태양이죠.
0: 태양.
1: 그러니까 이분들은 폭풍, 바람, 파도를 좀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지. 섬나라니까.
0: 네.
1: 대신에 해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본도 나라 자체가 해가 떠오르는 나라. 일본이잖아요.
0: 네.
1: 자 그러면은 한국은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곰, 땅에서 버텨낸 곰에
0: 곰과?
1: 만나서 시작이 됐고
0: 네.
1: 일본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빛으로부터 후손이 나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1: 과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한국은 아까도 미역사 정확하게 집었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인내의 그런
0: 인내. 쑥하고 정말 마늘만
1: 인내.
0: 먹고 곰이 웅녀로 변신을 했고
1: 야,
0: 우리 어머니들이야. 진짜.
1: 야, 그렇지.
0: 일본은 뭐 숨어 들어갔다가 흥 이러고 숨어 들어갔다가
1: 약간의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0: 흥 하고 그냥 나온 거.
1: 겉으로는 약간 보면 아, 하이 하면서 햇빛처럼 하이하이 밝아지지만 네. 뒤에서는 약간 어둠과 이런 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뭔가 빛의 이야기긴 한데 일본은 약간 어떻게 보면 태양이니까
0: 레슨이 없네.

0: 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1: 아,
0: 그러니까 시작할 때 태양 무대가
1: 동해 물이니까
0: 물이 내려가고,
1: 밑으로 가고
0: 백두산이니까
1: 백두산이
0: 올라오는.
1: 올라가고. 어, 그 좋은 방법이다.
0: 그렇게 배웠어.
1: 아니 이번에요 월드컵 경기할 때 네. 국가 하잖아요.
0: 시작할 때?
1: 네. 네네. 근데 한국 경기에서 네. 애국가가 나오면 그렇게 떼창하는 거 보고 그렇게 외국 분들이 놀랬대요.
0: 어, 그래요?
1: 우리처럼 그렇게 떼창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가 봐요.
0: 오, 미국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1: 그래도 있지만
0: 다른 나라들이
1: 다른 나라들은 잘 못 부르고 그런 게 있어? 이런 나라도 있나 봐요.
0: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진짜 애국가를 경건하게
1: 근데 사절까지.
0: 외우세요?
1: 그럼요. 사절까지 다 외웠죠.
0: 에, 아니, 어릴 때 외웠지. 지금. 자, 3절. 지금. 3절 시작. 첫 도.
1: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0: 2절.
1: 어? 동해물과 뭐더라. 그 철갑인데. 철갑을
0: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1: 우리 기상일세.
0: 브라보.
1: 잘하시네.
0: 아니 그거 옛날에 막 시험 보지 않았어요?
1: 시험 그쵸? 봤어요. 태극기 그리는 것도 미술 시간에.
0: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른다. 한국에 뭐야? 얼마 전에 야구 할 때 그 네. 애국가 부르는데 한 인디 밴드의 여성 보컬 아세요? 얘기?
1: 네.
0: 그분이 부르셨는데 응. 약간 미국 애국가는 응. 되게 부르시는 분의 스타일 따라서 되게
1: 막 응.
0: 되게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막 끝에가 막
1: 막
0: R&B로 부른 분도 있고 응. 막 락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응. 자기의 기교를 암껏 보여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기가 막히잖아. 막 우우 하잖아. 그거를 응. 하고 싶었던 거야.
1: 응.
0: 그래서 이 여성분이 태극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는데 응. 사람들 표정들이 점점 일그러지고 나중에는 막 끝나지 않는데 박수 좀 그만하고 막 엄청 욕먹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몇 주 전 얘기인데 응. 최근 얘기입니다. 엄청 그 욕을 먹고 이분이 응. 거의 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막 사과하고
1: 아, 그랬어요.
0: 근데
1: 우리는
0: 모르겠어요. 근데 애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1: 응.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태극기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0: 벌금이야, 벌금.
1: 어, 근데 요즘은 뭐 패션으로도 저는 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0: 아, 근데 그거는 문양은 쓸 수 있겠죠.
1: 네.
0: 태극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
1: 태극기를 갖고 몸에 두르고 이런 거 안 돼요?
0: 두르는 것까지는 뭐 선수도 하니까 하겠지만 그걸 네. 뭐 이렇게 폼으로 리폼을 한다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훼손하면 안 된다고 돼 있던데.
1: 그래요?
0: 네.
1: 어...
0: 모르겠어요. 지금 변했는지는 저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알려주세요.
1: 어, 위에다가 그냥 점매기만 해야 되겠다.
0: 그 정도는 하는데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 되게 이쁘게 섹시하게 네, 하시는 네. 것들 그걸 태극기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모양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잘 모르겠네.
1: 글쎄요.
0: 아 저는 좋아요.
1: 그거 갖고 뭐 바느질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조금은 그래도
0: 왜냐면 태극기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면
1: 네.
0: 그걸 봉합하면 아니고 새로 버리고 불태우고
1: 다시 한다.
0: 새로 사각김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태극기함도 옛날 만들지 않았어 어릴 때. 그렇죠. 국기함 만들었잖아요 학교에서.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보석함도
1: 아니,
0: 안 되는 거.
1: 아니 태극기는 어디서 구할까요? 하나 구하고 싶어.
0: 어?
1: 응. 파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0: 그거 작은 것들은 네. 저기 아마존? 네도 팔고. 네. 큰 것도 파나?
1: 존 아마존?
0: 저.
1: 아 그럴까요?
0: 네.
1: 어 거기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0: 근데 뭐 끝났는데요?
1: 네. 아니 그래도 뭐 아니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게 또 우리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0: 뭐 좋아요. 하여튼 이번에 네. 그 한국 1번 이제 시작했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1: 네.
0: 이제 건국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네. 솔직히 한국이나 1번 정도는 한국 당연히 아실 거고 1번 정도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하나인 여러분 아주 강렬한 멕시코.
1: 아 멕시코의 건국 신화.
0: 네 그리고
1: 재밌겠다.
0: 미국.
1: 아 멕시코의 건국 신화에는 우리 쑥과 마늘 대신에 왠지 할라피뇨 고추와
0: 저거 나오나?
1: 고수
0: 나오나?
1: 실란트로. 기대돼요.
0: 설마.
1: 소년이여 비 앰비셔스.
0: 그게 열정.
1: 지드래곤.
0: 아.
1: 소년이요.
0: 뭐예요? 파워.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2026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1: 아 이제 거의 네. 다 갔죠.
0: 4th of July 오네요. 우리 고양이 점돌이 생일이에요.
1: 언제가요?
0: 독립기념일.
1: 진짜요?
0: 네.
1: 진짜 태어난 거야? 아니면 그날로 정하신
0: 그날로
1: 거예요?
0: 그날로 추정을 해서.
1: 추정이잖아요.
0: 제가 8일로 8월 15일 날 입양을 했어요. 3년 전에. 어. 그런데 육지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충. 7월 4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7월 4일 날 태어났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럴 때 애완견, 애완묘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폭죽 소리 때문에.
1: 아 그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
1: 많이 깜짝 놀래죠.
0: 많이 놀래요.
1: 저는 아이가 아기 때 와 네. 진짜 밤에 퍼보자 애가 막 깜짝 놀래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올해가 250주년이라서 네. 좀 더 클 거예요.
0: 더 클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월드컵 열기까지 있어가지고
1: 아 그러네.
0: 조심해야 돼요.
1: 뭐 계획 있으세요?
0: 뭐 집에 있어 있는 게 최고지.
1: 또 이러면서 또 나가시겠죠 또.
0: 아, 근데 집이 최고야. 응? 아니, 네. 저희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니까요. 네.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얘가 삐져요.
1: 그 맨날 삐져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0: 아니
1: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0: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맨날 제 옆에서 자다가 네. 삐짐은 옆에 오지도 않아 잘 때. 근데 오늘은 이제 풀렸는지 제 머리맡에 옆에서 자길래 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배 위에 또 올라와. 그러면 너무 좋아.
1: 가끔은 네. 남자들이 뭐라는 줄 아시죠?
0: 뭐라고요?
1: 가끔은 고양이가 참 부럽다고. 여자분이 그런 네. 이거 있어요. 지금 미혹씨처럼 이쁜 네. 여자가 있는데 고양이가 막 애기하고 막 노니까 그 다음 화면에 남자애들이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갖고 야옹 야옹 부러워서. 네. 아니 근데 고양이가 그럼 아프지 않았게 손톱 이렇게 안 아픈가?
0: 참죠.
1: 아 참아요?
0: 네. 이렇게 꾹꾹이를 해요. 배 위 올라와서 자면서. 그러면 아파들 참아. 어떻게 참아야지.
1: 하지 마 그래야지.
0: 아이 안 아프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1: 아무튼 뭐
0: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번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이제 굉장히 더위가 오고 있대요. 우리 LA는 지금 이상할 정도로 오늘 춥지 않았어요?
1: 아니 저는 딱 좋은데 어제도 덥던데.
0: 너무 쌀쌀해.
1: 이게 좀 일교차도 심하고. 네. 아직까지 더운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더워지고 있죠.
0: 더워지고 계속. 있대요. 네. 그래서 유럽에 지금 엄청난 그 폭염이 왔잖아요. 네.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건축 자재를 개발을 하는데 대마
1: 네.
0: 햄프.
1: 네네네.
0: 대마 블럭이 아주 화제라고 그럽니다.
1: 그거.
0: 네.
1: 한국에서는 사실 그걸로 이제 마루 옷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0: 네.
1: 제가 아는 형님이 네. 그걸 미국에서 저한테 하자고 그랬어요.
0: 뭐를요?
1: 그 한국에서 대마 그걸 하는데 비싸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원료가.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네. 대마를 이렇게 막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크게 농장 어마어마하잖아.
0: 저쪽이 되게 많. 저 가봤어요. 시애틀에 커다란 대마 농장.
1: 저는 못 가봤지만 하여튼 뭐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 나면 그게 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0: 네.
1: 그거를 한국으로 수출하자고. 그 형이 빨랐네.
0: 바로 머리가. 그거예요.
1: 그거네.
0: 그걸 이용해서
1: 벽돌을 만든다고요.
0: 어떤 자재를 만든 뒤 천연, 그렇게 천연
1: 자연 친화적이구나.
0: 그래가지고 더위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히트라잖아요.
1: 야 좋다 그거 아이디어 좋다. 거기 이렇게 붙으면 시원한가?
0: 요즘
1: 유럽이 난리라고 그래서요. 지금 중국제 에어컨 때문에 삼 줄 서고 난리래요. 신이 만든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0: 중국제 에어컨이?
1: 네 가격 싸고 하니까.
0: 네 네.
1: 와 근데 유럽 가보셨죠?
0: 네.
1: 좋아하세요?
0: 뭐 좋아요.
1: 저는 제 체질은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0: 왜요?
1: 저는
0: 너무 작아.
1: 아 작기도 작고. 네.
0: 호텔 같은데 진짜.
1: 정말 좁죠.
0: 샤워룸에 들어가면
1: 어깨 튀어나와.
0: 돌리기도 힘들어.
1: 그죠. 어깨 튀어나와. 이쪽은 막 물 뛰어. 네. 그런 뜻이고 얼음이랑 냉동 칸을 잘 안 쓰잖아요. 그분들은 아시죠?
0: 에어컨이 20%밖에 없대요. 유럽에는 얼마나 덥겠어.
1: 음식을 지금. 냉동해서 먹는다는 문화가 잘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냉장이나 이렇게 먹지.
0: 네.
1: 우리처럼 막 냉동에 막 쑤셔놓고 막 그때 먹지 않으니까.
0: 네.
1: 더워 죽겠는데 카페에서 얼음을 그러니까 아이스티를 시켰어요. 레모네이드를 네. 부어서. 그랬더니 저한테 얼음을 원하니 네. 당연하잖아. 미지근해서 네. Of course 했더니 정말 웨이터가
0: 한 큐브 주죠.
1: 요만한 큐브를 세 개를 이쁜 여기다 갖고 와서 조그만한 집게로 How many would you like? 정말 짜증이 나고 다 덤프하고 두 번 더 왔다 달라고.
0: 큐브 세 조각 갖고 와서
1: How many would you like? 그리고 더 웃긴 게 뭐죠? 제가 더 달라고 했더니 저를 딱 보고 나중에 Are you from America?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너처럼 차가운 거 얼음 많이 먹는 건 아메리카냐 그러는 거야. 와 어이가 없지만
0: 맞아요.
1: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네. 빨리 미국 돌아가서 그런 맥도날드에 가서 시원한 얼음 이만큼
0: 넣은 콜라, 콜라가 얼마나 커.
1: 그걸 막 콸콸콸 먹고
0: 유럽은 진짜 요만해.
1: 그러니까요. 그리고
0: 냅킨 달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하고 째려보면서 한 장 줘. 그러니까. 진짜 한 장. 우리 미국에서는 너무 이거 막
1: 좀 우리 풍족하게 살다가
0: 너무 그러니까 스포일 됐어.
1: 진짜 저는 뭐 안 맞더라고요. 아 너무 답답하고.
0: 어떻게 유럽 너무 더워서.
1: 그러니까 더워서 좋았을 때 진짜 더웠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더울 거야.
0: 근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온대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이게 웬난리 할 정도로 쌀쌀하잖아요. 근데 이제 폭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
1: 아 어떡하냐.
0: 그래서 요즘 그 SNS에요. 네. 폭염 속에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가 나왔어요.
1: 폭염을 지내는 법. 이겨내는 법. 좋습니다.
0: 그래서 요즘 다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비싸잖아요. 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돌리면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1: 아 선풍기 갖고 시원하게 쉽지 않은데.
0: 응. 선풍기 뒤에다가요.
1: 물 뿌려요? 얼음?
0: 페트병에 얼음을 얼려서 그걸 뒤집어서 그 타이를 하는 거예요. 묶어.
1: 네.
0: 그리고서 선풍기를 들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1: 그러니까 그 얼음인 거기서 나와서 그게
0: 얼음의 열기를 뒤에서 받아서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지는 거죠.
1: 야.
0: 아니 진짜 그게 효과가 있다고.
1: 아니 저 이거 봤어요. 어디서.
0: 아니 몇 천 명의 사람이 어머 이거 너무 효과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 그래서 그 선풍기에다가 얼음 넣는 거 나와서 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네. 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몸이 너무 달라올랐을 때 공략해야 돼. 너무 달아.
1: 아니
0: 더워서 달아올랐다.
1: 근데 미옥 씨가 얘기하니까
0: 나 너무 달아올랐어.
1: 너무 달아올랐다 이상하다.
0: 그럴 때는 주위 공략해야 되는 체위가 있어요. 체위가.
1: 뭐 아니 이상해.
0: 체위가 아니구나. 네. 그
1: 체위가 아니지. 무슨
0: 포인트가 있어.
1: 아 더운데 무슨 체위야.
0: 목덜미.
1: 이게 어떻게 목덜미야. 이게 어떻게 목이에요.
0: 아 목덜미.
1: 여러분
0: 아, 나 목덜미가
1: 씨가 지금
0: 제일,
1: 네. 본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목덜미. 아니 누가 봐도 이게
0: 먹었어,
1: 목덜미야.
0: 더위 먹었어. 여기 스튜디오 왜 이렇게 더워.
1: 이게 체위예요?
0: 그 목덜미.
1: 아 진짜 웃기네.
0: 그리고 손목. 겨드랑이. 이런
1: 이걸 뭐 하라는 거야 거기를.
0: 이런
1: 지금.
0: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데가 있잖아. 맥박이 느껴지는데 여기에 찬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탁 대주면요. 온몸으로 도는 피가 차가워지면서 심장과 몸속 온도를 아주 빠르게 낮춰준대요.
1: 아니 근데 보통 목덜미는 뒷덜미 많이 하죠 사람들이.
0: 네.
1: 근데 손목도 그게 된대요?
0: 손목 여기 맥박 뛰는데 그리고 겨드랑이.
1: 겨드랑이?
0: 겨드랑이. 여기도 굉장히 그거예요.
1: 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물수건 받으면 이렇게
0: 겨드랑이
1: 하셨나?
0: 식당에서 물수건 받으면
1: 달아올라서 붓건 달아올라서
0: 겨드랑이 이러면 안 되지.
1: 안돼
0: 근데
1: 그래요?
0: 물수건이나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차에 여러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분무기 물을 담아서 분무기를 넣고 너무 내가 지금 정신이 없고 열사병에 걸릴 정도로 덥다 이럴 때는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이 물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대요.
1: 그러면 피부는
0: 피부도 뭐 촉촉해지는 거지 뭐.
1: 피부가
0: 아 괜찮아. 괜찮아.
1: 아니 근데 아 그러면 그냥 더울 때 물만 뿌려도 좀 낫다.
0: 그렇죠.
1: 아 좋아요.
0: 그리고 옷.
1: 옷은 뭐요?
0: 다 벗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1: 달아오른다 자꾸. 그거 어떻게 해요?
0: 막 달아오를 때는
1: 찢어요?
0: 아니 풍성한 옷을 좀 넉넉하게 풍성한
1: 거,
0: 거 달라붙는 거 입고 입지 말고 좀 넉넉한 옷을 린넨
1: 네.
0: 그리고 얇은 면
1: 면이 제일 좋죠. 면. 아무래도 땀 흡수도 되고
0: 이런 거로 바람길을 만들어줘야지 꽉 끼는 옷은 안 돼요.
1: 이게 여성분들한테 해야겠다는 거다 그렇죠? 여성분들 여름에 더운데 꽉 끼는 거 답답하죠.
0: 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시간에 물 한 컵씩을 꼭 챙겨 드세요.
1: 아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 하이드레이션이라고 그렇죠? 계속 수분을
0: 이미 어머 부족했나 어지러우면 늦은 거야. 미리 마셔줘야 돼.
1: 맞아 그리고 혹시나 자제분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 쓴 걸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우리가 목마른 걸 알고 피곤한 걸 아는데 아이들은 모른대요. 다섯 살 이하까지는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가 뛰어놀 때 얘 먹어 괜찮아 할 때 괜찮다 믿지 마시고 물 무조건 먹이시고 쉬게 해야 돼요. 애는 그걸 모른대요. 자기가 힘든 거를.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어른이 챙겨줘야 돼요.
0: 옛날에 진짜 더울 때 그 돗자리 마루에 돗자리 깔아놓고 새로 들여온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서
1: 새로 들여온 냉장고 매 여름마다 냉장고를
0: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순간이요. 동네 그때 냉장고 별로 없을 때 팥을 어머니가 네. 삶아서 그거를 네. 으깨서 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통에 넣어가지고 얼려서.
1: 진짜요?
0: 어 그런 거 안 했어요?
1: 아니요.
0: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
1: 저희는 그 주스 파우더 갖고 네. 주스 만들어서 만들긴 했죠. 아이스크림 하긴 했는데.
0: 팥 으깨서 팥 아이스크림.
1: 저희는 이미 그때는 이제 비비 썸띵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이미 시중에 팔았기
0: 그렇죠.
1: 때문에 비비허 이게 있었죠.
0: 그랬구나.
1: 아 근데 팥빙수도 많이 드셨겠네. 그러면 집에서 얼음 갈아갖고.
0: 그건 안, 안 하셨어요? 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어, 왜 옛날에 이렇게 얼음 가는 거 있었죠?
0: 가는 도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정으로라도 이렇게 얼음 갈아서 이렇게 먹지 않나?
0: 그리고 그거 아주 진하게 커피를 만들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음만 넣어서 먹는 아이스 커피를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1: 어릴 때부터 커피 드셨어요?
0: 응.
1: 그것도 부모님이
0: 뭐라고 하셨나 보죠? 우린 자율제라서. 그리고 야. 미숫가루 막 엿장수 아저씨 참기름 할머니 가실 때마다 얼른 들고 나가서 미숫가루 드세요 하고 드리고 그랬던.
1: 저 그게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좀 착한 어린이네요. 미숫가루를 저도 저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거 먹으면 갈증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미숫가루 먹으면 갈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음료수인데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얘는 먹으면 먹을수록
0: 좀 텁텁하니 좀 그렇죠.
1: 그렇죠. 먹을수록 목이 말라.
0: 아, 그래도 옛날에는 기운 내자 밥 대신에
1: 아, 그러니까
0: 여름에
1: 영양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아 옛날에 엿장수가 있을 시절이었어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가위 창창창
0: 그래서 냄비 잘못 팔았다가
1: 아 진짜 그거 하셨어요?
0: 예. 아, 나 너무 나이 나오나?
1: 어 저는 그거
0: 그 동네 없었어요 엿장수가?
1: 아 저는 이제 얘기로만 들었지.
0: 벌써 차이도 안 나는구만. 그 옛날에 그 여름의 추억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딱따구리 앙상블의
1: 지금 뭐였죠 이게?
0: 지난 여름날의
1: 지난 여름날의
0: 이야기.

0: 지난 여름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연말에
1: 그 미운 영화엔 저것도 있는데 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0: 아,
1: 있다
0: 그쵸?
1: 그 영화 스릴러 영화
0: 여름의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너무 그러네 막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부럽네요
0: 근데 요즘은 강가와 바닷가는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1: 왜요?
0: 좀 천재지변이 많고 파도에 휩쓸려가고 이런 사고들도 있고 하니까
1: 위험해서.
0: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해안가도 좀 많이 좀 오염됐다는 얘기가 많았어.
0: 네.
1: 서부 쪽이
0: 안전하게.
1: 네. 네. 즐겁지만 안전하게.
0: 네. 독립기념일은 집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고기 말고.
1: 그치 바베큐데이 이제 사실. 또.
0: 그치 고기값이 너무 올라서.
1: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즐겨야지.
0: 네. 네. 자 주말 계획도 미리 세우는 그런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 저희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0: 네. 탱자. 미옥 탱자였고요.
1: 프리 탱자였습니다.
0: 안녕.
1: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1: 213-427-5500, 427-5500.
1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0: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1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네, 오늘은요, 요즘 같은 이 여름철 햇볕, 이 때약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황제내경의 사기 조신대론이라라는 그 한편에 여름철 건강관리법 중에서 무염 오일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햇볕을 싫어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여름에는 이 자외선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늘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황제내경의 그러한 조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은 건강에 해롭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햇볕이 건강에 필수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지하에 살면 폐병이 잘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캄캄한 곳에서 오래 살면 기운도 없어지고 핏기도 없이 마르게 되고, 두부 물출하면 역시 많이 드시는 폭식증, 살이 찌고, 또 바깥 생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며 심장병이며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 흔히들 이 태양광 속 자외선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을 과도하게 쬐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자외선 자체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 천지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즉 하늘에서 양기를 받고 땅에서 음기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한자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양, 양이란 보통 양이 아니라 아주 큰 태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양기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로 비타민 D가 그것인데, 이 비타민 D가 다른 비타민 절대 먹어서 만들 수 없는 그 비타민 D입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골다공증하고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해서 칼슘을 많이 찾아 드시는데, 사실 그 칼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세멘트 가루가 간단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세멘트 가루를 뭉쳐줄 뭔가 그러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칼슘을 섭취한다 해도 그 매개체는 역시 비타민 D,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주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칼슘을 흡수하고 뭉치게 하고 폐에 착 달라붙게 하는 그 뭔가, 그 역할이 바로 비타민 D인데, 이 시멘트를 단단하게 굳게 하려면 날이 쨍쨍 우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열치열, 자외선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태양빛을 한두 시간은 쬐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얼굴이나 팔 이러한 것은 좀 피하면서 말이죠. 자,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듯이 사람의 몸도 기와 혈이 튼튼하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려면 태양빛을 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고전의 여름철 건강관리법은 항상 햇볕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무염 오일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여름철 태양뼈 두려워 마시고 한두 시간은 걷기 바랍니다.
1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심증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인연이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피천득 선생님은 그의 수필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자, 수많은 인연과 기회들을 멋지게 살려내시는 그런 활기찬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채워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0: 네, 나자렛 노래였습니다. Dream On 이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삶에 있어서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도 귀한 인연이 되니까요. 라는 멋진 피드백 올려주셨네요. 아,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소피아님 감사해요. 디님 인사해 주셨네요. 해피투게더 만세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우 기분 좋습니다. 제게 웃음을 주셨네요. 예, Dream On 그 송입니다. 인연은 소중하죠. 고로 발음도 인연이라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물드는 법이라고 해요. 저는 이 물드는 거, 예, 서로에게 물든다?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인연들과 하루를 채워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틀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코너 예,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함께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고요.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1: 불란서 안경 거망가.
2: 불란서 안경 거망가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망가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망가,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망가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487-1001번.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오늘이 좋다. 안치환 노래였습니다. 아, 참 좋네요 이 노래. 일 때문에 얼바인 다녀와야 해요. 자동차에서 퀴팅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어요. 디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입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멋진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거창하고 특별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이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뭐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또 하루일 뿐이지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있는지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있는지. 아, 참 멋진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는 이 가사. 평범한 오늘 전하는 이 고백이 가장 진실하고 또 특별하다는 낭만적인 그런 가사를 담고 있네요. 특별한 기념일의 화려한 선물보다 평범한 날 불쑥 걸려온 전화 한 통, 사랑해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장 감동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좀 아름다운 노랫말인 것 같아요. 스티비 원더 노래 I Just Called Say I Love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가타 나폴리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코너예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가타 나폴리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저스틴 비버의 Friends 그리고 안재욱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이 저스틴 비버의 Friends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에게 이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일렉트로닉 장르의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련된 비트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감성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프렌즈.
1: 네, 저스틴 비버가 불러준 노래 프렌즈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 노래 친구라는 노래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안재욱의 친구 골라봤어요. 중국 가수죠. 주화건의 이 팽우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괜스레 힘든 날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라는 가사처럼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영원한 우정을 담은 따뜻하고 희망찬 노래입니다.

0: 이 노래 참 좋죠. 듣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아,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주는 위안, 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한두 명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로비님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미드나잇 블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죠. 예, 제가 갖다 나풀리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여기에서 미드나잇 블루 제가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쭉 이어붙였어요. 지금까지 회원 뭐 코너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샌디송님, 어머나 세상에, 지금 이삿짐 정리 중입니다. 내일 이사할 거라서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이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요.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 잘하시고요,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9: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6월 30일은 세계 소셜미디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나서 함께할게요.

Backstreet Boys 노래였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들었어요. 네, 저는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30일 세계 소셜미디어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처럼 확인하는 SNS가 우리 삶과 전 세계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소셜미디어 데이. 자, 이 기념일이 2010년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매체인 매셔블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급격히 성장하던 소셜미디어가 인류의 소통,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축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초기에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축하 위주였지만 소셜미디어가 삶의 거대한 인프라가 된 지금은 디지털 소통의 건강한 미래와 책임을 함께 고민해보는 뭐 그런 날로 그 의미가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인류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이미 일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약 56억 6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68%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시간, 전 세계 평균 2시간 39분인데 글쎄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예,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일이 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마다 뭐 좀 시간이 초과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반나절 계속 하시는 분들도 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습관적인 이 피드 새로 고침에서 벗어나서 이 소셜미디어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예,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예, 평소에 유익한 정보나 위로를 주었던 크리에이터 혹은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그런 친구에게 잘 보고 있어 이런 따뜻한 댓글이나 메시지 한 통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공유할 때는 원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해서 반드시 출처를 이렇게 태그하는 그런 멋진 디지털 시민의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한 시간 전만큼은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이나 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스마트폰 프리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중독 증상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는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디지털 공간이 모두에게 조금 더 무해하고 다정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남궁옥분 노래였습니다. 꿈을 막는 젊은이였어요. 켈리님께서 선미님 버퍼링도 심하고 댓글창도 댓글을 쓸 수가 없어서 한참 애먹다 들어왔어요. 이제라도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또 버퍼링 생기면 귀팅하겠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그렇습니까? 오늘 버퍼링이 심한가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가끔 유튜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2: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타임.
10: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9: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0: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혜택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켈리님 신청곡 주셨네요. 조항조의 애원 창해 주셨는데요. 2부 시간으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추린 뉴스를 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해온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유지되고요. 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시민권 논쟁의 향후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제 29일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연방 독립기관 위원들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35년 이 험프리 집행관 대 미국 이 사건 이후 90년간 유지되어온 이 선례를 전면 뒤집은 것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을 사실상 크게 강화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이 지난 100년간 대통령 권한의 가장 위대한 확대다라고 환호하면서 판결을 반겼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이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시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이 시 서비스 비용 이 정산 방식에 잠정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안비와 상업주의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쓰레기 수거, 이 교통 통제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을 LA28이 선 지급하고 연방 정부가 치안비를 충분히 보전하지 않을 경우 LA28 비상기금에서 일부를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고성능 고비용 AI 모델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사티나 나델라 또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니케시 아로라 등 이 주요 IT 리더들은 대부분의 기업 업무는 반드시 최고급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소형 저가 모델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은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더 싸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오늘 30일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주정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성소수자 권리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라질이 일본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이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16강에 오른 브라질은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 승자와 8강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모리아스 감독의 행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찾으며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비록 패했지만 일본 축구도 확실히 세계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경기였다며 이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도 경기를 주도했고 상대의 공격을 조직적으로 충분히 막아냈다. 전혀 밀리지 않았고 이길 기회가 있었다고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감독인 나의 역량이 브라질과 비교해 뒤진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이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모리아스 감독의 태도는 최근 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갖고 귀국한 홍명보 감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홍 감독은 성적 부진 등 여러 논란 속에 사퇴를 결정하고 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1250만 불, 1250만 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3782-8600, 3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모약 녹용홍삼.
8: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9: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7: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7: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1: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니체는 그의 에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침에는 희망을 갖고 밤에는 체념하는가. 그렇다. 삶이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인생을 사랑하는 나의 눈에는 나비와 비눗방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닮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보인다. 니체가 말한 행복한 사람의 정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비와 비눗방울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행복이란 건 정의될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망설여지신다고요?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드신가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나는 행복한가? 뭐 아니 불행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사실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요. 그게 아무리 솔직한 표현이라고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 정말 행복해. 감사해. 예,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다 보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해피투게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쭉 행복한 사람으로 살자고요.

0: 네, 아바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예, 아바의 Our Last Summer라는 노래였어요. 나비와 비눗방울을 닮은 사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뇌가 그렇게 인식하니까요. 라는 멋진 피드백 주셨는데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우리 함께 행복하자고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경기가 종료됐지요. 자, 축구를 사랑하는 제이초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어떻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축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1: 예, 예.
0: 네. 네, 오늘은 뭐 대한민국 축구 결산?
1: 예, 예. 오늘은 예. 오늘 제이 이슈 톡톡에서는 네. 월드컵 결산으로
0: 네.
1: 홍명보호와 어떤 축구협회의 실패 원인과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될 길을
0: 네.
1: 직접 진단하려 합니다.
0: 직접 진단한다고요?
1: 예, 예. 집중 조명하려고 해요.
0: 좋습니다.
1: 예, 예.
0: 자, 아, 참 말이 많아요.
1: 예, 예.
0: 아,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1: 예. 지금 뭐 아주 네티즌들과 인터넷에서는
0: 네. 네.
1: 아주 뜨겁게
0: 그렇습니다.
1: 그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0: 네, 네.
1: 그 30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홍명보 감독이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멕시코 현지에서 그 자기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할까요?
0: 네.
1: 어떤 사과 성명 제대로 된 사과 성명 한 번 없이 그냥 감독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하면서
0: 네.
1: 그래 인터뷰를 끝나고 나가면서의 어떤 그 장면들이 국민의 분노를 더 들끓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손 놓고 그냥 훅 나가버리는 그 모습에서
0: 네.
1: 국민들이 너무 어떤 모멸감과 어떤 분노를 자아일으키게 했죠.
0: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제 본선 참가국이 그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그 2026 월드컵에서 정말 아쉬운 성적을 남기면서 조기 탈락했는데 또 이제 이 감독직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에서의 그 태도에 굉장히 좀 반감을 사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1: 뭐 예. 태도도 태도겠지만 음흠. 지금 뭐 홍명보 감독 하나가 사퇴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0: 네네.
1: 또 지금 속속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음흠.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관한 어떤 많은 얘기들
0: 네.
1: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축구협회 그 부회장과 이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요.
0: 몇 명이에요?
1: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0: 네.
1: 직원 숫자 대비 임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그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또 지금 어저께 제가 그 일본 경기를 보면서
0: 네.
1: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정말 1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0: 네.
1: 동점을 허용을 하고
0: 예.
1: 추가 연장 시간에서 통안에 역전골을 맞고
0: 네.
1: 일본이 졌는데요.
0: 네.
1: 그 일본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어떤 그 정반대되는 모습에서 아, 참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 감독은
0: 네.
1: 그 국민들을 향해 90도 허리를 꺾어서 모든 잘못과 어떤 그런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 열심히 뛴 선수들한테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하고
0: 네.
1: 차후에 자기의 어떤 거취 문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일본 축구에서의 어떤 그 미래와 그 앞날을 조금은 좀 부러운 시선으로 보게 됐죠.
0: 아, 참 잘하더라고요.
1: 예, 너무 잘하기도 하고요.
0: 네.
1: 참 유기적인 플레이. 그 우리 그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같은 스타 플레이어 하나 없이
0: 네.
1: 거기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유기적인 플레이로 그 최강 브라질을 맞선 그 일본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0: 네.
1: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 축구를 이렇게 부러워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감독이 오늘도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그의 태도라던가 이런 말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서 우리 홍 감독하고 막 비교하는 게 좀 사실 듣기는 거 없겠어요.
1: 예.
0: 예.
1: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0: 예.
1: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들의 수준이 이제 2002년 우리 월드컵 4강을 겪고 난 이후에 수준들이 너무 높아지셔서
0: 네.
1: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하나하나 다 가슴에 와 닿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한국 대표팀의 외국 감독으로 네. 물망에 올랐던 그 제시 마치라는 대표팀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0: 네.
1: 그 사람이 우리 대표팀을 정말 맡기를 원했었는데 어떤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어떤 협회와의 어떤 관계에서
0: 네.
1: 감독을 못하고 캐나다 감독으로 지금 그 이 월드컵을 그 캐나다 사상 처음 16강을 달성했다고 지금 아주 캐나다에서 난리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습니다. 아, 참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이 방향이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 그냥 사퇴라는 행위 자체로 네. 모든 청산이 끝났으니까
0: 네.
1: 뭐 질문도 비판도 하지 말라는 어떤 고압적인 그런 태도에서 분노도 느끼지만 그 홍명보 입장문 발표에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 녹화 영상으로 국민들을 대했다는 그 점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왜 네티즌들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그 박항서 감독의
0: 네.
1: 축구협회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는 그 자리도 그랬고요.
0: 네네.
1: 또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귀국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이 트리백 전술을
0: 네.
1: 귀국 시에도 사용을 해서 예, 세 팀으로 나뉘어서 입국을 했고요.
0: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1: 예.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0: 예, 예.
1: 그 입국 행사가 없었지만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고 난 40분 이후에 몰래 귀국, 도둑 귀국을 해서요. 그렇게 홍명보 감독만큼 영상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와서도 2002년 이후에 귀국 행사나 어떤 그 선수들의 해단식이 매년 있었어요. 뭐 엿을 맞던 계란을 맞던
0: 네.
1: 저는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더 우리 그 축구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네.
1: 입장 표명 하나 없이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무야 그냥 어영부영
0: 네.
1: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협회를 보니까는요 이 협회에서 그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걸 보니까 아, 이 단체가
0: 네.
1: 이 조직이 정말 문제가 있는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죠.
0: 그렇습니다. 이 홍 감독이 이제 이렇게 사퇴를 발표했지만 그 기자회견 직후에 더 불거진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사과를 정중한 사과를 못 받았다. 국민들은
1: 예.
0: 그런 태도 논란으로 인해서 이 동정표는커녕 분노, 더 분노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생각이 없었던 게 우리가 예선 세 경기를 치르고 나서도
0: 네.
1: 홍명보 감독은 32강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0: 네. 확실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그 예선 1차전 체코와 경기를 끝내고 32강 진출 확률이 93%였던 그런 확률이에요. 2차 멕시코전을 끝내면서도 87%로 떨어지긴 했지만
0: 네.
1: 그 점점 그 32강 진출 확률이 낮아지면서도 홍명보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전술과

0: 빈약한 공격과 결정력 부족을 꼬집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또 느끼는 거는 어떤 한일 간의 어떤 축구의 격차가
1: 네.
0: 이제는 한 20년 이상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이어준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나구 문화라고 은퇴한 스포츠 스타들이 화려한 방송 대신에 축구 행정이나 유소년 육성
1: 네.
0: 어떤 현장 지도자로 남아서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묵묵히 전수해주는 전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깝고
0: 예.
1: 예. 팬들의 반응도 그래서 싸늘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지금 유소년들이 네. 일본 가서 경기를 하면요.
1: 네.
0: 거의 다 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에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할 만큼 참 참울한 사태인데
1: 네.
0: 이거는 제가 이번 월드컵은요 그냥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1: 자, 대한축구협회 이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0: 예, 예.
1: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단을 가지고도 48개국으로 확대된 이 첫 월드컵 32강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성적이라는 그런 판단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0: 예, 예.
1: 홍명보 감독 같은 예. 경우. 근데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계속 사퇴할 거 아닐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월드컵 감독으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홍 감독뿐만 아니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 역시 이제 이런 책임을 지고 좀 전원 물러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0: 예, 정몽규 회장은 2013년부터
1: 네.
0: 축구협회 협회장으로 지금 13년간 재직을
1: 네.
0: 하고 있는데요. 이 정몽규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사비는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진짜요?
0: 예, 축구협회 회장은
1: 예.
0: 그 보수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그 사선에
1: 네네,
0: 그
1: 네네.
0: 협회 회장직을 못 놓는 이유를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축구협회장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는요.
1: 네.
0: 일개 대통령 이상급으로 FIFA 행사에 나갈 때는 국빈 대접 이상으로
1: 네.
0: 그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1: 아.
0: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계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 네.
0: 그러면 어떤 정부에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왜 그걸 징계를 못하고 왜 쓴소리를 못하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FIFA의 규정 중에 하나가
1: 네.
0: 그 각 축구협회의 어떤 독립성을 강조를 해서
1: 아,
0: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나
1: 네.
0: 인사 개입이나 어떤 그런 프레스가 들어오면 그 국제대회나 월드컵을 출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아마 축구협회에서는 아까 FIFA라는 어떤 그 거대한 공용재직에
1: 네.
0: 어떤 걸 힘을 믿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바뀌어야죠.
1: 그죠?
0: 그래서 요즘 국민들이
1: 예.
0: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건데요.
1: 네네네.
0: 이게 단순하게 성적만 갖고 우리가 32강, 16강에 못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 네네.
0: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
1: 네.
0: 그리고 2013년도 그 월드컵 때 홍명보를 한번 우리가 검증을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많았던 게 그 우리가 조별 예선을 탈락하고
1: 네네네.
0: 그 직후에 그 술파티가 알려져서 홍명보가 그때 감독으로 사퇴를 했었죠.
1: 그렇죠.
0: 똑같이.
1: 네네.
0: 그거를 똑같이 지금 재현을 한 네네. 거잖아요.
1: 맞아요. 번복하고 있습니다.
0: 예.
1: 자, 축구협회의 향후 행보, 뭐 수뇌부 개편을 해야 된다. 행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을 해야 된다.
0: 예.
1: 이런 목소리도 뜨겁고요. 정말 이번에는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0: 예.
1: 예.
0: 지금 축구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1: 네네네.
0: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1: 오, 예.
0: 지금 이게 몇몇 사람들 물갈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1: 네.
0: 인사가 바뀐다고 해서 축구협회가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해요.
1: 그렇죠.
0: 왜?
1: 그렇죠.
0: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지금
1: 그
0: 축구협회는
1: 그 밥 나왔습니다.
0: 다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1: 예.
0: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1: 아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저는 가능 안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네네. 맞아요. 반드시.

0: 해야 할 예, 그런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정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가장 즉각적이고 큰 변화는 수장 교체. 예, 정몽규 회장은 이미 대화가 끝나면 이 대회가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러날 거고. 하지만은 이뭐 고대 카스텔이라고 하셨나요?
1: 이 기득권 카르텔인데요.
0: 그러니까
1: 슈퍼패 카르텔인데요.
0: 지연, 예, 그러니까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1: 근데 이게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많은 전문가들은 꼼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회장이 임기 중에 어떤 이렇게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그 축구협회 법에 의해서는 지금 그게 불가능해서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축구 행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회장을 사퇴시키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60일 안에 회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정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0: 그렇습니까?
1: 나는 월드컵 끝나면 바로 사퇴한다. 그러면 그 60일 안에 법을 바꿔서 어떤 그 모든 회장과 어떤 그런 규정을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없죠. 그러다 보면 견제와 균형, 어떤 정문성 확보가 필요로 한데, 지금의 어떤 제왕적 체제에서는 전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다고 축구협회가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이인데요. 23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23명이라고 하네요. 예, 그 중에 21명이 그 21명의 몽규 사단이 명보 선임에 찬성했는데, 그들도 이참에 싹 갈아야 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어요. 분노의 댓글. 정말
1: 요즘은요,
0: 걱정하는 댓글이에요.
1: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더
0: 네,
1: 잘하세요.
0: 싹다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네,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그 특별 감사, 뭐, 요게 또 뉴스 기사에 대두 되더라고요.
1: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홍명보가 사실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홍명보를 칭할 때 영원한 리베로라고 어떤 레전드 선수로도 남을 수 있었는데, 왜 축구협회에 들어가서 그 정몽규 회장의 꼭두각시 노름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의아했었는데요. 네티즌들이 다 밝혀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마 유독 그 홍명보라는 사람만이 그 감독들과의 불화가 제일 많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홍명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0: 그렇군요.
1: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가 우리 군부 시절에 하나회를 결성을 해서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축구 대표팀 안에서도 열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조직을 해서요. 많은 대표팀 감독들에게 엿을 먹이고,
0: 아이고야.
1: 항명을 했던 그 중심에 홍명보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그
0: 진짜요?
1: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종환 감독, 그분과 95년, 9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95년도는 그 코리안컵, 그 당시 때 음주 파동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준결승에서 잠비아 대표팀한테 2대 3으로 우리가 충격패를 당해요. 근데 그때 간판 수비수인 홍명보를 비롯해서 주축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 마시고 태업성 플레이를 했다고 그 박종환 감독이 폭로를 해요.
0: 아이고야.
1: 그 폭로를 하고 부임한 지한달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놓게 돼요. 그리고 96년도 아시안컵에서 이란에게 2대 1로 앞서다가 후반에 5골을 내주고 그냥 대참패를 해요. 그게 감독을 경질시키기 위함이 아니냐, 어떤 고의 태업이 아니냐, 의혹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그 대회를 끝으로 그 박종환 감독이 영원히 축구계에서 은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0: 그랬군요.
1: 예, 또 그 차범근 감독이 네네네. 1998년도 그 프랑스 월드컵에서 대회 도중 경질을 당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나와서도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위로의 전화나 인사를 왔었는데
0: 네네네.
1: 유독 두 선수가 연락이 없어서 그게 섭섭하다고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중 한 선수가 네. 홍명보 감독이더라고요.
0: 진짜요?
1: 예. 그리고 뭐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비쇼베츠 뭐 이런 감독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항명 사태나 네네. 출장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히딩크 우리가 히딩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히딩크 감독이요.
0: 대단한 감독이죠.
1: 정말 파벌을 정말 강하게 네. 어떤 무시했던 네. 그 학연 지연 파벌을 완전히 무시했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홍명보를 발탁을 안 했었대요. 근데 축구협회의 어떤 권유와 그 박항서 감독의 권유로 네. 홍명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식사 때 나이 순으로 앉는 걸 폐지시켰고요.
0: 예.
1: 선배 눈치를 보던 그런 문화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경기 중에 반말로 소통하라고
0: 네.
1: 그 모든 중심에는요. 홍명보가 있더라고요.
0: 아하.
1: 예. 그러니까 이 홍명보가 자기가 선수일 때는 선수들을 규합해서 감독들을 또 퇴직시키기도 하고 사퇴시키기도 하고
0: 세상에.
1: 또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로서 선배 문화를 이렇게 중시 여겨서 규율을 잡고 저는 지금 이번 이 월드컵에서 우리가 옌스 왜 분데스리가에 주전 선수를 안 쓰는지
0: 네.
1: 그게 이번에도 또 올라오잖아요.
0: 그렇죠.
1: 1년 반 전에 그 옌스 어머니가 대한축구협회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다고 댓글을 어떤 글을 썼었기 때문에 1차전 2차전에 벤치에 앉혔고요. 그리고 3차전 때도 전반 내내 쓰지 않고 그리고 그 경기 이전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분데스리가 선수를 놓고 왜 일정 특정 선수 왜 자기 라인 사람들만 기용을 하느냐.
0: 그러니까 그게
1: 그거에
0: 문제가
1: 대해서
0: 된
1: 많이
0: 거죠.
1: 네. 얘기를 됐었는데요.
0: 네, 네,
1: 그
0: 네.
1: 옌스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논란도 그렇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죠.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반 전에
0: 네.
1: 대표팀 주장을 박탈한다고 뜬금없이.
0: 맞아요. 기억나요.
1: 예. 네. 그리고 그 손흥민 아버지가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하면 안 된다고 우승을 하면 또 이런 불공정하고 이 어떤 축구협회의 어떤 그 부조리가 덮어지는 걸 염려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 것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아마 많은 피해를 봤었고요.
0: 네.
1: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0: 그렇죠.
1: 이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0: 월드스타죠. 예.
1: 그 사우디나 그 어떤 유럽 그 진출해서 자기 네. 꿈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을 선택해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0: 그렇죠.
1: 열리는 올림픽 저 월드컵이라.
0: 가슴 아파요. 네.
1: 그랬던 손흥민 선수를 그 벤치에 앉아서 모멸감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견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까? 뭐예요?
1: 여지껏 우리 한국 A 매치 네. 출전 경기 시간을 1위가 홍명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어허.
1: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은 136경기에서 12,000시간을 뛰었는데 손흥민은 138경기에서 11,000 얼마를 뛰었으니까 한 1,000시간이 모질라는 거예요.
0: 아하.
1: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라스트 댄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4회에 걸쳐서 13번의 올림픽 경기를 나섰는데요. 선발로 출전을 못한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0: 처음이죠.
1: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어떤 의혹들
0: 네.
1: 이런 거 있어서 그 홍명보 감독은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었던 거죠.
0: 그렇네요. 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1: 예예. 예.
0: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 아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도 그렇고
1: 예.
0: 모든 게 오 퀘스천이었어요. 왜 저러지? 그런 퀘스천이
1: 우리가
0: 있었는데.
1: 남아공 경기를 보면서도
0: 네.
1: 그 브렉타임 때
0: 네.
1: 이강인 선수가 아마 그 막 코치진한테 외치는 그게 아마 영상에 잡혔어요.
0: 네.
1: 이재성 선수를 넣어달라고. 지금 안 넣으면 늦는다고. 근데 이재성 선수가 또 출전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남아공 전을 앞두고 감독한테 그 왜 트리백을 고집을 하느냐. 우리가 포백으로 하자고 전술을 건의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까.
1: 그 바람에 남아공에 네. 선발 출전을 손흥민과 이재성이 건의를 한 이유 때문에 네.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날 그
0: 없습니다,
1: 선발
0: 진짜.
1: 전날까지도 네, 선수들은 네, 네. 몰랐대요.
0: 아하.
1: 경기 당일날 아침에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거 네. 이재성이 제외되는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0: 진짜
1: 이게 지금
0: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 그렇죠.
0: 진짜.
1: 아주 총체적 진짜. 난국인데.
0: 네네네. 자 문화체육관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사 방침 이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감사 결과 위법 행위나 이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엄중 처벌과 함께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1: 네.
0: 예, 협회의 인적 쇄신이 강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물론 그런 불명의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0: 네.
1: 자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네티즌들이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0: 네.
1: 벤투 감독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우리가 2022년도에 그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그 가나전인가요?
0: 네네.
1: 거기서 그 석연찬은 경기 종료 선언을 한 주심한테 선수들이 많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벤투 감독은 선수 대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해요.
0: 네네.
1: 그 선수들한테 혹시나 있을 징계나 불이익을 자기가 막아줬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 마지막 그 3차전 자신의 조국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그 벤투 감독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르투갈 국민이지만
0: 네.
1: 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감독이다.
0: 음흠.
1: 스포츠 정신으로
0: 네.
1: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조국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겠다.
0: 어허.
1: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0: 네.
1: 너희들은 그저 준비한 대로 경기장에 나가서 즐기라는 말을 남기고
0: 네, 네, 네.
1: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원정 16강을 달성을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그 재계약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축구협회에서는 뭐 그 재정적인 어떤 문제로 1년 플러스 3년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홍명보 감독과 그 클린스만한테
0: 네.
1: 지금 낭비한 금액만요. 한 어림잡아도 한 140억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러면 그 돈이면
0: 네.
1: 재계약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벤투 감독의 아내 SNS에
0: 맞습니다.
1: 몰려가서
0: 네.
1: 벤투 감독이 그립다.
0: 아.
1: 한국으로 돌아와달라고
0: 네, 네, 네.
1: 그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히딩크 감독도 아마 축구협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0: 네.
1: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0: 그리고
1: 감독 계약직을 히딩크가 오래 한 것 같지만 1년 6개월밖에 못했었대요.
0: 그렇죠.
1: 유일하게 4년 4개월 동안 감독직을 완수한 거는요. 벤투 감독이 처음이고요.
0: 어허.
1: 그러니까 4년 동안에
0: 네.
1: 그 202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는 색깔도 잃어버렸고요. 축구의 어떤 그 발전적인 거
0: 네.
1: 색을 잃어버린 게 지금 한 30년 후퇴됐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0: 안타깝죠.
1: 일이에요.
0: 안타깝죠.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쉬운 월드컵이에요. 정말.
1: 그래서 저는 네. 감독들을 몇십억씩 주고 또 진짜 명장들을 왜 데려오는지
0: 네.
1: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축구를 이렇게 축구협회도 그렇지만 이 한국 축구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을련지.
0: 맞습니다. 자 기대를 좀 해보죠 뭐. 예, 문체부가 외부 이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클린스만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뭐 부당 개입 의혹 또 협회 예산 집행 내역 의사결정 구조의 위법성 등을 털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거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전면적으로 좀 뭔가 체인지 되고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축구 팬들의 바람대로 좀 뭔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1: 그거는 저희 바람이지만요. 예. 법상 네. 대한체육회에서 이 축구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네. 대한체육회 그 체육법을 뜯어고치지 정관을 뜯어고치지 않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네네. 그 축구협회장 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그 축구협회의 어떤 그 어떤 조직을 네네. 완전히 갈아엎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법 개정이 먼저라고 봐요.
0: 법 개정을 먼저 하고.
1: 예. 아. 그게 원칙 없이 그냥 무적 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그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법대로.
0: 네, 그렇습니다.
1: 지금 정명규나 홍명보가 말로만 책임을 진다고 커튼 뒤에 숨는데요. 그게 아닌 그 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축구협회는 이제 홍명보 감독 개인의 그런 사태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몽규 회장 퇴진했기 때문에 퇴진 또 문체부 특별감사 요 감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기 회장 선거 또 외국인 감독 선임 프로세스 시작 뭐 여기에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인적 제도적 뭐 이런 리셋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지적인데요. 자, 앞으로의 뭐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축구 이 FIFA 올림픽은 언제 처음에 시작이 됐죠?
1: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0: 아,
1: 제가 생각할 때 그 1930년대에서 예. 1930년대에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193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가 월드컵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로피 있죠?
0: 네.
1: 그거 처음에 줄리메 컵으로 시작을 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지금 말하는 아하. 그 월드컵이 바뀌어서 지금 월드컵은 1930년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0: 그렇네요.
1: 알고 있어요.
0: 예, FIFA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예, 됐네요. 예. 그때는 뭐 13개국만 예. 참여했고요. 우루과이가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그때
1: 예, 예.
0: 그 해에.
1: 지금은 예. 뭐 지금 16강전이 이제 많이 열리고 또 16강에 네. 올라간 그런 팀들이 네. 지금 속속 다가오고 있어요. 어저께까지 그렇죠. 예. 지금 네 팀인가 올라간 걸로 제가 검색을 했었고요.
0: 네네네네.
1: 브라질 파라과이, 모로코, 캐나다. 그 일본이 2대 1로 아깝게 져서 올라간 그 브라질.
0: 네네네.
1: 그리고 파라과이는 독일과 1대 1 무승부로 그 승부차기에서 독일을 꺾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모로코는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이겼고요.
0: 아하.
1: 그리고 캐나다는 우리 그 남아공
0: 네.
1: 남아공을 1대 0으로 이겨서 아마 지금 16강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 경기가 네. 멕시코 경기가 있어요.
0: 중요하네요.
1: 오후 6시 에콰도르 경기가 있어서
0: 재밌을
1: 아마
0: 것 같아요.
1: 이 LA의 어떤 네. 교통 체증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멕시코인들의 어떤 네. 응원 문화를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죠.
0: 네. 그러네요. 네. 자, 비록 이번 월드컵은 아쉬움으로 가득 차 결산하게 됐지만 축구는 계속됩니다.
1: 예,
0: 그죠?
1: 예. 예,
0: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팬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서 예. 마무리할까요?
1: 예, 예.
0: 네.
1: 4년을 기다려온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짙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는데요. 역대 최강이라 불린 황금세대였지만 조별리그 탈락과
0: 네.
1: 또 최종 34위라는 성적표는 우리나라 축구계에 무거운 과제를 어떤 던졌어요.
0: 네, 네, 네.
1: 이 아픔이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컵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어떤 단단한 예방주사가 됐으며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수고했던 많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기죽지 마시고요.
0: 네.
1: 또 우리한테 또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좀 충전하시고 일단 휴식과
0: 네.
1: 또 많은 위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0: 자, 비록 이번 2026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도전은 조기에 멈췄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아쉬움 또한 더 단단한 미래를 위한 이 빌드업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예, 듣고 예. 보니까요.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그리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이 대한민국 축구의 다음 무대를 또 기대해보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해요.
1: 예,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제2의 이슈 톡톡 이슈의 해결사 예, 제2초이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금요일날 뵐게요.
1: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목소리)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6: 213-381-2424 213-381-2424.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1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1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0: 탈리님께서 조항조의 애원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 좋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해피님들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신문이 모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행동이 모발에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박박 비벼 말리는 일상적인 습관이 탈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빗질이나 잦은 염색 뭐 이런 게 모발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겼는데 정작 위험은 머리를 말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랐던 젖은 모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상태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모발의 화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의 골격은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를 두 종류의 결합이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분에 민감한 결합이 물기를 만나서 헐거워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작은 힘에도 쉽게 끊깁니다. 원래 두껍고 건강한 모발조차도 젖었을 때는요, 원래보다 30%가량은 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젖은 머리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우리는 수건으로 팍팍 비벼서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긴 머리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동여매죠. 이때 위쪽에 가늘고 섬세한 부위에 잡아당기는 힘이 쏠리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야 돼? 네, 비비는 대신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감싸서 살며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 무거운 면수건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극세사 소재는 제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는 것.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 좋은 샴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시죠. 그렇게 잘 샴푸하시고 막상 말릴 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에 이거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에 벌써 절반이 저물어가고 있죠. 시간 참 빠릅니다. 자, 그동안 반년이 지나도록 사실 좋았던 일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던 일, 피곤한 일,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걱정거리를 안고 끙끙거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우션의 션이라는 가수, 참 마라톤과 함께 많은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죠. 션이 한 말 중에 사람이 속상하고 뭐가 잘 안 될 때 그 일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더 속상해지니까 자기가 좋은 일, 즐거운 일에 몰두를 하면 속상한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일, 좋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그런 명언 같은 명언을 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지난 건 지난 겁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저도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걱정거리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지금 이 시간 3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간이 그나마 좀 행복하다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네, 지난 건 돌이키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화요일 순서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곡은 이은아의 돌이키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거 돌이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뵈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람쥐처럼 그냥 쳇바퀴 돌면서 삽니다. 하루하루. 이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킬 것이 많고 또 뭔가 메꿔야 되는 액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메꿔야 될 거 또 액수가 작고 내가 현실적으로 메꿀 수 있는 거고 조금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은데도 따지고 보면 공평하다는 얘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잘 넘기기만 하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지만 그야말대로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 고장나면 그거 고쳐야죠. 뭐 이거저거 등등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죠. 그게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꼭 무조건 뭐 다 좋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그래도 저와 함께 있는 이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그래도 좋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순철님 저요! 또 우리 데브옵스님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저요! 라고 이렇게 손들어 주셨는데 아마 굳이 이렇게 손들지 않으셔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에 동의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행이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보게 됩니다. 자, 우리 통계님 오늘도 변함없이 굿모닝입니다. 아마 통근 버스에 계시지 않을까 싶고 오늘도 변함없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자, 첫 번째 신청곡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미자의 명곡이죠. 기러기 아빠.

네, 참 들어도 들어도 이미자 씨의 노래만큼은 참 우리 순철님의 말씀처럼 명곡 중에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쉬움을 머금고 정말 본인들은 이런 말이 있죠. 아이고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 이런 느낌으로 공항을 빠져나올 때 물론 뭐 감독에 대한 아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수들에게 고개 숙이지 마, 기죽지 마라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참 한결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십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행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멋진 그런 축구 게임을 다시 볼 수 있게,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 중에 죽을 때까지 또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얘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용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월드컵, 근데 이번 월드컵은 참 이변이 많죠. 어제 이제 하이라이트를 제가 봤는데 강국 독일이 페널티킥에서 무너지고 네덜란드가 무너지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번에 특히 개최국이 많이 늘어나, 사실은 뭐 매일 못하는 날은 못한데라는 그 편견을 깰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FIFA 랭킹에서 낮았던 그런 팀들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우연의 일치보다는 그만큼 4년을 앞두고 그들은 준비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상반기는 지났지만 가진 거 없고 오히려 적자만 나고 빚만 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자 오늘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날들이 내가 바뀌어서 뭔가를 다시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시쟷말로 겁나게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이미자 씨 노래 들으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서 소개합니다. 우수 남진.

네, 이게 같은 당시에 나왔던 두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만큼 우리 남진, 이미자, 나훈아라는 세 사람의 트리오는 글쎄요, 많은 가수들 중에서 명곡 제조기 또 참 나이 드는 게 아깝고 목소리가 나빠지는 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순철님 마음이 급해지실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 시스템이 아직 음원 시스템이 조금 하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서 7월 1일서부터 제가 신청곡 힘들다고 그랬는데 조금 연장돼서 제가 알려드릴 때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대화도 나누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채창 아시지 않습니까?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제 방송 클릭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또 말씀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마음 조급하시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보따리 좀 잘 풀어주세요. 제가 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 출근 버스에 계실 것 같은데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라이어 밴드입니다.

0: 네, 통계님의 신청곡 라이브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H님 어서오세요. 신청곡 주셨고, 아 순철님 다시 녹음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내일 7월 1일서부터 저희 회사에서 음원 시스템으로 다시 제가 노래를 다운을 받아서 좋은 음질로 보내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게 좀 준비가 덜 돼서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똑같이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꾸며가는 그런 시간 조금 더 가진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0: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순철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오리지널이 아니고 다시 녹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노래들이 예전에 불렀던 것들을 똑같은 노래를 다시 좀 좋은 음질에 좋은 음악으로 녹음한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런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순철님.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이 새롭게 장만한 거 이미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습니다. 구글에 이렇게 라디오 서울을 들어오시면요, 아주 단장을 너무 멋지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인터넷이 가끔 연결이 들대.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메디컬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메디컬 무료 의료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칸에는 주가라고 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종목이 아주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복권, 파워볼을 비롯해서 각종 복권의 당첨 번호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주유 칸에는 지금 캘리포니아 레귤러가 5불 43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근처에서 어디가 가장 가스값이 낮은지 찾아가실 수 있게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 밑에는 LAX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조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즘 한국 많이 다니시는 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라디오 코너로 들어가시면 저희 전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가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멋지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창이 나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 청취자 소통, 그리고 저와 직접 대화하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계님이 대구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조심하시고 혹시 장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에이치님의 신청곡 인생이란 윤신에 함께합니다.

네, 아이고 참그 애절한 가사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고 희망이 있다는 말 한번쯤 여러분들 가슴에 두고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좀 일이 안 풀리거나 또 불의의 일이 생기거나 사람의 앞길이라는 게알 수가 없어서 에이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할 걸또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으니까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철님도 조금 슬프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정훈이 씨의 그 쓰잔나라는 노래가 꽤 오래된 노래인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우리 정훈이 씨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질 않아서 얼마 전 TV 프로에 나왔는데 좀 부축을 해서 걸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데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네, 이 노래가 벌써 67년도에 발표된 노래니까 아이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흘렀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9: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올림픽 골프 마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계님 또 다른 신청곡 주셨네요. 우리 이현실 새색시 시집간의 주인공 이 불은 정녕 나의 님이라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아마 우리 통계님께서 또 다른 선곡을 해주셔서 저희의 또 레파토리를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비도 오는데 출근길에 통근버스 타셨으니까 조심하시고 비가 오면 좀 많이 무덥겠네요. 그렇죠?

0: 네, 참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죠. 우리 이현실 씨. 아, 수양보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새색시 시집 가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줬던 그런 가수. 이 노래가 나온 것이 70년대니까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래와 함께 그 당시 추억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 저도 한번 잠시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그 동네마다 시장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동네마다 지역적으로 떡볶이집이나 이런 간식하는 집들이 또 뭐 철마다 붕어빵 장사도 있었고 겨울 되면 그 구멍가게라고 얘기했었죠. 그 상점이요. 상점에서 이렇게 동그란 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겨울에 만두, 호빵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 꽈배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수레 같은 데다가 니어카에 이렇게 번데기 장사들 이렇게 동그란 판에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런 번데기 장사들에게 국물 좀 더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때를 부렸던 적이 있었고 또 겨울이 되면 그 핫도그 근데 저는 그 핫도그가 하나가 너무 아쉬워서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한 겹 발라달라고 해서 두툼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소세지가 너무 작아서 이 빵만 먹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가장 맛있던 것이 또 호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에 기름으로 탁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동그란 판으로 이렇게 눌러서 안에 그 설탕물이 뜨거워서 혀를 디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동네에서 어떤 간식집에서 어떤 간식을 즐기던 그런 생각이 나신가요? 그 당시에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만큼 살림이 지금보다 넉넉치가 않고 지금 세대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것도 특권이라면 특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계님, 지금도 죽도시장 가면 먹거리 많이 팔지만 80년대 후반에 송도 해수욕장이나 시장 앞에 가면 번데기와 골뱅이 팔았고 지금은 호떡 사 먹으려면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주말에는 90년대는 아메리칸 튀김도 팔았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고. 아,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요.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0: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9: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0: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9: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0: 네, 어제 우리 로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들려드리지 못한 곡 일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지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트랜스.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우리 엘튼 존의 아주 멋진 명곡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80년대 중반서부터 초반에 중반까지 대한민국에는 다방문화에서 카페문화로 변했던 그런 시절이 있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방에서 틀어주던 신청곡이 카페에 가면 멀쩡한 DJ 박스에서 저 같은 느끼한 목소리로 신청곡을 들려주던 그 당시에 듣던 노래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프레드 아귤라의 안악이란 노래가 퍼져 나오고 이제 카페에 가면 항상 이제 저희가 먹던 음식들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뭐 샌드위치서부터 멕시칸 사라다라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비우가스 등등 그 당시에 저는 뭐 술은 안 마셨지만 와 한국에는 마주왕이라는 와인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당시 카페에서 멋진 그 좀 뭐라 그럴까 뭐 저희가 얘기할 때가 폼 잡는다고 하죠. 아주 긴 머리에 폼을 잡고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함께 담소를 하면서 낭만을 즐기던 그 시절들 어떻게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좋은 상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침 식사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눈 뜨면 뭐 어떤 때는 두유 어떤 때는 뭐 주스 한 잔 내지는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아침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스무디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요구르트 있지 않습니까? 그릭 요구르트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거 하면 좀 야채를 넣은 그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램블 에그라 그러면 계란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야채를 좀 같이 넣어서 먹는 마치 오믈렛 비슷한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캘리포니아 롤 만들 때 많이들 해서 먹죠. 그런 아보카도 토스트도 좋고 또 뭐 이 흰 식빵 말고 통 곡물빵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위토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 버터를 발라서 먹고 바나나하고 곁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침 식사고 그런가 하면 의외로 여러분들 두부 좋은 걸 다 아시잖아요. 두부 스크램블 이런 것들 아침에 간단히 좀 드시면 근데 사실 가족이 있어서 챙겨주면 모르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을 이것까지 아침에 챙겨 먹고 일하러 가시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H님이 신청하신 가시나무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가시나무 새 패티님과 함께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패티김 씨도 이제 나이가 거의 아마 90 가까이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현미 씨가 50주년 공연할 때 그 다음 해에 50주년을 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아마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올해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이 뭐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문제가 생겨서 노래를 못하더라도 그들이 남았던 그런 그 기록들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똑같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사히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LA 노사사에 들어가 보면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자기 노래한 모습을 남기고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쯤 있다가 자기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래도 내가 이때는 괜찮았었지 또는 가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를 기억하는데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딨냐. 물론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노래를 남겨놓는다는 것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아이고 권 교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쌍화탕 잘 먹고 있습니다. 아 10년 젊어 보인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 벌초를 좀 했습니다. 머리를 좀 그냥 뒷머리도 많이 좀 자르고 좀 여름이다 싶어서 시원하게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부 역시도 좋아하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시간일 거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원래 예정이 내일서부터 저희 음원을 이용해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아마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청곡 게시판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라디오 서울 160.com을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주가서부터 복권 남바서부터 주유소 어디가 가격이 좋은지서부터 LA 공항에 출도착 아시아나와 LA 그런가 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모두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권 교수님도 참여하세요. 라디오 서울 190 들어가시면 저희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시기만 하면 이렇게 그림같이 보여드리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쭉 클릭하시면 연구원의 라디오는 내 친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맨 밑에 들어가시면 노란 창이 나옵니다. 본인 라디오의 내 친구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단체 개인 라디오는 내 친구만 할 수 있는 단체 톡방이 나옵니다. 사랑방이죠. 여기 가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좀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 변함없이 오셨네요. 자 오늘은 어느 쪽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또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순철님이 아 그렇죠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여운입니다.

네, 덕분에 또 과거는 흘러갔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 SK 사장님 오늘 항상 뭐 산타모니카 뭐 얼바인 무지하게 많이 다니시는데 보통 한 150마일 이상 다니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운타운 계시네요. 아, 그중에 계실 때 굉장히 좀그 뭐랄까 그좀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는 흘러갔다 그 여운 씨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제 머릿속을 스치는 가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하정이라는 가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백남봉 씨와 남범원 씨와 트로이카를 이뤘던 쓰리보이 신선삼 씨의 아내 되기도 했던 우리 김하정 씨 사랑이란 노래가 강영숙 씨도 부르고 우리 장은숙 씨도 불렀는데 이 김하정 씨의 사랑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70년대 명곡들이죠. 김화정 씨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뭐 그 LP판이라고 해서 감히 뭐 카세테이프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 기억에는 아주 어렸을 시절입니다. 사실 뭐 국민학교 지나면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나왔던 모든 노래들 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그 당시에 제가 10살 뭐 남짓 되던 해니까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나이도 있을 거고 저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10살이었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하고 뭐 차이가 나서 20살이었으면 지금이야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6세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76세 되신 분들도 많은데 물론 나이가 아무리 위시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늘같이 아저씨같이 보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10살 때 생각해 보세요. 20살 정도 되면 아 완전 형이 아니고 아저씨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네, 아이고 참, 아 정말 독특합니다. 박인수 씨,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박인수 씨는 또 미8군 용산에 있는 미8군에서 젊은 시절서부터 그곳에서 접시 닦기로 출발해서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십니다. 오래 미8군에 계셔서 근데 정말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계신 아마 보통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성대 묘사를 많이 하는데 박인수 씨 묘사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소울풀하면서 재즈를 좋아하고 이 봄비만큼은 다른 노래에 비해서 박인수 씨만큼 그런 색깔을 내기가 참 힘들고 또 그의 또 다른 그 히트곡 중에서 당신은 별을 보고 울었나요? 혹시 그 노래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면 정말 박인수라는 가수 이외에는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노래였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계엄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7: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1: 홈쇼핑 아이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피곤하시면 쌍화탕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 감사. 우리 듀크남님 어서 오세요. 예, 신청곡 주셨고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 봄비 잘 들었습니다. 저녁 맛난 거 드세요. 아저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영탁이 함께합니다. 듀쿠 씨의 신청곡.

네, 네가 거기서 왜 나와를 부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시원하게 부르죠 정말. 영탁씨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노래도 잘 만들고 시원하게 노래도 잘 만들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5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분인 줄 알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1250.com 누르시면 라디오 서울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누구든지 전화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셔서 그저 간단합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맨 위에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가, 오늘의 주가 뭐 스페이스X,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 등 8가지의 중요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을 보시면 복권, 파워볼 내지는 뭐 모든 복권 정보가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바로 주유라고 나오는데 오늘 캘리포니아 평균이 5불 43전이니까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5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눌러서 들어가시면 내 주변에 어느 게스테이션이 가장 저렴한지도 알아보실 수도 있고 맨 밑에는 저희 LAX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밑에 라디오 코너로 들어가셔서 쭉 오른쪽으로 미시면 중간쯤에 라디오는 내 친구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라디오는 내 친구로 바로 접속이 돼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라고 노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원한 여자입니다. 마이진 벤손.

0: 아이고 참 시원한 사람 두 사람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 뭐 마이진 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현역 가왕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 그런 멋진 가수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9: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분 아시는 얼마 전에 모르시나요라는 그 다비치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던 조재즈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뭐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서 원래 조재즈는 미스터트롯에서 나와서 아이라이라는 노래를 출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무명의 오랜 세월을 겪다가 이번에 모르시나요란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줘서 지금 어엿한 인류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조재주의 멋있는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워 혼자 하는 말.

0: 네, 참 무명 생활을 오래 견디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조 재즈, 어떻게 보면 그좀 외람되지만 제2의 조용남이라는 말을 일컬을 정도로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지만 본인이 가진 노래만큼은 우리들의 가슴을 많이 흔들어 놔서 우리의 많은 인기를 얻던 아주 대기만성형의 가수고, 같이 동반하는 그런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또 나는 반딧불이란 윤중식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본인의 곡보다 더 역주행을 시켜서 지금 뭐 공사장에서 노숙도 하고 세상을 떠날 생각도 했다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까지 거칠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거칠게 생활해서 오늘에 온 정말 훌륭한 훈장들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계좌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민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언니,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 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2: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LG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스전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생활건강 이벤트 김스전기로 오세요.
0: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H님의 신청곡 검은 장갑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여러분 덕분에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오후였었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일까지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내일은 새로운 출발 하반기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기운 조금 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난

0: 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관광 213-427-550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라 할 때 주님께서 나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신념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신념으로, 네가 네 열심으로, 네 지식으로 목회하려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강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지금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로 삼을 하니까 모세가 지금 내가 지식도 없고 말도 둔합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념도 없고 옛날처럼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것입니까? 한 말에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고백한 그들을 내가 네게 맡기니까 그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지거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난다고 옳은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전혀 안 난다고 해서 또 옳은 종이 아니라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난다고 해서 옳은 종이고 기적이 안 난다고 해서 옳은 종이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그는 한 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 주의 종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것 갖고 그 종이 위대한 종이다 그 종이 위대한 종이 아니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 나에게 맡긴 성도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다. 신명기 13장에 보시죠. 신명기 13장에 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나 이적과 기사가 내게 보이고 맞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우리가 쫓아 승리자 하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나를 알게 하려 너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종의 말을 다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보다 더 여러 수억만 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봅시다. 사도 바울만치 위대한 종이 성경상으로 별로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그래. 5절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축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믿어.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는 아버지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며 그 분을 믿어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되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며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은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구약의 모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내가 네게 맡긴 것인가? 그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적이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복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이러이러 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따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주에 지할 것이요 따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신기하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적이 간절한 적에 성교에 담보를 주신 믿음의 도적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이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은 은혜를 세교로 보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마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 그래서 그래서 신앙은 전쟁인데 참.

0: 의 것과 진리와 비진리, 아버지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이노 시므라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륙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이 교리스러우니 엄부의 건세 하지 못하겠다.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점는 천국 요소를 얘기해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 뭐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삶 안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고 목회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사는 성이 이것이 내가 너를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엇과 섬긴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복음. 복음은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섬긴다.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그 외에 아버지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이 없는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먼저 주의 종에게 야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네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그래서 먼저 목사가 하늘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과연 그들은 기도했는가? 과연 그들은 아버지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보여주기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잘 숨겨서 내용을 잘 땡같이 범사가 잘 두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인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누구야?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목사는 먼저 섬기는 법부터 배우고 내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단한 종이고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벨 부르면 종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옳게 섬기게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종이지만은 잘못 섬기면 그 사람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20절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야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근데 마귀는 바로는 허락지 않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 하나님 이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10장 1, 2,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고 하며 그 섬김을 법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그래.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이름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말할 것이다.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맞죠?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0: 아멘. 지금 출애굽에부터 지금 이 서대방까지의 사건은 1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주의 종들 앞에서 바로 제사장 앞에서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갖고 섬긴다. 너희가 잘못돼 돼가지고 그때 그 목사들하고 제사장한테 돌로 맞아 죽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람만 하면서 죽을 것 뻔히 하면서 바람만 하는 그 스데반을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줍니다.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꼭 필요하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아닌 아버지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아버지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나?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주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의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게 주사하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다. 아멘. 다시 시작.
1: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
0: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전 것이 하나 없다. 나는 알파의 오메고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그랬고 세속에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 동시에 또한 바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사상과 교단 교리로 절대 지켜서 절대 가르쳐서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사상은 절대 전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단 한 번도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0: 다시 한번 더예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0: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쳐 본 역사가 없어.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아멘. 내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은 주님의 성격인데 어떻게 성격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특준 하나님의 말씀인 순간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다. 아멘.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1: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0: 자, 사람의 교단 교리 갖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갖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나는 계속해서
1: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0: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오 주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를 것을 친히 맹령하여 주시 그의 맹령이 영생인 줄 알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0: 말씀을 끄집어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며. 그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신약에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하고 예수님 이미 아버지 말씀을 훈련받았다. 아멘. 왜? 우리 주님도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전에, 즉 목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바로 목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똑같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고 공중 권세와 악인과 싸움이다. 공중의 악인과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우리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이는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우린 절대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는 축복이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 없고 예만 있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정말 복 있는 지혜와 명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때까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끄집어내고 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뭘 드린 것이다? 희생을 드린 것이다. 즉 섬긴 것을 드린 것이 희생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1: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0: 섬긴다는 말은 바로 희생을 드린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것이다 하며,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드린 것이 제사다 하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드리라 하며, 우리의 몸을 아버지 뜻대로, 뜻이란 것이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며, 뜻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 거고, 그래서 성령 중심 살아가야 된다. 주님만 교회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다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연속으로 시작.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0: 아멘.
1: 하셨으며.
0: 호색 동그라미, 탐심 동그라미, 범죄와 천사 동그라미 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5절부터 시작.
1: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0: 자, 노아는 성전을 짓고 성전 그 노아의 방주 짓고 맞죠? 세상 끊고 방주 짓는데 총력을 다했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가 싸고 사고 보고 삼겹하는데 세상에 모든 걸 다 했죠. 그래, 여러분 어떤 걸 택할래요? 계속해서
1: 6절 소돔과 고모

0: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치셨으니
1: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 여기 어떤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 8절입니다. 시작.
0: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1: 날마다 동그라미 계속은 날마다 세상에 있을 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일 거요 그건 여러분이 정해 여러분이 다윗만치 위대한 사람이요 다윗도 세상에 보고 나서 세상에 범죄했어 다윗 같은 사람도 유일하게 범죄한 것이 우리 안의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합한 자를 위하고 우리의 아내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세상 걸 바라봄을 통해서 맞지요? 먼지서 바라봤는데도 범죄합니다. 가만 세상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 깊숙이 들어가라. 마귀는 아니다. 주일만 들어가지. 결코 다른 날은 나와 놀자.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인 사실을 잘 기억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천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2: 아멘.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던질 거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그렇게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삼켰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을 삼켰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은요, 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깜깜해. 거기 불이 있겠어요?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겠어요? 깜깜하고요 미끈거려. 내가 어제 고기를 먹으면서 자세히 봤어. 이렇게 보니까 미끌미끌하더만.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위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지. 냄새 나요. 물고기 냄새 엄청나겠죠. 힘들어요. 3일 동안 깜깜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미끌미끌거리고 썩은 냄새 나고 미끄러지면 자기는 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불순종을 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2: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 하나님은 물고기하고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야, 이제 토해놔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그 선지자를,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한 거예요.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나오려면 배 까져요. 배가 땅에 닿잖아요.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육지까지 나오려면 얕은 데는 까지는 거야, 살이. 물고기도 순종해. 배 까지면서, 배 찢어지면서 나와가지고 토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물고기가 순종해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했대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 시작.
2: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사흘 동안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도시가 큰 거죠.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2: 니느웨가
1: 무너지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여긴 무너져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2: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1: 아멘. 이게 참 신기한 일이, 니느웨 사람들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의 도시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촌놈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아, 이 자식이 죄수 깨워가지고 망한다 그래? 뭐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망한다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망한대. 40일 뒤에 우리 망한대. 그러니까 다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배옷을 입으면 옷이 까져요. 불편하게 옷을 입은 거. 그렇게 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왕도 굵은 배옷을 불편하게 옷까지는 거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죠. 제 위에 앉으면 제가 날리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요. 콧구멍에 들어와요. 귓구멍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와요. 살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진짜 불편해요. 막 너무 힘든데 그렇게 회개를 왕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소, 모든 양 다 금식해라. 모두 다 금식해. 사람만 금식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다 굵은 배옷을 입어라.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입혀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 망한댄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모두 악한 길과 폭력에서 떠나라. 우리 악한 폭력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폭력을 떠나자. 악한 길을 떠나자. 이렇게 선포를 시작.
2: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악하게 다른 민족들을 다 짓밟고 다 뺏어오고 다 죽이고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구원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니까 돌이키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2: 아멘.
1: 이제까지 몇십 년 죄를 지었지만 악한 죄들을 지었지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그걸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랬더니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수르가 구원받았는데 화를 내는 거.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1: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2: 아멘.
1: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2: 아멘.
1: 다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1: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2: 아멘.
1: 자비가 뭐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은 우린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린 죄인으로 멸망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2: 아멘.
1: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2: 아멘.
1: 회개하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2: 아멘.
1: 근데 왜 안 가요? 이럴 줄 알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간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수르가 계속 커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그때는 회개했지만 집어넣 개죠. 며칠 지나면 또 본전으로 바꿔치기 되지. 그러면 또 공격할 텐데 우리나라가 박살날 텐데 나는 싫어. 나는 안 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나는 아수르는 싫어. 어떤 사람은 선교할 때 나는 일본은 싫어, 나는 중국은 싫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야 돼. 아멘.
2: 아멘. 아멘.
1: 그냥 막 그 따지면 안 돼. 뭐 그러면 안 돼.
2: 아멘.
1: 하나님이 아수르 용서하시고 이제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제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걷어주세요. 날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또 죽여달래. 이 사람은 뽁하면 죽여달래. 4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1: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영어로 보니까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화낼 무슨 권리가 있냐?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 너 무슨 권리 있어?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안 해. 그걸 한국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말할 때 대답을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는 건 두 가지야. 사람이 사람 같지 않든지 말이 말 같지 않든지. 아, 이런 게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더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 산에 딱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봅니다. 40일 뒤에 망하게 한다고 그러셨지요?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버티고 산 위에 있는 걸, 초막을 짓고. 이걸 한국말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질 대단해. 그래서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2: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1: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예요. 거기 엄청 더워요. 중동지역이 그렇지만 거기 더 더워요. 더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낮에 덥겠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확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뭐 박 잎사귀들이 막 쫙 가리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되고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살 것 같다. 정말 우리 LA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덥지만 그늘에 가면 시원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올해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낮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더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달라는 게 주특기야. 나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 너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엔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성질내다가 죽을지라도 이번엔 내가 맞습니다. 왜 박넝쿨을 주셨다가 왜 뺏어가세요? 그러려면 주지를 말지요. 사람 약 올립니까? 날 죽이세요. 이건 내가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잘못하셨죠. 왜 줬다가 뺏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성질 내다가 죽을지라도 혈압이 터지는 거예요. 성질 내는 사람이 일찍 가, 일찍 가.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성질 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3: 아멘.
1: 열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3: 아멘.
1: 성질 불 같은 사람은 다 일찍 가. 진짜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질 불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가. 오래 남은 사람들은 뭐가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열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오래 가. 할렐루야. 하여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내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내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 아멘. 네가 박넝쿨 때문에 수고했냐? 네가 재배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 니느웨에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애들이라. 애들이 12만 명이야. 애 나갔냐? 애들이 사람 죽였냐? 12만 명의 애들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가축이 죄졌냐? 어른들도 회개했잖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만 하나님과 경험을 한 거예요. 요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공개했어요.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나의 모습은 전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반대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걸렸어요. 아,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너 때문에 이거 좀 바람 부는 거야? 너 때문에 폭풍을 생긴 거야?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죽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를 안 하고 날 죽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죽게 되죠.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딱 삼키고 뱃속에 가둬두게 하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불순종했어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3: 아멘.
1: 그리고 순종을 대충 했어요. 하긴 했는데 3일길 걸리는 도시를 하루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대는 기록이 없어요. 하루만 하고 안 했어요. 하루만 하고 회개하네? 이것들 회개하네? 임금까지 회개하네? 안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더 이상 순종 안 했어요. 하루만 하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때 또 반항합니다. 왜 용서하세요? 멸망시킨다 그랬다가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왜 니느웨를 또 살려둡니까? 우리나라 공격할 텐데. 그리고 또 반항을 하는 거. 그리고 멸망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지켜보려고 동산에 올라가 지켜보는데 너무 더운 중에 방농쿨을 보내주셔서 시원한데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또 반항하는 거예요. 왜 방농쿨을 줬다가 뺏어갑니까? 날 죽이세요. 그리고 또 대드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러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면은 안 될 일만 지금 요나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러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면은 안 될 일만 지금 요나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왜 요나서를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전하려고. 부끄러운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요나도 엄마 아버지가 있겠죠. 이 간증을 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 우리 아들은 선지자가 뭘 저래. 지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네. 지 맘대로 하네. 얼마나 부모가 창피하겠어요. 요나가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겠지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2: 아멘.
1: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다.
2: 아멘.
1: 니느웨.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다 뺏어오고 사람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물질도 가져가고 다 뺏어가는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유다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셨다.
2: 아멘.
1: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끝까지 대들고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래서 물에 던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죄인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2: 아멘.
1: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죄인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2: 아멘.
1: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해서
2: 아멘.
1: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2: 아멘.
1: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2: 아멘.
1: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 아멘.
1: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 나 자신을 예비하셨고
2: 아멘.
1: 아, 나를 만드신 거는 하셨구나. 너는 왜 회개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시려고 불순종하니까 방농쿨을 예비하시고
2: 아멘.
1: 교훈을 주시려고
2: 아멘.
1: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2: 아멘.
1: 동풍도
2: 아멘.
1: 아, 모든 거를 다 교훈을 주시려고 예비하셨구나.
2: 아멘.
1: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2: 예비하시는 하나님.
1: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하는
2: 하나님.
1: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2: 아멘.
1: 나 같은 죄
2: 아멘.
1: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했던 죄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2: 아멘.
1: 내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인간이냐? 네가 예언자냐? 이 자식 그렇게 안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2: 아멘.
1: 니느웨가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악하게 하나님에게 상달될 정도로 악하게 죄를 졌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전한 사람이 요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요나의 삶의 모습은 선지자의 예언자의 모습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하니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전했는지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요나는요, 말씀 순종을 100%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도 마지못해 가서 걸어서 3일 길을 하루 동안만 대충 했어요. 그 다음날 안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가 변화되게 역사하신 거예요. 니느웨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신도 믿어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요나도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죽여달래더니 지금은 살려달래냐? 이 자식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과거가 부끄럽고 현재가 부끄러워도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과거가 부끄럽고 현재가 부끄러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너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부족해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2: 아멘.
1: 부족해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니느웨도 부족하고 요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2: 아멘.
1: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요나가 전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2: 아멘.
1: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2: 아멘.
1: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2: 아멘.
1: 예비하시는 하나님.
2: 아멘.
1: 기도하면
2: 아멘.
1: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2: 아멘.
1: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간증이.
2: 아멘.
1: 성경은 상당수가 간증 얘기. 간증이 가장 파워풀해요.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요한이라고 있어요. 요한을 어떻게 알아?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응답받은 간증을 할 때 최고의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을 경험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들릴 바니라. 수금으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그를 공격이 연주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 물론 대소하고 어느 분이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또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기뻐뛰며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식에 기쁜 마음 또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심령에 넘치는 새빛이 되게 이끌어주시고 새 삶이 되게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지나간 잘못들을 다 기억하며 회개하고 우리 어머니 달, 어린이 달, 어버이 달 이 올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는 이날에 은혜 넘치는 기쁨의 새 아침이 되게 빛을 비치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마음의 변화로 새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집 청소, 사람 청소, 거리 청소, 나라 청소 주님 재림에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할 수 있는 엑소더스 시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광야에서 3일 걸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속으로 이끄셔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이 오늘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기별이라고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for God's will to the children of God 이런 제목으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목이 곱고 뻔뻔하더라도 굳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다 전하라. 그 말씀은 온 세계가 옛날에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이르자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끄시고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이 온 세계의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새 기별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그대로만 다 전하라. 목이 곧고 뻔뻔하고 폐역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드리는 그 The last greatness awakening of the world 잘 들으시고 내가 어느 현실에 위치해 있는가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는 광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두 돌비에 친히 쓰신 그리고 하나님 종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이 온 세계에 어필한다고 하셨고 그 십계명을 우리 각 사람이 각 나라가 각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하트에 새기고 모든 교회와 열례를 지키며 유월절로 삼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새 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이 기별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한 본향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만재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새 출발이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십계명 잘 생각해 보시고, 십계명을 이제는 가슴에다, 하트에다 새기래요. 잘 상고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한다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어린이날, 이 귀한 5월에 황금 물결을 치는 이 아름다운 햇빛에 귀한 아버지 2024년 5월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어머님께 효도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린이들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받는 새 아침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크리스천 비전신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얼굴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으로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로 왔는가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조그마한 시골 천안 그 유관순 여사님 출생하신 곳이 저도 고향입니다. 그곳에 작은 농토를 지으시는 우리 안동 김씨 우리 김상태 아버님의 막내딸로 팔남매 중에 여기까지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왔는지 하나님께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특별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또 말씀을 주셔서 쉐어할 수 있는 천국 백성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그 기별의 말씀을 전하러 가셔서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에 우리 크리스천 비전 신문과 크리스천 비전 또 방송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감췄던 비밀 그것을 찾고 큰 기쁨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기를 원하고 또 비추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읽고 노래 부르면 눈물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예, 어버이날, 어머니날, 어린이날, 이 5월에 2024년 전에 알지 못하던 정말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마음에 녹아지고 또 뜨거워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도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깨끗이 않네요.
이 말씀 천천히 잘 삼가는 가운데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이 귀한 사랑장 은혜 심령에 넘치시는 새 아침에 빛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소리.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0: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9절이네요. 에베소서 5장.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나 세우사 티나 구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침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네,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동성연애 아버지 다 잘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 듣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단추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단체를 매는 단추를 꼬이는 아버지 홀이 있습니다. 한 단추는 한 홀에 대한 하나님 이 법칙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깨우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친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매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조용하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로 알매니라. 마귀와 싸우는 싸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아멘. 땡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방송국 크리스천 비전 방송 축복하시고 라디오 비전 방송국 크리스천 비전 방송국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새아침의 빛이 생명수를 마시는 감추는 보화로 찾는 새아침의 은혜가 어머니 날, 어린이 날, 부모님 날, 하나님 요거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새아침의 큰 빛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회복과 또 은혜가 넘치는 기쁨에 새아침의 빛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0: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창세기 17장 6절 그리고 15절 좀 건너뛰어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에게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God who does great things to the unrighteous.
1: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뭔가 준비되고 갖추신 자에게 큰일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2: We often think to ourselves that God does great things through great people.
1: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다고 믿는 것이죠.
2: Those who are faithful and those who pray a lot, God will give them blessings.
1: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좋은 요셉은 어릴 때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2: But didn't Joseph, who was most faithful out of all the brothers, was sold to Egypt?
1: 어릴 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성령 충만한 요셉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갇혔지 않습니까?
2: Joseph, who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ho had visions and dreams from God, was imprisoned.
1: 하나님 꼭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큰일 행한 것은 아닙니다.
2: God doesn't necessarily use the faithful and those who are strong to do great things.
1: 왜냐하면 하나님 잘난 사람에게 큰일 행하시면 그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래 놀라운 일을 행했다며 함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이죠.
2: It is because when great people achieve great things, they will glorify themselves rather than glorifying God.
1: 그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자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2: That is why the Lord does great things through unrighteous people.
1: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러하죠.
2: This is today's scripture.
1: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 Let us dissect it.
1: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왕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 As God changed the name of Abraham and Sarai, the Lord promised that kings will come from his descendants.
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왕들이 사라의 태에서 나온다고 말씀한 것이죠.
2: God said, through Sarah, you will have many kings.
1: 하나님 바로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Not long ago, God promised to Abraham that many kings will come from your seed.
1: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 God repeated the same blessings to Sarah.
1: 그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며 열국의 왕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2: They will become the parents of many nations and kings will come from them.
1: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에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2: Is this possible in Abraham's situation?
1: 지금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2: Abraham gave birth to no children thus far.
1: 자녀가 없는 이 불임 가정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태어나신 그의 아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2: How could a barren family become a family of many?
1: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나이가 너무 노쇠하고 그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태가 다쳐서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2: Abraham knew well that he was too old and that his wife's womb is closed.
1: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과 상관없는 크고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십니다.
2: But God said something amazing despite the reality.
1: 하나님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민족들이 태어나고 열국의 왕들이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웃음이 나옵니다.
2: When God promised to Abraham that many nations will come from you, Abraham laughed.
1: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2: As he bowed before the Lord, he laughed inside and said,
1: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2: How could an old man like me have a child?
1: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2: My wife Sarah is 90 years old.
1: 아브라함은 그 백세가 다 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2: Abraham could not believe God's promise.
1: 젊은 시절에 한참 힘이 있을 때 에너지가 왕성할 때 그때도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이 99세에 노쇠한 아브라함이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2: Abraham

0: Even when he was young and powerful, he had no child. And yet, when he's 100 years old, how could he give birth to a child?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준다고 말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0: Abraham laughed.
1: 그것도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열국의 민족들이 태어나고 열국의 위대한 왕들이 태어난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0: It was unbelievable for Abraham to think that nations will come from him.
1: 무자한 자에게 왕들이 태어난다고 하니 상상이 안 되는 말이죠.
0: Unimaginable to a man who was barren.
1: 아브라함은 평범한 아들 한 명도 얻기 힘든데 어떻게 열국의 왕이 열국의 왕들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0: He couldn't even have a single son. And how could he have nations?
1: 아브라함 지금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0: Abraham is hearing an unimaginable voice of God.
1: 아브라함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음이 헛웃음이 나온 것이죠.
0: Abraham had no faith.
1: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0: Abraham tried so many times to have child, but he failed.
1: 하나님 자녀를 준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철수같이 믿고 그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0: And because God said to Abraham, "You will become father of many nations," Abraham believed and tried with his own strength.
1: 하지만 아브라함은 번번이 아이 낳는데 실패했습니다.
0: But Abraham failed many times.
1: 아브라함 지금 너무도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되었습니다.
0: Abraham was disappointed and in despair.
1: 아브라함 마음은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서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0: His heart became ashes.
1: 아브라함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죠.
0: He had no expectation of a children.
1: 자녀를 낳는 희망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 같이 보입니다.
0: And the hope of having a child is gone.
1: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무려 거의 24년이 되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있는 것을 이제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0: They lived in the land of Canaan for 24 years and they almost forgot about them having no children.
1: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무슨 자녀를 낳겠습니까?
0: How could a woman whose wombs are closed can have a child?
1: 아브라함이 태가 다친 자기 아내에게서 아이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죠.
0: It would be insanity for Abraham to expect a child from Sarah.
1: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0: Abraham gave up having a child through Sarah.
1: 근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며 열국의 왕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0: But the Lord said, "You will become father of many nations," and this is unbelievable to Abraham.
1: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0: And now God says something Abraham could not believe.
1: 여러분, 완전히 죽은 비전을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되살려 내려고 한 것이죠.
0: God is trying to revive a dead vision.
1: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0: Now Abraham is reasoning with God, saying this is impossible.
1: 아브라함 차라리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죠.
0: Abraham said, "Bless Ishmael, may he live long."
1: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0: But God said this to Abraham.
1: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0: No, Sarah will have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Isaac.
1: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0: And I will make a covenant with him, and it will be an everlasting one.
1: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0: Abraham said, "May you bless Ishmael," but the Lord said, "He is not the one."
1: 너희 아내 사라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 낳는다고 말합니다.
0: Sarah will certainly have a son.
1: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죠.
0: There is a debate between Abraham and God.
1: 서로 줄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0: They are playing tags.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0: God is saying, "You will surely have a son." Abraham is saying, "This is impossible."
1: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너무도 실망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0: And we find a scene of disappointment when Abraham is lacking faith.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준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0: Why didn't he just accept the promise of God and said, "Hallelujah, praise God"?
1: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0: But why is Abraham having hard time believing God?
1: 우리가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불신의 아버지 같이 보입니다.
0: Here we see that Abraham was not father of faith, but father of disbelief.
1: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그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된 것 같습니다.
0: And when we look at Abraham, he experienced so many failures that by the age of 99, he was depleted of faith.
1: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하여 불신한 것이죠.
0: Abraham had no faith in God.
1: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자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0: It seems that Abraham has no qualification to have a child.
1: 이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이 불신한 가운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0: How could he bear a child when he is disobedient?
1: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불신한 아브라함 가운데서 열국의 왕들이 태어나겠습니까?
0: And how could kings come from his family?
1: 아브라함 열국의 왕등커녕 평범한 아이를 낳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0: He was not even expecting a regular child.
1: 아브라함 지극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죠.
0: He was weak in faith.
1: 아브라함 우리 생각같이 믿음이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0: Abraham was not a special person with special faith, but he was just like you and me.
1: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녀를 낳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다 보니 그 좌절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0: He failed hundreds of times and he had no more faith.
1: 여러분, 여러분 만일 수백 번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다면 한 여러분 성공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0: If you fail hundreds of times over, could you still believe that God will do great things through you?
1: 그것도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너 태를 통해서 위대한 왕들이 태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0: If God told you that many kings will come from you, could you believe it?
1: 우리 아브라함 같이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실패감 가운데 자존심 낮아져 가지고 내 인생에 무슨 왕이 태어날 것인가? 하나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0: If we have failed just as Abraham did time and time again, then our faith would also be depleted.
1: 왜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는데도 열국의 왕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0: We would call that person insane if he continues to believe that kings would come from him.
1: 그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0: This person probably has an overthinking.
1: 아브라함 자녀에 대해서 기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0: There was no expectation left in Abraham.
1: 그저 지극히 평범한 한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너무도 행복하고 만족하는 수준이죠.
0: Abraham would be happy if a regular son came into his family.
1: 하지만 그런 평범한 아들 낳는 것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0: But even this Abraham could not believe.
1: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큰 것을 꿈꾸게 합니다.
0: God is giving a such a great vision to Abraham.
1: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열국의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왕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God said, "You will have many nations and kings from your descendants."
1: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Our reality and the promise of God may have great discrepancies.
1: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자꾸만 위대한 것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Though our surroundings and the reality we face are difficult and impossible, God is demanding for us to believe.
1: 아브라함이 지금 수백 번 실패한 것을 된다고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죠.
0: God is saying, believe what you have failed time and time again.
1: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형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0: If you are in Abraham's shoes, would you believe God?
1: 우리가 평생을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있는데 실패했다면 그리고 나이가 99세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0: We would behave exactly as Abraham is behaving.
1: 우리는 결코 현실의 장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0: We cannot ignore the reality.
1: 사태가 다쳤는데 무슨 수로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0: Sarah was barren and was too old.
1: 우리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실패했다면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0: And if we have failed many times, we don't try impossible anymore.
1: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죠.
0: But God promised something amazing.
1: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0: My covenant will be made with a descendant, your son Isaac, who will come a year later.
1: 하나님은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 낳는 위대한 일 행한다는 것이죠.
0: The Lord is promising that in one year you will have a children.
1: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0: When Abraham is 100 years old, he will have a child.
1: 여러분, 사라의 태가 다쳤지만 하나님 그녀의 끊어진 태를 열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0: Though Sarah's womb was closed, the Lord opened it.
1: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0: Is there anything impossible to our God?
1: 하나님 닫혀진 이 문도 활짝 열어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평안과 번성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0: He will open the closed doors and bless you.
1: 우리는 못하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0: We have many things that we are unable to achieve with our own power.
1: 우리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장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되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중단된 것이 너무 많아요.
0: We put in our efforts and started many things but never finished them.
1: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0: Because of our powerlessness, we are surrounded by impossibilities.
1: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0: But there is no impossible to God.
1: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0: God makes impossible possible.
1: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가능을 함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0: Take your impossible to God and He will make it possible.
1: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합니까?
0: What is making you give up?
1: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안 된 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0: Bring it to God.
1: 그러면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0: And Jesus Christ will show you the almighty power of God which makes impossible possible.
1: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0: The Lord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1: 일이 안 되고 너무 좌절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0: If you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your life, bring it to Jesus.
1: 주님 불가능을 허물고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문을 두실 것입니다.
0: He will break the impossibles and give you new life.
1: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분입니다.
0: Our God is almighty.
1: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0: Our God created everything from nothing.
1: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된 그 진흙 흙으로 뿌리 되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0: Out of the dust of the earth, the Lord made man.
1: 하나님은 하늘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0: The Lord created all the stars in the heavens.
1: 여러분, 우주에는요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0: There are countless many galaxies.
1: 한 은하계에 적어도 2천 개 이상의 2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0: And in one galaxy, there are perhaps 200 billion stars.
1: 우주에는 2천억 개가 넘는 이 은하계가 무려 2조 개나 있다고 합니다.
0: And each galaxy is containing 200 billion of stars. There are 2 trillions of galaxies.
1: 하나님은 그 많은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를 권능으로 창조했습니다.
0: With his power, he created all of the stars.
1: 이 지구는요.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도 안 됩니다.
0: This earth is less than a drip in a bucket.
1: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0: See how almighty our God is.
1: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넘었습니다.
0: He is beyond possibility.
1: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 하나의 가능성도 또 없다고 여길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0: When Abraham believ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God did something.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대하지 않는 그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0: When Abraham was in his greatest disbelief, God gave him a child.
1: 그 아브라함은 알죠.
0: So Abraham knows now.
1: 이 태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0: Isaac was not given to me by my prayer, nor by my power, nor by my effort.
1: 아브라함 가정의 기쁨이 되는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0: Isaac was a gift from God.
1: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0: And in truthfulness, Abraham gave thanks.
1: 아브라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0: It is because he came at the moment of despair that Abraham knew this is a gift from God.
1: 그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도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0: And there's nothing to boast about when Isaac grew up to be a fine young man.
1: 아브라함 자식을 낳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0: Didn't Abraham fail?
1: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0: Only thing that Abraham could boast about is the power of God.
1: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0: This is how the Lord does his things.
1: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도 우리가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0: In such way that we can never boast that we did it.
1: 우리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We have to remain silent.
1: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국의 민족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위대한 왕들이 배출되어도 아브라함은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0: Even when kings came from the descendants of Abraham, there is nothing for him to boast about.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말씀하실 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불신했지 않습니까?
0: Because Abraham laughed, mocked, and did not believe in God.
1: 아브라함 완전히 불의한 자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그 큰 일을 이루십니다.
0: When Abraham became unrighteous, God did great things.
1: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일 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0: In order so that Abraham would glorify God.
1: 여러분, 여러분이 불의한 자인 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0: Let us realize that we are unrighteous.
1: 우리가 100%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0: We have to realize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in our life.
1: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와서 불의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0: That's when the Lord comes and does great things.
1: 하나님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한 것마다 성공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0: And we will know, even when we are successful, that it was the Lord.
1: 하나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로 인해서 영광 돌린 것이죠.
0: And we will glorify God for what he has done.
1: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0: Everything comes from God and goes back to God.
1: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닫고 바닥까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합니다.
0: Let us come before the Lord bowing our heads down realizing that we are unrighteous.
1: 조금 더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나 잘났다고 고개를 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0: Let us not think to ourselves that we have something to boast about.
1: 그런 자의 생에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0: The Lord will be silent in such person's life.
1: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0: But to those who are unrighteous, God does great things.
1: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0: May God be glorified.
1: 오늘도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자격이 없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0: Today, let us realize how unqualified we are.
1: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전적으로 함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0: So let us glorify God when He does great mighty things.
1: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0: Let us conclude.
1: 오늘 아브라함의 생에 참으로 위대한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0: We saw how God worked great things in Abraham's life.
1: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 나가고 힘 있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젊은 시절에는 그가 원하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0: When Abraham was in strength and in youth, God did not give him a child.
1: 아브라함이 내가 충분하게 모든 걸 갖췄다고 여기는 황금 시절, 전생 시대 아브라함은 자녀 얻지 못해서 너무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낙담했습니다.
0: During his prime time, Abraham experienced disappointments.
1: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사라지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 오히려 자녀를 주시며 열국의 왕들이 태어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0: But when Abraham's energy left him, he had no more strength left. That's when God did great things.
1: 하나님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부의할 때 위대한 일,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한 것이죠.
0: When Abraham was in disbelief, God did great things so that God alone will be glorified.
1: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닫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0: Let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1: 우리의 무능과 절망을 속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0: Let us come to realize our powerlessness.
1: 그 하나님 우리 삶 안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든지 작고 사소한 일을 행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해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0: So that whatever happens in our lives, let us glorify God.
1: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바닥까지 낮추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0: Let us lower ourselves so that the Lord will be glorified.
1: 아멘.
0: Amen.
2: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즉시 영생과 의가 여러분의 영에 전이되며 여러분은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드려졌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의롭다고 공표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창조물이므로 어떤 죄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고군분투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는 모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영역에 실제 눈뜨게 되며 그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와 온전함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싸우며 온전하기 위해 매일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저 믿고 그에 따라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요청해서 여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2차 고위급 회담, 미국은 갔는데요. 오히려 이란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네, 결렬됐습니다. 이란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파프 이란 의회 의장은요, 양해각서, 즉 MOU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증명하는 문서다. MOU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미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고요. 이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같은 이란 측의 거부로 네, 협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 이란의 고위급 인사의 도하 방문은 예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이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도하에서의 2차 회담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미국 측만 고위급 인사를 보내고도 당사자인 이란이 아닌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만 진행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란은 본 협상을 위해서는 양해각서에서 미국이 합의한 사안들을 먼저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양해각서 안에는 퍼주기 논란을 빚었던 동결 자산의 해제 등이 있죠. 이란은 미국이 이미 시행한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에 이어서 이 동결 자금 해제 조치를 본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술 더 떠서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는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회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양해각서 얘기가 나올 때부터 말이 많았던 오히려 이란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라는 말, 결코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오히려 더 힘을 가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그리고 밈코인 관련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최소 14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블룸버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구축한 호텔, 골프 리조트 등 부동산 사업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네,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수익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벌어들인 7,700만 달러나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얻은 2,5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액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회사 자체가 있죠. 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이 매출만 5억 8,800만 달러 이상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네, 2024년 10월부터 이 거버넌스 토큰 판매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공동 창업자에는 대통령은 물론 그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 현재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븐 위트코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트코프의 아들인 잭 위트코프가 현재 CEO를 맡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밈코인을 판매하는 CIC 디지털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6억 3,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서는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티켓 10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시계 회사인 롤렉스로부터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 티켓 10장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올리언즈에서 열렸던 슈퍼볼 티켓 10장도 받았다는 신고가 되어 있네요. 이 티켓들만 다 합쳐도 10만 달러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문서가 공개되자 이에 충돌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요, 이번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자산을 처분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이 있는 신탁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기간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면서 방대한 사업 제국을 두 아들이 경영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는 엔화 약세, 40여 년 만에 정말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엔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화 약세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특히 어제 기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9원, 거의 1560원 선을 눈앞에 뒀었습니다. 특히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약세가 가장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환율 방어를 위한 당국의 개입에도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외환 당국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인 224억 달러를 순 매도한 데 이어서 올 1분기에도 환율 방어를 위해 136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반년 동안 이렇게 환율 방어에 투입한 자금만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 5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는 건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의 대규모 셀 코리아가 맞물리고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높은 중동 석유 의존도, 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증가까지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원화가 어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 같은 원화 약세 때문인가요? 한국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1000억 달러를 넘기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세 번째 세그먼에서 한국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인가요? 원화 약세 때문일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원화 약세는 환율 상승이고 네,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수출 증가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또 최근에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는 이 공식이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뭐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여전히 유리한 부분은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기 때문에 환차액에서 좋다는 얘기죠.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받아온 결제 대금을 원화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장부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영업 마진이 확보가 되는데 달러 기준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원화 기준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화 약세가 꼭 수출 경쟁력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 사실 현재 원화만 약세인 게 아니죠. 일본 엔화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달러 대비 역대급 엔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자동차, 기계, 조선 이런 분야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수요와 AI 반도체 중심의 무역이라는 점도요. 요즘 수출은 사실 환율보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지갑을 여느냐, 얼마나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켜주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도 사실 환율 효과라기보다는요. AI 붐에 따른 HBM, DRAM 등 프리미엄 칩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단가 상승 덕분입니다. 이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언젠가는 끝날 테고 그때는 아무리 원화 약세라도 과연 이 같은 수출을 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좋을 때 그 다음을 걱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요. 여기에 엔저 기조까지 겹치면서 과거처럼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조건 수출 물량이 터진다. 이런 식의 낙관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까다로운 이중 압박의 형국에서 정말 어떤 분야에 그 기업이 몸담고 있느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오늘 그리고 내일만 잘 견디면 금요일부터 연휴가 이어지네요. 자,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념일에 국기를 개양하면 혹시 마가진형으로 오해받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에 국기를 거꾸로 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NBC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인들이 성조기 개양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국가적 자부심이나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개양하곤 하죠.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꽤 많은 집들이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성조기를 개양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로서 자부심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의 미국인들은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진 이곳에서 사는 미국인들은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기 개양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기 개양이 그래서 마가 진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주에 거주한다는 61살의 디나 베닉은 애국심을 보여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이 국기를 거꾸로 개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사추세츠의 72살 주민 브루스 왓슨은 국기 개양은 할 건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별도의 표지판을 세울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단지에서는 이미 성조기 개양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샌 마르코스에 위치한 112세대 규모의 타운홈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여기 HOA에서 최근 주민들에게 외부의 성조기를 개양할 경우 $100 벌금을 부과합니다라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애국심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20년 넘게 자택에 성조기를 개양해 왔다는 에이미와 크리스토퍼 쿡 부부 15일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다고 하고요. 또 이웃에 있는 테리 콜린스 역시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온 성조기를 이번에 제거하라는 동일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HOA 측은 공용 공간으로 돌출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어떤 깃발이나 표지, 배너를 설치하는 건 금지다. 이런 내부 규정을 근거로 충분히 우리는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시라큐스 대학의 알렉스 교수는 성조기는 마가 깃발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깃발도 아니다. 성조기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상황도 이와 똑같다라는 점을 들면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면 자동적으로 극우 보수파로 오해받는 요즘의 실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극우 보수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때는 꼭 태극기를 들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라는 말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도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미국도 한국도 이 국기를 정치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요, 건국 250주년을 맞기도 하고, 네, 행사를 크게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하고, 네, 역대급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역대급 폭염이 닥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래저래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프리덤 250이라는 제목의 행사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독립기념일인 토요일 오후부터 수백 대 전투기의 에어쇼, 각군 사열 및 군악대 연주, 가수 공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꽃축제는 9시, 뭐 10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년보다 늦은 밤 10시 반 또는 11시 넘어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황금시대 시간대인 밤 9시에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연설 직후에 불꽃놀이는 진행이 됩니다. 불꽃놀이에서는 기네스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약 85만 발이 40분 동안 포토맥강 일대에서 쏘아 올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기네스 기록은 81만 발입니다. 이보다 4만 발을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대기 정체 상태에서는 불꽃의 화약 연기가 잘 흩어지지 않아서 관람객과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폭염,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유럽의 폭염과 맞먹을 만한 수준의 더위가 이번 주말 미국 전역에 걸쳐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일대의 한낮 기온이 90도대, 체감온도는 100도대로 오를 것이다 라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셔널몰 내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행사 관람 구역이 설치됐는데 이곳의 수용 인원은 15만 명입니다. 이래 간다 상당수는 밤늦게 열리게 되는 불꽃놀이가 결국 메인이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올해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폭염 피할 곳 없는 야외에서 장시간 있게 된다면 여기에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많은 폭죽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터지게 된다면 건강에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죠?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현장으로 나오지 말고 집에서 TV로 보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8855600, 213885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8885600, 2138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류마티스 관절염,
11: 어깨와 허리 통증,
1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0: 진통제 없이
1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3: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2: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3: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2: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1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전날 32강전에서는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들이 많아서 경기 시간도 꽤 길었었는데요. 어제 치러진 세 경기 모두는 정규 시간 내에 승패가 갈렸습니다. 자, 노르웨이, 프랑스, 멕시코가 16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네요. 노르웨이는 에이스인 엘링 홀란드의 후반 86분 결승골에 힘입어서 코트디부아르를 제쳤습니다. 자, 프랑스는 은바페가 또 멀티골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스웨덴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정말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멕시코 개최국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 속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치면서요, 에콰도르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32강전은 바로 오늘 보스니아 헤르초그비나를 상대로 펼쳐집니다. 현재까지 16강 진출 확정국을 좀 살펴볼까요? 캐나다가 있습니다. 모로코, 브라질, 노르웨이, 프랑스, 파라과이, 멕시코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벌써 16강에 진출했으니까 오늘 미국만 올라간다면 네, 호스트 3개 나라가 모두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손흥민 선수까지 입국을 하면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완전히 끝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요구들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날카롭게들 분석을 또 하고 있네요. 영국의 BBC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전환점으로 삼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 32강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 감독이 사임했지만 분노한 여론으로 인해서 감독 살해 협박까지 보고되고 있다. 단순히 멕시코에서의 참담한 성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아온 정몽규 회장을 콕 집어서 2024년 7월 홍 감독을 선임할 때 1년 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결국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홍 감독은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에서 야유를 심하게 받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이

0: 아시아클럽 대회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J리그 클럽들이 아시아 대회에서 꾸준히 앞서고 있으며 유럽으로 더 많은 유망주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혼란은 일본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면서 한 축구팬이 일본은 모두가 힘을 합쳐 100년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반면 한국은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 감독만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뼈아픈 지적들이죠. BBC가 얘기한 이 부분이 제일 남습니다. 한국은 라이벌 국가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감독도 없고 축구협회장도 없으며 분노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아시아 축구 강국으로서 실패를 되돌리는 전환점으로 삼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른다.
1: 파라과이가 전차군단 독일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키자 파라과이 정부는 어제 하루를 국가 공휴일로 선포해서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파라과이의 페냐 대통령은 국가 공휴일 선포를 알리면서 이번 승리는 우리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을 대변하는 팀의 승리다. 투지,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 이끄는 파라과이 축구 대표팀은 지난 월요일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월드컵 32강전에서 독일과 연장까지 120분 동안 1대1로 맞선 뒤에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겨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 중의 하나를 먼저 연출했습니다. 앞서 중남미 국가인 에콰도르도 지난 25일 조별리그 경기에서 독일을 2대1로 꺾고 32강전 진출이 확정되자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조별리그에서도 하위 팀에게 일격을 당한 뒤 어렵게 32강에 진출한 독일은 또한번 하위 팀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해서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5월에 들어서서도 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많은 구인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전달 수준을 잘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의 예상치인 730만 건을 30만 건이나 웃돈 양호한 수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면서 월가에서는 고용시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 고용 사정이 다시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강세가 계속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한층 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명분은 약해진 반면에 금리를 인상할 명분은 강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 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

0: 풀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1: 6, 7, 엉덩 운동 하나.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1: 6, 7, 8.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 거만과
6: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먼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1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 총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자,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제50대 국무총리가 됩니다. 지난 2006년에 임명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임명 동의안을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표결은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공식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로써 한국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 역시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무역 흑자도 최초로 300억 달러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네, 산업통상부가 내놓은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9%나 늘어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30% 증가한 661억 달러,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수출 호조의 1등 공신은 반도체죠. 지난해 6월에 비해서 199.5%나 늘어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 고정 가격 상승 등이 실적을 개선했습니다. 또 컴퓨터 수출도 SSD, 데이터 저장 장치인데요. 이 수요 증가 덕분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0% 이상 늘어나서 무려 54억 1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부문도 역시 늘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실적이 67억 1000만 달러였는데요.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 증가 등이 겹치면서 1년 전에 비해서 5.8% 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선박 수출도 증가율이 12.9%, 그리고 석유 제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9.8% 늘었는데요. 수출 물량 자체는 7%가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92% 증가한 200억 3천만 달러, 대미 수출이 중요한데요. 반도체, 컴퓨터, 화장품 호조에 힘입어서 78.6%가 늘어난 20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소식들이 일단은 반갑습니다만 동시에 또 걱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한미 무역 수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출 관련 불법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서 진종호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국의 그 유명한 사격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분야니까요. 자, 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이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선거 인단을 구축한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의 경우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간선제,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거인단 구성 자체를 불법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는 영상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자료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의원은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축협이 정몽규 회장 체제로 모든 것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곧 7월의 둘째 날로 접어들게 된 한국, 예, 7월 1일 첫날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반면 수도권 등 내륙은 낮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오르면서 수분이 많은 더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올해 장마 시작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이 6월 30일, 중부지방은 7월 1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는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세 번째로 늦고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각각 여섯 번째로 늦은 그런 장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해는요, 정말 6월 중순부터 비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이 6월 중순에 이미 장마가 시작된 것과 비교해보면 장마 시기가 늦어도 많이 늦어진 셈이네요. 자, 이렇게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서 제주도 서귀포시가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우산으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이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창 선거 운동할 때 그 많은 현수막들 결국 그게 다 어디로 갈까 참 애물단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서귀포시는 시청청사에 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우산을 비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과 직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대여 사업을 시범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호응이 좋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볼 만하지요. 네, 지난해 기준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폐기물 총 17톤에 달합니다. 네, 그나마 이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17톤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소각 처리가 된다고 하고요. 또 2톤은 매립이 되는 등 대부분이 폐기가 됐습니다. 재활용률 고작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0.5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폐현수막은 마대자루나 장바구니 등으로 일부 재활용이 되기도 했지만 수요처가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업사이클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 범위를 우산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장마철이기도 하지만 또 워낙 뭐 사시사철 비가 많은 제주도니까 더욱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산 손잡이에는 자율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양심 우산 이런 문구도 각인이 됐습니다. 사진을 봤거든요. 마치 그 퀼트처럼 조각조각 그냥 이어 붙여놨는데 참 귀엽고 이쁘고 무엇보다도 재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빛의 속도로 주워 먹으며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이른바 삼추룰입니다. 이 만국 공통의 불문율을 두고 일본 언론이 이색적인 팩트체크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일본 오이타현의 한 지역 방송에서는요, 식품위생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초룰 검증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닥의 오염물질이 음식에 얼마나 빨리 묻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 형광액체를 활용했습니다. 이 카페 뒤에 세균 역할을 하게 되는 형광액체를 흩뿌린 뒤에 일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을 직접 낙하시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첫 희생양은 크기도 작고 미끌미끌해서 툭하면 손에서 떨어지는 젤리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3초 만에 주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젤리 표면에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오렌지, 또 상추, 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요, 오염 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빵은 어떨까요? 네, 앞선 음식들보다는 덜했습니다. 형광물질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지만 역시 오염물은 묻어 있었고요.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번지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도요, 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학적으로는 떨어뜨린 음식을 먹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외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집안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본인도 집에서는 아내가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 바닥에 웬만한 것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는다라고. 자, 오히려요,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 정신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야 떨어뜨린 음식 주워 먹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방학이라 아이들 많은 집안에서는 하루에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시컷 청소해놨는데 음식 떨어뜨린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걸 또 주워 먹는다고 화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3초 룰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숙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중국 중부에 있는 관광명소 허난성 바오치안 절벽 유리 바닥 전망대가 한 10대 소년의 우산 타격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허난성 바오치안 절벽 천하 관광지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리다리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서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유리 전망대는 2023년 세계 최대 규모의 유리 전망대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국 공식 관광 등급 체계 가운데 최고 등급인 5A급 관광지입니다. 관계자는 10대로 보이는 한 청소년이 우산 끝으로 유리 바닥을 찌르는 행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 패널 한 장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했다라며 직원들이 즉시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균열이 간 곳의 출입은 통제하고 나머지 전망대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리 바닥은 3중 안전 유리로 제작됐으며 10대가 깨뜨린 유리는 한 패널의 맨 윗부분에 불과하다라며 구조물의 하중 지지력과 전반적인 안전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우산이나 뾰족한 물건으로 유리를 찌르지 말 것을 더욱 주의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전망대의 안전성과 바닥 유리 품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산을 휘두르다 깨질 수 있다면 하이힐 신은 사람도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가 기준은 최소일 뿐 인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일각에선 소년과 그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중국 전역 곳곳 관광지에는 이 같은 유리 다리 또는 유리 바닥이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G20 정상회의 의제 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미중 정상회담의 배경 정도로 취급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회의 공동성명 준비를 위해 어제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2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자 2명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미중 정상은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시 주석의 12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연내 3차례 더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이 빈곤 완화, 에너지 전환, 젠더 관련 문구를 제거하기 위해 압박했다라면서 미국이 대신 이민, 초국가적 범죄, 테러, 외국인 투자, 공정무역 등으로 의제를 좁히려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명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1차 셰르파 회의 이후 소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자국 이익에 맞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마치 G20 회의를 미중 정상의 사진 촬영을 위한 보기 좋은 배경쯤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기존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며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대외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러시아는 비자 문제 등으로 4월과 5월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당국자 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1년 가까이 하락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4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0.8% 상승은 사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8%와 비교하면 사실상 집값 하락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주택 소유주들의 자산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올랐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재 상황은 잠재적인 주택 바이어들이 구입을 망설이면서 그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요 대도시의 집값 변화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6.5% 상승했고 뉴욕은 3.8% 상승한 반면 시애틀은 2.3% 하락, 덴버 1.8% 하락, 댈러스 1.6%, 피닉스 1.7% 등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오르자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고문을 통해서 미국의 충분한 비료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라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고문은 비료의 공급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에 따라 비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 비료 가격을 낮춘다라는 이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농부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농심을 어우르기 위해서라도 비료 가격을 낮추는 이런 조치를 서둘러서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0: 7월 1일 오늘은 캐나다 데이입니다. 네, 1867년 7월 1일 당시 영국령이었던 캐나다 주 그리고 노바스코샤, 뉴 브런스윅 새 식민지가 하나의 자치령 캐나다로 묶였고요. 존 맥도널드가 초대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 16강에도 오른 캐나다. 올해 캐나다 데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왁자지껄 재미있게 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130년이 흐른 1997년 7월 1일에는요, 156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 통지가 막을 내리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역사적인 사건에 비하면은 아주 작지만 사실 오늘 조난 신호인 SOS가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1908년 국제 무선 전신 협약에 따라서 SOS가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보낼 수 있고 또 누구든 알아챌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조 신호죠. 어려움에 빠진 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어쩌면 인류의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약속이 이뤄진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닝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웰이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실무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 없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은 스위스 루체른 호수 정상회의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및 파키스탄 중재자들과 간접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레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가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산이 카타르 총리와 면담했으나 이번 실무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간접협상이 전날 밤 시작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간접협상은 이미 화요일 밤에 시작됐고 이란이 카타르 및 파키스탄 측 당국자들과 회의하고 이들이 다시 미국 측과 만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속된 간접회담에서는 이란의 동결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즈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 대표단의 도하 접촉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향후 며칠간 미국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이란은 향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서비스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이란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카타르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는 대신 국영TV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양해각서는 미국의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신이 주신 선물로 확인됐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는 60일 뒤에는 통행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는 자연해협인 호르무즈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5: The movement in the strait should not be hindered by any logistical or security management method. We believe that the strait is a natural occurrence. It's ope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s are very clear on.
4: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오만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 요금 형식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던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기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가격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로부터 대이란 전면 공습 재개 방안을 보고받고도 당분간 외교 협상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핵 합의 시한인 8월 18일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괜찮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여러 차례 만나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과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중단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 여부였으며 일부 당국자는 이를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전면 공격이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미국의 기회를 해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에만 일회성 보복 공습을 하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 시한인 오는 8월 18일을 넘겨 협상이 진행돼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이란 대표단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재자를 통한 간접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최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헌법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암살해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측 언론들에 따르면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 88명 중 63명은 범죄자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사악한 총리를 살해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무가 전쟁 첫날 지난 2월 28일 사망한 하메네이의 피해 복수에 여전히 이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범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구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사형에 처해 마땅한 자라는 뜻의 마후드루 알담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형을 어떤 상황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에 대해 전문가회의 사무처는 기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94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로 부상자도 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엔은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50만 명에게 생명을 구하는 식량 지원과 함께 핵심 물류와 비상통신을 위해 5천만 달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6: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와 수색대의 활약으로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몰고 온 호우까지 내리면서 수색 지연은 물론 2차 붕괴와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현지의 수색 구조 활동이 이젠 전면적인 인도주의 대응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두 달간 만 가구를 지원할 식량 3천 톤을 확보했고 콜롬비아에 비축된 구호 물자도 신속히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안전한 식수, 주거시설,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7: Our initial appeal is of $50 million to provide life-saving food assistance up to half a million people over the next three months, along with critical logistics and emergency communication support.
6: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인들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구호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00만 달러 긴급 지원을 한국 천주교 공식 해외 원조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1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골프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어 수인성 전염병 등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의 백신 보급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황열병과 댕기열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가솔린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 같더니 오늘 또 올랐네.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의하신 분 계셨을까요? 그래도 주의하셨던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겁니다. 내려가는 것 같던 가솔린 가격이 다시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유류세가 또 인상됩니다. 징글징글하죠? 캘리포니아주 유류세가 오늘부터 인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 또 커질 전망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오늘부터 가솔린 세금을 갤런당 2.2센트 올린다고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가솔린 세금은 기존의 61.2센트에서 63.4센트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유지하게 됐으며 디젤 세금 역시 갤런당 1.6센트가 인상이 됩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전국 최대 공휴일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본격적인 이동 수요를 앞두고 단행돼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주민 43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6,100만 명 이상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이 유류세가 인상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만 유류세가 인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주민 4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다 해놨는데 유류세 오른다고 취소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몇 년간 자동차 유지 비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운전자들 부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매체 플랫폼 랜딩트리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금,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용 상승이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보유한 미국인들은 현재 소득의 평균 15%를 차량 유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3,000달러입니다. 랜딩트리는 자동차 가격 자체뿐만이 아니라 가솔린 가격과 보험료, 유지 보수 비용까지 모두 오르면서 차량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신차 가격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페이먼트가 90일 이상 연체된 자동차 대출은 전체 대출의 5.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0일 이상 연체된, 그러니까 두 달 이상 연체된 자동차 대출은 전체 6.9%에 달해 지난 32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한 달 자동차 대출을 연체한 주민들도 7.72%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깡통 트레이드인 현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할 때 28%의 경우는 기존의 차 가치가 네거티브 에퀴티로 돈을 받기는커녕 바이어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더욱 가파릅니다. 랜딩트리는 자동차 보험료가 2021년 이후 37.5%나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시 정부에서 최초의 한인 여성 국장이 공식 인준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캐런 베스 시장이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위생환경국 국장으로 지명한 한인 준킴 로페즈의 인선을 인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킴 국장은 LA시 위생환경국 최고 책임자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LA시 정부 주요 부서를 이끄는 최초의 한인 여성 국장입니다. 준킴 국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 LA에서 성장했고 한국어와 스페인시에 능통하며 30년 이상 수자원 및 공공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입니다. LA 카운티 판매세를 10.25% 인상하는 발의안 매저 ER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기본 판매세는 기존의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되며 일부 시에서는 지방세까지 더해 최고 12%에 가까운 판매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 또 오르네. 근데 이 매저 ER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한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2만 5천여 표 차이로 가결된 이 매저 ER 발의안의 개표 결과를 최종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카운티 병원 운영,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4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보다 약 200달러 세금을 더 내야 하며 3천 달러 상당의 가구에는 약 20달러, 1천 달러짜리 스마트폰은 5달러가량의 세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LA에서도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LA에서 도가 아니고요. LA에서만 비시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영주권자와 추방 유예 수혜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LA시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11월 3일 중간선거에 상정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비시민권자들에게 제한적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해왔지만 시의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LA시의회가 건물주의 부당한 압박과 퇴거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업용 세입자 보호 조례 제정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 헤더허트 LA시의원은 어제 LA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업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해당 조례 추진을 지지하고 정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헤더트 시의원이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상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협박이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계약 갱신 거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등 사실상 퇴거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LA시가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주거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상업용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주거세입자에 한정됐던 보호장치를 소규모 사업체와 영세 자영업자까지 넓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겹치면서 연방정부는 전날 7월 3일 금요일을 공식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때문에 뭐 직장인들 내일까지 근무하면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에 따라 연방정부기관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3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체국을 비롯해 연방법원,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은 3일 역시 문을 닫습니다. LA총영사관도 연방정부 대체 공휴일 일정에 맞춰 7월 3일 금요일 휴무하며 6일 월요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반면 한인은행들은 7월 3일 정상 근무하고 4일 휴무합니다.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입니다. 이 한국인데요. 워크아웃을 신청한 한국중앙일보 경영권 매각이 추진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앙일보 기업 개선 작업 채권자 소집 통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의 신용 위험을 분리해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매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오너 의지가 중요한데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몇몇 건설사 등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의 최대 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 중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셔먼오크스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세플베다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으며 가로등을 강하게 들이받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숨진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디나 지역에서 불법 도로 점거 행위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백 대가 모여 도로를 막아서는 불법 집회가 최근 들어 더 자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민은 한 번에 500명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며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주민은 인근 골목들이 막다른 길 구조여서 구급차 같은 응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헐리 미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행정관은 불법 도로 점거 단속반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카운티 정부가 참여자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했고 지난 주말에만 차량 8대를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첼 행정관은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경찰의 순찰과 단속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한 청소년이 영화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0: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냉동창고 안에 방치된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동물의 사체 냄새 같은 끔찍한 악취가 집 안까지 진동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수십 대의 트럭을 동원해 상한 음식물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창고 내부의 붕괴 위험과 잔불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제시한 45일 이내 전량 수거 목표도 매우 낙관적인 수치라며 완전한 청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류창고 측이 냄새를 잡기 위해 탈취제까지 설치했지만 악취를 막기엔 역부족인 가운데 당국은 일반 대중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치명적인 팰리세이즈 산불로 파괴된 지역에서 무면허로 재건축 영업을 시도한 업자 6명이 당국의 위장 수사에 걸려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무면허로 건축 계약을 맺는 행위는 최대 징역 3년이나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피해 주민들을 노리는 불법 업자들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허가 번호도 없이 온라인에 주택 증축이나 철거 등의 광고를 올린 뒤 수사관들의 위장 요청에 응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12명이 사망자와 6,800여 채의 건물 피해를 낸 팰리세이즈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세 번째로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됐으며 현재 주민들은 긴 재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무면허 업자를 고용할 경우 정식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주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거나 부실 공사 및 계약금 사기 등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주 정부의 공식 라이선스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가주 마운트 샤스타에서 31살 여성 등반객이 1500피트 아래로 추락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초보 등반가 일행과 함께 산을 오르던 이 여성은 가파르고 빙판진 암벽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축구장 5개 길이에 달하는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간 여성은 다행히 경사가 완만한 눈밭에 멈춰 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헬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여성은 발목 골절이 의심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등반 경로가 눈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 추락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도 산악기운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장비 준비와 함께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등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1: 자, 이게 한국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거 역시 한국 소식인데요. 함께 생각해봐야 될 문제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의 역사의식을 비판할 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단속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5.18 민주항쟁 당시 상당수의 고등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이를 비하하는 구호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단체로 상대 학교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6개월 출정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프로 진출, 야구의 꿈 모두 아사가게 생겼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3: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웨어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

0: 검토 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2: 무조건 죄송합니다.
3: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2: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1: 광주일구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4: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1: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0: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9: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0: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9: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0: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9: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0: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9: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3: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2: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하셨나?
3: 건강 괜찮습니다.
1: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4: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1: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5: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1: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6: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1: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7: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던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8: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9: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10: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8: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11: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2: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8: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13: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14: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5: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6: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까?
8: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내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7: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8: 당의 통합, 또 연대, 그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7: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1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 이런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0: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21: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22: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0: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23: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24: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9: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0: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8: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8: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이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 6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에 12만 2천 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분이 4만 8천 명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무역 운송, 공공서비스, 금융활동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천연자원 및 광업 부문은 5천 명 감소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경기 수요의 지표로 꼽히는 레저 숙박업은 2천 명 증가에 머물면서 올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경제학자는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노동 공급 제약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로서 전반적인 영향은 일자리 창출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이란 전쟁 악재를 맞아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9조 달러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AI 열풍에 힘입어 이를 극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총이 작년 말 대비 7조 달러 불어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폭락을 극복하고 글로벌 주식 시총은 작년 말보다 7조 달러 증가하면서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는 올 상반기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소유의 가상화폐 기업과 밈 코인 관련 사업으로 14억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접수하는 정부윤리청은 어제 900페이지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 연례 재정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상화폐 관련 활동입니다. 그는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5억 8,800만 달러 이익을 얻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 물론 그의 아들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공동 설립자입니다. CEO는 위코프의 아들 잭 위코프가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밈 코인 달러 트럼프를 통해 6억 3,6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다고 신고했고 스테이블 코인 홀드코 지분 매각으로 얻은 1억 9,700만 달러 수익도 신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도 2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스 헤멕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AI 인프라에 대한 끝없는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컨퍼런스에 참석한 헤멕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지난 5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헤멕 총재는 AI 관련 지출이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관할 지역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 개폐 장치 제조 업체를 한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끝이 없고 주문사의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투입자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라도 지불할 뜻이 있으며 당장이라도 제품이 완성돼야 한다고 할 만큼 급하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특히 대기업들은 경제 상황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이들이 금리나 신용 스프레드 때문에 투자와 성장을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헤멘 총재의 견해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주장과는 정반대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2026년 7월 1일 오늘 7월의 첫째 날 2026년 후반기 첫째 날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밥맛이 없어 살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하여 드시고 오히려 살이 더 찌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위장장애, 심계항진 이런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닌 다른 병으로 가면을 쓰고 다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1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발병을 하는데 30, 40대 여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더 잘 걸릴까요? 여성들은 일단 출산, 엄마로서의 책임감, 또 사회적인 위치 등 스트레스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분노를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폐경기를 전후로 아니면 달마다 오는 월경을 전후로 호르몬 분비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 외에 유방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 이후에 신경공능문란으로 자기도 감지 못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안정제, 중추신경흥분제 같은 약을 복용했다가 중단했을 때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발병 요인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 예를 들면 세로토닌 감소, 호르몬 이상, 뇌의 도파민 감소 또는 도파민의 증가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심리적인 측면과 신체적 측면 또 화학적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0: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8: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9: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8: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7: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AM 1150
14: 라디오쇼.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실무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은 스위스 루체르노수 정상회의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도하에서 카타르 및 파키스탄 중재자들과 간접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이 인용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레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가 카타르 총리와 면담했지만 이번 실무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간접 협상은 전날 밤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는 간접협상은 화요일 밤에 시작됐고 이란이 카타르 및 파키스탄 측 당국자들과 회의하고 이들이 다시 미국 측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간접회담에서는 이란의 동결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스마엘 바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 대표단의 카타르 도하 접촉에 관해 어떤 회담도 계획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이란은 향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서비스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7: 이란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카타르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는 대신 국영TV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양해각서는 미국의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신이 주신 선물로 확인됐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는 60일 뒤에는 통행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는 자연해협인 호르무즈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18: The movement in the strait should not be hindered by any logistical or security management method. We believe that the strait is a natural occurrence. It's ope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s are very clear on.
17: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오만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 요금 형식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던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기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가격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로부터 대이란 전면 공습 재개 방안을 보고받고도 당분간 외교 협상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핵 합의 시한인 8월 18일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괜찮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여러 차례 만나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과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중단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 여부였으며 일부 당국자는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이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전면 공격이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미국의 기회를 해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에만 일회성 보복 공습을 하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 시한인 오는 8월 18일을 넘겨 협상이 진행돼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측 최고위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바로 직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최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헌법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암살해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 88명 중 63명은 전날 범죄자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사악한 총리를 살해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무가 사망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피에 대한 복수가 여전히 이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범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구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사형에 처해 마땅한 자라는 뜻의 마흐두르 알담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형을 어떤 상황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직선제로 선출하며 최고 지도자 선출과 감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이 되려면 이슬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고위 성직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이 같은 성명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 사무처는 이 기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94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로 부상자도 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유엔은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50만 명에게 생명을 구하는 식량 지원과 함께 핵심 물류와 비상통신을 위해 5천만 달러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19: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와 수색대의 활약으로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몰고 온 호우까지 내리면서 수색 지연은 물론 2차 붕괴와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현지의 수색구조 활동이 이젠 전면적인 인도주의 대응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두 달간 만 가구를 지원할 식량 3천 톤을 확보했고 콜롬비아에 비축된 구호 물자도 신속히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안전한 식수, 주거시설,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20: Our initial appeal is of $50 million to provide life-saving food assistance up to 500,000 people over the next 3 months, along with critical logistics and emergency communication support.
19: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인들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구호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00만 달러 긴급 지원을 한국 천주교 공식 해외 원조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1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골프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어 수인성 전염병 등의
21: 제2의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창당 100주년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달성을 선언한 중국,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0: 맞습니다. 시주석은 강국의 전제 조건으로 강군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8월 건군 100주년 목표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인류 군대 육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 원로들의 버금가는 역사적 과업으로 타이완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군부 숙청에 따른 사령부 와해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강군 건설과 타이완 통일 모두 당장 이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내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사연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 합니다.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유류세가 또 인상됩니다. 운전자들의 개솔린 부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주 법에 따라 오늘부터 개솔린 세금을 갤런당 2.2센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세금은 기존 61.2센트에서 63.4센트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또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젤 세금 역시 갤런당 1.6센트 인상됩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전국 최대 공휴일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본격적인 이동 수요를 앞두고 단행돼 여행객들의 발걸음 무겁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판매세를 10.25%로 인상하자는 주민 발의안 메저 ER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기본 판매세는 기존의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일부 시에서는 지방세까지 더해서 12%에 가까운 판매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2만 5천여 표 차이로 가결된 이 메저 ER 발의안의 개표 결과를 최종 인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203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10억 달러 세수를 확보해 카운티 병원 운영,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LA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무산됐습니다. LA시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영주권자와 다카 수혜자 등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등 비시민권자와 LA시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상정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LA시의회가 건물주의 부당한 압박과 태거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업용 세입자 보호조례 제정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헤더허트 LA시의원은 어제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업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보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에는 해당 조례 추진을 지지하고 정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LA시가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주거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상업용 영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LA시 정부에서 최초의 한인 여성 국장이 공식 인준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캐런 베스 시장이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위생환경국 국장으로 지명한 한인 준킴 로페즈의 인선을 인준했다라고 어제 시장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킴 국장은 LA시 위생환경국 최고 책임자 국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번 인선에 앞서 오렌지 카운티 몰튼 리그웰 수도국의 총괄 매니저 겸 CEO로 재직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남부 6개 도시에 상하수도 처리, 재생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한국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앙일보 기업 개선작업, 이 워크아웃 채권자 소집 통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의 신용 위협을 분리해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오너 의지가 중요한데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몇몇 건설사 등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 최대 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 중입니다. 이 최근 베네수엘라와 일본 그리고 북가주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멀지 않은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어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어제 오후 12시 45분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캘리포니아 만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 최신 지진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멕시코 월드컵에서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이 에콰도르를 2대0으로 꺾고 승리하자 남가주 곳곳에서 환호하는 멕시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뭐 마음 이해가 가죠. 40년 만에 토너먼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강에 진출했는데 이 역사적인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이스트 LA, 파코이마, 헌팅턴 파크, 지금 악취로 힘들다라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보이라이츠, 산타아나, 남가주 일대 거리에는 엄청난 축하 인파가 몰렸습니다. 뭐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다 함께 춤추고 사람을 공중으로 헹가라치면서 응원가를 부르는 등 뜨거운 축제 분위기 만끽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죠. 네. 불법 폭죽놀이,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해 빙빙 도는 이른바 도넛 주행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포된 인원은 없다라고 경찰은 밝혔는데 SNS 등을 통해서 수사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개최국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멕시코 대표팀은 오늘 열리는 잉글랜드와 콩고 간의 경기 승자와 일요일에 다시 한번 16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멕시코 경기를 낮 경기로 옮겨달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시끄러워서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긴 거 기쁘죠. 좋죠. 근데 옆 사람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멕시코 축구 팬들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셔먼오크스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세플베다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으며 가로등을 강하게 들이받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숨진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디나 지역에서 불법 도로 점거 행위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백 대가 모여 도로를 막아서는 불법 집회가 최근 들어 더 자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민은 한 번에 500명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며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주민은 인근 골목들이 막다른 길 구조여서 구급차 같은 응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헐리 미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행정관은 불법 도로 점거 단속반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카운티 정부가 참여자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했고 지난 주말에만 차량 8대를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첼 행정관은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경찰의 순찰과 단속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한 청소년이 영화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쯤 클레어몬트의 한 주택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집안에 있던 한 남자 청소년이 이제 막 태어난 여아를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부상 상태가 심각해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살인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돼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추가 제보를 기다리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냉동창고 안에 방치된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동물의 사체 냄새 같은 끔찍한 악취가 집 안까지 진동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수십 대의 트럭을 동원해 상한 음식물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창고 내부의 붕괴 위험과 잔불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제시한 45일 이내 전량 수거 목표도 매우 낙관적인 수치라며 완전한 청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류창고 측이 냄새를 잡기 위해 탈취제까지 설치했지만 악취를 막기엔 역부족인 가운데 당국은 일반 대중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치명적인 팰리세이즈 산불로 파괴된 지역에서 무면허로 재건축 영업을 시도한 업자 6명이 당국의 위장 수사에 걸려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무면허로 건축 계약을 맺는 행위는 최대 징역 3년이나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

0: 수 있다며 반드시 주 정부의 공식 라이선스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가주 마운트 샤스타에서 31살 여성 등반객이 1500피트 아래로 추락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초보 등반가 일행과 함께 산을 오르던 이 여성은 가파르고 빙판진 암벽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축구장 5개 길이에 달하는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간 여성은 다행히 경사가 완만한 눈밭에 멈춰 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헬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여성은 발목 골절이 의심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등반 경로가 눈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 추락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도 산악기운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장비 준비와 함께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등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1: 현대자동차가 레디 어린이병원 오렌지 카운티에 소아암 연구와 치료를 위한 지원금 5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에 설립한 자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호프 온 휠즈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175곳에 소아암 지원금 3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855개 현대차 딜러가 차량 판매금 중 일부를 기부하고 현대차가 이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 키타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키타는 한국의 모기업을 둔 남가주, 중가주 및 북가주 지역의 현지 법인과 지사를 중심으로 주요 한인 기업들을 포함한 약 17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대표적인 한인 경제단체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키타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속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5명에서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각각 3,000달러, 중고등학생에게는 각각 500달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7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학금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키타 사무국 이메일 info@kita.com 외우기 쉬워서 좀 전해드리는데요. info@kita.com 혹은 협회 웹사이트 kita.co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29일이었습니다. 한인타운 내 한국문화상징물 다울정의 전등 수료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서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다울정 주변으로 선출되어 있던 작은 기둥 모형의 전등과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원형 전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 책임기관 LA 한인상의가 수료를 완료하면서 다시 이 다울정 정자에 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어제 2026학년도 세 번째 학기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학기 신입생 모집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추첨 행사에 3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니어센터는 밤샘 줄서기 등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서 매 학기 수강신청을 접수번호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밤샘 줄서기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 제기돼왔고 또 어르신들 새벽부터 나가서 줄서기 하는 거에 대한 불편도 호소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수강신청을 추첨제로 바꾼 상태입니다. 얼바인 씨는 이번 여름 익사를 예방하고 물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얼바인 씨는 오는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7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윌리엄 울렛 주니어 아쿠아틱 센터에서 슈퍼 수영 강습을 개최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물놀이 안전교육, 수영 준비 상태 점검, 더 안전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또 튜브 교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공기 주입식 8튜브, 기타 승인되지 않은 부유기구를 가져오면 해안경비대가 승인한 올바른 크기의 구명

0: 조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과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참가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간호대학 이문옥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최대 $150 상당의 보상과 활동량 측정기 핏빛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1: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6: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밀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5: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6: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5: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6: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죠. 출생시민권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하려고 했던 걸 연방대법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 정책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Today's decision marks a striking rebuke against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that purported to limit birthright citizenship.
1: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수정 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거라며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기 취임 첫날 야심차게 진행한 행정명령이 무효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국의 큰 불행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비꼬며 의회를 향해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3: I think it subjects the country to serious challenges going forward and we'll have to deal with it as a Congress.
1: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단순한 연방 법으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4: That citizenship is a constitutional right, not a privilege that any president can give or revoke.
1: 상호관세 무효화에 이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법무부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지시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모든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시민권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는데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 차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생 시민권 금지는 강경 이민 정책의 상징적인 조치였던 만큼 이번 판결은 법률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온 대법원 판결 이렇게 두 가지 가장 크게 손꼽을 수 있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 제도에 대해서 합법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몇몇 사안에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몇몇 사안이 있습니다.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주 법률, 일부 주의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한 소송에서 정당의 선거 지출 한도를 무효화하면서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수 대법관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마가 지지층의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 내 강경 진보파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서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로라도 제1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정치신예 멜랏 키로스가 15선 현역 하원의원 다이애나 디겟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11월 중간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키로스는 이디오피아 이민자 출신 29살의 젊은 피입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정계 경험은 없습니다. 반면 상대했던 디겟은 1996년 처음 당선된 이래 정치 경력만 30년에 달하는 베테랑 중진 의원입니다. 선거 모금도 디겟이 140만 달러, 키로스는 66만 달러로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베테랑 정치인 디겟 대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키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견해를 보면 키로스가 좀 더 급진적인 진보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 자금의 지출한도 폐지하는 판단 내렸다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오는 백악관 동관 이스트윙 대연회장 건설 계약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비밀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저 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 수의 계약 방식으로 클라크 컨스트럭션의 이 사업을 비밀리에 발주했습니다. 이 계약 협상은 작년 8월 중순 혹은 그 전에 시작됐으며 서명은 작년 9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의 동관 철거 작업은 작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약에는 회사가 5년간 제공할 다양한 업무에 대한 내용과 비밀 유지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필요를 공개하면 국가 안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설명이 기재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올 3월 4일 작성된 조건 요약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크의 100% 자회사가 공급할 콘크리트 가격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당초 4,700만 달러가 넘었던 가격은 협상 과정에서 230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10분의 1, 20분의 1 이게 가능한가요?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워싱턴 DC 독립기념일 행사가 역대급 폭염과 대규모 인파 통제로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행사 주최 측 프리덤 250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토요일 4일 오후부터 전투기 수백 대 에어쇼, 각 군 사열 및 군악대 연주, 가수 공연 등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불꽃 축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타르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보잉 747 전복위종 항공기가 공군기들과 편대 비행으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항공기는 에어포스1으로 개조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덮쳐올 폭염입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의 폭염과 맞먹는 수준의 더위가 예보된 것입니다. 한낮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 DC도 폭염 예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 인파가 폭염을 피할 곳이 없는 야외에 장시간 머무르게 돼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불꽃놀이가 자정을 넘어 이튿날 시작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설은 당초 예고됐던 오후 9시보다 9시 50분, 50분 늦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은 유동적이다라고 경호팀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꽃놀이에서는 기네스 기록 현재 약 81만 발입니다. 기네스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약 85만 발이 40분 동안 포토맥강 일대에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불꽃쇼 진행업체 파이로 테크니코는 지금까지 봤거나 앞으로 보게 될 불꽃놀이 중 최고를 선사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안경 거만과.
13: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6: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7: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8: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7: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8: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7: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어제 월드컵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멕시코 소식은 이미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이콰도르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어제 노르웨이는 코트디부아르를 2대 1로 꺾었고 프랑스는 스웨덴을 3대 0으로 꺾고 뭐 역시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어제 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 득점 공동 선두로 메시와 함께 올라선 상황입니다. 홀란드 선수도 노르웨이 홀란드 선수도 어제 골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되시죠? 잉글랜드와 콩고 간의 경기가 잠시 뒤 9시에 열리고요. 벨기에와 세네갈의 경기가 오후 1시,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오후 5시 미국과 보스니아 간의 경기가 5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의 귀국 분위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YTN입니다.
20: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20: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21: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0: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축구 얘기 나올 때마다 좀 화가 나는데 어떻겠습니까? 월드컵 끝날 때까지 잘 견뎌야죠. 2026년 7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7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2026년 후반기 첫째 날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주세요.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6: On girls' sports teams, President Trump is applauding the decision, calling it a big win. Joining us now, two people who backed the bans on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Madison Kenyon is a former collegiate athlete. Christian Wagner is the president and CEO of Alliance.
7: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연방 대법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지금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웬만한 중요한 판결은 다 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판결 또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트랜스젠더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 잭슨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두 개 주에서는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이 규정이 차별적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들 주의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 이들 주의 규정이 맞다, 합법이다 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만 해당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법률이나 비슷한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출생 당시의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7개 주, 어디 어딘지 뭐 대표적인 곳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등입니다. 눈치채셨듯이 대부분 공화당 성향의 주들입니다. 공화당 성향의 주들 이 27개 주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그런 사람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한편 이 판결과 연관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도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을 정한 캘리포니아에 대한 규정은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내 보호 규정이라는 것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학교가 부모에게 통지해 주지 않는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학교에 말한다면 알았어 너희 부모한테 말 안 할게 라고 학교에서 학생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알아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그런 규정이 제정돼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금지를 한 것입니다. 자, 대법원은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합헌이다라고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퉁쳐서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공화당 쪽 성향으로 대부분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외우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의회 입법으로 내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대법원이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다. 라면서 하지만 의회에서 입법을 하면 된다라고 적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길고 거추장스러우니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의회는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라. 만일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의원들은 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의회 입법이 무엇인지를 보면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즉 헌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재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나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은 이민법과 국적법을 개정해서 출생에 따른 자동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제한을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이 만일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사실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뭐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이 노력이 엊그제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또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LA 인근에서 테슬라 한 대가 카페를 덮쳐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LA 인근 시미밸리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SUV 한 대가 카페 야외석이 있는 인도로 돌진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나 다쳤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는 64살의 여성이었으며 어린이 4명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가 작동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미밸리 경찰서 관계자는 고의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약물 복용 등에 따른 것인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이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ADAS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모델3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주택에 돌진해서 현관에 있던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유가족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술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라며 운전자는 물론 테슬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현재 특별충돌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어제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서 각 사고들의 조사 결과,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최근 그 테슬라의 자동주행 장치에 관한 사고가 계속되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테슬라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네, 첨단 기능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나를 사랑해주는 애인, 아니면 내 말을 잘 듣는 친구 등 나와 함께 100%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만일 남자를 원한다면 키는 183cm, 여성을 원한다면 키는 168cm에 아주 날씬합니다. 이런 친구나 애인 원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5,000불이면 됩니다. 단, 사람은 아닙니다.
8: 183cm 훈훈한 키에 금태 안경을 낀 남자와 168cm 볼터치가 사랑스러운 금발 여자. 마치 아이돌 화보 같은데요. 실제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비테크가 공개한 로봇 U1인데요.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U1의 정체는 감성 반려 로봇. 감정적인 교감에 초점을 맞춘 감성형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전 주문 20일 만에 예약 5천 대를 넘었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오늘 공개된 가격을 보니까 우리 돈 2천만 원대부터 2억 원이 넘는 고급 모델까지. 원하는 외모와 성격으로 맞춤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내는 교감 능력을 갖췄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사실 집안일이나 간병 같은 분야에서 가정용 로봇의 수요가 크지만 기술이 아직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능 대신에 정서적인 안정을 내세워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로봇에도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는 윤리적인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에 사람 마음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기술을 가르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의 문을 연 휴머노이드 로봇 학교인데요. 기술대학부터 의과대학, 또 예술대학, 체육대학교까지 진짜 대학교 못지않은 4개 학과를 갖췄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인데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 생산되는 로봇들에게 기존 기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을 하루 10시간, 6일 동안 생중계했는데요. 태블릿 PC 품질 검사를 사람 대신 맡은 로봇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운동 경기장에서도 로봇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상하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페널티킥 대회가 열렸고요. 또 드래곤 보트 경기에는 로봇들이 인간 선수와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자립에 힘쓰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중국이 앞서가는 비결로 전문가들은 특유의 실전 조기 투입과 저렴한 유지비를 꼽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피지컬 AI를 내걸었죠. 로봇 애인의 로봇 학교까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일 대만 독립 반대를 재확인하며 완전 통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한 군대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역사적 임무며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이 공식,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협의를 견지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도 강조됐습니다. 강군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인민군을 세계 인류 군대로 더욱 빠르게 건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자랑스러운 찬란한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시의회가 건물주의 부당한 압박과 퇴거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세입자 보호조례 제정에 본격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의 헤더 허트 LA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업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 즉 랜로드가 세입자, 즉 테넌트에게 협박이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계약 갱신 거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등 사실상 퇴거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통과될 경우에 LA시 최초의 상가 세입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10.25%로 인상하는 발의안 매저 ER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기본 세일즈 택스는 기존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지방세까지 더해서서 최고 12%에 가까운 세일즈 택스를 부담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2만 5천여 표 차이로 가결된 이 발의안의 개표 결과를 최종 통과라고 인증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서 카운티 병원 운영과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 또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4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기존보다 약 2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확보되는 세수는 특정 의료기금이 아닌 LA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카운티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분야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연방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환 프로그램의 축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소중한 교육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 즉 세이브 프로그램이 폐지되며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약 700만 명의 대출자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로운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상환 지원 계획 방식과 단계별 표준 상환 방식 이 두 가지로만 제한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학자금 대출 한도도 새롭게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등록금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 5천 달러, 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로스쿨과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원 과정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서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학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교육부는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대학들이 교육비를 재검토하도록 유도해서 고등교육의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올해 세 번째 학기 신입생 모집 추첨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어제 추첨 행사에는 3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밤샘 줄서기 등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매 학기 수강 신청을 접수번호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학기는 7, 8, 9월 석 달인데 오늘부터 석 달간 총 50개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과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참가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간호대학의 이문옥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최대 $150 상당의 보상과 활동량 측정기인 핏빗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전화 512-232-2142, 이 오스틴 지역의 지역번호 512-232-2142번으로 하면 됩니다.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연방정부는 그 전날인 오는 3일 금요일을 공식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체국을 비롯해서 연방법원,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은 금요일 하루 문을 닫습니다. LA 총영사관도 연방정부의 대체 공휴일 일정에 맞춰서 금요일 휴무하며 6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반면 한인은행 등 은행들은 금요일에는 정상 근무하며 4일인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3: 간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집 앞에 국기를 걸지도 못하는 작금의 상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국가기념일에 성조기를 개양하면 혹시 마가진형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서 국기를 안 달거나 아니면 거꾸로 달거나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BC 뉴스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인들이 성조기 개양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가적인 자부심이나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집 앞에 개양했던 미국인들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진 현실 속에서 이 국기를 개양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기 개양을 자랑스러워한다 때문에 집 앞에 모두 다 국기를 걸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기를 개양하고 싶지만 국기를 집 앞에 걸어놓으면 마치 마가 진영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추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61살의 디나 베닉은 애국심을 보여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한다라는 차원에서 국기를 걸긴 걸되 거꾸로 걸어놓을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의 72살의 주민 브루스 왓슨은 국기 개양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애국심을 억압하는 조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집 앞에 성조기를 개양해온 에이미와 크리스토퍼 쿡 부부는 HOA로부터 15일 내에 국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통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테리 콜린스 역시 35년간 유지해온 성조기를 제거하라는 똑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HOA 측은 공용 공간으로 돌출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설치된 깃발, 표지 또는 배너는 금지된다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커뮤니티는 단독주택 집 앞이 아니고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규정을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다라면서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시라큐스 대학의 알렉스 와그너 교수는 성조기는 마가 깃발도 아니고 트럼프의 깃발도 아니다라며 성조기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한국의 상황도 이와 매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면 자동적으로 극우 보수파로 오해받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선 그래서 나이 많고 극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괜히 무고한 태극기만 이상하게 오해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기를 갖고 오해받는 상황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극기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오해받지 않을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시위 때 그 진보 진영 사람들도 그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태극기가 진보 보수 양쪽 시위에서 모두 등장한다면 이 애국계 태극기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이 우승하면 달에 축구공을 보내겠다라면서 미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만 나사 국장은 어제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설명하는 행사장에서 미국 축구대표팀의 도전 과제는 월드컵 우승입니다. 임무를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축구공을 달에 보내겠습니다. 라면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나사의 아이작만 국장은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지난 1971년 달에서 몇 차례의 골프 스윙을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우승하면 우주선에 축구공을 실을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1971년 앨런 셰퍼드는 당시 달 탐사 임무를 다 완료한 뒤에 달 표면을 떠나기 직전 미리 챙겨간 골프채와 골프공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서 골프를 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거 지원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당도 슈퍼팩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자금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됐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당 차원의 자금력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공화당에게 당장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7%만이 미국의 현 지도부를 지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도는 전쟁 발발 이후 최저인 현재 7%로 나타났는데 지난 2022년도에는 지지도가 66%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 응답자의 24%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응답했지만 66%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으로 종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0: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빛의 속도로 주워 먹으며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이른바 삼추룰입니다. 이 만국 공통의 불문율을 두고 일본 언론이 이색적인 팩트체크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일본 오이타현의 한 지역 방송에서는요, 식품위생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초를 검증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닥의 오염물질이 음식에 얼마나 빨리 묻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 형광액체를 활용했습니다. 카페 뒤에 세균 역할을 하게 되는 형광액체를 흩뿌린 뒤에 일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을 직접 낙하시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첫 희생양은 크기도 작고 미끌미끌해서 툭하면 손에서 떨어지는 젤리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3초 만에 주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젤리 표면에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오렌지, 또 상추, 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요, 오염 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빵은 어떨까요? 네, 앞선 음식들보다는 덜했습니다. 형광물질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지만 역시 오염물은 묻어 있었고요.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번지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도요, 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학적으로는 떨어뜨린 음식을 먹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외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집안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본인도 집에서는 아내가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 바닥에 웬만한 것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는다라고. 자, 오히려요,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 정신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야 떨어뜨린 음식 주워 먹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방학이라 아이들 많은 집안에서는 하루에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시컷 청소해놨는데 음식 떨어뜨린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걸 또 주워 먹는다고 화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3초 룰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워싱턴 DC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역대급 폭염과 대규모 인파 통제로 인해서 큰 혼잡이 벌써부터 예상됩니다. 행사 주최 측인 프리덤 250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토요일 오후부터 수백 대 전투기의 에어쇼를 비롯해서 각 군사 사열 및 군악대 연주, 또 가수 공연 등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불꽃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그런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덮쳐올 폭염입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의 폭염과 맞먹는 수준의 더위가 이번 주말 미국에도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한낮 기온이 90도대, 체감온도는 100도대로 오를 전망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 DC 지역도 폭염 예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폭염을 피할 곳이 없는 야외에 장시간 머무르게 돼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셔널몰의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행사 관람 구역이 설치됐는데 이곳에 약 1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밤 늦게 열리는 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리를 계속 지킬 전망입니다. 이번 불꽃놀이는 예년보다 늦은 밤 10시 반 또는 밤 11시가 넘어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시간대인 밤 9시에 연설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설 이후에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결국 불꽃놀이는 10시 반 또는 11시로 연기된 것입니다. 불꽃놀이에서는 기네스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무려 약 85만 발이 40분 동안 포토맥각 일대에서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네스 기록은 81만 발을 쏜 건데 이보다 4만 발을 더 쏘아 올릴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이 대기 정체 상태에서는 불꽃의 화약 연기가 흩어지지 않아서 관람객과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85만 마리의 불꽃이 계속 쏘아 올려질 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뮤리얼 바우처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은 매우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절대 현장으로 나오지 말고 TV로 보기를 권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기된 가격 담합 소송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조장하는 가격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이 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전문 매체 WCC테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업체 3곳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했고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면서 이러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맥북, 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 등이 가격 담합을 벌여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또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시장에 D램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혐의로 연방법무부로부터 삼성은 3억 달러, SK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소송을 제기한 소송 논리로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한다면 소송 자체는 또 상당히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인근 지역의 산불 소식입니다. 서부 내륙 지역인 콜로라도와 유타 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콜로라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등지에 산불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콜로라도. 입니다. 콜로라도 주 전역에는 현재 산불 16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콜로라도와 유타주 경계에서 시작된 스나이더 화재가 계속되면서 총 3만 2천 에이커가 탔습니다. 이 불은 인근 지역의 다른 두 개의 산불과 합쳐지면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화염에 갇혀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인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 순직자의 신원은 여성 소방관 인 에밀리 바커, 시드니 왓슨, 그리고 남성 소방관인 닉 허처슨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접한 유타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유타 남부 카튼우드 화재로 10만 에이커 이상이 불탔으며 여전히 진화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 화재는 유타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북부와 뉴멕시코 북서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와 유타 주 정부는 이번 주말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도 산불 위험 때문에 주 전역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란이 무료 통과는 딱 60일 뿐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MOU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통행료 부과는 불법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발적 기금은 어때? 라고 이란한테 소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내고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실제로 고착화된다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직접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13: 네,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이죠. 모하마드 가리바프 의회 의장이 어제 국영방송과 대담을 했습니다. 가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과하는 것은 미국과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단 60일간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갇혀있던 선박들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요청을 수용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60일이 지나면 국제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며 이란이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통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영해인 만큼 어떤 상황에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미국이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9: 호르무즈 연안국인 오만이 자발적 분담금을 제안한 데 이어서 국제해사기구 역시 같은 대안을 내놨다고요?
13: 네,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 IMO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불법이라며 자발적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을 훼손하는 통행료나 그와 유사한 요금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만 당국자들과 해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역시 물라카 해협의 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물라카 해협 연안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2007년 물라카 싱가포르 해협 협력체를 구성해 자발적 기여금을 재원으로 항행 안전과 환경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국들과 국제해사기구가 함께 자발적 기여금을 받고 해협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밍게스 총장은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회원국들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만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을 때 호르무즈는 이란 영해로 이란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12: 이란 정부가 향후 며칠간 미국과 어떤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양국 회담이 열린다라고 한 말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이란의 최우선 과제는 MOU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미국과 회담을 갖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MOU 주요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전문가 대표단을 카타르에 파견할 예정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로 가긴 가는데 카타르로 가는 것은 이 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지 미국과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란이 이를 위해서 카타르로 오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1년 가까이 하락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4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0.8% 상승은 사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8%와 비교하면 사실상 집값 하락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주택 소유주들의 자산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올랐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재 상황은 잠재적인 주택 바이어들이 구입을 망설이면서 그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요 대도시의 집값 변화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6.5% 상승했고 뉴욕은 3.8% 상승한 반면 시애틀은 2.3% 하락, 덴버 1.8% 하락, 댈러스 1.6%, 피닉스 1.7% 등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오르자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고문을 통해서 미국의 충분한 비료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라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고문은 비료의 공급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에 따라 비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 비료 가격을 낮춘다라는 이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농부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농심을 어우르기 위해서라도 비료 가격을 낮추는 이런 조치를 서둘러서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5: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9: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2: 건강하세요.
20: 센터 메디컬 그룹.
2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와 이우타, 유타주나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폭염으로 산불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부 이스트코스트 쪽은 이번 주말부터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가주도 이번 주말부터 좀 많이 더워질 것이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보니까 그저 뭐 83도, 84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폭염과 산불로 시달리는 곳에 비하면 뭐 83, 84도 아무것도 아니죠.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러블리 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2026년 하반기 첫날이네요. 혹시 화성에서 날라온 가슴 벅찬 소식 들으셨나요? 지구에서 무려 수억 마일 떨어진 외계 행성. 그 거친 모래바람과 극한의 추위를 건들면서 묵묵히 제갈 길을 가던 나사의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드디어 화성 땅 위에서 26.2마일이라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잦은 먼지 폭풍에 센서가 고장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려 5년 4개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Perseverance, 우리말로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 힘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이 화성 로버의 여정과 참 닮아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낯선 길 위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센 모래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나 주춤할 때도 있고 상처를 입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의 에너지를 믿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결국 나만의 위대한 마라톤을 완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퍼시비어런스가 보여준 것처럼요, 마라톤의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탐사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이라는 우리 멋진 마라톤을 달리고 계신 이 여러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배터리, 배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오늘도 힘차게 심방끌 묶고 내 인생의 완주선을 향해서 즐기면서 함께 달려가 볼까요? 오늘 첫 곡은요, 바로 영국에서 영국 공군으로 가 있는 자녀들, 아메리카의 자녀들이요. 이 고향 사막을 그리워하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영국에서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말이 되어 사막을 달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출발! 아메리카의 A Horse With No

0: 1970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락, 소프트락 밴드 아메리카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공군 이셨나봐요. 그래서 런던에 하던 미 공군 군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72년에 데뷔했는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런던에서 영국 땅에서 아메리칸들이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곡은 아우야 여기 비도 오고 추적추적 우울한데 그 뽀송뽀송한 광활한 미국의 사막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소 말인데 소라고 나오네요. 홀스인데 노 네임이에요. 이름 없이 사막을 달리는 그 자유로움 속에 자기 발견이라는 어떤 고독감도 들어있고요. 결국은 자성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화성 탐사선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그 SF 영화를 보면 아유 저런 세상이 오겠어. 하지만 요즘 보면 어머 정말 어쩜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SF 영화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건 예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실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어떤 시간과 자원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구현해내는 과학기술의 필연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F가 왜 그럴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제가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연결해줘서 그런지요. 제가 이렇게 보는 뉴스에는 이 우주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떴네요. 그 가운데서 나사가 그러니까 우주에서 있으면 어떤 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자력 전기 추진으로 우주선을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8년 12월에는 그때 발사될 예정인 그런 또 나사의 추진적인 핵심 그 원자력 심장이라고 불리는 SR-1 프리덤이 개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이렇게 돌 때요. 로테이션을 막 할 때 팔을 벌리면 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구의 거대한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들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금 현재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 녹음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적도 부근 바다로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회전 속도가 살짝 느려졌다. 우리는 뭐 느끼지 못하죠. 이게 어느 정도 느려졌냐면 1.33m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초도 아니고 1.33mm. 엄청 짧은 건데 근데 지구 역사상 360만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360만 년 만이에요. 야, 이 진짜 336만 년도 아니고 360만 년 만에 이렇게 빨라졌고요. 요즘 최근에 그 온도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 바다가 최근 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수온이 굉장히 올라가서요. 이게 사실 우리 지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잖아요. 이 바다가 지금 유례 없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유럽의 기후가 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온난화하면 땅 위의 더위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과도한 열과 에너지 90% 이상을 그동안 저 깊은 바다가 묵묵히 흡수해주면서 버텨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 바다가 흡수하는 열의 양이요, 매 초마다 히로시마 원폭 11개가 터지는 수준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바다가 얼마나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올여름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까지 예고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몇 달간 이제 곧 유럽을 지나서 미국에 상륙하는 이 폭염 또 폭우, 기습적인 폭풍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런 이런저런 그런 경고가 7월의 첫날 조금 무겁게 하는, 제가 너무 무겁게 했나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은 미래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뭐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어머, 어제 저녁에요. 저는 뒤늦게 봤어요. 저희 집이 그 바로 한타에 있기 때문에 와 소리가 나면 한 골 넣었구나. 바로 또 함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또 두 골 넣었구나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 에콰도르를 상대로 멕시코가 2-0으로 또 승리를 해서 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죽을 터뜨려서 저희 고양이가 제 옆에서 얌전히 이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에 도망가가지고 침대 밑으로 숨덩걸려. 이번 독립기념일은 바로 미 건국 250주년이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안심하게 응?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있어야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누구는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점성학자는 바로 7월 4일이 어떤 그 우주의 별의 그 쌍둥이 자리와 뭐 천왕성이 일렬로 돼서 에너지를 굉장히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그런 4th of July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4th of July가 이번에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할라데이를 맞이하는 그런 공무원분들, 아우 부러워라. 그래도요, 또 이렇게 좋은 할라데이를 맞아서 바베큐를 할까, 우리 뭘 먹으면서 보낼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굿모닝 차차차고요. 일부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요 RS1650 카톡도 열려져 있고요. 라디오서울1650.com에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이웃도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어우 반가운 우리 티켈님 굿모닝 차차차 반갑습니다. 어우 인사 주셨고요. 럭키위키님 정말 라디오서울에 아우 정말 이뻐. 비키탱자 칠책합니다 하시면서 엄지국 해주셨어요. 위내시경후 위암 1기가 발견됐습니다. 키모 중입니다. 2차까지 마쳤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티키알님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요즘 암이 많다고 그래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케이트 영국의 왕세자비도 암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암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암 투병을 이겨낸 그 기념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싶어서 영국의 최북고봉 세 곳을 24시간 안에 오르는 고강도 산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높은 산들을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23마일을 직접 걸었고요. 그리고 그 높이를 총 따지면 만 피트가 넘는 높이를 오르내리는 강행군을 소화해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 마련을 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암 환자를 위해서 이 기금을 모두 썼고요. 암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이 변화에 대처하려면 단순한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 마음까지 돌보는 전인적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왕세자비는요 지난 2024년에 암 진단 이후에 힘겨운 치료를 견뎌냈고 작년 초에 마침내 암 증상이 사라진 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케이트 왕세자비 진짜 멋지네요. 대단합니다. 하루에 23마일 걷기가. 이렇게 암을 이겨내고 회춘하신 분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희 선배 언니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방암이셔가지고 재건도 이제 하시고 오히려 회춘이 돼서 머리숱도 다시 막 나시고 해서 야 암을 잘 이겨냈더니 오히려 회춘하셨네요. 감축들이 옵니다. 이랬는데 요즘도 아주 건강하게 계십니다. 우리 TKR님 빨리 건강을 완쾌를 하시고 또 다 완쾌됐어요. 이런 좋은 소식 주시기를 바라면서 화이팅입니다. 자, 탱자 뮤직극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바로 이 탱자 뮤직극장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이 담긴 얘기도 좋고요. 여러분의 얘기를, 삶의 얘기를 간단히 써서 주시면 제가 뮤직극장으로 만들어서 배달을 이 시간에 해드릴게요.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나순경님이 마로니에라는 제목으로 탱자 뮤직극장 스크립을 주셔서 어머 저 감동했어요. 와 어떤 말씀인지 우리 탱자 뮤직극장 오늘의 주인공은 나순경. 안녕하시지요? 마로니에가 누구냐고요? 아름다운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의사 딸과 함께 대를 이어 40년째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는 한의사 나순경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름은 김순경. 미국에선 남편의 성을 따라서 나순경이 되어 살고 있죠.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반백년도 더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0: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1: 루루루루루루.
0: 이 노래가 길에서도 집에서도 한참 불리워질 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문 양쪽에 마로니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1: 피고 있겠지.
0: 그때도 역시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요. 바로 그때 한 어여쁜 소녀가 가로 열고 히히 내 맘이야 가로 닫고, 그 어여쁜 소녀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동물학과에서 몰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떤 백마탄 멋진 왕자가 아닌감? 그런 멋진 장교가 서울대학교에 놀러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양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마로니의 나무가

더 바로 길을 건너면 연건동 의과대학이 나옵니다. 길을 건너 연건동의 의과대학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의 왼쪽에는 히포크라테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동상 밑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에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모든 환자에게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을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문을 다 읽어보고 경사진 길을 따라 가노라니 오른쪽에 멋스런 나무 밑에 변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아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 천천히 다가오는 예쁜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둘만을 위한 황홀한 연주를 끝낸 그 여학생은 우리에게 일별도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제갈 길을 갔습니다. 황홀경에 빠져있던 우리는 기립박수도 잊고 감격에 젖어서 행복했었지요. 지금도 이 음악을 듣게 되면 그때 그 감동 어린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냥 행복하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은 저를 마로니에라고 부르면서 마로니에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닉네임이 마로니아가 되어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로맨틱한 역사 이야기. 재밌었나요? 아, 그 백마탄 기사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듯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지금은 99점 남편으로 두 딸과 두 사위 그리고 두 손녀들과 함께 55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룰루랄라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가 룰루랄라 우리 인생은 아직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답니다.

0: 우리의 나순경 씨께서 아 마로니에라는 제목의 멋진 탱자 뮤직 극장 글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곡은 바로 멋진 그 방금 들으신 곡은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을 들으셨고요. 또 그전에는 마로니에라는 곡이었죠. 마로니에 지금도 피어 있겠지 하는 아름다운 박건 씨가 노래한 마루니 했고요. 그리고 그때 벤치에 딱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갑자기 들고 야 어떤 순간에 들었던 음악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라 사테의 지고 이네르 바이젠을 들으셨다고 해요. 오늘 들으신 잠깐 들으셨지만 그 연주곡은 바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들었어요. 이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태생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눈을 감고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연주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베이토벤도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명곡들을 만들었는지 우리 인간들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위만 큰 게 아니고 위대하다라고 그 능력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잠재적인 능력들은 분명히 모두가 하나씩은 멋진 것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늘은 의미 없는 이름 없이 의미 없는 풀을 꽃을 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언제 필지 몰라요. 꽃은 피는 계절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라고 제가 요 어제 나 좀 요즘 힘들어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야 근데 챗GPT와 너무 감정 교류를 하다가 그리고 너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야 자기야 이거 집 팔아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가 왜 챗GPT에 그렇게 막 AI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망했을까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마침 아이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 어디 갔어? 그래서 남편과 아이 둘과 엉엉 울고 다시 그래도 시작을 한다라는 어떤 주부의 얘기를 보고 너무 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요즘 모두가 좀 외로워지고 불안한 때에 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대화할 때 겉돌아요. 정말 나의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듣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외로움 속에서 굿모닝 차차차 바로 단톡방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라디오 서울 대표님께서 라디오 그 각 프로그램마다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그 소규모 그 그룹들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요즘 같은 때 소외된 분들도 계실 테고 외로워서 또는 요즘 우울증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뭐 동문회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골프 치시는 분 골프 그룹도 있겠지만 라디오라는 이 매개를 이용해서 서로가 살펴주는 서로가 서로의 작은 새 피난처가 되어주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톡방이 있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위로의 말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연말에 파티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제주하러 50불상당의 선물권 5장 그리고 소반 아우 정말 맛있죠.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의 식사권 5장에서 500불어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착순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물론 먼 곳에 계신 분도 계셔서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밥 먹어요 라는 이벤트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나도 이 단톡방에 굿모닝 차차차의 탱자들의 나도 탱자가 되고 싶다라는 분은 웰컴이에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카톡에 보면 어떤 단톡방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먼저 들어가시면 그 친구 찾기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굿모닝 차차차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 서울 1650.com에 들어오셔서 굿모닝 차차차를 클릭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많은 또 프로그램이 있죠. 라디오는 내 친구부터 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소외되지 않은, 외롭지 않은 든든한 그런 생활을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그 SNS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와 동시에 또 채팅과 여러 가지 그룹톡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나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나의 목소리를 나의 스토리를 방송에서 함께 나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나중에는 라디오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누리는 이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가진 행복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시고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 보내주신 나순경씨 나순경인데 성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김순경이셨나? 근데 남편을 잘 만나셨네. 나순경이야. 전씨 안 만나 전순경인데요 안하고 나순경인데? 나순경씨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탱자들의 차차차 파티에 1등으로 초대되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나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몸을
1: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2: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4: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4: 한국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2: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중국이 햇빛만으로 바닷물을 깨끗한 식수로 바꾸는 혁신적인 태양광 담수화 기술을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그동안 이런 장치들은 바다 소금이 잔뜩 껴서 금방 망가지는 게 골칫거리였는데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무려 1년 동안 야외 방치도 끄떡없이 맑은 물을 콸콸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흡수하는 효율을 9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서 별도의 전기나 에너지를 1도 쓰지 않고 오직 햇빛만으로 작동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 장치를 딱 2년만 돌려도 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시중에 파는 생수 가격보다 훨씬 싸진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아주 많죠. 그래서 그 갈증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담비 같은 그런 소식이네요. 너무 물이 많은 곳은 폭우가 쏟아지고 또 건조한 곳은 너무 건조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불의고리 지진 소식도 있고 해서 캘리포니아도 예외가 아니죠. 응급시 물을 정수를 해먹는 그 정수 알약 같은 거를 꼭 구비를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죠. 침대 밑에 꼭 운동화를 놓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유사시를 위해서 그런 물 그리고 유사시 먹을 수 있는 응급 음식 같은 거 비상식량도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약 같은 것도 구비를 잘 챙겨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너무 자연을 좀 해치고 너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싹쓸이 어업에다가 동물들도 너무 많이 그냥 집을 다 지어가지고요. 동물들이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가서 밥 먹고 저쪽 가서 아기 낳고 이러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힘들어 있는데 한 가지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네요. 샌 안토니오 아시죠? 텍사스에 있는 샌 안토니오. 여기서 실제로 요즘 그 왕복 6차선의 거대한 고속도로가 숲 한가운데를 딱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진짜 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갈 곳이 막막해서 그 길 위에 정말 그 사고를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요. 고속도로 위에 무려 폭이 15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흙을 깔아서 옆에 있는 끊어졌던 숲을 이어놓는 그런 숲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사람과 함께 동물이 함께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동물길은 따로 있지만 사람길도 완벽하게 분리해놔서 정말 그 나무 꼭대기를 걷는 듯한 멋진 산책로를 사람들은 즐기게 되고 동물들은 그 옆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군요. 이 육교가 완성된 지 1년도 안 돼서 그 지역에 사는 포유류들이 사라졌던 생물 50여 종이 다시 돌아와서 황폐해지던 생태계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 무려 25만 갤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수조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물을 공급하는 똑똑한 오아시스 역할까지 그렇게 톡톡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우리 지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026년 하반기 7월 첫날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요. 아유 그래 이거 절 좀 줄여먹지. 이거 뭐 안 입어도 되지 뭐 이러면서 아유 플라스틱 이거 쓰지 말아야지. 그래 조금 너무 남용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줄이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암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니탱자와 함께 고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미옥탱자였어요.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4: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03-3838-8899 세종 바이오텍.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3: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아, 나 이 음악만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쏟네.
1: 깜짝깜짝 놀래요.
0: 왜요? 네? 내가 소리 질러서? 아, 소리라도 질러야지. 네, 우리 흔히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거리는 좀 한산했나요?
1: 오늘?
0: 네, 연휴를 앞두고 벌써 떠나는 사람도
1: 조금
0: 있을까요?
1: 날씨도 약간 우중충해요. 네. 아침에.
0: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침마다.
1: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굉장히, 네. 오늘 특히 유난히, 네. 뭐랄까, 좀
0: 뭔가 촉촉하니.
1: 아니, 그런 쪽이 서정적인 게 아니라요. 네.
0: 좀 우울해? 그
1: 좀비 아포칼립스 나오는
0: 약간
1: 뭔가 스산한 느낌이
0: 스산한
1: 좀
0: 느낌이?
1: 그랬어요.
0: 어. 어, 그 예감은 어쩜 맞을지도 몰라요.
1: 그래서 왜요?
0: 아니 이제 아니 그렇다고요. 아, 그래도 이럴 때는 좀 따뜻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마음의 평정을 잘 찾아야죠.
1: 그럼요.
0: 아니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어떻게 따라갔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다정님,
1: 네.
0: 로빈님, 그리고 우리 TKR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 우리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네,
1: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0: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1: 뭘요?
0: 선물을 받았잖아요.
1: 무슨
0: 누가
1: 선물?
0: 어떤 프로그램의 단톡방이 가장 숫자가 많을까 해서,
1: 네.
0: 지금 현재 저희 단톡방이
1: 1위죠.
0: 거의 네, 1위죠. 네. 그래서 선물을 지금 식사권을 500%를 받았어요.
1: 어우.
0: 시간 되시는 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까?
1: 어디 걸까요?
0: 네?
1: 어디?
0: 소반 제조하러.
1: 오!
0: 응, 두 팀으로 나눠야 되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게임 같은 걸, 퀴즈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릴 수도,
1: 그렇죠,
0: 있고,
1: 그렇죠.
0: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1: 오.
0: 우리 다정님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 하셨는데요. 여러분 카톡에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땡땡땡 세 자리 수가 있어요.
1: 세 자리 수가 아니고 세 자리
0: 세 자리 점. 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그 점을 누르면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오픈 채팅이라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친구 추가하기 바로 위에 오픈, 네. 채팅이 있을
0: 오픈
1: 겁니다.
0: 오픈 채팅. 네. 거기를 누르시면 돋보기 같은 게 나와요.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거기에 굿모닝 차차차 치시면 나옵니다.
1: 네. 혹시 카카오톡, 네. 이용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요, 저희 라디오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1650
0: 라디오 서울,
1: 네, 1650.com이죠.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0: 네. 네.
1: 거기서 저희 그 굿모닝 차차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 밑에 들어가시면 참여하기 바로 가능하십니다.
0: 네.
1: 그것도 쉬운 방법이니까요.
0: 네, 오셔서,
1: 네.
0: 함께 하시면서.
1: 우리 또 다정님께서 후리님 반가, 오랜만에 보니 여전히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0: 아, 네.
1: 또 오랜만에 뵙네요.
0: 요즘 인물이 점점
1: 잘생김이, 네. 어디 가나요?
0: 빛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네. 바로
1: 아니,
0: 네.
1: 그 전에 어저께,
0: 네.
1: 저녁 때 그 멕시코 경기가 있었잖아요.
0: 네.
1: 와, 끝남과 동시에 폭죽들이 그냥 막 빠바바바방. 난 독립기념일인 줄 벌써 정말 많이
0: 그러니까요
1: 듣더라고.
0: 이번에 또 250주년에서 또 월드컵까지 겹쳐서 폭죽을 많이 터뜨릴 것 같은데,
1: 네.
0: 안 했으면 좋겠어.
1: 아, 너무 좀 놀란 사람 너무 많아.
0: 그만 터뜨렸으면 좋겠어.
1: 아우, 냄새나고.
0: 터뜨리면서 또 그게 불로 연결도 되고요, 화재로.
1: 항상 매년
0: 다치기도
1: 사고,
0: 하고
1: 사고가 맨날
0: 사고가
1: 있어요.
0: 그러니까 폭죽 터뜨리는데 가지 마시고.
1: 저도 어릴 때 폭죽 터뜨려서 사고 당한 적 있거든요.
0: 진짜요?
1: 네, 저
0: 누구 다쳤어요?
1: 다쳤어요.
0: 어머.
1: 그 형이 손 화상 입었고.
0: 어머.
1: 저희는 온 동네에서,
0: 네.
1: 비상 걸려가지고, 경비아씨랑 온 동네 사람 다 뛰어나서 저희 잡았어요.
0: 네.
1: 하여튼
0: 잡혔구나.
1: 뭐, 나중에 얘기할게. 그 얘기 긴데.
0: 어머나.
1: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0: 불장난하면 안
1: 돼. 불장난 안 돼요.
0: 진짜.
1: 네. 럭키비키님, 카메라 조명빨 맞으면 얼굴에 빛난다는데 이거 조명빨 아닙니다. 그냥
0: 조명빨 아니고 얼굴에 그냥, 광채예요.
1: 그냥 광채예요. 후광이라고,
0: 네.
1: 하죠.
0: 자, 우리는 오늘 바로
1: 오늘 수요일이죠.
0: 네.
1: 수요일에 함께하는 탱자가라사대.
0: 오늘은 기고만장.
1: 아니, 이거는 많은 분들이,
0: 네.
1: 평소에 본인의
0: 많이 쓰는 얘기예요.
1: 많이 쓰는 거고 본인을, 네. 스스로 돌이켜 보면 이런 적이 많으실 거예요.
0: 기고만장했다 내가, 진짜.
1: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기고만장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러네.
1: 그렇죠. 기고만장 뜻풀이 갑니다.
0: 네.
1: 기운 기자. 높을 고자. 만만.
0: 아, 이게 만만.
1: 일만만. 그러니까 일십백천만 할 때 숫자 될 때. 그다음에 길장자.
0: 아, 길이장.
1: 뜻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의기양양하거나 너무,
0: 네.
1: 우쭐해서 남을 얕보는 모습을 뜻합니다.
0: 오.
1: 원어로 기구만증, 기구문장 뭐 이러겠죠? 이런 비슷할 거예요.
0: 짜장면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1: 그렇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 전국시대에요. 한 장수가 큰 정투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둡니다. 한번 이겼는데 또 두 번째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거의 영웅 대접을 받죠.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장군님 만세! 왕이 큰 상을 내립니다.
0: 네.
1: 근데 그 장군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유,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건방져집니다.
0: 아...
1: 그 밑에 있는 충신이 뭐라 얘기를 하면 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또 다른 참모가 아, 장군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싸워봐서 하는데 뭐 그 말이 맞다 아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점점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겁니다.
0: 네.
1: 어느 날 적군이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장군은 너무 자기가 잘 나가니까 비웃어요. 야, 지금까지 그러다 날 이겨? 내가 누군데? 나 훈이야. 내가 임마 진 나라의 훈이야. 이러면서 자신감 있고 전투에 나갑니다.
0: 네.
1: 쫄딱 망하죠. 완패.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 승리보다 무서운 거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런 마음. 그걸 바로 기고만장. 우리나라 속담 있죠. 벼는 익을수록
0: 고기를 축인다.
1: 맛있어진다. 추수감사절이다.
0: 네.
1: 벼가 익을수록 고기가 숙인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혹시 미혁 씨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세요?
0: 오른손잡이요?
1: 네. 저는 뭔지 물어봤어요.
0: 양손잡이?
1: 아니요. 그럼요. 겸손잡이. 이렇게 나가야지. 늘 겸손.
0: 네.
1: 겸손하면요 상대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약간 겸손 잘해야 된다. 그거 아세요? 너무 겸손한 척 하잖아요.
0: 그러면 안 돼.
1: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아니 칭찬할 때 아니요 저는 뭐 이러지 말고 네. 아 감사합니다 그쵸? 이렇게 쿨하게 받으래요.
1: 뭘 또 아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단장님 살 좀 빠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 네. 때 아니요 이러지 마시고
0: 좀 빠졌어요?
1: 예리하신데?
0: 네.
1: 네.
0: 우와,
1: 조금씩
0: 좋겠네.
1: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약간 네. 겸손을 항상 몸에 가져야지 기고만장하다가 어느 순간 훅 갑니다.
0: 아,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너무 취해서 있다 보면
1: 맞아요.
0: 망가지죠.
1: 그게 네. 정말 인간상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연예인병 걸린다는 것처럼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0: 네.
1: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직책을 맡고 나서 너무 독불장군이 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0: 그죠, 그죠, 그죠.
1: 이게 사람 신기하더라니까.
0: 그런 얘기 하잖아. 저 뭐. 완장 채워놨다.
1: 완장 채워, 맞아. 완장 채우면 사람이 바뀌어요. 야, 그 신기하더라고요.
0: 네.
1: 그게 만드나 봐, 그렇게 사람.
0: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아유, 저거 꼭두각신데. 이러시기도
1: 그러니까,
0: 하고.
1: 예. 속담 말에 바지인데.
0: 바지?
1: 자기가 실친 줄 알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0: 네, 반성해야 되겠다.
1: 반성해야 됩니다.
0: 겸손하자.
1: 네. 오늘의 사자 그 성어는
0: 기고만장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혹시 기고만장한 적이 있으신가요?
0: 네.
1: 저는 뭐 인생 자체가 기고만장이긴 한데 이게 좋게 말하면은 요새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기 네. 뭐 자기 피할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당당한 게 있잖아요. 당당함이 네. 있어야 되는데 당당함이 좀 지났으면 이제 기고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한 장 차이가 되게
0: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1: 여성분도 굉장히 좋게 보면 도도하고 당당한데 살짝 넘어가면 공주병이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
1: 도끼병 이런 거.
0: 그 바운더리가 어딜까?
1: 뭐 본인이 알겠죠.
0: 아~
1: 도끼병이라고 아시죠?
0: 도끼병.
1: 아세요?
0: 찍는 거?
1: 그러니까 누구든 날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하게.
0: 아, 그게 도끼병이에요?
1: 도끼병이 누구든 나만 보면 나를 찍었다 해서 날 찍어서 내가 도끼병이 걸린 사람.
0: 아 모르셨구나. 도끼병이구나. 다들 날 좋아해.
1: 그러니까 그런
0: 근데
1: 거.
0: 근데 본인은 얼마나 행복해.
1: 왜요?
0: 착각 속에서.
1: 근데 그 현실이 아니니까 문제죠.
0: 아 현실과의 괴리가 어느 날 또 오면
1: 어느 순간
0: 뒤집어지는구나.
1: 딱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0: 아 네.
1: 아니 홈쇼피 월드님 뭐 출애굽기까지 네. 나왔어 성경에
0: 출애굽기에 왜
1: 성경 출애굽기에 하느님이 탱자님을 보고 난 후 얼굴에 광채가 빛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난 무슨 소리가 했네 처음에.
0: 우리 럭키비키님은 너무 좋은 병을 갖고 계세요. 칭찬병. 아
1: 럭키비키님은 다른 이건 아까 부연한 홈쇼핑 월드님이었고
0: 네.
1: 럭키비키님은 그러네요. 본인은 겸손하다고 땅바닥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너무 겸손해도
0: 너무 겸손하면
1: 사람들이 또 우습게 봐요.
0: 그러니까
1: 이거 좀 자신해야 돼.
0: 또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1: 아닐 때는
0: 분연히 일어서야 될 때는
1: 그쵸?
0: 일어서야죠.
1: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0: 네.
1: 좀 불의를 봤을 때 한마디 하고
0: 네. 그래서요. 자, 중국
1: 총과
0: 사자성어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천민민 이 영화 기억나세요?
1: 아 그럼요.
0: 아,
1: 너무
0: 들어보죠.
1: 멋있죠.
0: 네, 등려군의
1: 네, 천민민.

0: 독립기념일 연휴 네. 때 어디 뭐 하시나요?
1: 저는 별거 없습니다. 네.
0: 저도 동네에서.
1: 네, 그냥 동네.
0: 네, 조용히.
1: 동네 그 네. 분들 좀 네. 아이들이랑 만나기로 했고요.
0: 바비큐?
1: 바비큐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뭐 그러시고 네. 하다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형들이 또 이렇게 맥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0: 네.
1: 그냥 같이 어울려서 뭐
0: 그냥 네, 가족들이랑 저도 생일 파티가 있어서 그냥 그리고 음악.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아. 그러고 놀라 그래요.
1: 아.
0: 여러분 물가는 가지 마시라고 왜요? 그러더라고. 요즘 보면 파도가 왜 이렇게 센지 여기저기서 파도에 휩쓸려가는
1: 파도요?
0: 뉴스가 있어서 그거 파도가 무서워. 물가 강가.
1: 어 그래요. 바닷가 파도가
0: 가지 말라고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1: 그, 아 진짜로요?
0: 네. 어. 아니 보니까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한국 그
1: 아, 그쵸, 부자 그쵸, 그쵸,
0: 그쵸. 얘기가 있었어요.
1: 그쵸.
0: 그 아름다운 그 해변에
1: 그러니까
0: 어, 내려가지 말고 좀 좀 조심을 해야
1: 조심해야죠. 물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0: 어, 뉴스 보니까 한국일보에 그런 게 났어요. 낙산해 뭐. 수욕장에서 미국 관광객이 딸과 네. 함께 파도에 휩쓸렸는데
1: 네.
0: 그 해경이 구해줬대요.
1: 오.
0: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1: 뿌듯하네요.
0: 네, 어디 여행 갔다가 그런 일 겪으면 안 되니까.
1: 아, 근데 진짜 바닷가 물가는 위험해. 저 어릴 때 몇 번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0: 저도요.
1: 아, 그래요?
0: 빠져 죽었을 때 그거 봤어요?
1: 뭐요?
0: 필름이 내 일생의 필름이 지지지지 지나가는 거.
1: 정화수처럼 확 지나는 거. 저 몇 번 겪었죠 살면서.
0: 다 봤어요 그때마다 그랬어요.
1: 근데 전체 인생은 안 나왔고 저는
0: 네.
1: 그 토막토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0: 어, 어.
1: 정말 아 이제 가나.
0: 휘리리 지나가죠.
1: 어, 휙. 어. 그게 있긴 있어 그렇죠.
0: 어, 어, 어. 어.
1: 아. 느끼셨구나.
0: 어.
1: 저도 여러 번 느꼈어요.
0: 네.
1: 여러 번 죽다 살아갔고
0: 네.
1: 사고가 많아서.
0: 저도.
1: 아, 그 기분이 어때요? 하고 나면 네.
0: 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주위에서 막 우렁청심만 주고 막 그랬어요.
1: 물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0: 네.
1: 그 기분이
0: 네.
1: 이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도 과거 기록이 있으신 분들 제 경험이니까 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0: 네.
1: 물에 빠지면
0: 어.
1: 그거 아시죠?
0: 어.
1: 이게
0: 약간 공포스러워.
1: 숨을 못 쉰다는 그게 그냥 어떤 타격이나 어떤 이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걸
0: 어.
1: 포기를 하게 되고 숨이 찬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점점 폐쇄공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패닉이 생겨갖고 어디 갇히면
0: 네.
1: 좀 겁이 나요.
0: 그래서 생존 수영을 배워야 돼요. 제일 그 제일 쉬운 게
1: 안 가는 게
0: 뒤집어서
1: 낫지 뭐.
0: 어. 아니 뒤집어서 하늘 보고
1: 배영으로
0: 어 그렇죠. 배영으로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거.
1: 근데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섭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견눈질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
1: 아니 나 무서워. 나 수영을 잘 못해갖고.
0: 아니 옛날에 그거 어디야. 그
1: 아,
0: 놀러 갔어도 유럽에 그 배가 유람선이.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
1: 맞아요. 저 그래서 아들 수영 가르치고
0: 있어요.
1: 제가 잘 못하니까 아이를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0: 아.
1: 저는 부모님 수영 못하겠어요.
0: 네.
1: 그 말씀하신 물가가 위험하고
0: 네.
1: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0: 네.
1: 저희 형이
0: 네.
1: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시거든요.
0: 어.
1: 저희 형이 그러니까 3대 독자에 저희 아들 둘이니까 얼마나 형이 귀했겠어요. 근데 스님이랑 점을 봤는데 형이 용왕의 자식이래요. 용왕.
0: 용왕.
1: 어, 그래서 아. 형이 그랬대요. 그래서 절대 물가 가면은 용왕이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끌고 간다고.
0: 어머.
1: 그래가지고
0: 네.
1: 어릴 때부터 형은 뭐 나는 용왕이랑 상관이 없는데 아예 물가에 못 갔어요.
0: 용왕의 자식이어서.
1: 근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건 저 몇 번 있었거든요.
0: 어, 네.
1: 그러니까 아마 용왕이 저를 끌다가 이거 아니네 그룹.
0: 어.
1: 같은데 이게 아니네 그런 것 같은데.
0: 아, 네.
1: 그 부모님이 수영도 안 가르치시고 아예 물가를 못 가게 갖고.
0: 아.
1: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처음 수영장 가봤어요.
0: 네.
1: 아예 못 갔어요.
0: 사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물 속에.
1: 그렇다면서요?
0: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힘을 빼고
1: 어, 물에
0: 있으면
1: 뜬다고.
0: 뜨는데
1: 그러니까.
0: 그거를 아. 몰라서 그래. 그것만 알면 되는데.
1: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몸이 장착되기 어려워.
0: 그럼요.
1: 근데 제가 자꾸 눈에 띄는 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미옥실 목걸이가
0: 네.
1: 아까 자꾸 눈에 띄는데 아, 왜 감춰요?
0: 이거.
1: 어디 금화를 큰 거를.
0: 네, 네.
1: 그만 큰 거를 어떻게
0: 이거 생일 선물로 옛날에 받은 거예요.
1: 어, 뭐가 되게 뻣쩍뻣쩍해서
0: 아, 그래서
1: 계속 눈을 사로잡아 갖고 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0: 아니 금을 가끔 이렇게 피부에 네. 대면 좋다고.
1: 아 너무 좋죠.
0: 어
1: 없어서 못하죠 뭐.
0: 요즘 뭐 금값이 올랐다는데.
1: 살짝 예.
0: 아 네.
1: 이따가
0: 나 이런 여자요?
1: 퇴근할 때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1: 네 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운즈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2: 장례비는요?
13: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8: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7: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8: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7: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0: 홈쇼핑 월드 우리 김현정 씨 호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씨.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홈쇼핑 줄라이 세일이 기대돼요.
1: 그럼요. 저희 야. 준비 많이 했습니다.
0: 어, 정말.
1: 준비 많이 했습니다.
2: 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준비하느라고 제가. 네.
0: 오늘 대박인 상품이 있어.
2: 아니, 깜짝 놀랐어요.
0: 어, 이거 대박이다, 진짜.
1: 네. 정말 대박이에요. 아니, 이미 한국에서는 네. 대박이 난 제품 우리가 에브리봇 하면 네. 다들 아세요. 많이들 아세요.
2: 아, 그럼요. 워낙 유명하니까 에브리봇.
1: 이 회사가 그 대한민국의 네. 물걸레 로봇 청소기의 자존심입니다. 에브리봇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들고 이 제품 후니 씨가 들고 있는데 네. 최신형 버전. 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꼼꼼하게 여러분들 물걸레 청소하는 거 진짜 일이잖아요.
0: 진짜.
1: 노동이에요, 노동.
0: 100km만 하면 안 돼, 진짜.
2: 너무 힘들어요.
1: 아니, 팔목 나가고 손목 나가고 관절 나가고 몸 다 네. 망가집니다.
0: 네.
1: 그렇다고 또 노려만 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에브리봇 이거 3스핀 슬림이에요.
0: 네.
1: 여기에 맡기면 네. 시원하게 여러분보다 청소 더 잘해요.
0: 네. 화면을 안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게 네. 세모로 돼 있어서
1: 삼각형
2: 모양이죠. 네. 삼각형 모양이
1: 이게 원래 이제 예전 모델이 이제 두 개였어요. 걸레가 두 개여가지고 에브리봇 네. 엣지 해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3스핀이 나왔는데. 요게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네. 이름에 슬림이 붙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졌어.
0: 아~
1: 요 옆에서 그러니까 보면
2: 전체적인 두께가
1: 그러니까 디자인도 네. 슬림. 슬림해서 예쁘지만 가장 낮은 나이 높이입니다. 이게 네. 8.3cm밖에 안 돼요.
0: 네.
1: 그럼 무엇이 좋으냐?
2: 침대 밑에 들어가는구나. 소파 밑에.
1: 침대 밑.
2: 그렇죠. 소파 밑.
1: 소파 밑. 낮은
2: 그렇지.
1: 서랍장. 요런 틈새 그렇지. 거침없이 들어. 우리 막 손 막 집어넣고 막 거기 끼고 난리잖아요.
2: 그 막대기 막 쑤셔놓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2: 제가 알잖아요. 네. 들어간다고. 아, 아니, 살림나. 살림왕. 살림왕. 근데 이게 슬림이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블랙 이 에브리봇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네. 소개드린 거는 최신형 슬림 버전입니다.
1: 따끈따끈해요.
2: 네. 기존 거랑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디자인 쪽도 네. 그렇고 밑에 말씀하신 이 네. 청소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1: 물건 그 걸레, 패드죠. 걸레 패드.
2: 패드가 세 가지, 세 개가.
1: 이것도 파워루프 패드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네. 동그란.
2: 이거는 네. 탈부착형이다. 바로 이렇게.
0: 그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2: 그래서 바로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에브리봇 네. 제가 그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네.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브리봇의 네.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해드리면
2: 네.
1: 요 세계 최초로 네. 바퀴가 없는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걸레 청소기, 로봇 청소기 만나보셨던 분들도
0: 네.
1: 여기 이제 바퀴로 이렇게 다니면서 걸레가 한두 개 이렇게 앞에 붙어 있을
2: 그렇죠.
1: 거예요. 한 부분에 붙어 있어요.
2: 네네.
1: 근데 얘는 전체를 걸레가 지금 커버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바퀴가 없이 이 물걸레만으로 딱 바닥에 밀착이 되는 거예요.
2: 아, 얘가 밀고 가는 거구나.
1: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얘가 닦이느냐?
0: 네.
1: 강력한 회전력으로. 이게 한 4000 그 RPM 그 회전력이거든요.
2: 네.
1: 그 강력한 회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력으로 움직이면서 주행을 하면서 정말 빨라요.
0: 네.
1: 그러니까 넓은 바닥도 순삭이라고 할 만큼 순식간에 해치웠다.
0: 네.
1: 하지만 강력하게.
0: 네.
1: 그러니까 이게 2.1kg 정도의

0: 그러니까 이게 이 가운데가 그 물, 어, 그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거든요. 그
1: 아,
0: 물통이에요. 거기 이렇게
1: 누구분요?
0: 버튼을 누르면 나오면
1: 네.
0: 저기에 물을 채워 넣으면 한번 채우면 200분 동안 계속
1: 200분?
0: 200분이에요. 200분. 그리고 이게
2: 3시간 넘게 하네.
0: 마른 걸레질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마른 걸레 붙여놓은 상태에서
1: 그렇죠. 그냥
0: 물
1: 이것만?
0: 공급을 끊을 수 있어요.
3: 네.
0: 그러면 250분.
1: 와,
0: 엄청나죠.
3: 아니, 이게 보니까 초속 30cm네요. 굉장히
0: 네네.
3: 빠른 거네요.
0: 굉장히 빨라요.
3: 오.
0: 그러면서 그 회전력으로 강력함으로 또 꾹꾹 누르면서 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분들 그왜 제일 우리가 청소하는 거 물걸레 청소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주방이잖아요.
3: 네.
0: 요리하면서 막 음식물 튀 기름때 막 진때들
1: 맞아.
0: 그거 수시로 막안 닦으면
3: 네.
0: 그 바닥 그 솔직히 양말 안 신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끈적임 너무 싫잖아요.
3: 네.
0: 막 아이들 또 막 땀 피지 흘리고 다니고 이거 안 닦아주면
1: 땀 피지를 흘리고 다녀요?
0: 아이들 그 나 이게
1: 알았어요.
0: 바닥에 있어요.
1: 알았어요.
0: 저희 집은 강아지가 또 막 이렇게 침까지 흘리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 다 맡깁니다.
1: 굉장히 가볍습니다.
3: 아, 네. 네.
1: 와,
0: 아니 이게... 가볍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무게 2.2kg으로.
1: 아 근데 그래 저는 가벼워 느끼는데. 죄송해요. 아, 왜냐면 저희 집이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3: 동그란 패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0: 네네.
3: 이 패드는 모두 몇 개 달려오나요?
0: 저희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6장 드려요. 두 세트 드리는
3: 네.
0: 거죠.
3: 또 엑스트라로 살 수도 있죠. 따로.
0: 엑스트라로 요거 꽤 가격이 나가요.
3: 네.
0: 그런데
3: 네.
0: 오늘
3: 네.
0: 저 요거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 광고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3: 네.
0: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처음.
3: 네.
0: 제가 처음 광고하러 나왔는데
1: 네.
0: 그 기념으로 이 걸레를
1: 네.
0: 6장 기본 간다 그랬잖아요.
3: 네.
1: 네.
0: 6장에 6장을 더 12장 더 드릴게요.
1: 그럼 네 번을 돌릴 수 있는 거네요?
3: 네.
0: 아니죠.
1: 네 번이 12장이니까
3: 3, 4, 12 맞잖아요.
0: 18장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6장 드리고 따로 12장을
1: 드린다고. 아,
0: 18장.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프로모션이니까. 안 믿기죠.
1: 너무 많이 주시는데. 네.
3: 와.
0: 정말.
1: 왜냐면 이거 네.
0: 아낌없이 썼습니다.
1: 이것도
0: 오늘.
1: 사실 쓰고 나면 빨래하는 것도 이게 또 이것만 빨 수는 없기 때문에.
3: 빨리 우선 한꺼번에 이것만 먹고 가는 게 좋겠죠. 18장.
1: 아, 너무 좋다.
0: 너무 좋아요.
1: 그래서 하나만 질문을 이제 보니까 리모컨이 있어요.
0: 돼요.
1: 이것도 뭐예요?
0: 리모컨으로
1: 그냥 이거 누르는 게 아니네.
0: 조정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1: 와.
0: 그리고 이제 얘를 두고도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게 2층 같은 경우에도 얘가 센서가 너무 훌륭해요.
1: 안 떨어져요?
0: 네.
1: 계단으로?
0: 와. 감지가 그 공간을 다 인식을 하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들은 물론 다 있고요. 그러니까
1: 네.
0: 가서 막 쿵쿵 부딪히면서 가고 막 손상
1: 스크래치.
0: 입힐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3: 네.
0: 낙하 방지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1: 와.
0: 그래서 떨어지는 거 걱정
1: 똑똑하다.
0: 안 하셔도 되고
3: 네.
0: 이게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피해 다녀요. 딱 그리고 그 가까이까지는 가도 그 바로 앞까지 다 닦을 수가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걸레 돌출형이에요.
1: 네.
0: 걸레가 본체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1: 있어요.
3: 네.
0: 그러니까 걸레가 먼저 가서 부딪히는 거죠.
3: 네.
1: 아,
0: 그러면서 닦아주고. 그렇죠.
1: 부딪히진 않고.
0: 그러니까 모서리까지. 이게 또 삼각형이다 보니까.
3: 코너까지.
0: 코너까지.
3: 다?
1: 얘가 이렇게 돌면서
0: 꼼꼼하게. 그렇죠.
1: 오, 되게 똑똑하다.
0: 그리고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예.
0: 거기 써있는 것처럼 해서 돌면서도 하고 지그재그로도 하고 스텝 밟는 것처럼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딱 그거를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
3: 네.
0: 여러분들 외출하고 오셔도 얘가 그냥 깨끗하게 나갈 때는 막 찐득찐득하고 이런 거 다 보였는데 갔다 오면 그냥 반짝반짝 뽀송뽀송
3: 청소 잘 안 하는
1: 네.
3: 우리 호래비 오빠들 집에 가면 문제야 진짜
1: 그런
3: 근데
1: 분들
3: 이거 딱 해놓으면
1: 진짜 그렇죠. 그런 분들은 최고죠.
0: 최고죠, 최고죠.
3: 진짜.
1: 그 여성분들도 솔직히
0: 근데 여자들도 아 물건을 청소 잘 안 하게 돼요.
1: 그럼요, 얼마나
0: 잘 안
3: 그래, 힘들어.
0: 날 잡아서 하는데 그러고 네. 나면 또 끙끙끙 앓잖아요.
3: 그렇죠.
0: 물론 마사지처에 맡기면 되지만.
1: 아니, 저희
3: 이거
1: 집도, 예.
3: 얼마인겨?
1: 잠깐만 가격
0: 가격.
1: 네. 제가 아까 살짝 보면서 제가 찍어봤어요. 저는 항상 아마존을 쓰니까.
0: 그렇죠.
3: 네.
1: 아마존에 같은 게 보여요.
0: 똑같은 모델.
1: 같은 모델, 신 모델.
0: 저도 봤어요.
1: 지금 430불 하거든요.
0: 430불.
1: 그러면 여기 가격 어떻게 됩니까?
0: 그거보다도 사실 이제 조금 더 비싸게도 파는 데도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저희 120불이나 할인된 가격. 329불. 아마존보다 100불 싼가요?
3: 이야.
1: 100불.
0: 100불 싼 거예요.
3: 에브리보드
0: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 아마존은 걸레
1: 네.
0: 안 줘요.
1: 걸레 안 줘요.
0: 걸레 엑스트라로 안 줘요.
1: 그냥 이거예요.
0: 걸레 12장만으로도 이거 가격 꽤 나가요. 제가 정확히는
3: 네.
0: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한 세트만 해도 한 15불, 25불 뭐 이럴걸요?
1: 걸레 세트가요?
0: 네.
1: 30불 하는데요?
0: 한 세트에?
1: 네.
0: 저도 몰랐네요.
3: 한 세트 3개?
0: 그러면 우리가 4세트 3, 4, 4, 12, 120불. 120불에 100불

0: 220불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하는데 이거는 저희 대박. 지금 막 나 들여왔기 때문에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1: 아 이때 빨리 잠깐.
0: 정말 잠깐입니다.
2: 오. 항상 신제품 들었을 때 가장 가격을 잘해 주니까
0: 착하디 착한 가격.
1: 요거 투자해서 정말 아주 오. 그냥 깔끔한 그럼요. 이것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0: 시원해요. 어? 속이 아주.
2: 아 이거 조금만 위생. 미리 알았더라면은 빠도시대 사달라고 할 거예요.
1: 아, 아, 아
0: 물건의
1: 정수
0: 담당.
2: 아, 보통 그런 남자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저도 왜 아빠한테 하라고 봐. 네. 이게 막 그
2: 이거 하나 띵 눌러주면 좋잖아요.
1: 그러네요.
2: 아,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가격이.
1: 야 기존의 쇼핑 아니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어.
0: 어머.
2: 아니 근데 지금
1: 너무 흥분해서 지금
2: 아마존에서 네. 여러분 에브리봇 이 정말 그 회사에서
0: 드리스핀 슬림
2: 어 그걸 아, 직접 판매하는 직판에서 지금 430불인데
1: 네.
2: 헬스코리아에서 이거를 100불이나 디스카운트해서 네. 329불에 판매를 하지만
1: 네, 네. 거기다가
2: 여기다
1: 벌레를?
2: 패드를 18장을
0: 그렇죠. 18장. 입술이 떨렸어.
2: 또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0: 손님이 입술이 떨렸어.
2: 패드 3장짜리 한 팩이 50불이에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2: 아, 또 사겠네가 아니고 이건
1: 네. 사겠네. 사는 거죠.
0: 아, 이건
2: 사서 와이프 줘야지.
1: 어, 너무 좋다 이거.
2: 저희 집은 다 마룻바닥이거든요.
0: 네.
2: 왜냐면 그 카펫은 요새 건강이 안 좋았고 네. 마룻바닥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 그 백큐만 많이 돌리잖아요. 또 미국 문화가.
2: 그쵸.
0: 근데 네. 그러고 나도 미세먼지 같은 거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2: 먼지 날아다녀요.
0: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막 아래쪽 이런 것들
2: 붙은 것들은 안 돼요.
0: 그 아기 키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필수품이라고 한국에서 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또 뭐냐면 또 이제 아기 키우는 분들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네. 소음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2: 그렇죠. 애들 자는데.
1: 그렇죠.
0: 자는데. 그리고 막 아무도 없을 때만 돌려야
1: 켜봐.
0: 되나 말인데
1: 켜봐요.
0: 요거
2: 이게 키면 네. 저거 되는 네. 게 제가 네. 살짝 켜보려 했더니
0: 네.
2: 얘가
0: 네. 옆에 눌러야
2: 말을 하더라고요.
1: 아.
0: 그렇죠. 음성 지원까지 됩니다.
1: 여기 살짝 네. 나봐요.
2: 제 얼굴 한번 해볼까요? 세서 한번 해볼까 이걸로?
1: 네네.
0: 리모컨을 하셔도 되고.
2: 아 그래요?
0: 터치하셔도 네.
2: 리모컨
0: 되고.
2: 배러리가 네. 안 있을 것 같은데. 네.
0: 아니 있어요. 누르면 걔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가운데 거 플레이를 누르셔야지.
1: 야 정말 에브리봇이라고 바닥 청소를 이렇게
0: 그게
1: 뽀송뽀송 해주는.
0: 그게 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2: 제가 그걸 테스트해보고 이게
0: 네. 들고 있는 상태에선 작동을 안 해요.
2: 아,
0: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2: 자 그러면 놓고
0: 맞아.
1: 네.
0: 얘가 바닥에서 어머, 떨어져 오빠. 있는 상태.
1: 지금 움직였어.
0: 안 떨어져.
1: 아, 안 조용하네요.
0: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소리가 얘가 그 도서관 수준의 네. 43데시벨. 그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요.
1: 아,
0: 그냥 다들 잠든 저녁 시간에 돌려도 방해 없고.
1: 네.
0: 그냥 이른 새벽.
1: 네.
0: 그냥 그런 때 돌려도 방해받지 않고 아니 미국도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층간소음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1: 네.
0: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걱정.
2: 제가 지금 네. 맥스를 한 번 더 해봤거든요. 방금 맥스로 두 바퀴가 돌았는데 소리가 안 났고 이 친구가 진짜 낙하방지가 맞네.
0: 맞아요.
2: 절대 지금 이 좁은 테이블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1: 아니 소리가 안 나고 아주 조용하네요.
2: 양쪽에 제가 센서 옆에 손이랑 대니까 네. 안 가고 탁 서버리네요.
0: 맞아요.
2: 와 진짜 똑똑하다. 야. 옛날 거랑
0: 스마트,
2: 차원이
0: 스마트.
2: 다르네요.
0: 완전 달라. 네. 업그레이드 됐어요.
1: 이거 하나로 온 집이 깔끔해지는
0: 깔끔.
1: 위생적으로도 좋고 자 바로
0: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2: 이거 갑니다 지금.
1: 근데 시간이 우리 다 닦았어 이거.
2: 딱 맞고 지금 딱 맞고 지금 알잖아. 섰어.
0: 이제는 그냥 에브리봇 엣지 드리스핀 슬림에 맡기고
1: 네.
0: 여유를 만끽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즐기세요
1: 네.
2: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0: 너무 좋아요
1: 헬스코리아에서
0: 네.
1: 만나보시기
0: 진짜
1: 바랍니다.
0: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고 이런 네. 조건에 지금 이런 조건
2: 아니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이거 지금
0: 사은품도
2: 헬스코리아 어느 지점 가도 다 만날 수 있는 겁니까?
0: 똑같아요 저희는 모든 지점이 네.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건이 다 똑같아요
1: 네.
0: 그래서 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 네. 전화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1: 네
0: 전화번호 똑같은 조건
1: 13-385-1005 13-385-1005번 네. 헬스코리아로 빨리 이번 기회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0: 네네
1: 어우 그 패드
0: 탐색도 너무 간단하고
1: 18장이나 주고
0: 그러니까
2: 너무 매력적인데
0: 원래는 6장밖에 못 드려요 근데 네. 요거 지금 12장 더 드리는
1: 입학 기념으로
0: 요거는 이제 잠깐 할 것 같아요 정말 잠깐 하니까 네. 먼저 오신 분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시면
1: 네.
0: 얘가 이렇게 돌아 헬스코리아 그 매장 바닥은 얘가 다
2: 아,
0: 체험이고
2: 하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그냥 뭐 얘는 체험도 체험이 하시러 가시는 게 이제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1: 네.
0: 뭐 따로 묻지 않아도 얘가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
1: 아.
0: 가끔은 외출도 합니다.
1: 어머.
0: 문을 이제 해수골의 문을 활짝 저희가 많이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턱이 없다 보니까 예. 얘가 가끔 밖으로 나가면 또 이제 어느 분이 들고 들어와 주시고 막 그런 또
1: 직원분들 좋으시겠다. 네. 바닥 물 청소 안 해도 되고
0: 너무 좋죠.
2: 어 부러운데 저희 사무실도 바닥에
0: 저희 네. 미디어 팀 사무실도 얘가 다 해요.
2: 아 그래요?
1: 아, 그래요? 네.
2: 야.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
0: 저희 그러니까요. 아직 예전 모델을 쓰고 있지만 이제 바꿔야죠. 더욱 강력해진 파워로.
1: 너무 좋습니다. 네. 에브리봇 잊지 마시고 네. 하나 들여놓으시면 온 집안이 반짝반짝 뽀송뽀송 너무
2: 맞습니다.
1: 좋겠어요. 자 마사지 체어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0: 그렇죠.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죠. 그래서 네. 저희 오늘 최고의 마사지 체어 디바. 네. 우리 훈이님의 사랑을 네. 잔뜩 받고 있는 디바
1: 네.
0: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계속해서 48개월 무이자 할부는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어,
0: 몸가족의 그 건강, 진짜 몸을 관리를 해주는
1: 네.
0: 최고의 럭셔리 프로그램을 가진 디바가 네.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예요.
1: 네.
0: 여기에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드립니다.
1: 와.
0: 드리고 뭐. 네. 풀 워런티 3년.
2: 와.
0: 이게 자 마사지 체어 하면은 꼭 헬스코리아다라고
1: 네. 어,
0: 얘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워런티예요. 워런티. 그러니까 풀 워런티 3년 긴 그 뭐 3년 때문에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1: 네.
0: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1: 네.
0: 바로바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곳이 아. 곳이가 아니라 곳은
2: 네.
0: 그런 곳은 헬스코리아뿐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AS 네. 왜냐면 정말 중요해요. 마사지 체어는
2: 그럼요.
0: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고
1: 네.
0: 뭔가 문제가 기계다 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물론 자신 있으니까 저희가 풀 워런티 3년 드리지만
1: 네.
0: 뭐가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즘 또 시간은 가장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1: 네.
0: 그냥 그거 뭐 파트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사 맞아요. 연결하는데 뭐 한참 걸리고 이러다 보면
1: 네.
0: 그만큼 진짜 웨이스트 타임이고 웨이스트 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 생각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고
1: 네.
0: 디바 외에도 또 다양한 모델 7가지가
1: 네,
0: 있으니까
1: 네.
0: 맞춤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너무 좋아요.
2: 그 질문인데 그 아까 잠깐 설명했던 에브리봇 있잖아요.
0: 네.
2: 이 친구가 자동 틀면 몇 분 정도 돕니까? 계속 도나요? 아니면 뭐
0: 제가 신용은 그건 체크를 못해봤네요. 200분까지 돌아다니는데
2: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제는
0: 네.
2: 예전에는 제 남편이 딱 정말 가부장적인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랬거든요. 어릴 때 꿈이 딱 퇴근하고 오면은 아, 와이프가 집안에 깨끗한 거야. 막 향긋한 냄새면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야.
1: 아하.
2: 청소 다 해놓고
1: 네.
0: 우렁 각시
2: 이제는 여러분 이걸 딱 에브리버 틀어놓고 디바 마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라는 거죠.
0: 네, 네.
2: 그 시간 같은 시간에 얘는 청소를 했고 여러분은 약간 휴식을
1: 네,
2: 취하시고.
0: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플레이하면 그 자동 운행 시간은 213-385-1005번으로 또
2: 문의하시면,
0: 물어보시고.
2: 네. 네. 아 근데 또 집도 사이즈마다 다를 테니까
0: 맞아.
2: 그쵸?
0: 근데 200분이면은요 네. 1, 2층 다 커버해요.
2: 다 하죠.
0: 웬만한 아무리 좀 넓은 집이라도
1: 네.
0: 다 커버합니다. 얘가 그리고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네. 주행 속도가 빨라요.
1: 초속 30cm라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0: 그러니까 강력하면서 네. 빠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순식간에 해결했다.
2: 야, 근데 물걸레질 않은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진짜.
0: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거는
1: 진짜 기계가 다 해주네. 진짜.
0: 근데 그것도 깨끗하게.
2: 깨끗하게. 그게 중요한 거죠.
0: 깨끗하게. 네. 시원하게.
1: 네. 네. 헬스코리아에서 에브리봇 네. 입하 기념으로 아주 멋진 세일과 함께 패드를 18장이나 준대요.
2: 그러니까요. 와. 그게 시가로
0: 가격도
2: 엄청나요. 2-300불 차이 나는 건데 그걸
0: 네.
2: 선물로 주니까 너무 좋고
1: 네.
2: 여러분들 그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시면요 가셔서 디바 또는 다양한 7가지 종류의 그 마사지 체어를 체험을 하시는 동안에
1: 네.
2: 여러분의 발밑에 에브리봇이 돌아다닐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2: 보시면
0: 그렇죠.
2: 아, 이 녀석이 그 녀석이구나 보면서 한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퍼스트 오브 줄라이 뭐 선물들도 많이 하시는데
2: 예.
0: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뭐 저희는 이제 마사지 체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매장에 가보셔야 돼요.
1: 네.
0: 저희 뭐 스파 제품들도 그렇지만
2: 그렇죠.
0: 그 가격대별로 정말 다양해요. 이제
1: 네.
0: 건강식품은 국민보양 농용산 외에도
1: 네.
0: 뭐 다양한 그런 식품들 뭐 블루베리 사랑 좀 많이 받고 있고
1: 네.
0: 도라지 백
1: 네.
0: 그거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여기 석류 좋아하시잖아요.
2: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0: 아니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2: 네.
0: 걸로
2: 네. 네. 네.
0: 이제 그런 건강식품들도
2: 오해하시나? 제가 석류 먹는 줄 알고
0: 다 그리고 네. 뭐 누리아이 같은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운동기구인 이지바이크 이것도 효도 선물로 이제 5월 달에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2: 네.
0: 가보시면은 그냥 깜짝깜짝 놀랐어요.
1: 네.
0: 그리고 뭐 LED 마스크, 두피까지 관리하는 탈모 예방 이런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1: 네.
0: 세상에 그냥 정말 방송에서 들은 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네.
1: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헬스코리아를 가까이 두시면 아무래도 건강해지고 이뻐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집안도 편안해지겠네. 그러니까.
2: 그러니까
1: 청소를 다 해줘.
0: 그러니까 이게 가사 노동의 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달라져. 그냥 수직 상승시켜 준다고 얘기하는 제품입니다.
2: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1: 아, 헬스코리아.
2: 저 매점 안내 좀 해주셨어요? 매점 안내?
0: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에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그 빛의 길이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에서 그 한남체인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한카 떡집을 많이 하세요. 그 바로 옆집입니다.
1: 떡집 옆에.
2: 그렇죠. 아,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어머 그 위에도 뭐 녹용홍삼 태왕천진단.
0: 태왕천진단.
1: 알구미.
0: 그렇죠.
1: 네. 어, 알구미는 뭐. 후니씨 샀죠. 목하고 어깨 마사지기.
2: 전부 다 직원이 더 많이 쓰고 있는.
1: 아, 너무 좋다.
2: 너무 좋은 거 많아요.
1: 두피 마사지기.
0: 두피 마사지기도 제가 들고 와서 그것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시원했어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2: 아, 전 이거
0: 50불 할인된
2: 상품으로 가격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살아봐야 돼요 또. 정말 될 줄 알았는데.
1: 발 마사지기.
0: 발 마사지기는 뭐 꾸준히 사랑을 받는데 저희가 발 마사지기도 이게 이제 시리즈로 있어요. 허벅지까지 다 되는 2단으로 돼 있는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는 좀 대중적으로 선물 많이 하시고 챔피언까지.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시고 체험을 해보셔야 뭐 본인을 위해서 선택하시던 또 누구에게 소중한 분에게 선물을 하시던 받아보고 체험을 해보고 만나봐야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조건 같은 것도 다 따져보시고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워런티도 다 1년 드립니다.
1: 바로 헬스코리아 이번에 4th of July 세일에서요. 아주 좀 명품들을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찬스네요.
2: 저 마무리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th of July 연휴인데 이번에 영업이 어떻게 됐어요?
0: 저희 계속 오픈하고 합니다.
2: 그럼 더 쭉 오픈하십니까?
1: 네. 아하. 우리들의 헬스를 위해서 오늘도 그럼요. 달리는 헬스코리아
0: 항상 열려 있습니다.
2: 저희도 특별히 갈 데 없으니까 헬스코리아로 가서,
1: 가서 마사지기에 누워 계세요.
2: 체험하러 가야겠네요.
0: 너무 좋죠.
1: 거기서 한 3-40분 쉬고 나오면 몸이 그냥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너무 개운해요.
2: 그리고 마켓 보러 가시면 굉장히 좋죠.
1: 발걸음도 가볍죠. 헬스코리아 짜자짜짜짜 감사합니다. 김원정 씨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우리 TKR님 빨리 암을 이기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페리코모의

0: 사랑해. 이런 말씀 하세요? 집에서 사랑한단 말 해요? 안 하나 보네.
1: 하죠.
0: 해요?
1: 하죠. 저는 늘. 네. 저는 늘 몸이 먼저 얘기를 해요.
0: 아, 몸으로 얘기한다.
1: 늘 뽀뽀하고 아, 합니다.
0: 아, 몸을 많이 하세요. 진짜. 독립기념일.
1: 아, 웬만한 우리 아들이 배웠고 저희 아들은 네. 눈만 맞으면 알러뷰 알러뷰예요.
0: 진짜요?
1: 진짜로요.
0: 와, 진짜 교육 잘 받았다.
1: 잘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네. 애정 섞인 아빠를 보니까
0: 아, 사랑받으면 그래.
1: 그러니까
0: 우리 점돌이도 저만 보면 막 핥아요.
1: 막 앵긴다면서요.
0: 예?
1: 막 앵긴다면서.
0: 어,
1: 얼마나 좋아.
0: 점돌아, 엄마 곧 집에 갈게. 오늘 많이 사랑하면서
1: 네.
0: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희 또 미국이 또 월드컵 하니까요. 여러분 또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 그렇군요. 보스니아랑 하죠?
1: 네, 이기겠죠? 네.
0: 이게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그쵸.
1: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탱자 미오.
1: 탱자 군이었습니다. 안녕.
0: 감사합니다.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2: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2: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5: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5: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213-388-7979 213-388-7979
16: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8: We will fight for you.
2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4: 네, 여름철 햇볕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때약볕 어떻게 햇볕을 대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요 자외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벌판에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양의 많은 자외선을 씌웠는데도 많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 양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외선은요 A, B, C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땅 표면에까지 도달하는 자외선 A와 B이고 자외선 C는요 발암성이 있지만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해서 땅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환경오염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의 오존층이 없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분 자외선 A는요 피부 깊숙한 곳에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피부색을 점차 검게 만들고 또 피부에 있는 탄력섬유를 변성시켜서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듭니다. 땡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농부들의 피부 여러분 보시면 쭈글쭈글하고 탈 수밖에 없지만 이 자외선 B는요 에너지 역시 너무 강력해서 피부를 태우고 화상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너무 자외선 B에 노출되면 피부암까지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30, 40대 여성분들은요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기미, 주근깨, 잡티도 이러한 자외선 B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광 화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햇볕 아래에서는 몰랐는데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니까 피부가 빨개지고 붓고 열이 나고 아파진다면 이 햇볕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광화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살이 탔나 보다 싶은데 햇볕에 노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도 힘든 고통이 따끔따끔하면 이 물집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밤새 뒤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선 찬 물수건으로 적셔주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잘게 부숴서 팩에 넣어서 피부에 대주어야 피부를 바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이 간질간질하면서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절대 일부러 피부를 벗겨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광 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는데 이 자외선 차단 수치는 적어도 한 15 이상의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햇빛이 아주 뜨거운 30 이상 제품은 고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가벼운 일광 화상이 해결 안 됐을 때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요 이 화상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화상에는 아주 좋은 한약제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요 침으로 이렇게 살짝 많이 꼽으면 아주 깊은 화상은 금방 낫고 이러한 일광 화상에도 화상침이 참 잘 듣습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등 따라하기 강병선 침등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등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사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에 나섰습니다.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중앙일보는 대주주 지분 매각을 핵심 자구책으로 추진 중이며 복수의 인수 후보와 초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지난달 12일 계열사 JTBC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자금 경색이 현실화됐고,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츠리 중앙과 메가박스 중앙 등 계열사 4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조기 상환을 이행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경영권 매각과 함께 보유 부동산과 자회사도 팔아 66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콘텐츠 자회사들도 결국 매각이 불가피해 오너 일가가 JTBC만 지키는 구조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계열사 4곳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JTBC는 오는 7월 30일까지 법정관리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중앙그룹이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핵심 자회사를 팔더라도 실제로 그룹에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앙홀딩스와 콘텐츠리 중앙 등 계열사 4곳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한 법적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드라마와 콘텐츠 제작으로 유명한 SLL 중앙입니다. 이 회사는 약 1조 원 수준의 가치로 평가되며 매각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SLL 중앙에 3천억 원을 투자했던 사모펀드 프렉시스 캐피탈이 최근 지분을 추가 담보로 확보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이 투자사는 원래 일정 기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추가 조건을 적용한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상장이 늦어지자 담보 권리를 더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SLL 중앙이 매각되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이 이 투자사의 투자금과 이자 그리고 페널티를 갚는 데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그룹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과거 핵심 자회사 에코비트를 약 2조 원에 매각했지만 담보를 잡고 있던 투자사 때문에 매각 대금을 사실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얼마에 파느냐보다 누가 돈을 가져가느냐, 즉 담보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문헌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민권 부여 기준은 의회 입법이나 대통령 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는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민정책 전반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과 망명 제한, 그리고 국경 통제 강화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오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재명 정부 이 기 총리 업무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대표를 거친 기업인 출신인 한 총리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투자 및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워 YTN 보도입니다.
5: 한성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요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맡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6: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5: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5: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제한하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이번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 법률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 패소한 것입니다. 두 주의 법률은 성별을 출생 당시 생물학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여성 스포츠를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 법률들이 평등 보호를 규정한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 타이틀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두 개 주에만 적용되지만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문제는 이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지 조항을 전국 단위 법안에 포함시켜 시행하려는 구상도 갖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CNN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운동의 중대한 패배라고 평가하면서 대법원이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올리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영주권자와 추방유예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시선거와 교육위원 선거에 한해 제한적인 투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같은 날 시의회는 LA경찰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직접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도 8대 6표결로 보류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오는 11월 3일 투표용지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비시민권자 투표권 논의는 이민자 비율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21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LA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논의 시간을 더 확보한 것으로 향후 재상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LA카운티의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약 2만 5천 표 차이로 가결된 매저 ER의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LA카운티 기본 판매세는 현행 9.75%에서 10.25%로 오릅니다. 일부 시에서는 지방세까지 더해 최고 12%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인상안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카운티 병원 운영과 공보건 서비스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 부담도 구체적으로 늘어납니다. 4만 달러짜리 차를 살 경우 세금이 약 200불 더 붙고 3천 달러 상당의 가구는 약 20불 1천 달러짜리 스마트폰은 5불가량 추가됩니다. 다만 이 세수는 의료전용 기금이 아닌 LA카운티 일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예산 배분 권한이 카운티 정부에 있는 만큼 실제로 의료 분야에 얼마나 쓰일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LA 405번 프리웨이에서 경찰관과 민간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카운티 검찰은 호송거주 마리오 조셉 비컴을 이 급살인 혐의 두 건으로 기소했습니다. 희생자는 LAPD 시아우 덤경사와 헤수스 가르시아로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3일 베레어 인근 405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덤경사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도로에 멈춰있던 가르시아를 돕기 위해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순찰차 밖으로 나온 순간 비컴이 몰던 차량이 순찰차와 고장난 트럭 그리고 두 사람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당시 비컴의 속도가 시속 112마일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직전 급제동을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운전이 생명을 완전히 무시한 극도로 난폭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컴에게 여러 차례 과속 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1: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1: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1: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8: 올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연방정부는 전날인 7월 3일 금요일을 공식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과 대부분의 공기관은 3일부터 주말까지 사흘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체국과 연방법원 그리고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은 3일 문을 닫습니다. LA 총영사관도 같은 일정에 맞춰 3일 휴무하며 6일 월요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반면 은행들은 3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4일 독립기념일 당일에만 문을 닫습니다. 공기관과 은행의 휴무일이 서로 다른 만큼 방문 전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국이나 연방법원 관련 업무가 있다면 3일은 피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는 3일에 처리하고 공기관 방문은 6일 이후로 잡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에 외국 정보원과 포섭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의 구상은 국가정보국장실 ODNI가 두 명단을 통합 관리해 정보기관 간 중복 수사를 줄이고 외국의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IA와 FBI는 이 요구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가장 민감한 방첩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경우 기밀이 유출되거나 장기 정보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포섭을 추진 중인 정보원 후보나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의 신원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밀입니다. 이런 정보가 한 기관에 모일 경우 단 한 번의 보안사고만으로도 수년간 쌓아온 정보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현재 ODNI를 이끄는 윌리엄 펄티 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기밀보호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9: 7월 1일부터 연방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미국 내 학자금 대출자는 약 4,300만 명이며 총 대출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근로과정감세법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원 프로그램 축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SAV 상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이를 이용 중인 약 700만 명은 90일 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상환 지원 계획과 단계별 표준 상환 방식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대학 진학 접근성 및 성공 연구소는 중간소득 가구의 경우 월 상환 부담이 수백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안도 새로 생깁니다. 석사과정은 연간 최대 2만 500불에 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대출을 받을 수 있고 로스쿨과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원은 연간 최대 5만 달러에 총 20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대학들이 교육비를 재검토하도록 유도해 고등교육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밸리 지역 위네트카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셔먼 웨이의 한 즉석 오일 교환소 인근에서 이른 아침 사망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토판과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추가 인력이 속속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보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판과 경찰서는 사망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변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이며 용의자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근 시간대 해당 지역 도로 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수사 결과는 토판과 경찰서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8: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주유소들을 향해 즉각적인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68불 수준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유소 가격도 즉시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유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갤런당 2불 50센트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 하락했음에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더디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연방 법무부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직접 겨냥해 과도한 휘발유 세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1불 50센트에서 이 불가량 높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부과되는 각종 휘발유 관련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주유소 가격표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엔트로픽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세 회사가 지난달 29일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 성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정식 배포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애저에서 클로드를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 직접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지난해 11월 새 회사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이행 결과입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50억 달러를 엔트로픽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엔트로픽은 엔비디아 칩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3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새 회사의 총 거래 규모는 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배포로 데이터를 국경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 규제를 받는 기업들도 자국 내 애저 클라우드에서 클로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엔트로픽은 애저에서 상위 모델 클로드 오퍼스 4.8과 경량 모델 하이쿠 4.5를 를 제공하며 확장 추론 기능도 지원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중심이었던 엔트로픽의 기업 고객 기반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용 기업들로까지 넓어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 주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완하면서도 교육과 주거지원 예산은 오히려 늘린 절충안입니다. 공립학교 안정화와 무상급식 확대가 포함됐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부담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렌트비 지원과 홈리스 대응 예산도 유지하거나 보강의 거리노 숫자 증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축소 조정됐고 노동단체와 복지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나온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나고 주 재정이 구조적 적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 정부는 지출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산안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이번 주 안에 발효되며 세부 집행 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게이츠 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를 올해 보류했습니다. 버핏이 이 재단의 기부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약 4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부 보류의 배경에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게이츠 재단의 관계를 둘러싼 내부 조사가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현재 로펌을 선임해 엡스타인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며 결과는 올 여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핏은 이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르면 추수감사절 무렵 기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게이츠는 생전 엡스타인을 여러 차례 만났고 측근들도 엡스타인이 사망한 2019년까지 그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버핏은 지난 3월 CNBC 인터뷰에서 연방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이후 게이츠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5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총회에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으며 버핏과 이사진이 앉는 지정석에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두 사람의 우정과 협력 관계가 엡스타인 파문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균열을 드러낸 셈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아.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0: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3782-8600, 3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0: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하루 60명에서 100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메가마스터 집단 심리가 급증하면서 졸속 심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이민법원에 쌓인 약 320만 건의 미해결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 신속처리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늘어난 과밀 심리가 일상화되면서 LA 다운타운과 벤나이스 법원 복도까지 대기 인파가 넘쳐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호출하고 몇 분 만에 심리를 끝내는 경우가 빈번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결과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정을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역 문제와 행정 혼선 속에 같은 번호의 사건이 뒤섞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출석 처리입니다. 일정 혼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즉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데 실제로 지난 6월 하루에만 14명이 불출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방명령을 받은 이들의 70% 이상이 변호인 없이 심리에 임했다는 통계를 들며 이 구조가 사실상 대량 추방을 위한 장치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적법 절차는 보장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가 오히려 공정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일정 단축이 난민과 망명신청자의 증거 확보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이 이른바 데이라이팅 법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데이라이팅은 횡단보도 근처 20피트 이내 구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구간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서로를 보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0: 빠진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안관국은 카운티 관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에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횡단보도 앞뒤로 20피트는 차 한 대 길이보다 조금 긴 거리입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세우던 자리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으, 주차 전에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카운티 차원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오늘 새벽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의 중심지는 사우스 LA의 피게로아 코리도 일대로 오랫동안 성매매 밀집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최소 5명이 체포됐으며 수사당국은 LA 지역 갱단인 후버 갱단이 이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갱단이 성매매 조직과 연결되는 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 간 결탁을 넘어 인신매매와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유형입니다. 피게로아 코리도는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 당국 모두에게 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지역으로 이번 작전은 연방 차원의 개입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이전 단속과 성격이 다릅니다. 연방 당국이 직접 나선 만큼 기소와 처벌 수위도 주 법원 기준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추가 체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2시간에 걸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 성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제공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4: 우리 대통령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5: 예, 우선 뭐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5: 이번에 그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3: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7: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3: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8: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자동차 운전자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메트로 당국은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주요 노선에 저상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혼잡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일반 차량 운행 공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LA 교통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전용차로 확대가 기존 차선을 잠식하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주요 도로의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단체들은 세금을 내는 다수 운전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운티 측은 이번 정책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들도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탄소 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운티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교통량과 대기질 변화를 분석한 뒤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교통체계 전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운전자 반발 속에 조정될지 향후 데이터와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북부와 내륙 지역에 비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산림과 초지가 극도로 메말라 있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캠핑객과 주민들에게 야외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를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전소와 송전선 주변 점검도 강화해 전력 설비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산불 시즌이 예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별로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주정부는 소방인력과 항공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비상예산을 확보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산불 시즌은 이미 시작됐고 당국의 대비 수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2시 27분 셔먼옥스 세블베다 블러바드 3650번지에서 차량이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가로등 기둥과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사고 충격으로 탑승자 한 명이 차량 안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스트밸리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탑승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추가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사고 구역 일대는 현재 통제 중입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여부는 현재 현장에서 확인 중이며 수사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2분 다운타운 LA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 123번지 프로모네이드 타워스 앞에서 권총 소지 남성 신고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신고에 따르면 한 남성이 해당 건물 외부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즉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LAPD 센트럴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한 시민이 현장에서 경찰 활동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프로모네이드 타워스 외부에서 용의자를 제압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구금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4: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파고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드론 공습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확대되면서 인터넷 접속 차단과 연료 배급이 일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약 20년 만에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지원에 직접 나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국민 불만이 자신이 아닌 집권당으로 향하도록 당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물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크렘린 성향 여론조사기관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 신뢰도는 69%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상대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직후 실시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전쟁 피로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노로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드론 공격이 러시아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쟁을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는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주프 AI가 홍콩 증시에서 상장 6개월 만에 주가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조 700억 홍콩 달러로 우리 돈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프 AI가 최근 공개한 오픈소스 플래그십 모델 GLM5.2가 글로벌 AI 평가에서 4위에 오르며 엔스로픽의 클로드와 오픈 AI의 GPT에 근접한 성능을 인정받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특히 코딩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주목받았는데 개발자 플랫폼 기업 버셀의 최고 경영자 기에르모 란치는 GLM5.2의 코딩 능력에 거의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공개적으로 격찬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도 GLM5.2의 경건함이라를 중국 AI의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GLM5.2 EEPI 호출 가격은 클로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성능과 가격 두 측면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프 AI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매출은 1년 만에 60배 성장했고 중국 증권사들은 매출이 2028년까지 지금의 3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순손실은 매출의 6배를 웃도는 47억 위안에 달했고 연구개발비만 매출의 4배를 넘어 적자 구조는 여전합니다. 급등한 주가 실적 없는 기대감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거품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류 그리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6,48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항소 여부와 항소 시 중점 쟁점을 두고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담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6: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인 청룡기에서 상대팀을 향해 지역 비하 응원가를 부른 배제고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역사를 희화화하고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도 고등학생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한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허락된 실수와 교정의 기회가 배제고 선수들에게는 왜 주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린 학생들에게 스타벅스도 받지 않는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배제고 야구부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선수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학생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의 적정선이 어디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8: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샤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17: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8: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6: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9: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6: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20: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영국 속담이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로도 스파크가 튀는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건강한 갈등은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법이라고 하죠. 자, 오늘 마주할 크고 작은 의견 대립을 스트레스가 아닌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유쾌한 과정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하루도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멋지게 완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그린 노래예요. 슈랄라.

0: 샤랄랄라 알구린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예, 반갑습니다. 켈리님 어서 오세요. 예.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이치 마음의 색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도 원동력이 될수 있겠지요. 네, 정말 맞는 말씀 아주 멋진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감사해요. 해피님 만나려고 마켓보다 매니저한테 장바구니 하나는 맡겨놓고 왔어요. 이게 적어주셨는데. 켈리님 응원에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바로 더 많이 들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나의 주장과 나의 말하기 바쁜 것 같아요. 아, 이럴 때는 좀 잠잠하게 들어야 하는데, 서로 들어줘야 하는데.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들어줘야 하는데, 왜 우리는 입이 더 빠를까요? 아, 참,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혀서 서운함이나 갈등이 피어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바로 더 많이 들어야 할 때다. 맞는 말이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 필요한 건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 참 이게 바로 배려다라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상 회사에서도 서로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나의 주장을 계속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피스메이커가 되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좋은 관계 좀 따뜻한 시간 보내셨음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들께서 청해주시는 음악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알찬 구성으로 함께할게요. 해피투게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 4천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이 노래 고팠어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Rose and flows of angel. 아주 멋진 노래예요.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 조니 미첼입니다. Both sides now.

이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잖아요. 올드 팝송인데 196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조니 미첼이 직접 발표한 자작곡이에요. 이 노래 한 곡이 정말 심도 있는 철학의 의미를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리메이크 되었지만 그 시절 이 조니 미첼만큼의 잔잔한 파장을 재생한 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이 그런 것인 줄 몰랐어. 예, 그런 건 줄 알았어.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랑은 그저 또 하나의 쇼일 뿐이야. 웃으며 나를 보내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는 사랑의 이런 사랑의 양면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 같아라는 그런 가사도 귀에 들어오지요. 사랑은 그저 주는 만큼 받는 게임인가 돌이켜보면 나는 사랑의 환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인 것 같아.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한다네. 눈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을 외칠 때는 뿌듯함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네. 나는 이제 인생의 양면을 본다네. 때로는 승자로 때로는 패자로. 그러고 보니 나는 인생의 환상만을 알았어.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니 미첼이 불러준 Both Sides Now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국제 농담의 날이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조크 데이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살펴봤습니다. 아니 국제 농담의 날이다? 참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 마침 오늘이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새해 절반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날이잖아요. 예, 지난 6개월 동안 좀 무겁고 진지하게 달려오셨다면 오늘만큼은 좀 가벼운 농담 주고받으시면서 소리내서 맑게 웃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7월 첫날 예, 하반기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7월 1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머와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아주 유쾌한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의 작가죠. 웨인이 1990년대 중반에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날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7월 1일이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7월 1일은 뭐 1년 365일 중에 정확히 절반 절반이 지나고 남은 절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웃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하반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7월 첫날인데 지난 날들은 지난 일들은 근심 걱정 다 훌훌 털어버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Hello, Mr. Monkey. 아라베스크입니다. Hello, hello, Mr. Monkey. Your songs are fast and funky. 아재 개그를 좀 이렇게 좀 웃음을 좀 드릴까요? 아재 개그로? 웃으실지 모르겠네요.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자, 배우 송혜 선생님이 샤워를 하시면 뭘까요? 예, 배우 송혜 선생님이 샤워를 하시면 뽀송해. 오리가 얼면 뭐가 될까요?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언덕. 참기름이 들기름한테 고백하면서 한 말은 고소할 거야. 이 유머는 다 아실 것 같네요. 진짜 참기름이 들기름한테 고백하면서 한 말 고소하겠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Bonjour. 안심하세요. 조금 웃으셨나요, 여러분? 바쁘고 건조한 일상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오늘 농담을 주고받는 날이래 라면서 툭 던지는 인사 한마디가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는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옛날에는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곤 했는데 말이죠.

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선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 7월 첫 수요일이네요. 7월도 화이팅입니다. 응원의 댓글 주셨고요. 샌디송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이사 잘하셨습니까? 이사하신다고 이삿짐 싸신다고 하셨는데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샌디송님. 예, 새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나요? 죄송합니다. 예,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KR님도 인사를 해주셨나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아바 노래 하니하니 들을게요. 7월 첫날,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아바의 달콤한 노래 하니하니 하니 들어봤습니다. 네, 티케이알님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티케이알님? 건강하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책한권 들고 나왔네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1650 책방 코너입니다. 마음의 창을 여는 싱그러운 느낌표 하나, TV 동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예, 이 책은 KBS 한국방송 그 PD가, 박인식 PD가 엮은 그런 책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82페이지에 있는 행복을 실어 나르는 버스라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이 이어진 강원도 정선군의 임계면, 그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버스가 한대 있습니다. 작고 낡은 그 버스는 임계면 사람들의 유일한 발입니다. 그리고 8년째 만년 적자 버스를 몰고 있는 김진갑, 주영희 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부부는 버스를 몰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한 대뿐인 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세상에. 아니, 마을 버스가 끊긴다네. 아, 이제 읍내까지 그먼 길을 어찌 다니노?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걸어서 꼬박 5시간. 마을 사람들의 고생을 두고 볼수 없었던 부부는 전 재산을 털어 버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유일한 버스이고 보니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휴가는커녕 주말도 없이 마을에서 읍내까지 하루에 왕복 5번을 운전해야 했던 김진갑 씨.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 아내 주영 씨가 운전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뒤로는 부부가 교대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아내가 버스를 모는 동안 남편 김진갑 씨는 이집 근처 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만년 적자인 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한시도 일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버스가 애물단지 같을 만도 한데 부부는 단한 번도 운전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부부의 버스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데려다주는 듬직한 다리요,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움직이는 사랑방이니까요. 어우, 할머니, 읍내 장에 가세요? 내일이 옆집 광식이 할멈 생일이거든. 아, 선물로 이 속옷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25인승 버스의 하루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적자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인사 한마디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김진갑, 주영희 씨 부부. 오늘도 부부의 버스는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달리며 행복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손님이 절반도 차지 않는 버스지만

0: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업다운 BG로 살짝 내려야 되는데 아, 좀 자연스럽지 않았죠? 네, 해바라기 노래 듣습니다. 사랑으로.
1: 내가 살아가.
0: 여러분, 오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0: 오랜만에 들어본 해바라기에 사랑으로. 아, 좋네요. 여전히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이 노래 불렀었는데 말이죠. 아, 여전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네요. 쿠키모치님, 아, 7월도 다들 건강하게 활기차게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해피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7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KR님 요즘에 병원 다니시는군요. 어머나, 아, 세상에. 네, 건강하시길 네, 기도합니다. 우리 해피님들 다 같이 우리 TKR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피곤하시다고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스토리 뉴스, 저희 라디오 서울 스토리 뉴스 시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로봇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중국 유비테크사의 바이오닉 휴머노이드 로봇 UI 시리즈. 아마 뉴스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뉴스 기사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6월 30일에 공개됐는데, 이 UI 시리즈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AI 반려 정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자, 인간을 완전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데, 남성형 모델이 키 183cm, 몸무게 42kg. 어우, 날씬해라. 군살이 하나도 못 되는 거죠? 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형 모델이 키 168에 몸무게가 35.2kg. 아이고, 세상에나. 무려 88개의 자유도를 관절에 적용해서 기존의 딱딱한 로봇들과 달리 사람과 굉장히 흡사하고 또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내장된 AI와 와이파이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학습하며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감정 교류도 가능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AI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나눈 대화나 기억 데이터는 철저히 암호화돼서 저장되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유비테크는 이 로봇을 단순한 이 가사 도우미를 넘어서 감정을 진정으로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감정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감정까지도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 로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기도 하는데, 드디어 영화 속의 반려 로봇이 현실화됐다. 사전 예약이 몰리기도 하고요. 신기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사람과 너무 똑같은, 정말 똑 닮은 외형 때문에 정서적,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과연 이 가격도 그닥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얼마라고 했죠? 5,000불? 5,000불에서 뭐 최뭐 매덕까지 1억, 2억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동시에 겁나기도 해요. 두려운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런 반응. 변화의 속도가 인류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나도 스피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로봇과 AI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에 갇히면 무력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혁신이 그랬듯이 포커스, 핵심은 그 강력한 기술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와 로봇이 뭐 정보 취합, 데이터 처리,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대신해준다면 인간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율하고 방향을 잡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무리 88개의 관절을 가진 휴머노이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해도 그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계산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도 엄청나네요. AI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다는데. 자, 로봇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 자,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이런 숨소리 또 눈빛 AI가 우리 인간의 이런 눈빛을 똑같이 읽어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이런 숨소리도 그렇고요. 예, 삶의 궤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슴으로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은 우리 인간을 못 따라오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문학적인 그런 감수성, 또 예술적인 그런 감각, 예, 그런 뭐 감수성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뭐 창의적인 뭐 기획력이라던가, 예, 그런 거는 못 따라오겠죠. 당연히 못 따라오죠. 그리고 기술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무엇이 인간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는 도덕적인 주체성입니다. 네. AI와 인간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 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스피드하게 많이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예,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또 로봇이 주는 정서적인 위안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봇이 건네는 위로를 즐기되 이건 정교하게 학습된 AI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성적인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온 중국 유비테크사의 바이오닉 휴머노이드 로봇 UI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아침부터 다소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로 여름 날씨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살짝 쌀쌀합니다. 오늘 남가주 대기질은 오전 9시까지 강풍으로 인한 먼지 또 재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9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2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5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금값은 온수당 4,090달러 63센트 선을 나타내면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다소 흔들렸던 뉴욕 증시는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30일 이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8%, 나스닥 종합 지수 1.5%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이 가스 레귤러 평균 가격입니다. 갤런당 5달러 42.5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오늘 갤런당 5달러 29.9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 인상 조치가 전격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 안정세와 가파른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주유소 현장 가격은 일단 연일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살짝 경제 스케치도 해드렸습니다. 자, 1부 이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뜨겁지요. 예,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명언인데요.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다가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상처를 입었던 경험 있으실까요?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겨울철의 난로에 비유했습니다. 온기를 느끼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면서도 다치지 않는 현명한 관계의 거리 두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 두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0: 네, 파페라 가수죠. 임형주가 불러준 더 샐리가든이었습니다. 이 노래만큼이나 오늘 여러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해요. 안전거리 확보가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제 마음에 새길게요. 소피아님 아름다운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켈리님, 선미님, 불가악은 불가원. 저희 오빠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D님 반갑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정답이네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예, 뭐든지 다 이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인간관계에도 필요하다네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시인이죠. 하인이 하인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다 다르지만 처방전은 하나래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 참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좋은 말들, 좋은 글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 그 관계 속에서 말로 다 못할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죠. 하지만 정말 이 독일의 시인 하인에는 그 모든 관계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은 사랑이다.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처방전이 사랑이라는 거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자 모든 뭐 인간관계에는 정답은 이거야라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어떤 관계든지 인간관계든지 뭐 일적으로 만난 관계든지 남녀관계든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정답은 사랑이라는 거. 그 말에는 참 가슴 뭉클하게 공감이 됩니다. 예, 사랑의 약이 최고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내와도 안전거리를 두어야 매를 피할 수 있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아 재밌네요. 맞고 사세요? 디님? 아유 우스갯소리 참 오늘 예 농담의 날 조크데이라고 하는데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냉집을 이상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2: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1: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2: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1: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9: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0: 진짜 감쪽 같네.
21: 역시 벤트웨이야.
2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조각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1: 네. 그러게요.
0: 자, 오시자마자 제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공연이 언제세요?
1: 8월 1일 날 동양성교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0: 8월 1일 첫째 날이요?
1: 네, 8월 1일 토요일.
0: 토요일이네요. 네. 오후 3시 동양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국악세계화협회 판소리학교 우리소리에서 네. 주관하신 그런 네. 공연이네요. 흥내 소리 김원일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예, 무슨
1: 제
0: 의미예요?
1: 소리가 네. 이게 쩌렁 이게 쨍쨍거리지 않고 네. 구수하게 흙 소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흙내 흙 냄새가 나는 소리 그래서 흙내 소리라고.
0: 좋죠. 예, 고향의 냄새.
1: 네.
0: 예, 흙 냄새 나는. 아, 미산재 수금가 완창. 이건 네. 무슨 뜻이에요?
1: 미산재라고 하는 건 이제 미산이 박초월 선생님의 혼데 박초월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네네네. 수금가라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이 젊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1: 그분은 이제 제 고수가 될 건데 네.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도 그 친구가 와서 고수를 해줬어요.
0: 어머나, 근데 굉장히 젊어요.
1: 예. 제 친구 아들인데 아하. 유태평양이 동생이에요.
0: 그렇군요.
1: 지금 국립 창극단 청년단원으로 있고
0: 네.
1: 예, 그 저기 소리도 잘하고 북도 잘 치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0: 아니, LA 살아요?
1: 아니요.
0: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군요.
1: 네, 네.
0: 아, 국립 창극단 청년 교육단원이네요. 네. 고수 유희찬.
1: 네.
0: 아, 이분이 그러면은 이거 우리 김원일 대표님 이거 고수해주기 위해서
1: 네,
0: 비행기를
1: 제가,
0: 타시는군요.
1: 제가 초빙했어요.
0: 아,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네. 오시는군요.
1: 3시간을 보통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3시간 네. 하고 나서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고수들은 3시간 하고 나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3시간 내내?
1: 네.
0: 진짜요?
1: 네.
0: 어떻게
1: 딱 둘밖에
0: 감당하죠?
1: 없는데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거고요.
0: 세상에. 아니, 브렉타임 시간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 중간에 한 10분 정도 있을 거예요.
0: 아하. 네. 한 번이요?
1: 한 번.
0: 아, 너무 힘든 시간이다. 어떻게 하세요? 3시간.
1: 자꾸 제가 이제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아, 네. 더 늦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0: 네.
1: 저기만 그냥 오래 하는
0: 아하.
1: 겁니다.
0: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1: 감사합니다.
0: 거죠. 좋은 일이니까.
1: 그럼요. 예. 이게 혹시
0: 네.
1: 완창을 한 번도 구경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0: 저요.
1: 완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하. 한번 보시기 위해서라도 와 보시는 게 좋아요. 단 둘이서
0: 네.
1: 저하고 고수하고 둘이서
0: 네.
1: 뭐 대화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는 그 공연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주 표현력이 커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1: 그럼요. 제가 자막도 넣고 영어 자막도 넣어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영어권에 훌륭하십니다.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도 돼요.
0: 외국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굉장히 신기해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반응이 어떻습니까?
1: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우리 표정이나 이런 거 갖고 알아보는 게 한 20, 30%래요. 그 정도라도 된대요.
0: 네네네.
1: 그런데 이제 자막을 보면 우리도 왜 잘 모르는 영어 그 저기 영화 보면은 자막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에.
0: 모릅니다. 예. 그래서 자막 결의되는 예, 그런 영화를 찾아보잖아요.
1: 네.
0: 자, 미산재 수금가 완창 요 네. 티켓을 예, 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해피님들께 좀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1: 아니, 그건 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0: 초대권이...
1: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냥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죠.
0: 그냥 아무나 가서
1: 네,
0: 공연 관람해도 되는 거예요.
1: 예.
0: 동양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1: 네, 3시로 한 거는 끝나고 저녁들 드시라고
0: 아하.
1: 뭐 제가 거기 핑거풋은 조금 준비는 하겠지만
0: 아이고야.
1: 그래도 한 6시쯤 끝나면은 이제 가서 저녁 식사들 하시라고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이거 다 무료면
1: 네.
0: 어떻게 공연을 어떻게?
1: 그 사이에 그 저기 국악세계협회에서 펀드를 좀 모아둔 것, 아. 뭐 그런 것들로 해서.
0: 네네네. 예. 국악세계화협회에서 네. 스폰을 해주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대표님 걱정돼서요.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0: 여러분들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월 첫날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네요. 네,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네. 오늘 주제가 있으시잖아요.
1: 네. 네,
0: 소개해 주세요.
1: 판소리가 이제 우리 민속악의 그 사실은 거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뭐 아주 이게 뭐 그냥 옛날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숙종조에 이미 완성된 형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한 100년 정도를 한다 그래도 한 300년 정도 된 역사인데
0: 네.
1: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가
0: 네.
1: 우리나라 것으로서 네. 이제 거문고와 가야금이 있어요.
0: 거문고와 가야금.
1: 네. 가야금은 그 우룩 선생님이 그 저기 뭐야 만드셨다 그래서 가야에 네. 그렇게 그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거문고는 고구려 때 한 네. 4세기 정도 때 왕산학 선생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어허.
1: 근데 뭐 그 그냥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 보면 다 중국의 뭐를 보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1: 아무튼 뭐 어떤 식의 교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중국의 칠현금이라고
0: 칠현금.
1: 예, 현 이게 저기 뭐 줄이 있는 그런 악기가 있었었는데
0: 네, 네, 네.
1: 그것을 보고 왕산학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두 개의 차이가 너무 커요.
0: 아, 어떻게 다른가요?
1: 지금 거문고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거문고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이렇게 술대라고 짝대기를 들고 치고
0: 네, 네, 네, 네,
1: 중간에
0: 네.
1: 이렇게 격자 같은 그 격자가 쭉 있어요. 그걸 괴라고 그러는데 격자가 쭉 있으면서 그 격자에 꼭 기타의 프렛처럼
0: 네.
1: 거기를 누르면 소리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렇구나. 칠현금은 가야금 쪽이랑 비슷해요.
0: 아하.
1: 이렇게 가야금은 한 줄 한 줄이 다 음정이 있어서
0: 네.
1: 그 줄을 치면은 아무런 그 농연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음을 딱 내요. 땡땡땡 이렇게 내는데
0: 네.
1: 거기에 농연을 해서 그 위아래로 음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거문고는 그 음과 그 괴의 자리를 정해야지. 왜냐하면은 같은 음이 여러 군데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해줘야지
0: 네.
1: 그 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악기예요.
0: 그렇군요.
1: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0: 아하. 그 사극 드라마 보면
1: 네.
0: 왕이 풍악을 네. 울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야금도 이렇게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풍악 소리가 네. 땡 이러면서 막 나는데
1: 표현하기로는 거문고는 아주 남성적인 악기고 그 가야금이 여성적인 악기다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야말로 가야금은 저기 이렇게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막 그냥 띠기띠기띠기 막 이렇게
0: 네네네네.
1: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문고는 술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빠르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굉장히 스르릉 스르릉 하면서 그
0: 아, 묵직하게
1: 저, 예, 그 묵직한 소리가
0: 묵직한
1: 나요.
0: 소리가 네.
1: 그래서 그거를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어요.
0: 백악지장.
1: 100가지 악기의
0: 아,
1: 최고다라고
0: 그 뜻이군요.
1: 하는,
0: 네. 아, 백악지장.
1: 네,
0: 아.
1: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 거문고를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거문고가 여섯 줄밖에 안 돼요. 여섯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전통적인 거문고를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문고 팩토리라고 하는 그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0: 젊은 사람들,
1: 네.
0: 청년들이죠.
1: 네. 지금은 한 4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그분들이 창작과 편곡과 악기 개량과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이분들 음악이 그 자기네가 창작을 하는 음악이
0: 네.
1: 그 세계적인 빙상 대회에서 왜 빙상 선수들이 음악 틀어놓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네.
1: 거기에 음악이 쓰였을 정도로
0: 예, 피겨 스케이팅에서
1: 그렇죠.
0: 삐지로 깔면서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아. 김연아가 이렇게 그렇죠, 막 할 때 그렇죠. 뒤에 예, 음악이 깔려. 예. 어떤 데는 백조의 오수가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어떤 데 그렇죠. 다 대부분 다 서양 음악이죠. 예. 다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이 그 거문고 앤 탱고라고 하는 그 음악을 그 친구들이 작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썼어요.
0: 피겨 스케이팅에.
1: 예. 그 정도로 네. 이 퓨전 쪽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서 네. 악기도 또 많이 개량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줄을 원래 6개짜리였는데 4개로 바꾸면서 그거를 첼로처럼 활로 긁었어요.
0: 오호.
1: 그러니까 첼로는 왜 손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프렛을 그쵸, 그쵸. 잡으면서 위에서, 예. 여기서 긁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까꾸르야. 여기를 긁으면서 옛날에 하셨었어요 혹시?
0: 아니요 전혀요.
1: 흉내
0: 내보겁니다.
1: 딱
0: 어울리나요?
1: 예.
0: 음악을 해야
1: 한번
0: 할까
1: 해보세요.
0: 봐요. 음악을 해야 할까 봐요.
1: 구연 동화를 그 각각의 악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0: 마구도 맞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 친구 음악이 거문고 앤 탱고 탱고 같은 네. 그 저기 막 느낌인데 그게 아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1: 그러니까 거문고 팩토리죠.
0: 네.
1: 그 밴드 이름이.
0: 밴드 이름이 거문고 팩토리.
1: 이 젊은 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0: 예.
1: 이야 멋지네요.
0: 거기에 예. 거문고 세계 가야금을 하나 놓았어요. 또 희한하게.
1: 오, 멋있다.
0: 그 가야금의 그 화려함도 넣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금이나 이런 거는 다 뜯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땡땡 소리가 나는데 그 찰현 아쟁 같이 이렇게 활로 긁기 위해서 네. 자기네 거문고를 그 첼로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실로폰 같이 연주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1: 네.
0: 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1: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요 거문고 팩토리 음악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0: 네.
1: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0: 네.
1: 전통 국악기인 거문고를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0: 네.
1: 정말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그룹이다.
0: 네.
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거문고 석대와 또 가야금 한 대라는 독특한 구성에 만족하지 않고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같은 혁신적인 악기 개량을
0: 맞아요.
1: 시도하는 네. 이들의 열정,
0: 네.
1: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 게다가 또 이게 네. 그 가야금 아쟁 같은 거는 그 선을 철로 만든 것들이 가끔 있어요.
1: 네네네.
0: 근데 가야금 같은 건 손으로 계속 뜯어야 되잖아요.
1: 아.
0: 그래서 철선은 굉장히 아픈데
1: 네.
0: 여기 있는 이 가야금 하시는 아가씨가 철현금이라고 이 가야금을 철선을 넣어서 만든 거로도 치고 그럼 소리가 훨씬 더 경쾌하고 밝아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용도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1: 네네.
0: 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1: 자, 그렇다면요. 이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0: 어, 그러면 좋죠.
1: 예, 거문고엔 탱고.
0: 네.
1: 예. 야, 이거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연기를 선보이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네요.
0: 네, 외국 사람이에요.
1: 와,
0: 캐나다 사람들이었어요.
1: 캐나다 사람들인데
0: 네.
1: 듀엣을 와, 멋지네요.

0: 멋지네요. 정말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선보이는데 남녀가
1: 네.
0: 묘하게 끌리는데요. 아, 매력 있어요.
1: 예, 이게 검은 거는 또 희한하게 예. 술대로 그 밑에 판을 아. 거기 데모라고 불리는 그 판을 땅땅 치는 소리가 나요. 탁탁
0: 네.
1: 이렇게 치는 소리가
0: 네.
1: 그게 꼭 타악기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악기와 이 음정악기가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0: 네.
1: 그 저기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의 제일 네. 마지막 동작에서 짜르릉 하고 내려가는
0: 그걸 못 들었네요.
1: 그 소리가 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0: 진짜 와 진짜 멋지네요. 이런 네.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라고요?
1: 네.
0: 와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 이 뭐라고 하셨죠? 검은 고 팩토리.
1: 네.
0: 검은 고 팩토리의 이 밴드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왜 하필 검은 고 팩토리일까요? 공장?
1: 그 분들은
0: 예.
1: 그 아마 음악을 찾아서 그 전 세계를 다닐 거예요.
0: 네.
1: 자기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와 네, 맞는 네, 네, 음악을. 네. 그래서 우연히 발견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아.
1: 왜냐하면 이 음악이 그 전에 이미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한 거죠.
0: 그렇군요.
1: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돈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음악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야?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1: 네,
0: 그렇죠.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검은고 석대와 가야금 한대라는 구성 자체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1: 네.
0: 또 보통 국악 관현악단에서 검은고는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1: 그렇죠.
0: 네. 이 팀명에 팩토리라는 그런 그 밴드 이름을 넣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이들이 만드는 퓨전 음악들이요.
0: 네.
1: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렇겠네요.
1: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도 이제 무슨 팩토리를 넣는다든가
0: 네네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이름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요.
0: 네.
1: 지금 뭐 파리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은
0: 네.
1: 버스킹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0: 아.
1: 그것도 우리 전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0: 네, 그러니까 전통 악기의 그 소리를 네. 깨부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와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1: 요즘 잘 나오는 말로.
0: 창의력이 대단해요.
1: 재건축인 거.
0: 재건축이야. 아, 제가 아.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아.
1: 네.
0: 그 우리 전통적인 악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 소리가
1: 네.
0: 띵.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으로는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확 사로잡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1: 제가 선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0: 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많이 발굴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그 이분들이 한 예. 음악 중에 그 예. 정중동 우리 뭐 하는 게 있죠. 정중동이라고. 그러니까 정 안 움직일 정
0: 네.
1: 안에 동이 있다. 그러니까
0: 아하.
1: 이제 영어로는 movement in silence인가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것도 참 멋있고요. 그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검은 고 팩토리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0: 아.
1: 그 한번 들어보시면은 원래 퓨전이나 새로운 음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만분의 일, 10만분의 1밖에 안 돼요.
0: 아,
1: 제가
0: 그렇죠.
1: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새로운 이제 그 시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낭만에서 무슨 뭐 현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곡들이 그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만 개 중이면은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 이 검은 고 팩토리의 이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 같은 것도
0: 네.
1: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뛰어나게 했어요.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0: 네.
1: 와 이런 게 있네 이러잖아요.
0: 저 처음 들었어요.
1: 예, 이 그 정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면 이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전통 악기 검은고와 아르헨티나의 정열적인 탱고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
1: 네.
0: 그런 음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의 연기를 선보인 건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 퓨전 국악.
1: 그렇죠.
0: 아, 멋있어요. 이 검은고
1: 그
0: 팩토리
1: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몇 등을 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 몇 등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 음악에
1: 네.
0: 우리 전통 퓨전 국악에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였다는 게
1: 네.
0: 그게 의미가 있는
1: 저도
0: 거죠.
1: 저도 약간 좀 전율이 돌았어요.
0: 진짜.
1: 제가 저기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이렇게 우리 이제 버스킹
0: 네.
1: 하는 사람들도
0: 네.
1: 봤어요.
0: 네.
1: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친구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나라 곡조만 갖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0: 네.
1: 이 친구들 같이 이러니까 그 뭐 BTS도 그 아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0: 네, 네.
1: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이에요.
0: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정중도?
1: 예.
0: 네, 조금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1: 앞부분에 조금 들어보면
0: 비지로 깔면서
1: 네.
0: 이렇게 또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야금이죠 이 소리가?

0: 자, 지금 이거 정중동이라는 음악을 네, 정중동. 듣고 계십니다. 모브먼트 앤 사일런스.
1: 인 사일런스.
0: 예. 그렇군요. 근데 네 사람이 나와서 연주를 네, 하는데 검은 되지요. 거와 가야금 네, 연주죠?
1: 네.
0: 독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독특하죠.
0: 예.
1: 독특하죠.
0: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볼 때는 꼭 20대 같아요. 20, 30대. 20,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진짜
1: 그 남자가 리더인데
0: 예.
1: 아마 한 지금 40쯤 됐을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벌써 나온 지 네. 꽤 됐어요. 그 2000 언제 나왔더라? 2004년인가?
0: 참 이게 살아 숨쉬는 현대 음악으로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리메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1: 새로 만든 거죠.
0: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1: 2006년에 나왔네요, 이번들이.
0: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야금이나 검은거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줄을 튕기면 이거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1: 이거 저기 가야금 예, 전공하신 분들 이제 들으면은
0: 아하.
1: 아 저분이 산조의 휘머리가락을 안 들으셨구나 이제 산조에 들어가서 휘머리가락 들어가면
0: 네.
1: 굉장히 그냥 꾀꼬리 우는 소리가 그냥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나와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물론.
0: 아.
1: 근데 그래도 그거는 국악의 형식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우리가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박자, 배가
0: 네네네네.
1: 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건 그 배고 뭐고 다 그 깨버린 거죠.
0: 아하,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검은고 팩토리 밴드의 음악을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1: 아, 처음 듣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0: 네.
1: 우리 국악의 이게 확장성. 확장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0: 네네.
1: 아 우리도 사실은 저런 분들 모셔다가 좀 LA에서 LA가 사실은
0: 네.
1: 그 동포가 많기로는 세계 1위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참 문화 활동은 뜨거워요.
0: 예.
1: 그런
0: 아니
1: 분들
0: 국악 세계화 협회에서 한번 모시죠.
1: 돈이 없어요.
0: 돈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네요.
1: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인맥과 네.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모셔와야죠.
0: 아니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검은고 팩토리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데
1: 네.
0: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정말 대단한 인재들입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1: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0: 세워야죠.
1: 데서
0: 예.
1: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0: 아하. 좀 많이 알리세요. 대표님. 우리 소리 연구가
1: 알겠습니다.
0: 대표님이시니까 많이
1: 네.
0: 알리시고
1: 노력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서 좋겠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네.
0: 아, 오늘 뭐
1: 맨날
0: 재밌었어요.
1: 말하다 보면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을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아쉬워요.
0: 아유, 참 재밌었습니다.
1: 네.
0: 이제 김원일 대표님께서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시니어 센터에 강의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목요일 날은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가 힘들다 해서 오늘 네. 이제 그 모셨습니다.
1: 네.
0: 이제 차후에
1: 죄송합니다.
0: 또 시간 조절해서요.
1: 네.
0: 또 이제 인터뷰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려주세요.
0: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더 싱어죠. 이 리드 싱어죠. 예, 빅터 윌리스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어제로 이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74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윌리스의 배우자는 이날 그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깊은 슬픔 속에 이 남편 빅터 윌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면서, 빅터는 짧지만 급속히 악화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빌리지 피플은 미국 뉴욕에서 결성됐지만 1977년 영국에서 이 싱글 샌프란시스코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이듬해인 1978년부터 히트곡을 대거 내놨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디스코 붐을 타고 YMCA와 또 Go West 외에도 마초맨, 샌프란시스코, 또 Can't Stop the Music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흥겨운 후렴으로 유명한 이들의 대표곡 YMCA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 이 기독교 청년회가 이 미국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관한 내용을 노랫말로 담고 있는 음악이에요. 이 노래는 발매 수십 년이 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세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요. 양손에 주먹을 쥐고 리듬에 맞춰 양팔을 교차하며 앞뒤로 폈다 굽혔다 하며 흔드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쇼설에 내 유세에서 YMCA를 트는 걸 좋아했던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면서 나의 유세 인파가 기록적이라 많은 가수들이 동참하고 싶어 했는데 빅터와 빌리지 피플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YMCA가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는 빅터를 생각할 것이다 라면서 애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네, 빌리지 피플의 YMCA 들었습니다. YMCA를 유세곡으로 즐겼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애도의 말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7월 첫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편안하고 웃음짓는 오후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 해피님들 편안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아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댓글들 정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피님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수요일 오후 또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예, 사랑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빛의 속도로 주워 먹으며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이른바 삼추룰입니다. 이 만국 공통의 불문율을 두고 일본 언론이 이색적인 팩트체크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일본 오이타현의 한 지역 방송에서는요, 식품위생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추룰 검증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닥의 오염물질이 음식에 얼마나 빨리 묻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 형광액체를 활용했습니다. 카페 뒤에 세균 역할을 하게 되는 형광액체를 흩뿌린 뒤에 일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을 직접 낙하시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첫 희생양은 크기도 작고 미끌미끌해서 툭하면 손에서 떨어지는 젤리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3초 만에 주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젤리 표면에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오렌지, 또 상추, 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요, 오염 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빵은 어떨까요? 네, 앞선 음식들보다는 덜했습니다. 형광물질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지만 역시 오염물은 묻어 있었고요.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번지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도요, 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학적으로는 떨어뜨린 음식을 먹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외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집안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본인도 집에서는 아내가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 바닥에 웬만한 것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는다라고. 자, 오히려요,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 정신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야 떨어뜨린 음식 주워 먹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방학이라 아이들 많은 집안에서는 하루에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시컷 청소해놨는데 음식 떨어뜨린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걸 또 주워 먹는다고 화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3초 룰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일이죠. 7월의 첫날입니다. 자, 새로운 달입니다. 드디어 7월의 첫 페이지가 열린 오후 3시 이거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 새로운 어떤 바램, 희망을 가지고 가득 채울 이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H님하고 권 교수님 아 공동 1등 하셨습니다. 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한순간 한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우리네 하루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일이죠. 아이고 순철님 멋진 날 7월 첫날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 한번 오늘부터 또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달리겠습니다.

0: 네, 오늘 7월 1일 첫 곡으로는 우리 탁재훈 씨 컨츄리 꽂고 또 예능인으로도 많이 알려있죠. 내가 선택한 길. 자, 이 노래 제목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곳에서 저와 함께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해서 이 멀리 타양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미국까지 와서 미국 올 때는 다 저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그 이민백이라고 그러죠. 아주 큰 보따리 그거 두 개 세 개씩 짐 넣어가지고 공항에 누가 잘 나올래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공항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분이 식당을 하시면 식당을 하게 된 거고 리코스터를 하시면 리코스터를 한 게 된 거고 오래전에 80년대 70년대는 청소업이 아주 유행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열쇠꾸러미를 많이 바지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그런 아주 오래된 시절이 있었는데 한 20, 30년,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겪으셨고 글쎄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만큼 여러분 인생이 누구나 다 파란만장하게 지내오시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서부터 또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나? 어찌 일이 안 될까? 렌트비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업종을 바꿔볼까? 장소를 옮겨볼까? 어떤 시기 됐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가는 게 또 그래야 이제 연말쯤 되면 올 하반기는 어떠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 권 교수님, H님, 또 순철님, 통계님 굿모닝. 지금 대구는 아침 8시니까 지금 통근버스 타고 어제는 비 왔다는데 오늘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의 오후에 지친 마음들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잠시 기대시고 흘러오는 음악들과 함께 잠시 추억으로 가보는 그런 또 즐겁고 아주 귀한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방송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배가 고픈데 오늘따라 또 너무 맛있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맛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구찜, 꽃게 얘기만 들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까? 혹시 점심에 아구찜이나 꽃게 드신 분 계시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점심보다는 저녁 메뉴로 많이 좀 선정이 되는 편이죠. 자, 무려 23주년이랍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7월 1일. 대단하죠? 우리 아이린 서 대표님과 함께 과연 어떻게 그리 오래 맛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실 건지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우리 아구찜의 대표 아이린 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1: 건강히 지내고 계세요?
0: 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오늘 23번째 생일을 맞은 온달 식당의 셰프 아일린 서입니다.
0: 아, 예. 아이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5년 들어가고, 10년 들어가고, 20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인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그 맛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 그런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저희는 23년째 거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0: 아,
1: 이유는
0: 그렇군요. 네.
1: 그 고향의 맛, 추억의 맛,
0: 아.
1: 전통 한국 음식의 그 정갈한 맛을
0: 네.
1: 유지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저희 주방 팀들이 거의 23년, 22년째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랬군요.
1: 중간에 막 달라지는 맛, 이런 게 아주 극소화될 수 있었던 거죠.
0: 아. 참고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식혜를 또 우리 대표님이 사주셔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새 그또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꽃게를 10만 개나
1: 예,
0: 파셨다고.
1: 23년 동안
0: 네.
1: 과연 몇 개나 팔았을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23년째 꽃게를 서플라이하는 회사에다가
0: 네.
1: 옛날 인보이스 데이터 엑셀 파일 좀다 찾아달라. 그래갖고 다 그거를 구성해서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9만 8천 몇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10만 개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생각해 보세요. 10만 개를 판다는 게 쉽지
0: 아, 쉬운 게
1: 않잖아요.
0: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엄청나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 로비님이 온달 대표님 반가워요. 늘 이모 같은 따뜻한 웃음. 참그 저희가 식당을 가면 주로 이제 그좀 푸근하고 편안하면 이모님, 이모님 반찬 더 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많이 그렇습니다.
0: 예, 그런 느낌 같아요.
1: 그래요?
0: 자, 그렇다면 사실 그 게이라는 것이 꽉찬그 살, 또 나름대로 그 온달만의 그 비법, 양념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뭐 간장게장도 그렇고 또 꽃게탕, 또 국물이 아주 시원한 그 연포수제비라는 거. 예, 정말 그 밥도둑, 거기다가 술도둑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음식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하필 꽃게 아구찜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이제 제가 23년 전에 제가 창업한 오너는 아니었어요.
0: 네네네.
1: 당시 아구찜 꽃게 전문집이 한인타운에 없었어요.
0: 네.
1: 그냥 일반 식당에서 해물탕 수준으로 간혹 하는 데가 있었지만
0: 네네.
1: 전문점이 없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때 시작이 됐고,
0: 네.
1: 지금도 우리는 한국에서 급속 냉동돼 갖고 오는 아구 꽃게 이런 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맛 그게 오기 때문에 맛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0: 그러면
1: 있었어요.
0: 모든 재료가 다 한국에서
1: 네,
0: 직송이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0: 와,
1: 측면에서는
0: 남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1: 그냥 열심히 팔았는데
0: 네.
1: 분식집 수준만큼도 이득이 안 남는
0: 아니,
1: 그런 아이템도 있죠.
0: 도대체 서해고 동해고 꽃게가 온다는 건이 운송비가 엄청날
1: 네,
0: 텐데.
1: 한국에서조차도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서해 바다의 꽃게들이 자꾸 북쪽 바다로 올라가니까 점점 잡히는 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지고, 우리는
0: 네.
1: 비싼 값에 물류까지 포함해서 미국에서 받고, 이런 악순환은 있지만, 그래도 그 독특한 꽃게탕, 한국 꽃게의 맛을 즐기는 분들이 꾸준히 오시니까
0: 네.
1: 저희도 이 메뉴를 뺄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사실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건데 2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뭐 아구찜 23%?
1: 네, 맞습니다.
0: 예.
1: 23주년이니까 23% 할인.
0: 정가에서.
1: 네, 정가에서.
0: 그리고 뭐 녹두빈대떡을 주신다고.
1: 제가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평양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집에서 녹두빈대 떡은 정말 다라이로 싸놓고 몇백 장씩 부쳐내던 걸 먹고 자란 그 입맛이 있어서 제가 그걸 거의 비슷하게 좀 재현을 했어요. 1년 전부터 저희 메뉴로 넣었더니 네. 그 빈대떡만 잡수시러 오는 분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23주년 잔치 때 그 녹두빈대떡을 한 테이블에 하나씩 대접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0: 아, 저도 사실은 어머니 할머니가 다 평양이세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1: 그럼 그 맛을 아시겠네요.
0: 너무 잘 알고 네. 그리고 뭐 만두 이런
1: 맞습니다.
0: 거 많이 어렸을 때부터
1: 네네.
0: 먹어왔어요. 네. 와,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뭐 10%도 아니고 23%면 요새가 힘들 때 굉장히 파격적인데 뭐 사실 온달 아구찜 하면은 뭐 사실 콩나물 많이 주잖아요. 콩나물만 가득해 가지고 아구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로 유명한데.
1: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떤 분들이 다른 식당에서 드셨다 그러면서 그게 콩나물찜이지 아구찜이냐 네. 이런 말을 하시는데
0: 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1: 저희는 콩나물도 넉넉히 넣지만 아구 탱글탱글 토실토실한 아구를 큼지막하게 해서 넣어요. 그래서 한번 드신 분들은 아구찜 생각 때문에 또 오시죠. 작년에는 22주년 때는 20% 할인 그랬더니 네. 작년 때 어떤 분이 무려 하시더라고요. 예. 50주년 때는 50% 오프 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제가 오너로 있지는 네. 않겠지만
0: 네, 네.
1: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횟수대로 네. 꼭 오프하자고 제가 제안할 거라 그랬어요.
0: 그러셨군요. 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유튜브를 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대문이죠 이게.
1: 네, 맞습니다.
0: 대문이 잠겨 있어요.
1: 예,
0: 메뉴가.
1: 네.
0: 근데 메뉴를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위에 기화가 있습니다.
1: 예,
0: 한국식으로.
1: 장독대.
0: 예. 그리고 에피타이저 이렇게 있고 또 메뉴를 들어가 보면 역시 기화가 있으면서 이 온달의 메뉴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죠.
1: 제가 그거를 기획한 거는 요즘 한식당이라고 하지만
0: 네.
1: 한식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퓨전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0: 있죠.
1: 제가 하는 한은 온달은 그 정갈한 한국의 맛을 유지하고 싶었고
0: 네네.
1: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0: 네.
1: 고급진 한국 대문을 여는 메뉴를 제가 디자인했고 이번에 오늘부터 쓰는 거라 아직 손님들이 4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셨죠?
0: 예,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4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저 메뉴판을 보시게 될 거예요.
0: 참 대단합니다. 자, 뭐 지금 뭐 오늘 저녁은 무조건 온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 저녁서부터 당장 어찌보면 오후서부터 자리가 찰 것 같은데
1: 네.
0: 예약은 필수로 해야 되겠네요.
1: 가급적이면 한두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0: 네네.
1: 뭐 6명 8명 이런 분들은 예약하는 게 안전하세요.
0: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382-8844 382-8844 자, 이 전화번호도 382-8844로 기억하면 좋고 위치도 또 한인타운 중심 여러분들 팔가와 캔모아라면은 누구든지 길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위치도 아주 쉽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기프트 카드 예 선물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드릴 순 없고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께 이 선물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온달 아구찜 꽃게 대표 우리 아이린서 대표님과 얘기하시는데 올해가 몇 주년이라고 알고 계신지 그 굉장히 쉽죠 문제가. 몇 년을 숫자로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올리시는 그분께 이 선물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 개업이 양은순 씨 23년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양은순 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으로 주소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많이 주셨는데 양은순 씨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리노우 씨 23년 SK 사장님 23년 근데 안타깝게도 양은순 씨가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2: 축하드립니다.
0: 네, 라디오 서울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주소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누호이 씨와 SK 사장님 아쉽겠지만 당첨은 안 되셨고 만일에 오늘 이후에 꼭 가셔서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내가 문제 맞히는데 2등 했다 그러면 아마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식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밑반찬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 온다른 밑반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강?
1: 일단 뭐 김치는 기본이니까 김치 네. 깍두기 있고 네. 그 다음에 감자로 만든 샐러드, 그 다음에
0: 예.
1: 무 피클,
0: 네.
1: 그 다음에 도토리 묵. 저희가 매일 써갖고 도토리묵.
0: 와,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1: 그거 있고 그다음에 네. 양배추를 베이스로 한 좀 샐러드가 지난 네네. 1년 동안 너무 잘 나가갖고
0: 네네.
1: 특히 그 드레싱은 외국 애들까지도 이 드레싱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스페셜 드레싱이에요. 와서 잡숴보시는 분들은
0: 네.
1: 두 번 이상 세 번까지도 리필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샐러드가 맛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밑반찬도 100%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걸 한두 개를 섞어서
0: 네.
1: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또 항상 그 메뉴가 다섯 여섯 가지가 동일하지는 않고
0: 네네.
1: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 계속 바뀌죠. 다양하게 대접하고 싶으니까.
0: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을 하다 보면 어떤 식당은 제가 이렇게 메뉴를 봤을 때 저 메뉴를 어떻게 다 하지 그런 집들도 간혹 있으세요.
1: 맞습니다.
0: 뭐 40까지 50까지
1: 네, 네, 네.
0: 물론 뭐 대단한 건데
1: 네.
0: 그만큼 전문점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띠고
1: 음흠.
0: 몇 가지 메뉴에만 집중해서
1: 음흠.
0: 그 맛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료의 공급 그러니까 한국에 직송하는 게에다가 또 지금 메뉴를 보면 간장게장도 있고 뭐 양념게장도 있고
1: 연포수제비 수제비도 한국에서 저기 목포에서
0: 예.
1: 여수에서 통낙지
0: 연포에서
1: 예. 갖고 오고 있어요.
0: 그리고 뭐 아구찜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 따라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라는 메뉴를 만일에 선정한다면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 아니면
0: 네네.
1: 예.
0: 네.
1: 저는 거기 가갖고 한 것 중에서 녹두 빈대떡하고
0: 네.
1: 연포 수제비는 아마도 우리 식당 따라올지 별로 없다 할 정도로
0: 연포 수제비.
1: 네.
0: 저도 꼭 한번
1: 예.
0: 먹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음식이 대체적으로 가보니까 좀 매콤한 게 많았어요.
0: 네네네.
1: 근데 외국인들에게 좀 한국식 수제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인제는 설명이 수제비 단어가 안 나오면 파스타 만들어 달라 그래요.
0: 아, 그렇죠. 밀가루니까.
1: 예, 예, 예. 옥토퍼스로 파스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좋고 또 이게 건강식품이고 시니어들에게도 특히 좋고 낙지가.
0: 네네.
1: 그리고 또 한국 수제비라는 게 우리의 어떤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포 수제비는 저희가 기획한 새 메뉴인데 3년째 아주 인기 메뉴가 돼 있죠.
0: 그랬구나. 자, H님도 23년 조금 늦었으니까 그 대신 H님, 우리 SK 사장님, 라니호우님 온달 꽃게찜 가서 식사하시면 추가로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우리 SK 사장님이 온달하고 찜은 매운 갈비찜 최고요 그러셨네.
1: 예, 저희가
0: 매운 갈비찜
1: 예,
0: 있어요?
1: 고기는 정말 해산물집에서 웬 고기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해산물을 또 별로 안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메뉴인데
0: 네.
1: 매운 국물 갈비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0: 정확하게, 예,
1: 한국식
0: 예.
1: 갈비찜은 국물이 거의 없이 자작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희는 육수가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0: 어.
1: 그래서 국물도 먹고 그러니까 갈비탕과 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 아,
1: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인들.
0: 아, 중국인들이
1: 중국인들이 오시면 거의 99%는 매운 국물 갈비찜에다가 낙지 통낙지 추가. 그렇게 하고
0: 갈비찜에다 통낙지 추가해요?
1: 예, 그분들이 만들어낸 메뉴예요.
0: 자기들이.
1: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거기다가 라면 사리 추가. 그게 야. 그분들의 필수 코스고.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게탕. 그 다음에 볶음밥. 이거는 그분들로서는 거의 확정된 메뉴예요. 중국인들로서. 근데 한국 분들도 의외로 국물 갈비찜이 이렇게 맛있을지 몰랐다고 좋아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0: 우리 SK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메뉴에 보니까 매운 국물 소갈비찜 이렇게 돼 있네요.
1: 네, 통갈비로.
0: 아, 매운 것도 단계가 있네요.
1: 네.
0: 전혀 안 맵게, 덜 맵게, 보통 맵게, 아주 맵게, 엄청 맵게.
1: 예, 왜냐면 그것도 구두로 하다 보니까

0: 참 도대체 45년 가까이 된 43년
1: 예. 43년 됐네.
0: 네, 43년이 넘었죠.
1: 아,
0: 네.
1: 그러시구나. 자, 이제 지금 7년째 운영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1: 7년 동안 코로나도 겪으셨을 거고
0: 맞습니다.
1: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0: 네.
1: 나름대로 고비가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온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은 인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1: 아,
0: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죠.
1: 그렇죠.
0: 그리고 특히 인수 받아서 어느 정도 셋업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더니 그 달에 코비드가
1: 그러니까 아, 인수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0: 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막 준비하고 많이 셋업을 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는데 그 달부터 코비드가 와서 엄청 힘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남들은 비즈니스를 한 레코드가 있으면 세금 낸 레코드가 있으면 뭐 이것저것 정부에서
1: 받고,
0: 뭘
1: 정부
0: 받는데
1: 없잖아요.
0: 우리는 딱 한 달 한 게 남아 있으니까
1: 아이고.
0: 뭐 되게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꾸준히 단골들이 힘을 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지만 꼭 가겠다. 온 달 그대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 손 붙잡고 왔던 손님들이 티네이저 때 지금 자기 애들 데리고 와요.
1: 아, 이제 자라가지고.
0: 예, 예.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조기 테이블에 잘 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치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1: 야, 진짜 온 달하고 같이 커간 거네요.
0: 예.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갑고.
1: 네, 보람도 있으시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렇구나. 자, 그런데 뭐 지금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로써 정확히 23주년이 돼서 특별 할인 세일 23% 세일 해주시면서 더더군다나 녹두 빈대떡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그 이외에 뭐 여러분들 물론 뭐 사실 꽃게나 아구찜을 뭐 다른 업소에서도 취급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죠.
0: 있습니다.
1: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언컨대 한국 서해안 게를 먹는 데는 아마 온달 아구찜밖에 없지 않나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1: 네,
0: 대부분은
1: 예.
0: 그냥 미국에서 나오거나 뭐 멕시코 게라든가
1: 네.
0: 이런 걸 취급하는 데가 많죠.
1: 네, 제가 아는 분도 여기서 이제 수급을 하고
0: 네.
1: 멕시코나 또 다른
0: 맞습니다.
1: 쪽에서 그렇게
0: 예.
1: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0: 예.
1: 있어요.
0: 예.
1: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운송서부터 보관서부터 좋은 재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린애 때 왔던 손님들이 자라나서 이제 내 자리 어딨냐고 이렇게 어른데 그렇게 보람된 점도 있고 그렇다면 또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0: 이제 아주 한번 충격을 받은 거는
1: 네.
0: 옐프에 리뷰가 남았는데 저희가 팔지도 않은 메뉴를 온달에서 먹었다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써놨어요.
1: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0: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닭고기가 메뉴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콩나물이 엄청 좀 프레쉬하지 않았다라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정말 몇 시간을 쳐다보다가 딱 보니까 콩나물이 우리 콩나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DC에 담아 나갔는데 우리 접시가 아닌 거예요.
1: 예, 예,
0: 그리고
1: 예.
0: 이게 꾀재재해 보이는 것도 우리 게 아니었고 그리고 닭고기는 원래 메뉴에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1: 네, 네.
0: 정중하게 거기다 제가 답글을 또 올렸어요. 닭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불편하셨고 콩나물이 안 좋았다니 참 유감이라고. 근데
1: 네.
0: 문제는 온달이 전혀 메뉴에 없고 우리 접시도 아니고 우리 테이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다 이 사진을 보면
1: 네네,
0: 아실 거라고
1: 네네.
0: 지금 이 리뷰를 나쁘게 쓰신 분은 어느 식당에서 잡수시고 온달로 착각을 하셨는가 나중에 온달로 제대로 한번 오면 우리 메뉴를 드시게 하겠다 이랬더니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더라고요.
1: 그랬구나.
0: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늘 고맙지만 그렇게 황당하게 아닌 것까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럴 때 좀 슬펐죠.
1: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다른 부분에 혹시라도 불평이 있어서 그렇게 트집을 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0: 그러니까
1: 들고.
0: 다른 거가 잘못됐으면 그걸 말해주면
1: 그러니까요.
0: 너무 고맙죠.
1: 예, 그러니까 그래야 뭐 시정이 되든 할 텐데
0: 네.
1: 아마 뭐 그 특히나 굉장히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가 저는 요식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0: 남들의 그 사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사람들의.
1: 예.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어디는 뭐를 뭐가 어디 잘해요 이렇게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럼 제가요 예. 반설을 붙여요. 제 입맛에는 네. 온달이 제일 맛있는데
1: 예.
0: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입맛이 다르니까 알아서 평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1: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예. 또 사람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혀의 그 감각이 틀려져서
0: 입맛이 달라져요.
1: 달라져요. 내 예. 입맛도 내가 달라지는 걸 몰라요. 그래갖고 제일 우리가 감각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짠맛을 잘 못 느껴요.
0: 아.
1: 50대 혀와 70대 혀는 짠맛을 못 느껴서 우리 네네. 할머니들이 막 소금을 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왜 엄마 음식 자꾸 짜져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식당에 가시든지 손님들께서 10년, 20년, 30년 전에 먹던 그 감각으로
0: 네.
1: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그러면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좀 잘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입맛이 굉장히 달라져요.
1: 맞습니다.
0: 저도 30대만 해도 된장찌개, 청국장 안 먹었었어요.
1: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좋아졌어요.
1: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0: 네.
1: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으로
0: 네.
1: 회귀하는 그런 트렌드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한식을 중년 장년들 아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티네이저이나 더 어린애들에게 한식을 많이 보급하려고 애써요.
0: 아,
1: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한식 애호가가 될 거거든요.
0: 네, 자 오늘은 개업 23주년을 맞은 온달 아구찜 꽃게의 대표님 우리 아이린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고 다시 한번 이벤트 말씀드리면 모든 품목을 23% 할인함과 동시에 또 정성스럽게 만드는 녹두빈대 떡을 한 점씩 서비스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약을 원하시면 213-382-8844, 382-8844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아까 그 PD님이 잡수신 식혜
0: 네.
1: 온달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0: 온달 식혜요?
1: 예. 온달 식혜는 뭐 잡수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타주에서조차 배송해달라고 오는데
0: 예.
1: 배송은 불가한 상태고 요번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후식으로 식혜도 제공이
0: 식혜.
1: 됩니다.
0: 여러분 들으셨죠? 네. 식혜도 드린답니다. 야 빈대떡의 식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온달 23주년 꼭 찾아와 주세요.
0: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1: 기다리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통계님 신청곡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

0: 네, 아, 염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임병수 씨의 아이스크림 사랑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죠. 자, 아, 여러분들 그 7월 1일 아, 이제 매주 첫 달이 되면 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렌트비도 좀 해결해야 되고 각종 페이먼들 나가야 되고 물론 날짜마다 다르지만 렌트비는 거의 정확히 1일날이면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아주 뭐랄까요 아주 큰 지게 같은 존재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러 해결을 못하시더라도 미리 연락하셔서 조금 연장해서 또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언니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네, 순철님의 신청곡이네요. 박일남과 함께하네요. 정!

0: 홀로 떠나갔느냐.
1: 네, 아,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박일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마 매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새롭게 단장한,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 서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늦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메디칼 신청서부터 주가, 복권, 주유, 내 근처에 어디가 가장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는지, 또 LAX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도착 상황, 또 라디오 코너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모든 프로가 나와 있고, 중간에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게시판처럼 소통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오늘 통계님 놀러 왔어요. 날씨가 좋네요. 우리 힐리님이 비비안님 오리지널 방송으로 오세요.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서부터입니다. 내일서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그 게시판으로 소통하는 것은 오늘로써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방송 중에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채팅방이 새로 생겼고,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음원 시스템 관계로 아마 신청곡은 오늘까지만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내일서부터는 신청곡을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음원을 또 열심히 만들어놔서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잠시 여러분의 신청곡은 중단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 주시고, 오늘까지는 여러분의 신청곡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꾸미는 그런 시간 나눠 보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선곡들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하루 이틀 뒤라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은 참 사소하대죠. 달시아의 노래,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1부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7: 213-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오늘 첫 곡으로 시계바늘, 시간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이란 뜻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SK 사장님 오늘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곡 더 이상 못 해드릴 테니까 첫사랑 부탁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세인트님 행복한 저녁 되세요. 자, 아저씨 한 가지 우리 세인트님을 비롯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그 라디오 서울 1650.com이라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저희 라디오 서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맨 위에 메디칼 각종 메디칼 그 의료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가, 그 밑에는 복권, 복권의 그 실시간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주유란에는 오늘 평균 가스값이 5불 40전이니까 약간 주춤한 편이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 가장 그 가까이서 저렴하게 넣으실 수 있는 주유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X란에 가시면 정상운행이라고 나와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우리 서울 출도착 상황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라디오 코너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오수연의 새벽 뉴스부터 일목요연하게 저희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는데 중간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칸에 청취자 소통,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십니다. 지금 통계님께서 내일부터는 여기서 소통하는 거네요. 카톡하고 똑같습니다. 게시판 오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내일 이곳을 통해서 저와 방송 중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신청곡이 내일서부터는 아마 좀 당분간은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제 노래 또 첫사랑 신청해 주셔서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7년 만에 불러본 제 노래 첫사랑,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0: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장 단장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계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두구지름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에 저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제 오늘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2부 이 시간에 우리 고정으로 우리 뭐 제가 굳이 앞에 설명 다 뺄게요. 그냥 서영수 박사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포함 안 돼도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하는 한방 클리닉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주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이건 뭐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얘기는 제가 꼭 밝혀야 되겠는데
1: 예.
0: 아니, 지금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 보이시는데 무슨 큰 일이 있으셨다고 이건 좀 알아야 돼요.
1: 어제 저녁에
0: 예.
1: 천당 갈 뻔했어요.
0: 아이고, 어쩌시다가요.
1: 저렇게 집에 가는데
0: 네.
1: 저 멕시칸 친구들이 어제 축구 이겼잖아요.
0: 네네네.
1: 술 잔뜩 잡수시고 내 옆구리를 받았어요.
0: 아이고.
1: 제 차가 두 개 다 도탈났어요.
0: 아이고, 몸은 네. 어떠세요, 그래? 아이고, 어제 그러셨는데.
1: 어제는 별로 몰랐는데.
0: 오늘 이제 내일 가면 네. 조금 더 하실지 네. 몰라요.
1: 쓰시고 아프고 아침부터
0: 예.
1: 그러더니.
0: 예.
1: 울렁거려가지고 막 구토할 것 같고.
0: 아, 그러면 금옥단부터 일단 드셔야겠네요. 예,
1: 어떻게 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배워서 알아요. 그럴 때 먹는 게 금옥단 아닙니까? 예. 예.
1: 딱 그니 어제는 이제 긴장해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0: 예, 예.
1: 뭐 차 두 대가 다 토탈량체를 크게 받쳤으니까.
0: 아이고, 차야 뭐 고치거나 그러면 되지만 몸이 그래야죠. 예, 그렇잖아요.
1: 그래도 이제. 어제 저녁에는 몸무리고 잤고
0: 네.
1: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쓰시는 거예요.
0: 아이고, 머니나. 네.
1: 그러더니 아침밥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울렁울렁해서
0: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1: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금옥단이 하나 주머니에
0: 있더라고요.
1: 그걸 먹었더니
0: 와.
1: 지금은 멀쩡해요.
0: 아이고, 예.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이번 주서부터 매달 이제 이 시간에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박사님의 한방 클리닉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보따리로 시작을 해볼까요?
1: 병을 치료해보면은
0: 네.
1: 한 40년 했잖아요.
0: 예, 예.
1: 불통, 즉통.
0: 네, 네.
1: 통, 즉, 불통.
0: 네, 네.
1: 그것만

0: 명통치약이 있더라고요.
1: 어.
0: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엄청 많이 배웠고,
1: 네.
0: 내가 알고 있는 의서만 해도 네네. 한 3천 권이 넘어요.
1: 네, 예.
0: 근데 거기는 수많은 처방도 있고 병명도 많은데 그 치료 방법이 딱 8자로 줄일 수 있어요. 불통, 측통,
1: 네.
0: 통측, 불통.
1: 아.
0: 예, 이제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배워가지고 네네네. 어렵게 쓰는데
1: 네.
0: 예, 또 쉽게 배워서 쉽게 쓰니까 또 쉽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어. 예, 이제 예를 들면 중풍.
1: 네.
0: 요즘 중풍 환자를 많이 고쳤는데
1: 네네.
0: 옛날에 못 고쳤어요.
1: 아.
0: 예, 왜 못 고쳤는가?
1: 네.
0: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1: 아.
0: 이 처방들이 500년 전의 처방이에요.
1: 그렇게는 오래된 처방이에요.
0: 네. 그러는데 그걸 암만 가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아, 내가 깨달은 게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그건 맨날 그냥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맨날 듣는 얘기예요.
1: 어.
0: 그러는데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중풍이 낫더라고요.
1: 오.
0: 예, 이제 첫 번째 그 중국, 아니다. 멕시칸.
1: 네네.
0: 환자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눈이 장님이 됐어요.
1: 네네.
0: 그래갖고 맹아 학교를 다녀요.
1: 오.
0: 그러는데 이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1: 네네.
0: 우리 집에. 왜냐면 수맥기 아니온?
1: 네.
0: 그분이 그 강가불이 원장님이
1: 네네.
0: 이 우리 집으로 보내셨더라고요.
1: 아, 아, 예, 예.
0: 이제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저 서영수 박사한테 가라고. 그런데 두 딸이 양쪽 겨드랑이에서 부축을 하고 워커를 짚고 겨우 이동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첫날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네네. 물어봤더니 허리가 무너질 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1: 어.
0: 보니까 척추관 협착이요.
1: 아.
0: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1: 네.
0: 이 키는 조그만한데 드럼통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들이 누르니까 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 5번 요추가 눌려버리니까.
1: 그렇죠.
0: 고관절 눌리죠. 슬관절 눌리죠. 그 다음에 이상근 눌리죠. 그 다음에 좌골신경 눌리죠. 맥을 못 주는 거예요.
1: 아.
0: 그가 불통이에요.
1: 아.
0: 경락이 거기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4번, 5번, 이상근에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제일 많이 아프더라고요.
1: 예예.
0: 양쪽에서. 반드시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가 아파요.
1: 예예.
0: 더 많은 쪽. 허리 4번, 5번 요추에서 이제 무슨 막혀 있으니까.
1: 네네.
0: 침 넣고 뜸 넣고 그 다음에 부항. 그 다음에 이상근으로 넘어가서 거기 손도 못 되게 아파요.
1: 아.
0: 아주 그냥 자지러져요.
1: 아.
0: 거기에서 일지, 미뜸, 삼약, 사부항, 오지압, 육교정.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오는데, 이제, 저 딸들이 부축을 안 하고 금방 짓고더라고요.
1: 그만큼 이제 호전이 된 거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치료해 줬냐, 허리야. 그 다음에 다리를 치료해 줬어요. 중풍이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막힌 데, 무릎 관절을 치료를 해 줬어요. 발이 펴지니까 이 뱅글뱅글 돌리면서 쩔뚝거리는 게 그게 없어져요.
1: 네.
0: 그래서 한 석 달 치료를 했더니
1: 네.
0: 이게 걷는 거예요. 워커가 필요 없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 네.
0: 이분이 농아학교를 다니는데
1: 네.
0: 그 학교 닥터가 너 눈 보인다는 거예요.
1: 오, 야 대단하네요. 네.
0: 그래서 이 눈이 새까맸는데 까맸는데 살짝 저 회색으로 바꿔지더니 눈 가에로 빛이 보인대요.
1: 오.
0: 그러더니 어느 날 세수하다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님을 치료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맹학교를 다니니까 그건 뭐 고칠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1: 예, 예, 예.
0: 단지 눈에 좋은 혈자리가 있어요. 얼굴에 보면 태양열이라고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각손이 있고 거기 침 놔주고 어요라고 있어요.
1: 아, 예. 그
0: 눈에 좋은데 치료하는 혈청인데 거기 놔주면서 뭘 고쳤느냐, 간을 고쳐준 거예요.
1: 아, 간을.
0: 네. 간이 나빠진 사람 눈이 안 좋거든요. 근데 간 치료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심신불교 간이 불화. 이게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거든요.
1: 네, 네.
0: 이걸 갖다 막힌 대로 뚫어주니까 중풍이 풀리니까 눈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금옥단을 100개를 사 먹더라고요. 근데
1: 야.
0: 그분들이 이제 잘 걸어 다녀요.
1: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놀라웠던
0: 네.
1: 거죠.
0: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남자.
1: 네.
0: 그 이름이 고매진데
1: 네.
0: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유튜브에 들어가면 치료 과정이 나와요.
1: 아, 유튜브에?
0: 네. 성민산삼을 치면은
1: 바로
0: 내 얼굴이 나와요.
1: 예, 예.
0: 거기를 클릭해야 동영상이 나와요.
1: 아, 네. 얼굴을.
0: 그럼 예. 유튜브에 나왔던 게 이제
1: 네네.
0: 나오는데,
1: 네.
0: 고매즈라는 종각인데, 처음에 올 때는, 여기 뭐라고 그러나, 좀 저, 입이 삥 돌아가고,
1: 아, 아.
0: 어리어리한 상태. 거의 반 혼수 상태,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지 동생이 업고 왔더라고요. 그러는데 석 달 지나니까 지팽이를 안 짚더라고요.
1: 그랬군요.
0: 네. 네. 보통 중풍 환자를 보면 이제 저게 남자 여우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되게 좌측으로 오고 여자는 우측으로 오는데
1: 네.
0: 꼭 같지는 않아요. 순서가 바뀔 수도
1: 예,
0: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그 친구는 오른쪽으로 왔더라고.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가운데로 들어가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1: 네네.
0: 펴질 못해요. 합곡에다가 침을 놓고 상향사자에서
1: 네네.
0: 두 번째 손가락 끝쪽으로 침을 놔주면은 손가락이 펴져요.
1: 그래요?
0: 편 다음에
1: 예.
0: 거기다 이제 저 화장실 주먹을
1: 예.
0: 오므리지 못하도록 거기 받쳐주고 침을 빼면은 다시 오그라져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한 80번 하면 펴져요. 그리고 팔을
1: 예.
0: 팔이 이렇게 딱 겨드랑이 딱 붙여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보니까 겨드랑이에 보니까 대상포진이 와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다음에 늑간신경도 와 있고
1: 예.
0: 꽉꽉 막혀 있는데 거기 통풍까지 겹쳐 있어요.
1: 통풍까지.
0: 예.
1: 아이고.
0: 그러니까 아프니까 중풍 환자들이 옆구리 손을 못 대요.
1: 네.
0: 그러니까 꽉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통풍을 없앴어요.
1: 예.
0: 너무 쉬워요. 아픈 자리 그 통풍은 가면서 신경줄이 있어가지고
1: 예.
0: 가면서 지져버리면 금방 나서요. 또 대상포진도 똑같아요.
1: 그렇죠.
0: 또 늑간신경도 똑같아요. 가는 줄이 있어요.
1: 예,
0: 그
1: 예.
0: 신경줄이 쭉쭉 있거든요.
1: 예, 예.
0: 그걸 지져버리면 돼요.
1: 아, 거기를?
0: 네, 그 자리. 1침 뜸 놓고 2뜸 뜸 놓고 3 금옥단 먹이고 그 다음에 중풍 환자들은 금옥단보다는 벽사단을 먹여야 돼요.
1: 벽사단을?
0: 위장에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이 통증이 없어지니까 올라가는 네. 거예요, 손이.
1: 사실 그 통증이 없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네, 불통. 통과가 안 되니까 측통, 통증이 온 상태예요.
1: 네.
0: 그러는데 일침, 이뜸, 삼략,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 그게 되니까 기혈 소통이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1: 그렇군요.
0: 예, 이제 우리 그걸 이제 오는 게 중풍이 아니래도
1: 네.
0: 예, 겸비통이라고 있어요.
1: 예예.
0: 오십견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이제 심장 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1: 네.
0: 때 오는
1: 네네.
0: 그러면 심장 열 내려주고 차가운 콩밭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 위에 올려주고
1: 네.
0: 순환을 시켜주면 나서요. 그게 산상 금옥단이 하는 일이에요.
1: 그렇군요.
0: 심장에서 나오는 열이
1: 네.
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면 가슴팍으로 해서 얼굴로 올라와요. 그럼 얼굴이 벌겋게 술 취한 예, 사람 같이 예, 예. 그렇게 다니죠. 어. 술 끊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얼굴은 벌겋다. 간열 때문에. 아, 간열을 찍 꺼주면은 네네. 그냥 내려가 버려요. 아. 이게 일침, 이뜸, 삼락, 예. 사부항, 오지암, 육효정인데 이러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침 맞고 뜸을 뜨면 되는데
1: 그렇죠.
0: 예. 뉴욕이나 도쿄에 있는 사람들, 북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손이 닿질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들어진 약이 삼삼금옥단이에요.
1: 아.
0: 그러면 대개 이런 병들이 오는 거는 심신불교, 간이 불화, 아. 위기역상.
1: 예, 예.
0: 지금 다 포함이 돼요.
1: 예.
0: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산상금옥단이에요.
1: 아,
0: 근데 이제 위기역상이 되면 이상균이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1: 그렇죠.
0: 급체가 되면 중풍 때려요.
1: 아.
0: 머리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혈관이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것을 터뜨렸을
1: 그렇죠.
0: 때
1: 네네.
0: 예, 오른쪽에서 터지면 왼쪽 마비가 왼쪽에서 터지면 오른쪽 예, 마비가 있는데 예, 예. 실제 보면 중풍은 끝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1: 네네.
0: 근육 어깨 근육이 굳어 있는 거예요.
1: 아, 어깨
0: 관절 문제예요.
1: 아.
0: 그래서 관절을 풀어주면 풍이 나서요.
1: 네.
0: 불통, 즉통,
1: 예, 예.
0: 통즉 불통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가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 이걸 치료하면은 안 걸리는 데 없어요.
1: 네.
0: 산상금옥단이 이제 10개면은 1200불인데
1: 네.
0: 원래 100개가 한제예요.
1: 아 원래 100개가?
0: 네. 아. 석 달 열흘 먹거든요. 네, 100일 동안 먹고 나면은 웬만한 병은 다 떨어져요.
1: 네.
0: 심신불교가 없어지니까
1: 네, 네.
0: 간하고 이런 자동으로
1: 그렇죠. 예, 예.
0: 위장기능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시기가 넘어버렸을 때 위기역상 위장기능이 너무 올라가면은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 다음에 장상피생이라고 장껍 안에 피부가 허른 거 있어요.
1: 아, 아, 예,
0: 그 다음에
1: 예.
0: 위궤양이 올 수도 있고
1: 예, 예, 예.
0: 위천공이 올 수도 있고
1: 예, 예.
0: 위무력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위산과다.
1: 아,
0: 역류성 식도염인데
1: 네네.
0: 이렇게 되면 간하고 위가 싸우면서 간하고 신의 음이 허하면 갑상선 종대로 가요. 위기
1: 아.
0: 역상에서 올라갈 때는 편도선 꼭 복숭아 씨를 갖다가 뽀개 놓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가다편 그게 편도가 되거든요.
1: 도자가
0: 복숭아 도자예요.
1: 아.
0: 가다편 한쪽 이 복숭아뼈가 있는 거가 아픈 것 같다 해서 편도선인데
1: 네.
0: 그게 오는 게 이상과다예요.
1: 아.
0: 근데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도인 벽사단을 제일 많이 사가는데
1: 아.
0: 하와이는 습한 데잖아요.
1: 아, 예.
0: 습한 데는 비위가 약해요.
1: 아.
0: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갖고 23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 벽사단 먹은 게 낫더래요.
1: 아.
0: 근데 그 집 분들은 한 400개에서 500개를 사가요.
1: 아이고.
0: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 식구들이 다 이산가도로 다 20, 30년 고생을 했는데
1: 아,
0: 예. 이제는 식구들이 아무도 이산가다가 없대요.
1: 아.
0: 도인 벽사가.
1: 예, 예.
0: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금옥단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항상 프로모션을 시간이 없어서 쫓기고 못하고 가는데
1: 네, 네, 네.
0: 10개면 게 1200불이에요.
1: 네네.
0: 방송할 때마다 다섯 분한테는 600불씩 반값에 돼요.
1: 아, 반값에 다섯 분께.
0: 네. 네. 그러면 이제 100개를 한꺼번에 사시는 분들은 6000불이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다 사시면은 1000불을 또 깎아줘요.
1: 아,
0: 5000불.
1: 아,
0: 예. 석 달 열흘을 잡수시고 나면은 웬만한 병은 다 떨어지고
1: 네네.
0: 감기나 알레르기는 네. 거의 다 없어져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오거나 알러지가 오거든요.

0: 고자리만 와요. 걔들이랑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가려운 거예요. 피가 통하지 못하면은 아프든지 가렵든지.
1: 네.
0: 이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왔기에 그 가려운 데 있잖아요. 뻘겋게 발진이 돼 있어요.
1: 네네.
0: 땀띠 같이. 거기서 피를 뽑아버렸더니 그 다음날 올 때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와요. 그렇게 가렵고
1: 예, 네.
0: 너무 가려워서 운대요 그냥.
1: 아이고.
0: 또 긁으면 더 아프고.
1: 그렇지.
0: 그래서 그 히스타민이거든요. 항히스타민제 아빌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1: 네.
0: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럼 잠깐 신경을 마비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금옥산을 계속 먹든지 벽사산을 계속 먹잖아요. 심심불교 가니브라가 예, 예. 해결이 되면은 아토피든 또 가려운 거 저 대상포진이든
1: 예, 예.
0: 아픔은 대상포진이고 가려움은 알레르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예.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은 게 이분들 식사생활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1: 예, 예.
0: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많으면 면역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재채기, 콧물, 가렵고 그러는데 벽사단 먹으면 잘 들어요. 금옥도 먹으면 더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질병들 예. 있는 분들은 한번 추라해 볼 만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4시죠, 이 방송이.
1: 네, 네, 4시.
0: 그래서
1: 예.
0: 라디오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1: 네네.
0: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서부터는 라디오 상담도 해 드릴 테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인삼도 그
0: 네.
1: 항상 세일을 주시는데 네. 그 정보도 좀 알려 주시면. 네,
0: 산삼도 이제 다 팔고 네. 좀 재고가 좀 남아 있는데.
1: 네, 네, 네.
0: 3,800불짜리 중간 사이즈인데 한 3,800불 되면 450g이에요.
1: 네네.
0: 한 45뿌리 정도 된다.
1: 네네.
0: 그건 내가 3,800불인데 딱 한 사람만 1,200불.
1: 아, 한 사람만. 네. 네네.
0: 그래도 5,800불짜리가 있어요.
1: 네네.
0: 그것은 1,800불에 한 사람.
1: 아, 네네.
0: 한 6,800불에서 8,000불 가는 거지.
1: 네네.
0: 그거는 2,000불에 한 사람.
1: 아, 네. 예예.
0: 그리고 이제 오늘은 큐즈를 맞히시면은
1: 네.
0: 네, 진료권.
1: 아, 진료권.
0: 이뜸 삼략.
1: 아, 좋습니다.
0: 사부항 오지압 네. 교정. 그걸 갖다가
1: 네.
0: 치료해 준 진료권 한 장은 무료로 드릴 테니까 큐즈를 내셔도 되고
1: 네.
0: 큐즈 할 수 없으면 선착순 1명.
1: 네.
0: 맨 먼저 전화 거시는 분들한테는
1: 아.
0: 저 치료 한 번 치료권이나 진료권 하나 드릴게요.
1: 네. 자, 전화보다 그러니까 우리 저 박사님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는 분한테 진료권 주는 걸로 하면 될까요?
0: 예, 그 오늘은 그렇게
1: 하죠. 예, 이렇게 하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박사님 저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전화 주는 분한테 진료권을 주는 걸로 예, 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럼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213-503-3304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이면서 우리 서영수 원장님의 직통번호입니다. 213-503-3304로 방송 마지막 멘트 끝나고 박사님이 화면에서 나가시는 동안 제일 먼저 전화 주시는 분께 100불짜리 진료권을 선물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여러분께 드리는 아주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809 사우스 호바트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아주 손쉽게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의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화 오시는 분께 100불짜리 진료권 드립니다. 213-503-3304 213-503-3304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제.
0: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서 보시고
1: 네네네네.
0: 그리고 이제 뭐든지 가족이든지 나든지
1: 네.
0: 병이 지긋지긋하게 안 나는 사람들
1: 예, 지긋지긋하게 정말
0: 통증은 오는데 병명이 예. 안 나오시는
1: 예,
0: 분들
1: 예, 예, 예.
0: 뭐든지 괜찮으니까
1: 예.
0: 이 시간대 예, 물어보시면은
1: 예, 예.
0: 매주 수요일
1: 오후 4시 10분부터입니다
0: 예, 4시 10분부터
1: 예, 예, 예.
0: 그때는 전화를 주시면은
1: 네네.
0: 바로 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 예, 제가

0: 방송 전화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연결해서 예. 예. 전화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503-3304 213-503-3304 이제 박사님 시간 마치고 나서 광고 나가면서 처음 전화 주신 분한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혜택은 매주 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4시 1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교통사고 크게 나셨는데 몸조리 잘 하시기 바라겠어요. 예,
1: 아직은 괜찮은데
0: 네.
1: 아. 또 봐봐야죠.
0: 아, 저 그래도 그 금옥단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아, 참 걱정 없네요.
0: 네, 그 예. 백으로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병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3: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2: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3: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2: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TK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철님, 아, 제 첫사랑 부를 때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하다고요? 허스키 보이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듀쿠님,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저도 일하고 듀쿠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신청곡 주셨네요. 아, 봄날이 이미 갔습니다.

네, 듀코님의 신청곡 린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ITK님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이 새롭게 장만해서 여러분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이라고만 치셔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에 메디칼, 밑에 주가, 복권, 또 주유는 오늘의 주가 5불 41센트 내지는 내 주변에 어디가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고 맨 밑에는 LAX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실시간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라디오 코너에 가시면 우리 라디오 서울의 맨 처음 새벽 6시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를 비롯해서 중간 부분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코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색 바탕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청취자 소통이라고 해서 내일 이 시간부터는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양해할 것은 저희가 음원 세팅 관계로 아마 당분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이 카카오 채팅방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나 그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날이고 다음 다음 날이고 선정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또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TK님께서 아주 멋진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네, 파피 러브 다니 아스먼입니다.

0: 네, 우리 TK님의 신청곡 Puppy Love, Donny Osmond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7월 1일 이제 방송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1부에서 우리 온달꽃게찜의 상품권을 획득하신 양은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게시판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일반 날도 아니고 7월 1일, 1년의 절반이 딱 지났죠. 물론 뭐 조금 월드컵 열기가 식어서 조금 시원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또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마무리할 기운 좀 남기시고, 자, 일주일의 절반을 또 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풍성한 참여와 또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 또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유튜브를 통하지 않으시더라도 라디오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한 여러분 덕분에 잘 꾸밀 수 있는 2시간 풍성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아마 신청곡이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철님의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어디죠? 고향의 강입니다. 네, 남상규 씨의 고향의 강 함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머리 그냥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Very handsome. Thank you.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8: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7: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8: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7: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전국 연방 검사들에게 공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데 이를 노린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원정출산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 차원의 강경 반임인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3: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제목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으로 달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몇 년 새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압적인 조사 전술과 과도한 규제, 그리고 막대한 벌금이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은 쿠팡 문제에 할애됐으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주장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 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차별적 관행으로 미국의 5,25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당 향후 10년간 평균 3,800불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미양국 정부가 안보 분야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향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강진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호루에 로드리게스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2,2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352명이 추가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부상자는 만 1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가 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지진 피해 지역의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번 지진이 베네수엘라의 영혼을 찢어놓는 듯한 아픔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랜 경제난으로 재난 대응 인프라가 크게 약화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12: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주차 특혜 논란을 계기로 정기주차권 3만여 건을 전면 무효화하고 절반 이내로만 재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정기권을 5장씩 발급받거나 휴가 중에도 공항에 차를 장기주차하는 사례가 적발돼 공분을 샀습니다. 공사는 터미널과 가까운 주차공간을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객 전용으로 전환해 500면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회사 직원들에게는 공항에서 먼 장기 주차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이에 인천공항은 이달부터 직원 정기주차권 3만 건을 무효화한 뒤 절반 이내로 줄여 여객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5: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16: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 4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15: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